그쵸? 자, 그런데 왼쪽을 보니까 이 사람은 교통규칙을 안 지킨 것 같아요. 교통규칙을 어겼나 봐요. 그쵸? 자, 우리 이렇게 규칙을 지키고 어기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자,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런 단어들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rule, rule. 규칙이에요. 규칙이라는 단어, 우리 오른쪽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RULE 이에요. RULE. 읽을 때는 rule, rule. 자,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의 대부분은 사실 규칙이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도 규칙이 있죠? School rules가 있어요. 그리고 교실에도 그 반마다 규칙이 있을 수가 있죠? Classroom rules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도로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 교통 규칙을 영어로 traffic rules라고 하는데요. 이 rule을 우리가 잘 지켜야겠죠? 여러분, 참고로 이 법이라는 단어도 알아두겠습니다. 법은 law. law라고 하니까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규칙 예문 살펴보겠습니다. This game has three rules. This game has three rules. 자, 우리가 하는 게임에도 사실 규칙이 있어요. 그쵸? 이 게임에는 세 가지 규칙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Three rules니까 세 가지 규칙이 되겠죠. 자, 그리고 I didn't know that rule 이렇게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I didn't know that rule. 나는 그 rule을 몰랐어. 이런 의미예요. I didn't know that rule. 나는 그 규칙을 몰랐어. 나 그런 규칙이 있는지 몰랐지.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rule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다음 단어 살펴볼게요. 자, 규칙이 왜 있는 거예요? 규칙이라는 건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규칙을 지키다라고 할때이 follow를 쓸 수가 있는데요. follow는 어떤 규칙을 따르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앞에 있는 사람을 따라가다라는 뜻도 돼요. 우리 일단 이 follow 정확하게 오른쪽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follow. F O L L O W. follow. L이 두번 들어가네요. 그쵸? 이 follow는 무슨 뜻이라고요? 정해진 법이나 규칙을 따르다 혹은 앞에 있는 사람을 뒤따라가다라는 뜻도 됩니다. 자, 예문을 보면서 의미 한번 연습해 볼게요. You have to follow the rules. You have to follow the rules.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먼저 you have to라고 하면 너는 뭐뭐 해야 돼 이런 뜻이에요. Follow the rules 해야 된대요. 너는 규칙을 뭐 해야 한다? 따라야 한다가 되겠죠? You have to follow the rules. 너는 규칙들을 따라야 한다. 자, 그런데 앞서가는 사람을 뒤따라가다라는 의미도 이 follow가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please follow me. Please follow me 하면 무슨 뜻일까요? 저를 뭐 하세요? 따라와 주세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follow의 의미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follow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follow가 규칙을 지키고 따르는 건데 반대말은 뭘까요? 반대말은 break. break. 자, break라는 단어 우리 먼저 한번 써보겠습니다. BREAK 이렇게 써요. 우리 스펠링을 지금 바로 한번 외워봐요. break. B, R, E, A, K. Break. 자, 여러분, break라는 건 무언가가 탁 깨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리잔이나 창문 등이 깨다, 깨지다 혹은 깨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법이나 약속 등을 깨다 해서 어기다라는 의미도 돼요. 우리가 일을 하다가 중간에 흐름이 딱 깨지는 순간 휴식이라는 뜻도 됩니다. 무언가가 깨진다라는 느낌이 계속해서 들어있죠. 자, 그러면 우리 예문 볼게요. Don't break the rules. Don't break the rules. 자, break the rules 하지 말래요. 규칙을 뭐 하지 마? 어기지 마가 되겠죠? Don't break the rules 하면 규칙을 어기지 마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Did you break the window? 하면 무슨 뜻일까요? 우리 break the window라고 했어요. 이때는 창문을 네가 break 했니? 깼니?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네가 컵을 깼니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Did you break the cup? 해주면 되겠죠. break는 이렇게 깨다, 깨지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문장 볼 텐데요. We'll take a 5-minute break. We will take a 5-minute break. 자, 여기서는 break가 명사로 쓰였습니다. 휴식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5분간 휴식을 가질 것이다 라고 할 때, We'll take a 5-minute break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우리 식당 갈때꼭 브레이크 타임을 확인해야 하죠. 이 브레이크 타임은 운영을 잠깐 멈추는 휴식 시간이니까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단어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신호를 잘 지키다라고 할 때, 잘 따르다라고 할 때는 어떤 단어를 써주면 될까요? Follow. Follow라고 해요. 그리고 교통 규칙을 영어로 Traffic Rules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규칙을 어겼어요. 규칙을 어기다는 뭐라고 해요? Break. Break라고 합니다. 자, 오늘 배운 일상 표현 영단어들도 여러분이 체크리스트와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 21강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0: 안녕하세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 상태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고체가 액체로,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 등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만약 온도가 내려가게 된다면 온도가 하강하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은 우리가 이러한 상태 변화에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상태 변화에 대해서 조사해서 발표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었다면 오늘도 여러분의 뇌속 포텐 함께 터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0: 상태 변화에 대해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상태 변화의 특징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상태 변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나 아니면 어떠한

현상을 뭐라고 부르든지 명칭들도 알고 싶은데,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상태 변화 알려줘, 예시 알려줘, 이렇게 질문하신 거 아니죠? 자, 그럼 우리가 조금 그룹을 나눠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질문했어야 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질문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상태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어느 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온도와 압력에 따라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것을 상태 변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상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의 단연 첫 번째는 우리가 온도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또한 가지는 무엇이었어요? 그렇죠. 바로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온도와 압력에 의해서 상태가 변한다는 것을 공부하고 온도에 따른 상태 변화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사실 지난 시간에 어떤 부분까지 공부를 했냐면 그렇다면 이러한 상태 변화, 온도에 의한 상태 변화 한번 살펴봅시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온도가 상승해요. 온도는 그 물질을 이루는 입자 얼마나 활발하게 운동하고 있는가 그 정도를 나타낸 것이었기 때문에 온도가 상승한다는 건 입자들이 활발하게 운동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질수록 입자 간의 인력을 끊고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고체가 액체가 되고 혹은 액체가 기체가 되고 아니면요 고체가 곧장 기체가 되기도 합니다라고 공부를 했던 거죠. 반면에 온도가 하강하게 된다면 반대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겠죠? 온도가 낮아진다면 입자들의 운동이 둔해질 것이고, 입자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겠죠? 인력이 강해지면서 보다 안정적인 배열을 이루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기체가 액체가 되고, 아니면 액체가 고체가 되고, 또는 기체에서 곧장 고체가 되는 그러한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온도에 의한 상태 변화였습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체에 의한 상태 변화라고 하는 것도 공부는 간략하게 했어요. 압력이 증가하게 된다면 그냥 누르는 힘이 강해졌다.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걸 우리 상상하자고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체가 액체가 되거나 기체가 액체 상태로 변하기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압력이 매우 높은 특정 조건에서는 고체로 변하기도 하는 겁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압력이 감소하게 되면요. 네, 압력을 낮추면 액체 속의 기체가 빠져나오거나 고체가 승화해서 기체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우리가 어디에 한번 집중을 해볼 거냐? 바로 우리 이제 온도가 감소하는 경우에 어떠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거기에 조금 더 집중해서 명칭과 예시들까지 모두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우리가 상태 변화가 무엇인지 온도에 의한 상태 변화, 압력에 의한 상태 변화, 이러한 것에 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얻어내기 위해서는 질문을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는 중학교 1학년이고 역할 주시고요.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과정을 배우고 있어. 맥락 제시. 그런데 물질의 상태가 왜 변하는지, 온도나 압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온도와 압력 변화가 입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쉽게 설명해줘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그 요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다면 이제는 온도가 하강하게 될때 어떠한 상태 변화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요, 초에다가 불을 탁 켰습니다. 그러면 촛농, 액체 상태였던 것이 온도가 만약에 내려가고 내려가면 다시 촛농이 이렇게 굳어지는 거 확인해 주실 수가 있죠. 우리는 그것을 응고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액체 상태가 고체 상태로 변하는 거예요.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는 현상이나 끓인 설탕물이 식어서 굳어지는 현상, 아니면 용광로에서 녹인 쇳물이 식어서 굳어져 철강 제품이 되는 과정도 액체가 고체가 되는 응고에 해당하겠죠. 기름이 추운 날씨에 굳는 현상이나 밀랍이 식어 양초가 굳어 지는 현상 등 우리 주변에 액체에서 온도가 하강함에 따라서 우리 고체 상태가 되는 이러한 상태 변화를 우리는 바로 응고라고 하는 겁니다라고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기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온도가 낮은 우리 냉장고 혹은 냉동고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연기가 나는 거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거거든요. 바로 기체 상태가 온도가 낮아지면서 응결된 물방울들이 우리 눈에는 흰 연기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바로 기체가 액체 상태가 되는 액체화 되었습니다. 액화에 의한 현상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증기가 차가운 유리창에 물방울로 맺히는 현상이나 아니면 냉장고 문을 열때 하얀 김이 나오는 현상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죠? 또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물이 떨어지는 현상 등 이런 것들은요. 기체 상태였는데 온도가 하강하면서 액체 상태로 바뀌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물질들은요, 아주 특정한 조건에서 혹은 특정한 물질들은 기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곧장 고체 상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겨울철 나뭇잎에 이렇게 서리가 내리는 현상이거든요. 공기 중에 있는 이러한 수증기가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곧장 고체 상태로 이렇게 지금 서리가 끼거나 혹은 성에 같은 것도 이러한 승화의 대표적인 예시에 해당합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온도가 하강했더니 나타나는 상태 변화 무엇을 본 거예요? 액체가 고체가 되는 응고를 살펴본 거고요. 기체가 액체가 되는 액화. 기체가 액체 거치지 않고 곧장 고체가 되는 거예요. 승화입니다라고 하는 요세 가지를 우리가 답으로 얻기 위해서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구체적인 예시도 함께 얻기 위해서 어떻게 질문했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상태 변화의 여러 가지 종류를 배우고 있는 중학교 1학년이야. 물질이 액체에서 고체로, 기체에서 액체로 또는 기체에서 바로 고체로 변하는 현상도 있다고 들었어. 이 변화들이 각각 어떤 상태 변화인지 이름과 예시를 함께 설명해줘라고 질문을 던져보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는 시각자료가 있다면 시각자료의 형태까지 함께 제작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남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요, 지난 시간 오늘 이어서 상태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질문 꼭 한번 스스로 생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 보는 과학의 김청해였습니다. 우린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0: 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러 온 선비 강용철이 변명을 하면 할수록 좀 뭔가 궁색해지는 경우가 있어. 오늘의 속담은 바로 무언, 침묵과 관련되어 있어. 그럼 속담을 만나러 함께 가시지요.
1: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한 거 왜 이야기했어?
2: 어떻게 말해야 하지?
1: 너 나랑 친한 거 맞아? 믿고 이야기를 한 건데.
2: 미안해. 나도 모르게 실수했어. 변명의 여지가 없네. 미안해.
0: 오늘의 속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잘못이 명백히 드러나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부정행위를 한 그는 감독관 앞에서

0: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런 예에서 속담을 찾아볼 수가 있어.
1: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돌다리 이태준. 서울에서 권위 있는 의사가 된 아들 창섭은 병원 건물을 확장하고 시설을 완비하려는 야망을 품고 고향으로 내려온다. 그는 과거 누이 창옥이 오진으로 허무하게 죽은 일 때문에 의사가 되었으며 이번 확장을 통해 더 완벽한 병원을 만들고자 한다. 창섭은 고향의 땅을 팔아 자금을 마련하고 부모님을 서울로 모셔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마을에 도착한 창섭은 아버지가 찬물에 들어가 정성스럽게 돌다리를 보수하는 모습을 목격한다. 집에 돌아온 창섭은 아버지에게 땅을 파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이며 부모님을 서울로 모시는 것이 자식된 도리이자 순리라고 설득한다. 그는 병원 확장의 필요성과 서울 생활의 편리함을 들어 논리적으로 아버지의 결단을 촉구한다. 아버지는 창섭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한다. 아버지는 땅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천지 만물의 근거이자 조상과 연결된 신성한 존재라고 말한다. 또한 자신이 죽으면 땅을 아들이나 돈 많은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아끼고 직접 경작해온 소작인들에게 넘겨주겠다는 유언과도 같은 뜻을 밝힌다. 아버지의 엄중한 꾸짖음과 확고한 신념 앞에 창섭은 자신의 생각이 이기적이었음을 깨닫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다. 창섭은 아버지의 세계와 자신의 세계가 다름을 인정하고 아버지를 훌륭한 인물로 존경하며 서울로 떠난다. 홀로 남은 아버지는 늙은 제비가 새끼를 떠나보내는 시를 떠올리며 쓸쓸해하지만 다음날 아침 튼튼하게 고쳐진 돌다리를 보며 천리에 순응하고 땅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삶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이 작품은 병원을 넓혀 성공하려는 아들과 흙을 지키려는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창섭에게 땅은 금전적 가치였지만 아버지에게는 종교이자 역사였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호통 앞에서 창섭이 침묵하는 장면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는 속담 그 자체라 할 수 있어요. 자신의 이기심이 아버지의 거룩한 삶 앞에서 발가벗겨진 듯한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이지요.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사람을 건네주는 돌다리. 그 묵직한 돌다리처럼 변치 말아야 할 소중한 가치들이 우리 마음속에도 단단히 놓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오늘의 속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였어. 잘못이 명백히 드러나서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이르는 말이지요. 잘못한 것이 분명하다면 차라리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고 속담의 교훈을 기억하시오.

오늘의 탐구 주제는 헬륨, 네온, 아르곤의 유사성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잠깐, 오늘은 깜짝 퀴즈로 시작을 해볼까요? 선생님이 말하는 원소들의 원소 기호를 여러분은 알고 있나요? 우선 헬륨의 원소 기호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HE. 그러면 네온은요? 맞아요. 네온의 원소 기호는 NE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르곤의 원소 기호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아르곤의 원소 기호는 AR이죠. 이 세 원소는 우리 생활에서 서로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지만 주기율표에서는 같은 위치에 속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기율표란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을 일정한 규칙으로 배열한 표이며 주기율표의 세로줄을 족이라고 합니다. 족은 1족부터 18족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인 헬륨, 네온, 아르곤은 몇 족 원소에 해당할까요? 맞습니다. 18족 원소에 해당합니다. 이번 탐구활동에서는 헬륨, 네온, 아르곤 이 세 원소들의 이용 사례와 성질을 살펴보며 이 세 원소가 왜 비슷한 성질을 나타내는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기율표에서 18족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다는 사실을 자료를 바탕으로 추론해 보는 것이 오늘의 활동 목표입니다. 그럼 실험 준비물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헬륨, 네온, 아르곤의 이용 사례를 조사합니다. 각 기체가 실제 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조사해봅시다. 이때 왜 해당 기체가 그 용도로 적합한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헬륨, 네온, 아르곤이 가진 공통된 성질이 이용 사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추론해볼 수 있습니다. 헬륨, 네온, 아르곤의 성질을 정리합니다. 같은 족에 속한 원소들이 유사한 화학적 성질을 가진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헬륨, 네온, 아르곤의 유사성을 탐구해보았습니다. 오늘의 활동 결과를 표로 함께 정리해볼까요? 헬륨은 잠수 부의 호흡기체로 네온은 광고 간판이나 조명에 아르곤은 전구의 충전기체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헬륨, 네온, 아르곤은 모두 실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며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사용해도 성질이 쉽게 변하지 않으며 주변 물질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헬륨, 네온, 아르곤은 주기율표의 18족에 속하는 원소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동족 원소입니다. 또한 반응성이 매우 낮아 비활성 기체라고 불리며 이번 활동을 통해 같은 족에 속한 원소들이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친구들. 여러분의 국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줄 강송현입니다. EBS 중학 뉴런 2학년 국어 우리 시험 대비 강의이고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10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이 문학 영역 공부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또 새로운 작품을 만나게 될 거거든요. 어떤 작품일지 우리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과 같이 읽어볼 작품은요, 박지원의 양반전입니다. 자, 조금 배경 지식이 있는 친구들은 이 박지원이라고 하는 조선 후기의 실학자를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실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이란 모름지기, 무엇이 되어야 한다. 그렇죠.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실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 학자인데요. 이 박지원이라고 하는 이 작가가 과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양반전이라고 하는 작품을 썼을지 선생님과 함께 개관 살펴보고 작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 글을 조심히 잘 읽어 주셔야겠어요. 자, 우리 배경 한번 볼게요. 이 글의 시간적인 배경은요, 박지원이 살았던 시대, 조선시대 언제? 그렇죠. 후기입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를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이 조선 후기에 신분제의 동요가 막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의 사회상이 이 작품에 담겨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강원도 정선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주제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겠죠. 양반이 가지고 있던 이 허례허식, 그리고 그 당시의 부정부패에 대한 비판, 풍자를 목적으로 이 양반전이라고 하는 작품을 쓴 겁니다. 자, 이 작품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조선 후기의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양반이 몰락하고 농민, 부자 농민, 부농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서로 신분을 막 사고 팔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조선 후기의 사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적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간접적으로 당대 양반 계층의 모순을 폭로하기 위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냐면 증서. 그래서 우리 이글 읽다 보면 증서가 첫 번째 매매 증서와 두 번째 매매 증서로 등장하게 되잖아요. 그 매매 증서의 내용을 통해서 이 양반 계층의 모순, 그리고 그들의 부조리를 폭로하고 있는 소설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을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면 처음에는 가난한 양반이 환곡을 갚지 못해서 곤란한 상황에 빠져요. 이 환곡이라고 하는 것은 관청에서 구워다 먹은 곡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도 가난하니까 이제 관청에서 곡식을 구워다가 먹었는데 그걸 갚을 길이 없네요. 그래서 이제 곤란한 상황에 빠져요. 그랬더니 이제 누가 등장을 합니까? 그렇죠. 부자가 등장을 해요. 저 양반, 저 환곡 못 갚아서 지금 큰일 났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주자? 그렇죠. 저걸 갚아주고 대신 뭘 사자? 양반의 신분을 사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자의 의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군수가 부자에게 뭘 써주겠다. 그렇죠. 양반 매매 증서를 써주겠다라고 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 써주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아주 재밌는 부분이죠. 부자가 증서의 내용을 막 듣더니, 저는 양반 안 될래요? 하고 포기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반 매매 증서의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이 증서를 통해서 어떠한 모습을 비판하고자 하였는가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증서와 두 번째 증서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증서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양반이 거칠해, 그리고 이 형식적인 관념에 얽매여 있는 것. 그래서 무엇도 하지 말고, 무엇도 하지 말고, 무엇은 하면 안 되고, 이런 양반이 보여야 할 겉모습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매매 증서고요. 두 번째 매매 증서로 가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의 이 양반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다른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 특권을 남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증서를 통해서는 양반이 이 거칠애를 중시하는 허례허식만을 중시하는 이런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면 두 번째 매매 증서를 통해서는 양반이 자신의 신분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그런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가문단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원도 정선군에 한 양반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공간적 배경 제시가 되고 있고요. 우리의 인물 양반 등장했습니다. 자, 이 양반은 어질고 글읽기를 좋아하여 군수가 새로 부임할 때마다 몸소 그 집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다라고 하면서 양반의 성격이 제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 양반은 가난하여 해마다 관청에 환곡을 구워다 먹었다. 그 빚을 갚지 못하고 해마다 쌓여서 천섬에 이르렀다. 자, 그러니까 환곡을 매년 매년 매년 구워다 먹다 보니 그게 몇 섬이 됐다고요? 천섬이 되었다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양반은 경제적으로 아주 무능력하죠. 매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쌓아다 먹기만 하는 거예요. 구워다 먹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천섬에 이르렀어요. 자, 더 웃기게 묘사된 부분은 바로 이 문장이죠. 양반은 빚을 갚을 길이 없어 밤낮으로 울기만 하였다. 아니,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여러분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빚을 못 갚으면 뭐라도 해야죠. 그렇죠? 나가서 뭐 일을 돕든 뭐라도 해야 되는데 뭐만 하고.

울기만 하고 있대요. 지금 그 모습을, 양반이 빚을 갚지 못하는 그 모습을 굉장히 희화화해서 표현하고 있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양반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의 아내가 양반을 몰아붙였다. 자, 아내가 하는 말잘 보세요. 당신은 평소에 글 읽기만 좋아하더니 환곡을 갚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구려. 양반이라니, 한 푼어치도 안 되는 그놈의 양반이라고 양반의 아내가 양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글 읽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이글 읽기가 뭐에 도움이 안 돼요?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 돼요. 학문이 실용적이지가 않네요. 그쵸? 이거 정말 이 아내의 말, 박지원 작가가 하고 있는 말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쵸? 너가 지금 하고 있는 학문, 실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고요. 이 양반이라고 하는 신분이 한 푼어치도 안 되는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양반에 대한 풍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 마을에 사는 부자가 그 양반의 소문을 듣고 가족과 의논을 합니다. 자, 어떻게 의논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양반은 아무리 가난해도 늘 귀한 대접을 받고, 우리는 아무리 잘 살아도 항상 천한 대접을 받는다.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가 아니라 지금 무엇에 따라서 이 귀한 대접과 천한 대접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신분에 따라서. 그래서 이 신분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던 사회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반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 있어도 말을 타지 못하고요. 또한 양반만 보면 굽실거리면서 제대로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뜰 아래 엎드려 절해야 되고요. 코를 땅에 박고 무릎으로 기어가야 합니다. 우리 신세가 가엾지 않느냐? 지금 저 양반이 환곡을 갚지 못해서 아주 난처하다고 한다. 그 형편으로는 도저히 양반의 신분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의 양반을 사서 양반 신분으로 살아보자,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부자의 말을 보면 그 당시의 사회상을 너무너무 잘알수 있어요. 양반들은 몰락한 양반들이 속출하고 있고요. 농민들, 부를 쌓은 농민들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뭘 사고 팔고 있어요? 신분을 사고 팔고 있어요. 부자는 곧 양반을 찾아가 환곡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청하였다. 양반은 크게 기뻐하며 승낙하였다.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양반의 신분을 팔게 되는 거죠. 부자는 즉시 관청에 가서 양반 대신 환곡을 갚았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뭐가 바뀐 거예요? 그쵸? 신분이 바뀌게 된 거예요. 저 양반 신분을 매매를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다문단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다문단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렇죠. 매매 증서 중에 몇 번째?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 매매 증서의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하지 말라는 것만 가득해요. 우리 읽어볼게요. 손에 돈을 쥐지 말고, 쌀값을 묻지 말고, 더워도 버선 벗지 말고, 맨상투로 밥상에 앉지 말고, 밥보다 국을 먼저 먹지 말고, 물을 후루룩 마시지 말고, 젓가락으로 방아를 찢지 말고, 생파를 먹지 말고, 막걸리를 들이켠 다음 수염을 쭉 빨지 말고, 담배를 피울 때는 볼이 움푹 패도록 빨지 말아야 한다. 추워도 하루에 곁불을 쬐지 말고, 말할 때 입에서 침을 튀기지 말고, 소 잡는 일을 하지 말고, 돈으로 노름을 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지금 뭐 해도 되는 건 아무것도 안써 있고 뭐만 쓰여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 근데 여러분이 보기에 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정말 인간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입니까? 아니죠. 이 거칠에요, 거칠에. 만약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 뭐써 있으려면, 뭐, 노인을 공경하고, 그쵸, 뭐, 어르신이 지나가면 인사를 하고, 뭐,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으면 이해라도 하겠어요. 근데 지금 첫 번째 매매 증서에 쓰여져 있는 내용을 보면, 양반이 지켜야 할이 허례허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읽는 독자로 하여금 헛웃음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비판적 웃음이죠. 이거 뭡니까? 풍자. 그쵸. 지금 양반이 이렇게 허례허식을 중시하는 모습을 이첫 번째 매매 증서를 통해서 풍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매매 증서가 어떤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 것인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라문단 한번 볼 텐데요. 자, 지금 라문단에 제시된 내용도 똑같이 양반 매매 증서거든요. 자, 이건 몇 번째? 그렇죠. 이건 두 번째 매매 증서에 제시된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문과의 홍패는 팔뚝만 하지만

거기에 온갖 물건이 갖추어져 있으니 그야말로 돈자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홍패라고 하는 것은 과거 시험에, 두 번째 시험에 합격을 했을 때 주는 증서거든요. 근데 그것이 마치 뭐래요? 돈자루래요. 즉, 이것만 있으면 돈이 막 나와.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돈이 나오는 게 긍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얻어내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착취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쵸? 언제나 종들이 양산을 받쳐줌으로 김이치 휘어지고 설렁줄만 당기면 종들이 예의함으로 뱃살이 처진다. 지금 이 양반의 모습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자기가 양산을 드는 게 아니라 언제나 종들이 이렇게 양산을 받쳐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람을 불러야 되면은 어떻게만 하면 되냐면 줄만 당기면 돼요. 딸랑딸랑 이 방울이 달려있는 설렁줄만 당기면 종들이 예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뱃살이 처지죠. 즉 어떻다 양반들 게으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죠. 방에서는 귀걸이로 치장한 기생과 노닥거리고 뜰에서는 남아 도는 곡식으로 학을 기른다라고 하면서 지금 귀걸이로 치장한 기생과 노닥거리고 그리고 남아 도는 곡식으로 학을 기르는 것을 보니 지금 이 삶이 굉장히, 그쵸, 사치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치스럽고 게으른 이 양반의 모습을 풍자를 하고 있고요. 벼슬을 아니하고 시골에 묻혀 살더라도 모든 일을 제멋대로 할수 있다. 정말 제멋대로 할수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 제멋대로 할수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 긍정적인 뜻이에요? 부정적인 뜻이에요? 부정적인 뜻이에요. 자, 어떻게 제멋대로 하는지 보세요. 강제로 이웃의 소를 끌어다 먼저 자기 땅을 갈고, 자기 소도 아닌데, 야, 소, 소, 소. 해가지고 내땅 먼저 갈게 하고, 지금 괴롭히는 거죠. 마을의 일꾼을 잡아다가 먼저 자기 눈에 김을 맨들. 자기 논을 먼저 하게 냅두는 것이 아니라, 야, 우리 집이논좀 매줘. 이렇게 해가지고 횡포를 부리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한들, 누가 감히 나에게 대들겠느냐? 나 양반인데. 그쵸?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니놈들 코에 잿물을 들이붓고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휘휘 돌리고 기미 수염을 다 뽑아도 누가 감히 나를 원망하겠느냐? 나 양반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두 번째 증서의 내용은 양반들의 게으름, 사치, 횡포, 이런 것들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풍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두 번째 매매 증서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우리 부자의 반응이에요. 와, 그만두시오, 그만두시오. 참으로 맹랑하구만.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여기서 이제 독자들은 웃음이 터지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첫 번째 매매 증서와 두 번째 매매 증서의 내용을 모두 들은 부자가 양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야, 그거 완전 도둑놈 아니야? 라고 도둑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풍자잖아요. 그쵸? 우회적으로 돌려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양반은 도둑놈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첫 번째 매매 증서의 내용과 두 번째 매매 증서의 내용을 듣고, 아, 저 도둑놈 되기 싫으니까 안 할래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더 생각하면 양반은 도둑놈이다. 우회적인 비판이 되는 거죠. 풍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이 작가가 양반을, 그쵸. 저런 모습을 가진 양반이라면 마치 도둑놈 같다라고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부자는 머리를 흔들면서 떠나버렸다. 그러고는 죽을 때까지 다시는 양반이 되고 싶다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부자가 뭐 되기를 포기했어요? 그렇죠. 양반 되기를 포기한 거죠. 왜? 양반이 마치 도둑놈 같은 모습을 보이니까 지켜야 할거 너무 많고 허례허식 너무 많고 그러면서 바르게 살지도 않고 게으르고 사치스럽고 횡포 부리고 그쵸.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나는 양반이 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 소설이 끝을 맺게 됩니다.
자, 우리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요. 자, 이 글에 대한 설명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1번. 토속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향토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글의 공간적 배경이 강원도 정선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안에서 토속적인 어휘를 사용해서 향토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1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2번. 한 인물의 비극적 삶을 통해 인생의 허무함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인물로 제시된 것은 뭐 양반, 부자, 군수, 뭐이 정도 있는데, 양반, 부자, 군수의 삶이 비극적 삶이라고 보긴 어렵고, 또 그를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표현하고 있지도 않죠. 그래서 2번도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 당대 신분제도의 모순점을 비웃으며 날카롭게 풍자하고 있다. 오, 정확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신분제도가 막 동요를 하면서 어떤 모순이 나타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 되겠고요. 이기심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기심,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죠. 권선징악을 주제로 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선행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함을 권하고 악을 징벌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자. 그래서 착하게 살자라는 것인데, 다른 사람에 대한 선행, 착하게 살자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의 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자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간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요.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이 글의 등장인물, 양반, 부자, 뭐 이렇게 군수 이렇게 나올 텐데 한번 봅시다. 1번. 양반은 환곡을 갚을 방법을 가족과 논의하여 결정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양반이 환곡을 갚을 방법을 가족과 논의하는 장면이 있었습니까? 저 양반은 환곡을 갚겠다고 생각하거나 논의하는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가족과 논의하는 부분이 등장한 것은 언제예요? 그렇죠. 부자가 양반 신분 사기 전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이걸 사보면 어떨까? 하면서 가족과 의논하였다라는 구절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양반이 환곡을 갚을 방법을 가족과 논의하는 장면은 없었어요. 자, 2번. 양반은 군수의 조언에 따라 부자에게 신분을 사라고 제안했다. 자, 그럼 이 말은 양반이 먼저 부자에게 너내 신분 살래? 라고 제안해서 부자가 그럴까? 했다는 뜻인데, 지금 이 글에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양반이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에요. 자, 3번. 부자는 사람들에게서 받는 대접에 신분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했다. 이거 부자가 이 신분 사기 전에 가족들과 의논할 때 했던 말 중에 있거든요. 양반은 늘 귀한 대접을 받고 우리는 천한 대접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양반을 만나면 해야 되는 일들, 뭐 이런 것들 있었잖아요. 나열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서 받는 대접에 신분, 자신이 양반이 아니라고 하는 점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자, 4번. 양반의 아내는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하는 양반을 한심하게 여기고 있다. 자, 지금 보면 양반의 아내가 양반을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양반의 아내가 이야기하잖아요. 한 푼어치도 안 되는 양반. 그리고 당신 글 읽기 좋아하더니 이거 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네요. 이런 말을 통해서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어디가 틀렸냐면 빚을 갚으려 노력하지만 실패하는 양반. 이 틀렸어요. 양반은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쵸. 여기가 틀렸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5번. 부자는 양반이 환곡을 갚지 못해 난처해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이를 돕고자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자가 양반이 환곡을 갚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환곡을 갚아줘요. 근데 그거 왜 갚아줘요?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아니죠. 나뭐 하려고? 나 양반 되려고, 나 양반 신분 사려고 환곡 갚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깝게 여겼다라고 하는 부분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번의 정답은 이렇게 3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3번 볼게요. 이 글에 드러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이 소설에서 제시되는 사건의 흐름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즉, 이 글의 내용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는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1번. 양반과 아내의 외적 갈등이 드러난다. 라고 했는데, 외적 갈등 드러나는 거 여러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아내의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렇게 도움이 안 되는, 한 푼어치도 안 되는 그놈의 양반이라고 하면서 양반과 아내의 외적 갈등 드러나고요. 사건의 공간적 배경은 강원도 정선군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야기의 초반부에 강원도 정선군에 한 양반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사건의 공간적 배경, 강원도 정선군 맞습니다. 자, 3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양반의 무능함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자체가 발생한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 사건은 어떤 이야기냐면, 양반이 자신의 신분을 팔게 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 신분 왜 팔았는데요? 그쵸. 환곡을 갚지 못해서, 환곡 왜못 갚았는데요? 양반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해서, 무능해서. 맞죠. 그쵸. 그래서 양반의 무능함 때문에 이 사건이 발생한 것 맞습니다. 자, 4번. 사건이 전개되면서 양반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양반의 성격이 변화합니까? 이 양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일관돼요. 그쵸. 이 양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쵸. 뭔가 처음에 이 양반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는 말이 말이 되려면 처음에는 양반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했으나 자신의 이 무능력함을 깨닫고 뭔가 일을 하러 나가서 돈을 벌든 이렇게 했으면 양반의 성격이 변화하는 것인데, 이 소설에서는 양반의 성격이 변화하는 지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신분 매매라고 하는 사건이 시간 순서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그쵸. 우리의 주된 사건은 신분 매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쵸. 환곡을 못 갚은 일로부터 시작해서 매매를 해서 매매 증서를 쓰는 쭉 이런 과정을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시간 순서에 따라서 전개되고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3번의 정답은 이렇게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4번. 이 글에 드러난 풍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이 글에서 어떤 면을 풍자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4번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 글에 드러난 풍자에 대한 설명 한번 볼게요. 1번. 부자가 증서의 내용을 듣고 실망하는 부분에서는 당시 신분 상승의 어려움을 풍자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자가 증서의 내용을 듣고 실망하는 부분, 아유, 저 양반 안 될래요? 하는 부분에서는 뭐를 풍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양반이 뭐 같다? 그렇죠. 도둑놈 같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신분 상승의 어려움을 풍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반이 부자의 도움을 받고 기뻐하는 부분에서는 양반의 겸손한 태도를 풍자하고 있다. 일단 풍자라고 하는 것은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한 태도는 비판할 만한 내용이 아니죠. 그러기도 하고, 양반이 부자의 도움을 받고 기뻐하는 부분에서는 양반의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 양반의 무엇? 그렇죠. 무능력함. 지금 너가 부자한테 도움받아서 좋아할 때야? 그쵸. 너의 경제적 무능력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양반이 글 읽기만 좋아하는 부분에서는 학문을 깊이 탐구하려는 선비의 자세를 풍자하고 있다. 학문을 깊이 탐구하려는 거 좋죠. 근데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글 읽기만 좋아하고 그것이 어떻게 그렇죠. 도움이 안 돼요, 실생활에. 그걸 풍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학문을 지금 풍자하고 있는 거죠. 4번. 양반이 환곡을 갚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백성을 가난하게 만든 무능하고 부패한 국가를 풍자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양반이 환곡을 갚지 못하는 부분에서 풍자하고 있는 것은 양반의 경제적 무능력이죠. 그쵸. 무능함을 풍자하고 있는 거지, 국가를 풍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5번. 부자가 양반의 신분에 돈으로 사는 부분에서는 신분을 돈으로 거래하는 신분제의 허구성을 풍자하고 있다. 그쵸. 이 신분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돈으로 사고 팔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모순. 그쵸. 이 허구성. 이런 것들을 풍자하고 있는 건 맞겠죠. 그래서 우리 4번의 정답은 이렇게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기역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 기역, 양반은 아무리 가난해도 늘 귀한 대접을 받고, 우리는 아무리 잘 살아도 항상 천한 대접을 받는 것은 신분에 따라 대우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라는 것알수 있고요. 그러니 우리가 그의 양반을 사서 양반 신분으로 살아보자라고 하는 것은 양반이라는 신분을 돈으로 사고 팔수 있는 사회라는 것을 알수 있는 부분 맞죠? 자, 디귿. 막걸리를 들이켠 다음 수염을 쭉 빨지 말고 담배를 피울 때는 볼이 움푹 패도록 빨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양반의 체면과 품격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이 가식적인 태도 의미하는 것 맞죠? 이 거칠에만 중시하는 것. 문과의 홍패는 팔뚝만 하지만 여기에 온갖 물건이 갖추어

쓰여져 있으니 그야말로 돈자루이다라고 하는 것은 양반이 되면 다양한 경제 활동을 통해 돈을 쉽게 벌수 있음을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돈을 쉽게 벌수 있는 건 맞는데 이건 버는 게 아니죠. 경제 활동을 통한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횡포를 통해서 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5번, 누가 감히 나를 원망하겠느냐? 신분을 이용해서 다른 계층의 횡포를 부리는 양반의 모습 볼수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 정답 이렇게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마에서 양반을 단적으로 비판하는 표현을 찾아서 한 단어로 쓰고 그대로 쓰라라는 얘기고요. 그 표현을 통해서 양반의 어떤 점을 비판하고자 하는지 문장의 형태로 쓰세요. 자,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문장의 형태여야 돼요. 자, 말을 보니까 그만두시오, 그만두시오라고 말하는 부자의 말이에요. 참으로 맹랑하구만.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라고 하면서 양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쵸, 도둑놈. 이것이 바로 양반을 단적으로 비판하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도둑놈 써주시면 되고요. 자, 이 도둑놈이라고 하는 것이 비판하는 양반의 모습. 우리 어디에 나온 모습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매매 증서와 두 번째 매매 증서에 나타난 모습. 그래서 이렇게 부당한 특권을 누리면서 횡포를 일삼는 양반의 모습을 비판하고자 그 양반의 모습을 도둑놈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6번의 이 서술형 답을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전에서는 양반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데 증서를 통해서 어떤 양반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글에 나타난 당시의 사회적 상황은 어떠한가? 그리고 이 소설을 통해서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창작 의도는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뉴런 동기화는요, 박지원의 한문소설을 여러분이 직접 한번 찾아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것은 허생전, 호질과 같은 다양한 작품들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검색을 하거나 또는 도서관에 직접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느라 아주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반가워요. 우리 이비스 친구들, 여러분과 새롭게 학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뭐가 새롭냐고요? 새로운 단원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 단원명이 뭘까? 바로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배워야 될 개념, 이번 시간에는 네 가지 개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각형의 둘레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둘레라고 하는 건 다각형의 그 가장자리를 따라서 한 바퀴 딱 돈 길이, 바로 그것을 우리는 둘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제곱센티미터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확인할 거고, 1제곱센티미터보다 더 큰 단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각형의 둘레를 구해 볼 거예요. 다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을 말합니다. 그러면 다각형의 둘레를 구한다라는 것은 결국 다각형의 모든 변의 길이를 더하는 것과 같게 돼요. 자, 먼저 정다각형의 둘레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다각형은 다각형 중에서도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다각형을 정다각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정다각형은 한 변의 길이에다가 변의 수를 곱하여 그 둘레를 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 변의 길이가 8cm인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이때 그 둘레를 구하려면 모든 변의 길이를 더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8cm와 8cm 그리고 8cm만큼을 더하는 것으로, 8을 3번 더하니까 24cm라고 할 수가 있는데, 8을 3번 더한다라는 걸 8 곱하기 3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따라서 8 곱하기 3 해서 24cm여라고 그 둘레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정삼각형의 둘레는 한 변의 길이에다가 변의 수 3만큼을 곱해서 그 둘레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의 둘레는 가로 더하기 세로 그 값의 2배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그럼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직사각형은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 더하기 세로 더하기 가로 더하기 세로, 이걸 통해서 둘레를 구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럼 결국 그것은 가로 곱하기 2랑 세로 곱하기 2를 더하는 것과도 같게 되는 것이고요. 더 간단히 가로 더하기 세로의 두 배와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어진 직사각형의 둘레는 가로가 10cm, 세로가 7cm이므로 가로와 세로를 더한 값의 두 배를 하여서 그 둘레를 구할 수 있는 거죠. 10과 7을 더하면 17이고요. 그것의 두 배를 하니까 34가 되는군요. 따라서 직사각형의 둘레는 34cm로 나타내 줄 겁니다. 이번엔 평행사변형의 둘레를 구해봅시다. 결국은 이 네 변의 길이의 합, 이것이 둘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행사변형도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잖아요. 그래서 한 변의 길이하고요, 다른 한 변의 길이를 더한 다음에 그 값의 두 배를 하는 것으로 평행사변형의 둘레를 구해볼 수 있어요. 따라서 한 변의 길이가 8cm고 다른 한 변의 길이가 5cm인 평행사변형의 둘레는 8 더하기 5의 두 배를 하는 것으로 그 둘레를 구할 수 있다. 8 더하기 5는 13이고 두 배를 했더니 26, 이와 같이 둘레는 26cm가 되겠네요. 마름모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름모의 둘레는 한 변의 길이의 네 배로 구할 수 있어요. 주어진 마름모는 한 변의 길이가 7cm인 마름모예요. 그러니까 그 둘레를 구할 때는 한 변의 길이의 4를 곱해서 7 곱하기 4하니까 28cm, 이렇게 둘레를 구할 수 있죠. 다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을 이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배운 내용을 문제로 한 번 더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5cm인 정우각형의 둘레를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하려고 한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볼까요? 한 변의 길이가 5cm인 정우각형이 있어요. 그 둘레를 구한다라고 하는 건 이 다섯 개 변의 길이를 모두 더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정우각형의 변의 길이를 모두 더하니까 5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더해서 25, 따라서 그 둘레 25cm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5를 다섯 번 더한다는 건 결국 5 곱하기 5와 같잖아요. 즉 정다각형의 둘레는 한 변의 길이에다가 변의 수를 곱해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므로 정오각형의 둘레는 5 곱하기 5로 25cm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문제에서는요. 정다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을 익혀두면 돼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변의 수로 정다각형의 둘레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또 도형의 둘레를 구해보세요. 직사각형이 주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직사각형의 둘레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라면 가로에다가 세로를 더한 값의 두 배를 하는 것으로 그 둘레를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로가 8cm, 세로가 4cm니까 8 더하기 4, 그 값의 두 배를 해주세요. 이건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이에요. 그럼 8에다 4를 더하면 12, 그것의 두 배를 하니까 24, 둘레는 24cm로 나타내는 거죠. 또 평행사변형의 둘레를 구해볼게요. 가로가 여기서는 평행사변형이니까 한 변의 길이와 다른 한 변의 길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한 변의 길이가 7cm고 다른 한 변의 길이가 5cm니까 7과 5를 더한 값의 두 배를 하는 것으로 평행사변형의 둘레를 구해볼게요.

을레를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7과 5를 더하면 12입니다. 그 값의 두 배니까 24cm로 둘레를 구해주면 되겠어요. 도형의 둘레 구하기 해결이 되었네요. 여기서 7과 5를 더한다라고도 할수 있고요. 또는 5와 7을 더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개념 2, 1제곱센티미터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1제곱센티미터라고 읽어주면 되는데요. 여기 볼까요?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넓이를 이렇게 쓰라고 했거든요. 1은 크게 쓰고요. 그 뒤에 단위를 이와 같이 써주면 돼요. 1제곱센티미터라고 읽을 수 있고요. 1제곱센티미터는요, 바로 이마만큼의 넓이다라는 거 눈으로 한번 확인해 두면 되겠습니다. 도형의 넓이를 구하자. 도형의 넓이는요,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개수를 이용해 구할 수 있어요.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가 1제곱센티미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1제곱센티미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배예요. 이것을 6제곱센티미터라고 합니다. 1제곱센티미터의 네모 배, 이것은 네모 제곱센티미터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답니다. 그럼 도형의 넓이를 1제곱센티미터를 활용해 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장 왼쪽에 있는 건 1제곱센티미터의 4배예요. 그러니까 4제곱센티미터가 되고, 그 다음은 1제곱센티미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배, 따라서 6제곱센티미터. 또그 다음 1제곱센티미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배, 따라서 8제곱센티미터다. 이렇게 각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모눈 한 칸이 1제곱센티미터라는 표시는 없지만, 딱 보면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1제곱센티미터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어진 도형의 넓이는 1제곱센티미터짜리가 5개씩 5줄이면 25개인데 하나가 부족하니까 24개죠. 1제곱센티미터에 24배, 즉 24제곱센티미터가 되겠고, 그 다음은 어때요? 5, 25에서 4개가 빠지니까 1제곱센티미터짜리가 21개잖아요. 그래서 21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제곱센티미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배니까 이럴 때는 9제곱센티미터라고 답하면 된답니다. 다음, 도형의 넓이를 구할 겁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는 뭘 써넣어 줘야 할까요? 자, 여기서도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번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이런 경우는요, 이렇게 나눠서 아래에 있는 것을 이빈 곳에다가 옮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제곱센티미터라고 할수 있죠. 여기서도 이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로 1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또 이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는요, 1제곱센티미터의 두 배, 2제곱센티미터의 딱 반만큼이다라고 표시해서 1제곱센티미터로 해결해 줄 거고, 자, 그 다음에 있는 건 어때요? 반으로 나눠 볼까요? 그 다음에 요걸 이렇게 빈 곳으로 옮겨 보세요. 그랬더니 1제곱센티미터의 두 배가 되어서 2제곱센티미터가 되겠어요. 그 다음은, 자,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럼 1제곱센티미터의 4배니까 4제곱센티미터고, 그것의 반만큼이기 때문에 2제곱센티미터라고 할수 있죠. 또는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1제곱센티미터짜리가 한 개, 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빈 곳으로 옮겨 보세요. 그러니까 또한 개가 더 생겨서 2제곱센티미터라고 답해 볼수 있네요. 도형의 넓이를 1제곱센티미터의 몇 배인지를 활용해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개념입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의 넓이. 그러면, 자,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가로가 6cm, 세로가 4cm예요. 그러면 가로에 1cm가 모두 몇개 들어갈까요?

자, 6cm는 1cm 6번인 길이에요. 4cm는 1cm 4번인 길이가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가로에 1제곱cm짜리가 바로 이만한 걸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긴 것이 6개 들어가고요. 세로로는 1제곱cm짜리가 이렇게 4개.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제곱cm짜리가 6개씩 총 4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로 그 그림을 이와 같은 단계를 통해 확인해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럼 1제곱cm짜리가 6개씩 4줄이기 때문에 6 곱하기 4에서 24, 총 24개가 되고요. 그럼 1제곱cm에 24배니까 이때 직사각형의 넓이는 바로 24제곱cm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수 있을까요? 바로 가로와 세로의 곱을 통해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할 수 있고, 정사각형의 넓이는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 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대신에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가 8cm, 세로가 5cm이므로 이때 넓이는 8 곱하기 5 하여서 40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라고 했어요. 한 변의 길이가 8cm이기 때문에 8 곱하기 8 하여서 64 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렇게 답해 주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직사각형의 넓이와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익혀두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통해서 다져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자, 여기서 이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로 1제곱센티미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해요. 이 직사각형에는 1제곱센티미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로로 다섯 개, 세로로 하나, 둘, 두 개가 있잖아요. 따라서 다섯 개씩 두 줄이기 때문에 다섯 개씩 두 줄. 그러면 모두 몇 개가 되나요? 10개가 되는 거잖아요. 1제곱센티미터가 이처럼 10개가 있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1제곱센티미터의 10배이므로 우리는 이것을 10 제곱센티미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10제곱센티미터라고 하는 것은 이 직사각형의 가로가 1cm 5번, 5cm가 되고 세로는 1cm 2번, 2cm니까 이때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여서 바로 10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다. 1제곱센티미터가 직사각형의 가로에 5개, 세로에 2개 있으므로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5 곱하기 2는 10, 따라서 10제곱센티미터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게 수를 써놓을 수 있겠어요. 또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한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어보자. 가로가 9cm, 세로가 6cm예요. 이제 우리는 가로에 1제곱센티미터짜리가 몇 개, 세로에 몇개 들어가는지 확인하지 않아도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통해서 그 넓이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가로가 9cm이고 세로가 6cm이니까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게 되면 가로 곱하기 세로 9 곱하기 6, 54. 따라서 54제곱센티미터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정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나요? 정사각형은 앞서 직사각형이라고 할수 있다. 따라서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돼요.
단,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을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로 나타낸다라는 거죠. 한 변의 길이가 6cm이기 때문에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에는 6 곱하기 6 하여서 구해주면 돼요. 6 곱하기 6 하니까 36제곱센티미터라고 나타낼 수 있죠. 이렇게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답니다.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 익혀둘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떤 다각형의 둘레도 구해봤고요. 1제곱센티미터라고 하는 것도 살펴보았고요. 또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까지 살펴보았단 말이죠. 자, 이제 만나볼 것은 1제곱센티미터보다 더 큰 단위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길이를 얘기할 때도요. 1cm보다 더 큰 단위로 1m도 있고요. 또 그보다 더 큰 단위로 1km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물론 1cm보다 더 작은 단위로 1mm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길이 단위 사이의 관계라는 것도 살핀 기억이 있을 거예요. 어떤 걸 말하냐면 1cm는 10mm와 같다 기억나죠? 또 1m는 100cm와 같다. 1km는 1000m와 같다. 이렇게 단위 사이의 관계를 살펴두었단 말이죠. 이런 관계들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건 길이 단위 사이의 관계였어요. 이번에는 넓이의 단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1제곱센티미터보다 더 큰 단위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것을 볼까요? 1제곱미터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1제곱센티미터는요. 이건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1제곱센티미터라고 했던 거잖아요. 1제곱미터는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쓰고 읽을 때 1제곱미터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생긴 정사각형의 넓이를 말합니다.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의 넓이, 바로 이것이 1제곱미터입니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쓸 때는 숫자는 크게 쓰고요. 뒤에다가 이렇게 제곱미터라는 단위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옆에 보니까 이렇게 넓이 단위 사이의 관계가 나온단 말이에요. 앞서 우리가 길이 단위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1제곱미터는 만 제곱센티미터와 같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1m가 100cm와 같아요. 1m는 100cm와 같구나.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1m에는요. 이 1m에는 1cm가 100번 들어가고요. 여기 1m에도 1cm가 100번 들어가잖아요. 따라서 이와 같은 정사각형에 가로에 1제곱센티미터짜리가 총 몇 개 들어가죠? 100개 들어가고 세로에 100개가 들어가니까 이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땐 100개씩 100줄이 되어서 모두 만 개가 되는 거예요. 1제곱센티미터가 만 개. 그러니 1제곱센티미터의 만 배만큼의 넓이가 되어서 바로 만 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따라서 1제곱미터는 만 제곱센티미터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관계입니다. 꼭 기억해 둬야 합니다.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쓰고 읽는 방법을 알았다면 자, 바로 앞서 설명한 그림을 좀 더 자세히 표현을 해둔 거예요. 1m는 100cm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1m와 1m를 곱한다라는 것은 즉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한다라는 것은 100cm에다가 곱한다 100cm를 이렇게 표현되는 것과 같잖아요. 그래서 100과 100을 곱하면 이렇게 만이 되는 것이고요. 이때 단위는 제곱센티미터라고 표현할 수 있다. 사실 제곱센티미터라는 것은 센티미터 곱하기 센티미터를 했을 때 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제곱미터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죠? 맞아요. 미터에다가 미터를 곱해준 거예요. 즉, 1미터 곱하기 1미터는

10m가 1제곱미터고 이것이 바로 만 제곱센티미터와 같은 것입니다. 라고 표현되는 거죠. 그림을 통해 보면 알수 있어요. 1제곱센티미터짜리가 100개씩 총 100줄. 그래서 바로 만 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요. 그 관계를 살펴둘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제곱킬로미터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1제곱킬로미터는 한 변의 길이가 1km인 정사각형의 넓이, 바로 이것이 1제곱킬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 있는 이런 정사각형의 넓이를 말합니다. 한 변의 길이가 1km인 정사각형의 넓이. 말하자면 1km에 1km를 곱해서 1제곱킬로미터가 된 것이죠. 숫자 1은 크게 쓰고요. 그 뒤에다가 이렇게 단위를 써보세요. 1제곱킬로미터. 1제곱킬로미터는 100만 제곱미터와 같다. 굉장히 중요한 넓이 단위 사이의 관계가 되는데요. 우리는 앞서 1km가 1000m와 같다라는 것을 살폈죠. 여기 있는 1km도 1000m와 같은 거예요. 그럼 1km, 1km를 곱한다라는 건 결국 1000m와 1000m를 곱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100만 제곱미터가 된다라고 할수 있죠.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어요. 1km, 1km, 한 변의 길이가 1km인 이런 정사각형에는요. 1제곱미터짜리가 가로로 1000개, 세로로 1000개, 그래서 1000개씩 1000줄, 그러니까 1000 곱하기 1000 해서 모두 100만 개가 들어간다. 1제곱미터가 100만 개라서 100만 제곱미터가 되는 것이죠. 1제곱킬로미터는 100만 제곱미터와 같음을 꼭 기억해 두세요. 문제를 통해서 이 관계를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제곱미터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이제 딱 보면 바로 답이 나와야 돼요. 1제곱미터는 만 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런데 우린 개념을 한번더 다지는 거니까 그 원리를 살펴볼 겁니다. 이때 1m는 100cm와 같아요. 1m가 100cm와 같다. 1m는 100cm와 같다. 그럼 지금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의 넓이로 1m 곱하기 1m가 되는 거거든요. 1과 1을 곱하면 1이고 사실 미터에 미터, 미터를 두번 곱해서 그게 바로 제곱미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1제곱미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건 결국은 100cm와 100cm를 곱하는 것과도 같기 때문에 100과 100을 곱해서 만이다. 그리고 센티미터, 센티미터, 센티미터를 두번 곱해서 이렇게 제곱센티미터가 된 거야라고 이해해 두자고요. 자, 1제곱미터는 만 제곱센티미터와 같습니다. 1제곱센티미터짜리가 100개씩 총 100줄, 그래서 모두 만 개가 되어서 만 제곱센티미터다라는 것도 확인해 둬야겠습니다. 자, 1제곱미터가 만 제곱센티미터와 같다. 요거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하나 더. 1제곱킬로미터는 몇 제곱미터인지 알아보려고 해요. 네모 안에 어떤 수가 들어가 주면 될까요? 한 변의 길이가 1킬로미터인 이런 정사각형의 넓이를 1제곱킬로미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킬로미터라고 하는 것이 1000미터와 같잖아요. 1킬로미터는 1000미터와 같습니다. 그러면 1제곱킬로미터라는 것은 결국은 1000m와 1000m를 곱한 것과도 같기 때문에 1000과 1000을 곱한 것이 100만이잖아요. 그리고 미터를 두번 곱해서 사실 제곱미터다. 이렇게 이해해 두면 쉬운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정사각형에는 1제곱미터짜리가 1000개씩 1000줄, 그래서 모두 100만 개가 되기 때문에 1제곱미터가 100만 개라서 100만 제곱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라는 걸 살펴둬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관계, 요것을 꼭 기억해 둬야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0: 제곱킬로미터는 몇 제곱미터일까요? 그럼 이럴 때는 200만 제곱미터예요 라고 나타내 주면 되는 거예요. 200만 제곱미터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또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0.1 제곱킬로미터는 몇 제곱미터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곱미터가 될 때, 여기 있는 2는 변함이 없는데, 뒤로 0이 6개 붙었죠. 그 말은 숫자들만 딱, 이 앞에 있는, 당이 앞에 있는 수만 놓고 보면 2의 100만 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0.1의 100만 배라는 뜻은 결국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6자리 이동하는 것과 같은데 빈자리는 0을 채웠으면 되죠. 따라서 이와 같이 0.1제곱킬로미터는 10만 제곱미터와 같다라고 표현해 둘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유형들도 해결할 수 있도록 이 넓이 단위 사이의 관계를 꼭 익혀둬야겠습니다. 이번 시간 한번더 확인해 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넓이 단위 사이의 관계예요. 1제곱미터와 1제곱센티미터 사이의 관계. 그러면 1제곱미터에 1제곱센티미터짜리가 1제곱센티미터짜리가 100 곱하기 100에서 만개 들어가기 때문에 만 제곱센티미터와 같고, 1제곱킬로미터에는 1제곱미터가 100만 개 들어가기 때문에 100만 제곱미터와 같다라는 관계를 꼭 기억해 두도록 하자고요. 이번 시간 학습 끝났습니다. 배운 개념들 찬찬히 다시 한번 살펴두세요. 우린 다음 시간에 함께요. 친구들,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1일 인혜쌤이 왔어요. 우리 30강에서 이렇게 또 만났는데요. 벌써 앞자리 수가 3이 되었습니다. 4단원 대상을 설명해 오늘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Book 1 개념책 준비하시면 되고요. 단원 확인 평가 6번부터 20번까지 오늘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퀴즈 잘 풀었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단계에 따라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는 글은 열거 구조로 요약할 수 있다라는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X였습니다.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는 구조는 무슨 구조였죠, 여러분? 그렇죠. 순서 구조였죠. 따라서 답은 X였습니다. 잘 푸셨나요? 좋아요. 그럼 우리 이제 단원 확인 평가 6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교재는 111쪽입니다. 6번부터 10번까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첫째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아, 첫째, 둘째, 셋째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구조를 또 확인할 수 있죠. 무슨 구조요? 나열하는 열거 구조이구나라는 거 알아볼 수 있을 텐데요. 어떤 내용이 뒤이어지는지 볼게요. 첫째,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는 아, 여러 가지 자연재해 대처 방안 알려줬던 그런 글인데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는 몸을 보호하면서 안전한 곳으로 빨리 대피해야 합니다. 학교나 집처럼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하면 책상이나 탁자 아래에 들어가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물건을 쓰고 계단을 이용해 내려와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자, 빨리 대피를 해야 하긴 하는데 지진이라는 것은 땅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대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내에 있을 때는 책상이나 탁자 아래에 들어가 있다가 흔들림이 멈추면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나본 적 있었는데 틀린 내용이에요. 그렇죠? 건물과 거리를 두고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자, 이번에는요. 자연재해 중에서도 태풍이 올때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산이나 계곡, 하천, 방파제처럼 위험한 곳에 가지 않도록 합니다. 이런 곳이 태풍이 왔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 된대요. 태풍은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므로 산사태나 홍수, 높은 파도가 발생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침수되는 지역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역시 자연재해니까 대피한다라는 내용이 또 나오고 있네요. 침수되는 거는 물에 잠긴다 이런 뜻이었죠. 그리고 강한 비바람에 문과 창문이 파손되지 않도록 잘 닫고 유리문이나 창문 가까이에는 가지 않도록 합니다. 깨질 수도 있잖아요. 바람이 많이 부니까. 외출을 자제하고 특히 물에 잠긴 도로나 지하차도 다리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침수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셋째, 또 다른 자연재해가 있을 때 대처 방안을 알려주려고 하는구나. 셋째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가 알수 있죠. 세 번째는, 폭염이라는 자연재해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폭염이 계속되는 날에는 야외 활동을 되도록 줄이고, 이런 거 반대로 나올 수도 있겠죠. 야외 활동을 활발히 하고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야외 활동을 줄이는 거예요. 너무 날이 덥기 때문에.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인터넷으로 무더위 상황을 자주 확인합니다. 또꼭 외출해야 할 때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가볍고 시원한 옷을 입습니다. 너무 더워서 되도록이면 안 나가는 것이 좋지만 꼭 나가야 한다면 이렇게 챙이 넓은 모자로 그늘을 만들고 또 가볍고 시원한 옷을 입어서 체온을 낮춰야 하나 봐요. 또 물병을 들고 다니며 물을 자주 마십니다. 현기증이 나거나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시원한 곳으로 가서 쉬어야 합니다. 이때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현기증 뭔가 어지럽거나 그리고 메스꺼움, 구토를 할것 같은 느낌, 속이 안 좋은 것, 두통, 머리 아픈 것, 그리고 근육 경련, 우리 쥐가 났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근육이 수축해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폭염의 영향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와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자연재해가 일어날 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 글을 쓴 까닭은 무엇입니까? 왜 썼을까요? 우리에게 뭘 알려주려고 했을까요? 자연재해의 경험을 말하려고 내가 겪었던 것 얘기한 거 아닙니다. 자연재해의 위험성을 알리려고 조금 헷갈렸을 수 있어요. 건물과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하고 창문도 잘 닫으라고 하고 위험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만 쓴 글은 아니죠. 위험의 끝 이게 아니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게이 글의 목적이기 때문에 2번도 아닙니다. 자연재해를 줄이자고 주장하려고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줄이자, 뭐 늘리자, 이런 거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자연재해를 알려주려고, 그냥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야, 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고 했었죠. 5번.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을 설명하려고, 그렇죠. 이것이 목적이에요. 이렇게 발생했을 때, 뭐 폭염이나 지진이나 태풍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이 글을 쓴 까닭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7번. 다음과 같은 상황이 생길 때 알맞은 행동에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폭염으로 현기증과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떨어져 있는다? 이것은 태풍이 왔을 때 하는 거였고요. 주위를 살피며 넓은 공간으로 대피하는 것은 그렇죠. 우리 첫째 하면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대피해야 한다라고 했었죠. 시원한 곳으로 가서 쉬고 시원한 음료를 마신다. 저 폭염이 있을 때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길 때 하는 알맞은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괄호 안에 X 한거 아닙니다. 알맞은 것에만 동그라미 하라고 했으니까 밖에다가 했어요. 3번에만 여러분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8번입니다. 다음 뜻에 알맞은 낱말을 두 번째 문단에서 찾아 쓰시오.
친절하게 두 번째 문단에 있어요까지 알려줬어요. 선생님 두 번째 문단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물에

잠김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 여러분 찾아보셨나요? 태풍이 올때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대처해라는 내용이었는데 물에 잠긴다 찾으셨나요? 어딨죠? 그렇죠. 침수되는 지역이나 할때 침수, 물에 잠긴다라는 뜻이에요. 한자로 물 숫자잖아요. 그쵸? 침수. 이렇게 찾아 쓰라고 한 문제는 그대로 본문에 답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매서운 눈으로 찾아봐야 합니다. 침수, 물에 잠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5학년 1학기 만점한 국어 강의에서만 만나고 있지만 앞으로도 여러분 6학년이 되어도 중학생이 되어도 국어 잘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본문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는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표시를 해두었다가 꼭 사전에서 뜻을 찾아서 아, 이런 뜻이구나. 글을 읽을 때 나오는 모든 단어의 뜻을 여러분 꼭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 단어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8번 문제였습니다. 9번 문제도 역시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 글의 구조를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이 글의 구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혜미, 각 자연재해의 피해를 막는 방법을 차례대로 말하고 있으므로 순서 구조야. 차례대로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 자, 먼저 이것을 해야 하고 그 다음 단계는 이거고 이렇게 순서 차례대로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서진, 각 자연재해에 대한 행동 요령과 안전 수칙을 나열하고 있으므로 열거 구조야. 이건 어때요? 그렇죠. 여기 답이 있죠. 행동 요령, 안전 수칙은 이런 거다. 나열하는 것이지 어떤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수. 각 자연재해 활동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말하고 있으므로 비교와 대조 구조야. 자연재해 활동의 어떤 차이점, 뭐가 다르고 무엇은 같고 이런 내용 전혀 없었지요. 따라서 알맞게 말한 친구는 서진입니다. 10번. 이 글의 중심 내용을 정리할 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일어났을 때에는 몸을 보호하면서 안전한 곳으로 빨리 대피해야 한다. 자, 몸을 보호하는 게 중요해요. 뭔가 머리를 보호하는 것을 쓰고 책상 아래에 들어가고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였죠? 그렇죠. 지진. 땅이 흔들리니까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이 떨어져서 머리나 몸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몸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말이 자주 나왔었죠. 2번. 이것이 올 때에는 위험한 곳에 가지 않는다. 바람도 많이 불고요. 침수될 위험도 있고요. 대풍이죠, 대풍. 3번. 이것이 계속되는 날에는 야외 활동을 줄이고 무더위 상황을 자주 확인한다.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 그렇죠. 폭염. 폭염. 우리가 자연재해 종류,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아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11번부터 15번까지 자, 이 글을 읽고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읽었던 글이라도 우리가 모르는 단어 있는지 한번 꼭 확인하면서 있다면 표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1000년 넘게 울려 퍼진 종소리가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성덕대왕 신종은 지금도 그 울림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국가유산이다. 자, 우리나라의 국가유산 가운데에서도 무엇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성덕대왕 신종. 국가유산 지킴이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의 소중한 국가유산 가운데에 하나인 성덕대왕 신종을 알아보자. 이제 설명할 것이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요. 성덕대왕 신종은 통일신라 시대의 왕 가운데 한 명인 성덕왕의 공덕을 기리려고 만들어졌다. 우리 문제에서도 만나본 적 있었어요. 왜 만들어졌는지 성덕왕의 공덕을 기리려고 만들어졌죠. 그래서 성덕왕의 이름을 따서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우리나라 국가유산인 성덕대왕 신종은 에밀레종이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선생님이 만점구치기 퀴즈로도 낸 적이 있었죠. 성덕대왕 신종과 에밀레종은 같은 거예요.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국가유산 포털 누리집에 나와 있는 자료에 따르면, 자, 어디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지도 알려주고 있네요. 믿을 만한 그런 곳이죠. 국가유산 포털 누리집.
성덕대왕 신종은 높이가 3미터가 넘는 아주 큰 종이다. 종의 맨 위에는 소리의 울림을 도와주는 소리통이 있고, 종을 매다는 고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 용머리 모양으로 되어 있다. 고리도 있고요. 모양이 용머리 모양이래요. 종의 입구가 꽃 모양인 것도 이 종의 특징이다. 크기, 모양, 이런 것들, 그쵸? 높이, 크기, 모양, 이런 것들 특징을 어디서? 국가유산 포털 누리집에서 찾아내요, 자료를. 성덕대왕 신종은 소리통 덕분에 종소리가 아주 맑으면서도 웅장하기로 유명하다. 종소리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종소리는 깊고 은은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울린다고 알려져 있다.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그쵸? 얼마나 깊고 은은해서 막 마음을 울리는 그런 소리인지. 국가유산청 소식지인 국가유산 사랑에서는 아, 또 믿을 만한 정보를 가지고 왔군요. 국가유산 포털 누리집, 또 국가유산청 소식지 모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네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이러한 종소리를 장엄한 천상의 소리 같다라고 표현을 했대요. 아, 오늘 아무래도 선생님도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직접 가서 들어보거나요. 종소리가 얼마나 맑고 아름답길래 이렇게 극찬을 하는 것인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무엇에 대한 글을 읽은 거죠? 성덕대왕 신종 또는 에밀레종에 대한 글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문제 볼게요. 11번. 글쓴이가 성덕대왕 신종을 설명하게 된 계기를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게 됐을까를 물어보는 거지요. 은주. 성덕대왕 신종의 종소리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성덕대왕 신종을 설명하고 있어. 들어본 적 있었다. 내가 직접 가서 들어봤더니 너무 감동적이었다. 이런 내용 있나요? 없어요. 현서. 국가유산 지킴이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의 소중한 국가유산인 성덕대왕 신종을 설명하고 있어. 자, 국가유산 지킴이의 날을 맞아라는 내용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을 맞이하여서 국가유산 중에 하나인 성덕대왕 신종을 설명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지요. 첸,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성덕대왕 신종이 국가유산으로 지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덕대왕 신종을 설명하고 있어. 맞나요? 아니죠. 이미 국가유산이에요. 국가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따라서 알맞게 설명한 친구는 현서입니다. 12번 볼게요. 국가유산청 소식지 국가유산사랑에서 성덕대왕 신종의 소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찾아 쓰는 거네요. 그대로 본문에 나와 있나 봐요. 그런데 뭐 국가유산 포털 누리집도 있었고 국가유산청 소식지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잘 찾아보셔야 해요. 국가유산사랑이라는 소식지에서 성덕대왕 신종의 소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찾으셨나요? 이렇게 적으셨어야 합니다. 장엄한 천상의 소리 같다. 우리를 굉장히 궁금하게 한, 대체 얼마나 소리가 아름답길래 궁금하게 한 그런 말이었죠? 그대로 찾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설명하는 글을 쓰기 위해 알맞은 내용을 선정하여 글의 구조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기역과 관련된 것은 무엇입니까? 기역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나라의 소중한 국가유산 가운데 하나인 성덕대왕 신종을 알아보자 했으니까 이 말은 즉 뭐예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려고 한다. 함께 알아보자.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알맞은 내용을 선정하여서 글의 구조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이 말을 봤을 때 관련 있는 거 찾아볼까요? 글을 쓰는 목적에 맞게 수정한다? 고쳐 쓰는 거 아니죠? 구조를 선택한다? 선택하는 과정에서 하는 말 아닙니다. 쓸 내용을 정리한다? 구조를 정했는데, 이뭐 비교와 대조이든, 열거 구조이든, 순서 구조이든, 구조에 따라 쓸 내용을 정리하는 말인가요?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4번. 설명하고 싶은 대상이나 주제를 정한다. 자, 성덕대왕 신종을 알아보자.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자. 설명하겠다. 대상이나 주제라고 볼 수가 있지요. 4번의 답이 있네요. 대상이나 주제에 맞게, 대상이나 주제라는 말은 있는데, 이것에 맞게 쓸 내용을 정한다기보다는, 아, 무엇에 대해서 설명할까? 우리나라 국가유산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것으로 알아보기로 정했으니까, 5번보다는 4번에 더 가까운 그런 내용이지요.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4번.
대상 주제 맞는데 여기도 있고 4번에도 있고 헷갈렸을 수 있지만 정하는 거죠. 여러 개 중에서 이걸로 정한 거니까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14번 중요한 문제네요. 이 글을 쓰기 위해 글쓴이가 선택한 글의 구조를 골라서 동그라미 하는 겁니다. 성덕대왕 신종의 여러 특징

스티칭을 설명하는 열거 구조일까요? 또는 만들어진 과정을 차례대로 설명하는 순서 구조일까요? 또는 다른 문화유산과 비교하여 설명하는 비교와 대조인가요? 뭐 만드는 과정, 처음에 뭘 녹여서 틀에 부어서 이런 과정을 얘기한 적도 없었고요. 또 다른 문화유산은 이런데 성덕대왕의 신종은 이렇더라 비교한 적도 없었죠. 여러 가지 특징, 높이나 모양이나 소리 이런 특징을 설명하는 열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1번에만 동그라미 하시면 되고요. 15번입니다. 글쓴이는 이 글을 쓰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상이나 주제에 맞게 쓸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저 무슨 내용을 쓸까 떠올렸나 봐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여기 이렇게 간략하게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적었겠죠. 성덕대왕 신종이 무엇무엇한 것. 자,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각 문단에서 어떤 중심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죠. 우리가 성덕대왕 신종을 알아보자 뒤에 나오는 문단들의 어떤 내용이 있었죠? 첫 번째로는 성덕대왕 신종이 만들어진 까닭, 성덕왕의 공덕을 기리려고가 답인데, 만들어진 까닭을 설명한 것이죠, 그것은. 아, 이래서 만들어졌어. 하지만 중심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국가유산 포털 누리집의 자료에 따르면 높이가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 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문단 여러분 본문 보시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쓸 내용을 떠올렸을 때는 이렇게 정리했겠죠? 내가 뭘 설명하면 좋을까? 성덕대왕 신종의 크기와 모양을 설명해야겠어. 했을 거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문단을 살펴보면 종소리에 대한 설명이 있죠? 종소리의 특징 또는 소리 특징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완성된 글을 먼저 보기는 했지만 그 글을 보아하니 쓸 내용을 떠올릴 때 이렇게 정리를 했을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16번부터 20번까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되어 있네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전통 도자기로는, 자, 이번엔 도자기예요.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가 있다. 말하고자 하는 주인공이 두 개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구조를 사용했는지 좀 느낌이 오시죠? 조금 더 읽어볼게요. 두 도자기는 모두 우리 조상의 뛰어난 기술과 아름다움을 보여주지만 서로 다른 시대의 특징을 담고 있다. 자, 모두라는 건 어떤 공통점을 나타내는 것이고 서로 다른이라는 것은 어떤 차이점을 나타내는 그런 말들이지요. 고려 청자는 고려 시대를 대표하는 도자기로 맑은 푸른빛이 돌아 그색이 매우 아름답다. 고려 시대이고 푸른빛이 돌고 그다음에 구름 무늬, 학 무늬, 연꽃 무늬처럼 굉장히 섬세하고 화려한 무늬가 새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 고려 청자는 고려인의 세련된 미의식과 예술 감각을 잘 보여준다.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가 있는데 먼저 고려 청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면이라고 했으니까 반면 선생님 세모 표시 이렇게 하면 뭔가 다른 반대로 좀 다른 내용이 나오겠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조선 백자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도자기로 깨끗하고 단정한 느낌을 주는 흰색을 가지고 있네요. 아까는 화려했었는데 복잡한 장식이 없이 단순하고 절제된 느낌을 주고요. 조선시대 사람들의 소박하고 품격 있는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이처럼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는 색과 무늬는 다르지만, 자, 이런 건 차이점이지만, 모두 우리 조상의 뛰어난 손끝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이런 거는 차이점이지만, 이런 것은 또 공통점이 될수 있네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라는 것이요. 두 도자기는 시대는 달라도, 시대도 차이점이 되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큰 자부심을 주고 있다. 이건 또 공통점이 될수 있겠고요. 그쵸? 자, 여기까지 읽고 문제 볼까요? 16번. 이 글을 읽고 알수 있는 내용을 두 가지 고르라고 하네요. 알수 있는 내용이에요.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의 시대.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의 쓰임,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를 만든 사람,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의 색과 무늬,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를 만드는 방법. 자, 이두 가지가 주인공이라는 거는 1번부터 5번까지 공통적인데, 뒤에 있는 것들을 봐야 되겠죠. 시대, 쓰임, 만든 사람, 색과 무늬, 만드는 방법. 우리가 이 글에서 찾을 수 있는 건 뭐죠? 첫 번째로, 시대죠. 고려 청자는 고려 시대. 조선 백자는 조선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했으니까요. 어디에 쓰였다 이런 내용은 찾을 수 없었고 사람 이름도 나온 적 없었습니다.
그리고 색과 무늬. 고려청자는 푸른빛, 조선백자는 흰색, 그다음에 무늬는 어떤 것은 화려하고 어떤 것은 소박하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만드는 방법? 나온 적 없어요. 만드는 방법이었으면 구조도 비교와 대조 구조가 아니라 순서 구조였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번과 4번이에요. 1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도자기 이름은 무엇인지 쓰시오. 두 가지 중에 하나겠는데요. 깨끗하고 단정한 느낌을 주는 흰색. 사실 우린 이거 하나만 봐도 알수 있어요. 그래도 더 봅시다. 복잡한 장식 없이 단순하고 절제된 느낌. 소박하고 품격 있는 아름다움. 자, 무엇에 대한 설명이죠? 고려청자와 조선백자 중에서? 그렇죠. 조선백자. 조선백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18번. 기역부터 리을 가운데에서 이 글의 구조를 드러내는 말이 아닌 것에 기호를 쓰는 거예요. 자, 아닌 겁니다, 여러분. 아닌 거. 이 글의 구조는 일단 뭐였죠? 세 가지 중에서 비교와 대조 구조였어요. 비교와 대조. 고려청자와 조선백자의 공통점 무엇이고 차이점 무엇이고 이런 것을 나타내는 그런 글이었는데요. 이 구조를 드러내는 말이 아닌 거예요. 모두. 공통점 알수 있죠? 다른 차이점, 반면 차이점, 여태까지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와 다른 뭔가가 나온다. 차이점 알려주는 말입니다. 이처럼, 어때요? 이처럼이 어떤 공통점 알려주는 건가? 차이점 알려주는 건가? 아니죠. 이 구조를 드러내는 말이 아닌 것이 바로 리을인 거죠. 뭔가를 쭉 설명하고 마지막에 정리할 때 사용하는 말이 이처럼인데 이것을 통해 비교와 대조 구조이구나라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정답은 리을입니다. 19번. 글쓴이가 이 글을 설명하기 위해 활용한 글의 구조는 무엇인지 쓰시오. 우린 이미 앞에 문제를 풀면서, 아, 이 글의 구조는 이것이구나 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죠. 모두 이렇다. 반면, 고려청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 반면 하면서 조선 백자의 특징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알수 있어요? 비교와 대조 구조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비교와 대조 구조. 두 도자기, 그렇죠? 두 도자기인 고려청자와 조선백자는 우리나라의 도자기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우리 조상의 손끝으로 만들었다 이런 공통점은 있지만 또 색이나 무늬나 만들어진 시대 이런 것의 차이점이 있었죠. 그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글이었고요. 만약에 이 글을 구조, 틀로 보여준다면 이런 모양을 그릴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공통점은 여기에 들어가고 차이점은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 고려청자, 조선백자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글의 글쓴이는 글을 바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아, 무엇에 대해서 적을까, 읽을 사람은 누구일까, 목적은 무엇일까 생각을 한 후에 이렇게 틀을 그려서 이 안에 적으면서 글의 개요를 짰을 수도 있고요. 반면에 글을 읽는 우리 같은 학생들이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런 틀을 그릴 수도 있겠습니다. 20번. 이 글을 읽고 고려청자와 조선백자의 공통점을 한 가지 이상 쓰는 거예요. 아, 방금 우리가 표를 그리기도 했었는데, 자, 다시 한번 표를 이렇게 그려보면, 비교와 대조 구조의 틀이잖아요, 이것이. 그런데 공통점을 한 가지 이상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번호를 써볼게요. 1번, 2번, 3번 중에서 공통점은 틀에서 몇 번에 해당하는 걸까요? 그렇죠. 2번에 해당하는 가운데 겹치는 이 부분이 공통점이 되겠죠.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면서 빈 공간에 이렇게 틀을 그린 다음에 공통점을 찾아도 좋고요. 아니면 모두, 같은 이런 말을 쓰인 문장이 어느 것일까를 찾아봐도 좋아요. 그러면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한 가지 이상 쓰라고 했으니까 한 가지를 적어도 좋고, 그 이상 두 가지, 세 가지를 적어도 좋겠습니다. 자, 고려청자와 조선백자의 공통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우리 조상의 뛰어난 기술과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우리 조상의 뛰어난 손끝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이런 것들이요. 뛰어난 기술, 아름다움, 색깔은 다르고 무늬도 다르지만 모두 기술이 뛰어나고 아름답다. 이런 것들 공통점이잖아요. 그렇죠? 두 도자기 공통점. 그리고 뛰어난 손끝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0: 이런 것도 아무리 시대나 모양이나 색이 달라도 우리가 공통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적어도 되고요. 이렇게 두 가지를 적어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단원 확인 평가 6번부터 20번 문제까지 잘 풀었는데요. 선생님이 준비한 퀴즈 아래 나가고 있지요.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는 만들어진 시대는 다르지만 색과 무늬는 같다. O인지 X인지 여러분 이유와 함께 수강하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오늘 그럼 선생님은 여기서 이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강에서 또 만나요. 안녕!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물질의 구성 마지막 수업입니다. 우리 원소로부터 시작해서요, 원자도 배웠고요, 또 주기율표, 그리고 마지막 분자까지 공부를 했거든요. 오늘 시간 이온에 대해서 완성을 하시면 우리는 물질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역시요, 원아랑의 대단한 개념 미션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개념 미션 사진은요, 바다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바닷물은 왜 전기가 잘 통할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지난 시간에 물 분해 실험 기억나시나요? 물에 전류를 흘러주면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실험을 했었는데, 그때 물에 전류가 잘 흐르게 하기 위하여 황산 나트륨을 녹여주었습니다. 우리 물은 이처럼 황산 나트륨을 녹이지 않으면 전기가 잘 통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바다는 전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 통합니다. 도대체 이 바다에는 어떠한 물질들이 녹아 있길래 이렇게 전류가 잘 흐르게 되는지 오늘 시간에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아이템 모아보도록 할게요. 자,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하를 띠게 된 입자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에게 이온은요, 이온 음료라고 하는 것에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오는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이온 음료는요, 말 그대로 음료에 이렇게 이온이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원자의 구조를 봤을 때 원자는 중앙에, 중심에 원자핵이 있었고요. 원자핵 주변에는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 전자는 원자핵 주변을 움직이면서 전자가 원자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밖에 있던 전자가 이 원자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아, 우리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구나. 이에 따라서 우리가 전하를 띠는 입자, 이온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 전자를 잃어버릴 때와 얻을 때,

어떠한 전화가 만들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요, 양이온은요, 이 그림처럼 원자에서 전자가 빠져나간 거예요. 전자가 이렇게 빠져나가면 우리는 원자는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다라고 배웠어요. 근데 전자가 빠져나갔네요. 그럼 상대적으로 어떠한 전하가 더 많아진 거예요? 상대적으로 양성자의 개수가 많아져서 플러스 전하의 양이 더 커지게 된 거죠. 우리가 이러한 이온을 양이온이라고 합니다. 즉, 전자를 잃어서 무슨 전하를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입자를 우리는 양이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양이온은요, 전자가 원자에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원자에 무엇이 플러스 전하량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살펴보면요, 원자핵의 전하량이 무엇보다 전자의 총 전하량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원자핵의 전하량은 무슨 전하를 띠어요? 양성자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띠죠. 그래서 플러스 전하량이 마이너스 전하량보다 클때 우리는 이를 무슨 이온? 플러스이기 때문에 양이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이 있으면 음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음이온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음이온은 원자에 밖에 있던 전자가 안으로 쏙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음이온을 봤더니 여기 플러스는 한 개예요. 근데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는 두 개네요. 상대적으로 전자의 총 전하량이 더큰것 같죠? 우리가 이처럼 전자를 얻어서 어떠한 전하를 띠면, 네, 마이너스 전하를 띠면 우리는 그 이온을 음이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이온은요, 원자핵의 전하량보다, 즉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잖아요. 플러스 전하량보다 어디에 전자의 총 전하량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자의 총 전하량은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전하량을 뜻하죠. 아, 이온은 전자를 얻거나 잃어버리는 것에 따라서 만들어지게 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우리 이 이온도 이온식으로 나타내 볼수 있거든요. 이처럼 원소 기호에 이온의 전하를 함께 나타낸 걸 이온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온식을 만드는 것도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양이온의 예로 칼슘 이온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일단 칼슘 이온이면 칼슘의 원소 기호를 일단 쓰면 됩니다. 대문자 C 그리고 소문자 A 적어주시면 칼슘이 되고요. 그때 칼슘의 오른쪽 위쪽에 잃어버린 전자의 개수를 쓰면 돼요. 칼슘 이온은요, 두 개의 전자를 잃어버리거든요. 두 개의 전자가 나가면은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플러스 2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전자 두 개가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잃어버린 전자 수두 개, 2를 작게 오른쪽 위에 쓴 다음에 그때 우리가 전하의 종류를 오른쪽에 붙여줍니다. 양이온은 플러스가 붙을 것 같고요. 음이온은 마이너스가 붙을 것 같네요. 우리 연습 한번 해볼게요. 리튬 이온에 우리 일단 원소 기호를 먼저 쓰면요. 리튬은 Li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리튬 이온은요, 한 개의 전자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때 잃은 전자수를 여기다 써야 되는데, 우리 앞에서 분자식 할 때도 화학식 할 때도 1은 어떻게 했어요? 생략했어요. 이온식도 마찬가지입니다. 1을 원래 써야지만 1은 생략을 해요. 그럼 뭐만 쓰면 되겠어요? 전하의 종류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리튬이온은 Li 플러스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음이온 쓰는 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 음이온은 산화이온이 있어요. 우리가 산소가요, 몇 개의 전자를 얻어요? 두 개의 전자를 얻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량이 더 많아졌겠죠? 그래서 얻은 전자 수인 2를 쓰고 거기에 전하의 종류인 마이너스를 오른쪽 위에 작게 써주면 됩니다. 연습해 볼게요. 플루오린화 이온. 플루오린의 원소 기호는 우리 대문자 F로 썼습니다. 플루오린은요, 전자를 하나 얻어서 음이온이 되거든요. 그러면 얻은 전자 수를 여기다 써야 되는데 선생님이 하나를 얻는데요. 1은 생략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여기에다는 뭐만? 전하의 종류인 마이너스만 이렇게 적으면 우리는 플루오린화 이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선생님, 여기, 이름이 왜 산화이온이죠? 이거 산소 아닌가요? 그리고 플루오린 이온이 아니라 왜 플루오린화 이온인가요? 우리 이렇게 이온의 이름을 붙이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양이온의 이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양이온은 보면은 칼슘이라고 하는 원소 기호에 지금 뭐만 붙였어요? 이온만 붙였어요. 리튬도 마찬가지죠. 리튬이라고 하는 그 원소 이름에다가 이온만

뒤에다 붙였습니다. 아, 양이온은 원소 이름 뒤에 뭐뭐 이온을 붙이면 이 이온의 이름이 만들어지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음이온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단 플루오린을 보니까 플루오린화 이온이 되었죠. 즉, 그냥 이온을 붙인 게 아니라 뭐뭐화 이온을 붙였습니다. 아, 원소 이름 뒤에 음이온의 경우는 뭐뭐화 이온을 붙이면 이온의 이름이 만들어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선생님, 산소 이상해요. 뭐뭐화 이온이면 얘는 이름이 산이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원소의 이름이 무엇으로 끝나면 소로 끝날 때는 그 소를 뺀 다음에 뭐뭐화 이온을 붙여주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염소가 있어요. 염소가 이온으로 되면은요. 소를 지워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쓰면 돼요? 염화이온이다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이온식 만드는 방법 알아봤으면 여러 가지 이온식을 써볼 수 있어야겠죠? 우리 마지막 이온식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져 있고요. 양이온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소이온은요, 일단 수소기호 쓰고 위에다가 H+라고 써주고요. 칼륨이온도 K+입니다. 은이온도요, Ag에다가 우리가 1+ 해서 Ag+. 나트륨 이온도요, Na 쓰고 위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작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구리 이온은요, 우리가 E+라고 이야기합니다. Cu2+. 즉, 두 개의 전자를 잃어버린 거겠죠. 자, 나비온도요, 마찬가지로 PbE+다라고 적어주셔야 되고요. 바륨 이온도 BaE+. 마그네슘 이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마그네슘 Mg 쓴 다음에 마찬가지로 해도 E+예요. 알루미늄 이온은요, 전자를 3개나 잃어버립니다. 일단 알루미늄 기호는 Al이었고요. 거기에 3+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암모늄 이온은요, MH4+다라고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양 이온이었고요. 음이온 넘어가면요, 염화이온, 아까 염소는 소를 빼고 뭐뭐화 이온을 붙여서 음이온의 이름을 만든다라고 했어요. 염화이온 Cl 마이너스다라고 적고요. 아이오디나 이온도 한 개의 전자를 얻어서 I 마이너스. 황화 이온은 S2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은요, OH 마이너스. 탄산 이온은요, CO3 2 마이너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황산입니다. 황산은요, SO4 2 마이너스라고 하고요. 질산 이온은요, NO3 마이너스라고 씁니다. 자, 아세트산 이온이요. CH3, COO 마이너스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과망간이지산 이온은요, MnO4 마이너스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마지막이요. 크로뮴산 이온은요, CrO4 2 마이너스다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아, 선생님, 원소기호 열심히 외우고, 화학식 열심히 공부하고, 분자식까지 왔더니, 이제 마지막 이온식 왜 이렇게 복잡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여러분들의 기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요, 여러분들, 우리 마지막 이 이온식도 많이 문제에 나오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화학 공부를 할때 이온의 결합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하게 배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책에다가 이표한 번씩 적어보세요. 사실은 처음에 갑자기 많은 양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그렇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 이거 쓰는데 그게 오래 안 걸렸거든요. 아, 선생님은 과학 선생님이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선생님도 가끔씩은 헷갈릴 때가 있어서 찾아보면, 아, 맞다, 이거였지 라고 금방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몇 번만 공책에 연습하시면 이 이온식 크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 이렇게 이온식까지 알아보았으니, 우리 이번에는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은요, 말 그대로 이 이온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거든요. 그럼 그거 결합할 때 무슨 이온과 무슨 이온이 결합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항상 양과 음이 있잖아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우리가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요, 전체 양이온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체 음이온의 마이너스 전하량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결합할 때요, 그 개수를 맞춰서 결합을 하다 보니까 플러스 전하량의 양과 전체 그 마이너스 전하량은 같아요. 그러면 우리 그때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은 이와 같은 염화나트륨의 예를 들수 있거든요. 우리 염화나트륨

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염화나트륨의 화학식 NaCl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처음 화합물 배울 때 소금은 염화나트륨이야, 소만금은 나트륨과 염소로 이루어져 있어라고 한글로 공부할 때는 조금 어렵게 느껴졌는데 딱 이렇게 화학식 쓰니까요. 딱 보이죠? 나트륨이랑 염소로 이루어져 있네. 그리고 얘네는 이온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지. 그러면 얘는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즉 나트륨이라고 하는 양이온이랑 그리고 염소 염화이온이라고 하는 음이온이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이 염화나트륨이구나. 그래서 이 염화나트륨을 물에 녹이면요, 각각의 이온으로 나누어지죠. 우리 눈에는 마치 물에 소금 넣으면 소금이 사르르 녹아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아, 소금, 염화나트륨이 대표적으로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이 이온의 전하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온의 전류를 흘리면요, 서로 다른 전하 사이에 전기적으로 어떠한 힘이 작용을 해요. 우리가 플러스 전하는 마이너스 극을 너무 좋아해요. 마이너스 전하는 플러스 극을 좋아해요. 우리가 자석 생각해보면 N극은 S극 좋아하고 S극은 N극 좋아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극을 좋아하거든요. 그때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전기적 인력이 작용한다라고 해요. 인력이 무슨 뜻이냐? 이게 한문으로 끌, 인자예요. 끌어당기는 힘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그 전기적인 인력은요, 전기적인 그 인력에 의해서요, 양이온은 무슨 극으로? 마이너스 극으로. 왜? 양이온은 우리 플러스 전하 띠잖아요. 선생님이 서로 반대를 좋아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플러스 이온을 띠는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음이온은 무슨 극으로 가겠어요? 우리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하겠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황산구리투 수용액이 어디로? 양극으로 이온이 이동하는 실험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내용은 필수 탐구로 교재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우리 필수 탐구 개념책 122쪽에 잘 나와 있어요. 읽어보도록 할게요. 황산구리투 수용액과 과망간이든산 칼륨 수용액에 들어있는 이온과 이온의 색을 조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물질이 녹아서 이온으로 되어 있을 때 어떠한 이온의 색깔을 갖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실험에서는 색깔을 띠는 이온을 이용해야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에 녹아있는 이온이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색깔을 띠는 이온의 경우는 얘가 움직이는 게그 색깔로 보이게 되겠죠. 자, 2번. 거름 종이를 질산칼륨 수용액으로 적신 후 거름 종이 양끝에 금속 집게를 연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이온의 이동을 알려고 쓰는 물질은 사실 위에 황산구리 수용액, 과망간이든산 칼륨 수용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질산칼륨 수용액을 거름 종이에 적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질산칼륨 수용액을 넣음으로써 전류가 조금 더잘 흐르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3번이요. 집게를 전원장치 전극에 연결을 하고요. 4번. 거름 종이의 중앙에 황산구리투 수용액과 과망간이든산 칼륨 수용액을 3, 4방울 정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요. 5번. 전원장치를 켜서 거름 종이에 전류를 흘러주고 변화를 관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 실험은요, 황산구리 수용액이 어떠한 색깔을 이렇게 띠고 있고, 과망간이든산 칼륨 수용액이 어떠한 색깔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색깔을 띠고 있는 건 황산구리 중 어떠한 하나의 이온일 거고, 또 마찬가지로 보라색을 띠고 있는 건 과망간이든산 칼륨 수용액 중에 어떠한 한 이온일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론가 이동을 할 때, 이 이온이 지금 무슨 극으로 움직이는구나라는 걸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인 거죠. 자, 그럼 실험의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황산구리투 수용액에는요, 당연히 구리이온과 Cu2+죠. 그리고 황산이온 SO4E- 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미 황산구리라는 이름에서 황산이온과 구리이온이 있겠구나라는 거 우리 바로 읽을 수 있죠. 자, 과망간이든산 칼륨 수용액에는 칼륨이온과 과망간이든산 이온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과망간이든산 이온, 칼륨이온이 들어가 있겠구나라고 읽어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여기 실험 결과 그림을 봤더니 구리이온이 띠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네,
푸른색입니다. 아, 구리이온은 푸른 색깔을 띠고 있는 이온이구나. 이거 좀 알아두셔야 될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 과망간이산 이온은요, 지금 무슨 색깔 띠고 있어요? 보라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지금 이러한 이온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 눈에는 색깔을 띠고 있는 이온의 움직임만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구리이온은 무슨 색? 푸른색이고요. 과망간이산 이온은 무슨 색? 보라색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온은 모두 무색이에요. 나머지 이온도 움직이긴 하겠지만, 전기적 인력에 따라 끌려가기는 하겠지만, 우리 눈에는 색깔을 띠고 있는 이온의 움직임만 보이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랬더니요, 이 구리 이온 지금 무슨 극으로 가고 있어요? 마이너스 극으로 가고 있어요. 따라서 푸른색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고요. 그리고 보라색은 지금 무슨 극으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구리 이온 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 거예요? 선생님이 구리 이온은 무슨 이온이라고 했어요? Cu2 플러스 양이온이잖아요. 양이온은 무슨 극으로?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갑니다. 그렇다면요, 과망간이산 이온은 MnO4 마이너스였어요. 음이온이네요. 음이온은 우리 반대의 플러스 극을 좋아하겠구나.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겠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 실험입니다. 자, 그럼 우리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푸른색이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므로 무엇이 마이너스 극 쪽으로? 그렇죠. 푸른색을 띠고 있던 구리이온이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왜? 우리 양이온은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그리고요, 보라색이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했대요. 보라색을 띠고 있는 이온은 뭐였어요? MnO4 마이너스였죠. 과망간이산 이온이 무슨 극으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해요. 왜? MnO4 마이너스는 음이온이기 때문에 음이온은 플러스 극의 전기적인 인력으로 끌려 가게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릴게요. 양이온은 무슨 극으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음이온은 무슨 극 쪽으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실험이요, 시험 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수행 평가로도 많이 활용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실험, 아, 우리 색깔을 띠고 있는 이온을 보니까 어떤 극으로 끌려가는지 확인할 수 있구나라는 거잘 꼼꼼히 읽어가시면서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모아본 개념 아이템으로 문제 열심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탐구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 표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양이온은요, 플러스 전하를 띠나요? 네, 양이온은 플러스 전하를 띕니다. 그럼 음이온은 무슨 전하를?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라고 얘기했었죠. 2번. 이온은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지 않을까요? 이온은 전기적으로 중성이 아니에요. 양이온이거나 음이온이어야 돼요. 그러면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으면 안 되죠.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다라는 건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고 하는데, 전하라고 하는 건 전하를 띠는 입자였으니까요. 그래서 맞는 이야기입니다. 구리 이온은요, 수용액에서 푸른색을 나타내나요? 네, 아까 바로 실험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구리 이온은요, 우리 수용액에서 이렇게 보면 푸른 색깔로 나오게 됩니다. 이온이 녹아있는 수용액에 전류를 흘러주면요, 음이온은요, 무슨 극으로 이동한다고 그랬어요? 음이온 마이너스 전하잖아요. 선생님, 반대. 무슨 극?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한다고 얘기했으니까 틀렸죠. X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요, 9번입니다. 이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자가요, 전자를 얻으면 양이온이 될까요? 여러분들 전자를 얻었어요. 그럼 마이너스가 많아졌어요. 그러면 양이온이 아니라 우리가 전자가 많아진 거니까 음이온이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고요. 2번.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마이너스 전하를 띤 이온이 된대요. 전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가 더 많아진 거죠. 그러면 플러스 전하를 띤 이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양이온은 원소 이름 뒤에 뭐뭐 이온을 붙여서 부른다. 어때요? 아까 우리 구리 이온의 경우는 구리에다가 이온 이름 붙였죠? 뭐뭐 이온을 붙여서 양이온의 이름 만드는 거 맞으니까요. 3번이 답이고요. 4번. 음이온은요, 원자핵의 전하량이 전자의 총 전하량보다 크대요.
원자 핵의 전하량 무슨 뜻이에요? 플러스 전하량이에요. 플러스 전하량이 전자의 총 전하량보다 크다라는 건 우리 양이온이다라는 뜻이죠. 근데 음이온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5번. 음이온인 원소 기호 오른쪽 위에 일은 전자수와 마이너스 전하를 표시하나요? 마이너스 전하인 건 맞아요. 음이온.

음이온이니까. 그런데 음이온은 전자가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럼 잃은 전자가 아니라 얻은 전자라고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은요. 그림은 이온 가가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에 해당하는 이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어봤어요. 가를 보았더니 가라고 하는 원자에서 무엇이 전자 하나가 빠져나갔네요. 전자 하나를 잃었어요. 그러면 일단 전자를 잃어버렸으니 양이온이 될 거고 하나를 잃어버렸으니 우리 1가 양이온이 되겠구나. 1양 이온이 되겠구나. 그때 이 1은 생략하니까 어떠한 원소 기호에 플러스만 써져 있는 이온을 고르면 답이 될것 같아요. 정답은 몇 번? 1번이 됩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13번. 이온의 이름과 이온식을 틀리게 연결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 이온식은요, 많이 써보시고 많이 보시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자, 수소 이온은 H 플러스 맞고요. 리튬 이온, Li 플러스 맞죠? 3번. 산화 이온 O2 마이너스 맞고요. 염소 이온, 여러분도 좀 이름이 좀 낯설지 않아요? 우리 음이온 만들 때 선생님이 소로 끝나는 원자는 어떻게? 이소 지우고 뭐뭐 화 이온 붙이자고 했잖아요. 그럼 염소 이온이 아니라 뭐예요? 염화 이온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정답은 틀렸습니다. Cl-가 염화 이온인 건 맞아요. 탄산 이온은 CO3 2-다라고 얘기했었죠. 따라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세요. 다음이요. 14번. 표는 나트륨 원자와 나트륨 이온에 대한 자료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나트륨 원자,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그럼 핵전하량이 플러스 11이면 전자도 몇 개? 11개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전자가 11개라는 건 마이너스 11이니까 더하면 총 전하량은 0이 될 거예요. 그런데 나트륨 이온이래요. 전자가 10개예요. 여러분들 전자는 왔다 갔다 하지만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가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 즉, 핵전하량은 나트륨 이온도 똑같이 플러스 11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여기가 지금 플러스 11, 여기는 마이너스 10인 거잖아요. 마이너스 10. 여기, 마이너스 10. 그러면 총 전하량, 디귿은 얼마여야 해요? 우리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아, 여기는 디귿은 1이겠구나. 자, 그러면요. 기역은 11인 거 맞죠? 니은은요. 우리 니은 보시면은 여기죠. 여기도 11인 거 맞습니다. 디귿은요. 플러스 1인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몇 번이에요? 기역, 니은, 디귿에서 5번으로 정답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이요. 그림은 질산 칼륨 수용액을 적신 거름 종이에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과 황산구리 수용액을 떨어뜨린 것을 나타낸 것이래요. 거름 종이에 전류를 흘러주었을 때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보라색은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을 나타내는 건데 우리 얘 음이온이에요. 음이온 무슨 국으로? 플러스극으로 가겠죠. 그래서 우리 1번 맞고요. 2번 푸른색은 마이너스 Cu2+, 구리 이온이 푸른색 띄었고요. 2+니까 마이너스극으로 이동할 거예요. 왜? 양이온이기 때문에. 그래서 맞고요. 보라색을 띠는 이온은 플러스극으로 이동한 과망가니즈산 이온이었던 음이온이었죠. 근데 여기 양이온이라고 했으니까 정답 3번입니다. 마저 읽어볼게요. 4번 푸른색을 띠는 이온은 구리 이온이다. 맞죠? 전극의 위치를 바꿔서 전류를 흘러주면 보라색과 푸른색은 당연히 반대로 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림은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신 거름 종이에 황산구리 수용액을 떨어뜨린 거라고 하네요. 거름 종이에 전류를 흘러주었을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신 거름 종이에 황산구리 수용액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전류를 흐르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색깔을 띠는 이온은 뭐만 있어요? 구리 이온만 있어요. 구리 이온 무슨 색깔이에요? 푸른색이고요. 구리 이온은 Cu2+였어요. 아, 그럼 구리 이온은 무슨 극으로? 양이온이니까 마이너스 극으로 가겠구나. 우리 이거 알면 바로 문제 풀수 있겠죠. 기억. 푸른색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합니다. 왜?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 좋아하니까요. 기억 맞고요. 니은,
칼륨이온은 이동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다른 이온들이 무색이라고 해서 이동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이온은 다 전기적 인력이 작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칼륨이온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다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0: 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답이 아니죠. 디귿. 플러스 극적으로 이동하는 이온의 종류는 한 가지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음이온 한번 찾아볼까요? 질산 이온도 음이온일 거고요. 그리고 여기 황산 이온도 음이온이에요. 그러면 음이온이 지금 두 개가 들어가 있으니 이두 종류의 음이온은 모두 무슨 극으로 플러스 극적으로 이동해요. 그러면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이온의 종류는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 두 가지다라고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만 정답이네요.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준비한 문제는 모두 다 풀어 보았고요. 오늘의 개념 클리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무엇이 되고요? 전자를 얻으면 무엇이 됩니다? 빈칸에 들어갈 답안 어디에다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요. 선생님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개념 클리어 정도 확인하고 우리 응원의 답변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물질의 구성의 오늘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책 바로 덮지 마시고 꼼꼼히 내용 복습하고 문제 풀고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아랑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
1: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반갑습니다. 상황에 맞게 표현해요. 와, 북투를 펼치셔야 되겠습니다. 나 북원인데. 그럼 빨리빨리 북투로 예, 가보세요. 예, 갖고 와, 갖고 와. 자, 북투 찾으셨죠? 네, 핵심 복습 오늘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쪽지 시험까지 봐야겠죠? 네, 아주 간단하게 그냥 편한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출발! 네, 여기 관용 표현 이해하기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용 표현에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관용어와 속담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관용어, 그다음에 속담. 네.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배우지 않았죠? 교재에서. 관용어하고 속담만 배웠네요. 자, 관용어는 그럼 뭐냐? 관용어는 두개 이상의 낱말이 합쳐져요. 그래서 또 다른 새로운 뜻을 만들어 줍니다. 이게 바로 관용어라고 했는데 두개 이상의 낱말이 합쳐지잖아요. 그럼 원래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관용어는 낱말이 만약에 두 개가 합쳐진다면 네. 1 더하기 1은 2보다 뭔가 더큰 뜻이 만들어지는 거야. 뭔진 모르겠지만 2보다 훨씬 더큰 뜻이 만들어져. 그래서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해가 안 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또이 관용어의 매력이 되는 것이죠. 예.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 뜻이 아닌데 이거 뭐라는 거야? 하지만 네. 예, 전혀 새로운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매력이 있죠. 오랫동안 자주 사용해온 말이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들에게 익숙한 말이다라고 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할까요? 눈을 붙이다. 눈을 붙이다. 이렇게 눈을 붙이다. 이거 뭐예요? 눈을 붙이다. 야, 눈좀 붙여. 풀 어딨어? 이거 아니라고 했죠? 눈을 붙이다. 뭔가 잠깐이라도 이렇게 좀눈 감고 이제 잠을 청할 때, 야, 눈좀 붙여라. 좀 잡아라. 이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새로운 두개 이상의 그 낱말이 합쳐져서 새로운 뜻을

그동안 우리가 습관적으로 자주 사용해온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물 같은 말이에요. 우리만 갖고 있는 보물 같은 말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참 배우기도 재밌고요. 사용하기에도 참 재밌고, 예, 그런 말이 예, 관용 표현 같아요. 속담은 예로부터 전해오는 말이고요. 우리 조상의 삶에서 알수 있는 지혜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예, 이 관용 표현에 이두 가지가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관용어와 속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 같아요. 지혜나 교훈이 있다, 없다. 예,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담을 딱 들으면, 아, 그래, 나 이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져야겠어. 이런 생각이 막 든다거나, 아, 그래, 내가 어릴 때부터 습관을 잘 들여야지. 그래야 나중에 어른 돼서도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을 거야. 막 이런 그 깨달음을 얻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속담의 큰 영향력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속담과 관용어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 예시가 나옵니다. 자, 관용어의 예시, 그 다음에 속담의 예시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뜻도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여기 바깥에 무엇이 있다? 상황이 있다. 상황이 있다. 관용 표현이 있고, 거기에 맞는 뜻이 있는데, 이 상황을 놓치시면 안 된다. 이 관용 표현을 알맞은 상황에 쏙쏙쏙쏙 적용해서 활용해야 예, 맞습니다. 예,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자, 항상 상황을 잘 생각하시면서 뜻까지 볼게요. 발 빠르다. 알맞은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발 빠르게 대처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발이 막 빨라. 예. 그다음, 코가 높다. 선생님은 코가 절대 안 높다고 했죠? 잘난 체하고 뽐내는 기세가 있다. 이것도 아니지만 실제로도 코가 안 높아요. 예. 그 다음에 손꼽아 기다리다. 자, 손을 꼽는 게 뭐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을 구부리는 게손 꼽는 거다라고 했죠. 자, 기대에 차서 날짜를 꼽으면서 기다리는 거야. 나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어. 자, 이렇게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예, 활용을 해보세요. 그냥, 아, 그런 뜻이구나. 그러면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선생님이 하나하나 얘기는 못 해주지만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이거 어떤 상황에 쓰면 좋을까? 예, 짧은 글짓기를 막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자, 속담도 볼게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아무리 먼 길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나의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만큼 무슨 일이나 그 일의 시작이 중요하다는 말을 쓸 때, 야,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야. 자, 어디 한번 가보자. 막 이렇게. 자, 세 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여든이 설마, 몇 살인지 모르는 친구 없겠죠? 여든은 80. 네, 80세입니다. 자, 세 살적 버릇이 80세까지 간다. 어릴 때 몸에 밴 버릇은 늙어서도 고치기가 힘들다. 그래서 선생님이나 또 부모님, 여러 어른들이 어릴 때부터, 자, 이렇게, 여기는, 이때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 자, 이건 이런 식으로 버려야 돼. 이런 식으로 치워야 돼. 자, 이런 것들. 하나하나, 사실 요거죠.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인생을 좌우할 수 있어. 알았어요? 예. 그래서 어른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저런 버릇이 좋아, 이렇게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해 하는 걸 그냥 귀담아 들어야지 이렇게 흘려 들으면 안 된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자, 말만 잘하면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인데요. 요거 사실은 상황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상황이든 간에 선생님이 생각할 때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 있죠? 예. 안녕하세요. 예, 인사말도. 이게요, 진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이에요. 예. 우리가 잘 서먹서먹 모르는 사람도, 사람 지나가나 보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럼 다음에 이분하고 이 사람하고 만났을 때 훨씬 더 부드러운 관계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예, 이런 게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네. 물론 뭐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 때, 예, 그, 안녕하세요.

한마디로 그리고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로 이말 한마디 한마디 평소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들, 안녕하세요 이 말들, 이 말로 사람 사이의 그 관계를 부드럽게 할수 있다는 거. 굉장히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행동도 중요하지만 말도 중요한 것이니까 요말 선생님이 특히나 강조하고 싶어. 친구들 사이에 별도 이제 그리기가 어렵군. 자, 친구들 사이에 이 말, 말 한마디 때문에 싸우고 말 한마디 때문에 화해하고 그러거든요. 네, 선생님이 실제로 보는 게 너무나 많아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관용 표현을 활용하면 좋은 점, 상황을 재밌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런 친구 있잖아요. 관용 표현을 막 그냥 시시때때로 막 던질 수 있는 친구. 그럼 쟤좀 재밌다. 왜? 왜냐면 관용 표현 자체가 재밌잖아요. 너희들 나 유머 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런 친구 있어요? 근데 저는 유머가 없어요. 저 친구들이 제가 얘기하면 웃지를 않아요. 이런 거? 관용 표현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친구들이 쟤 재밌게 말한다. 아마 그럴 겁니다. 자, 하고 싶은 말을 좀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렇죠. 주구장창 긴말할 필요 없어. 그냥 딱 한마디. 관용 표현 한마디 툭 던지면 다 알아들어. 이런 게 바로 효과적인 표현이 될수 있죠. 그리고 이건 선생님이 느끼는 건데, 우리가 그 사람 사이에 이게 사귀다 보고 또 소통하다 보면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야, 너왜 이렇게 오지랖이 넓어? 네가 오지랖이 넓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 막 이럴 때 옆에 있던 친구가 딱 듣고 있다가, 아이, 야, 아이, 발이 넓다 보면 그럴 때가 있는 거야. 아이, 다들 좀 기분 풀어봐. 아이, 발이 넓으면 그럴 수가 있지, 또. 막 이렇게. 자, 이렇게 주구장창 막 구구절절 막 이렇게 얘기 안 해도 그냥 한마디 툭 던지면 다 알아듣는, 분위기가 딱 정돈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효과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내뱉을 수 있는 것이죠. 유머 있는 사람이 되고 싶나요? 재미있게 얘기하고 있는 얘기하는 친구가 되고 싶나요? 네. 관용 표현 한번 써보세요. 네. 아주 효과 좋습니다. 견학 기록문 한번 넘어가 볼게요. 견학 기록문은 견학을 하고 새롭게 안 사실이나 정보를 중심으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쓴 글입니다. 노래하면 다 기억이 되죠?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쓴 글은 뭐다? 견학 기록문이다. 네. 무엇을 하고 난 뒤에? 견학을 하고 난 뒤에. 견학이 뭐다? 내가 책을 읽거나, 누구에게 말을 듣거나, 뭐, 조사를 하거나, 이게 아니라 직접 가는 거야. 직접 가서 보는 거죠. 보고 공부하는 겁니다. 학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새롭게 안 사실이나 정보를 중심으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쓴 글이 견학 기록문. 그래서 견학 기록문에는요, 날짜가 들어가요. 내가 언제 간 거야? 이거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내가 3년 전에 간걸 지금 썼어. 그런데 그 친구가, 오, 진짜 여기가 그렇단 말이야? 하고 당장 가봤어. 그랬더니 전혀 달라졌어. 왜 그럴까? 3년 전하고 지금하고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 장소가. 그래서 날짜가 또 중요하고요. 내가 거기 왜 갔는지, 놀러 간 건지, 무엇을 정말 알아보려고 갔는지에 따라서 내 눈에 들어오는 게 다르죠. 그 다음에 어디를 갔는지, 견학 장소, 그 다음에 보고 듣고 알게 된 것. 네. 또 생각이나 느낌이 나타나 있으면 됩니다. 생각이나 느낌을 우리 뭐라고 한다? 감상이라고 합니다. 네, 감상. 그리고 여행의 과정, 여정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리고 보고 들어서 알게 된 것, 전부 다 견문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견문이 되겠죠. 그래서 견학 기록문에는 견문과 감상, 그리고 여정이 꼭 들어간다. 견학 기록문의 3요소라고 했어요. 요게 꼭 들어가요. 자, 여정, 여행의 과정. 여행의 과정, 여정. 그 다음에 견문 들어가고요. 나 어디 갔어? 거기에서 이걸 보고 듣고 알게 되었어.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지. 하고 감상까지. 이렇게.
여정, 견문, 감상이 꼭 들어간다. 견학 기록문에는 여행의 과정인 여정, 견학하면서 보고 들은 것인 견문, 생각하거나 느낀 점인 감상, 누구와 언제 견학했는지가 나타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견학 기록문 보면요. 내가 직접 여행한 것 못지않게 예. 간접 체험이 되죠. 그래서, 나도 여기 가볼래. 정말 그런지, 정말 그 푸른빛, 에메랄드빛 바다인지 꼭 보고 싶어. 막 그래서 거기 가기도 하잖아요. 그쵸? 예. 자, 이제 4번 볼게요. 견학 기록문을 쓰는 방법. 일단 과정이 있다고 해서, 일단 계획서를. 잘 써야 돼. 그치?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설계도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설계도. 우리가 집 지을 때도, 야, 재료 갖고 와! 뚝딱뚝딱뚝딱 짓지 않잖아요. 설계도를 아주 기가 막히게 꼼꼼하게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설계도나 마찬가지예요, 이 계획하기가. 아, 나 글쓰기 할 건데, 결합 기록문 쓸 건데, 거기에 어떤 내용을 쓸 거고, 어떻게 짜임새를 만들 거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 계획하기 단계고요. 견학 기록문을 쓰면 좋은 점 이야기하기, 가장 기억에 남는 견학을 떠올려서 견학 기록문으로 쓸 견학을 일단 정합니다. 나 장생포 고래문화 특구 거기 갔던 것 이걸 가지고 견학 기록문 쓸 거야. 이제 이런 거죠. 누가 읽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것들. 견학 기록문에 쓸 내용을 생각 그물에 써 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죠. 어디를 갔고, 어떤 걸 보고, 알게 되었고, 들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나의 생각이나 느낌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죠. 정리를 해보면 좋겠죠. 자, 견학 기록문의 짜임을 생각하면서 내용을 조직합니다. 처음에, 그리고 가운데에, 그 다음에 끝에, 무엇을 쓸 것인가? 보통 가운데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이 가운데가 제일 중요하지. 네. 요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끝에는, 네, 정리. 내용을 정리해주고요. 깨달은 점들. 깨달은 점. 요런 것들. 이런 거 써주면 좋겠죠? 처음 부분엔 무엇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뭐, 언제 갔는지. 그쵸? 견학 장소는 언제, 견학 장소는 어디인지. 그 다음에 견학한 까닭이 무엇인지, 누구와 함께 견학을 했는지, 요런 것들을 처음 부분에다가 정리해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잘 계획을 했으면 글을 써 봅니다. 글 쓰고 그냥 툭 던져놓으면 안 된다고 했죠. 반드시 이 부분, 고쳐쓰기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고쳐쓴다가 바로 수정한다는 뜻이에요. 네, 수정한다. 그래서 일단 친구들하고 바꿔 읽으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이죠. 내 글은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다잘쓴 것처럼 보여. 그쵸? 에, 남이 한번 보고, 아, 이 부분은 앞쪽에 가면 어떨까? 뭐 뒤쪽에 가면 어떨까? 이걸 이렇게 좀 바꿔보면 어때? 이제 이런 의견들을 서로 주고받으면 훨씬 더 좋은 글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는 견학 기록문을 공유할 방법을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뭐, 인쇄해서 돌려볼까? 아니면 어디 게시판에 올려서 다 같이 한꺼번에 보게 할까?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점검하기 꼭 해봐야 되죠?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이거. 아, 내가 한번 써서 공유까지 다 끝내놨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 이 부분이 좀 아쉬워. 뭐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점검하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쪽지 시험. 자, 관용어와 속담의 뜻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우리 조상의 삶에서 알수 있는 지혜, 교훈을 담고 있으면 속담. 그래서 속담을 많이 하는 친구는요, 예, 교훈을 많이 담고 있다, 머릿속에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두개 이상의 낱말이 합쳐져 새로운 뜻을 이룬 것으로 오랫동안 자주 사용해온 말, 이것은 관용어. 예, 관자가 무슨 뜻이라고요? 익숙하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사용해 왔어. 뭐 다른 뜻이 뭐가 있어? 이건 이거지. 뭐 이런 거 관용어죠. 네. 그다음 관용어의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낱말을 쓰시오. 빠르다. 이것이 넓다. 이것을 빼다. 벗고 나서다. 눈치챘어. 뭐예요? 아, 이 손이 빠르단가? 막 이러다가, 그치? 뭐였어요? 이거 예, 발이죠, 발. 네, 그래서 발 빠르다, 발이 넓다,
발을 빼다. 발 벗고 나

서다. 네. 어떤 뜻인지는 그동안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죠? 자, 발. 선생님이 좀 욕심을 낸다면요. 여러분, 관용 표현 중에 관용어와 속담 있잖아요. 관용어 한 10개. 10개를 내가 종이에 적을 수 있나 한번 해보세요. 10개. 그 다음 속담도 10개. 저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목표를 조금 높여봐. 관용어 20개. 속담 20개. 예, 여기서부터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요. 관용어와 속담을 내가 몇 개나 머릿속에서 꺼내서 예, 쓸수 있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다 보면, 오, 생각보다 많은데 내가 알고 있는 게? 예, 이런 친구도 있을 거고, 내가 보면 이해가 가는데 떠오르는 건몇개 없네? 이런 친구도 아마 있을 겁니다. 다음 속담의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공든 이것이 무너지랴? 공든 성일까요? 공든 집일까요? 공든 탑일까요? 공든 나무일까요? 공든 마음일까요? 공든 탑이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여기 1층부터 하나하나 공들여서 정성스럽게 쌓은 탑하고, 에이, 대충 쌓아.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쌓고, 이렇게 쌓고, 이렇게 쌓고, 이런 탑하고 다르다고 했죠. 예. 공든 탑이 무너지랴? 아, 안 무너질 것이다. 다음 관용 표현 가운데 겸손에 대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에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겸손입니다. 겸손이 뭐예요? 나를 낮추는 거죠. 나를 낮추는 거예요. 자, 여기에 맞는 관용 표현 바로 이거죠. 벼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이런 거. 뛰어, 잘 뛰어. 야, 나잘 뛰지? 내가 최고야.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날아다니는 사람 있어. 이런 거예요. 아, 나는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좀 겸손해야겠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뭘까요? 오히려 그 대상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대상에 대해서 더 모를 수 있어요. 이럴 때 등잔 밑이 어둡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이것은 말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관용 표현이 되겠죠? 벼가, 네. 예, 저번에 그림도 선생님이 그려줬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벼이삭이 여기에 이렇게 매달리잖아요. 이게 더 많이 매달리면 어떻게 된다? 고개를 숙인다. 그치? 왜? 왜 숙일까, 얘들아? 무거워지니까. 무거워지니까. 이걸 보고 우리 조상들이 이 벼를 키웠잖아. 그쵸? 이 벼의 모습을 보신 거야. 그러면서, 야, 저거 봐. 벼이삭이 익으면 익을수록 저렇게 고개를 오히려 숙인다? 이걸 어디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예, 맞아요. 사람이에요. 야, 사람도 말이야. 예, 사람이 좋은, 훌륭한 사람일수록 머리에 든게 많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겸손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법이지. 이렇게.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벼가 없는 나라에서는, 벼를 키우지 않는 나라에서는 절대 이런 속담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속담 안에는 그 나라 특유의 문화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속담을 보면 그 나라 문화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뭐랄까 그 권유하고 싶은 것은 속담, 다른 나라의 속담도 여러분이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그럼 더 재밌다. 우리나라 속담만 아는 것보다 다른 나라 속담을 보면 또그 맛이 또 아주 남다릅니다. 관용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할게요. 관용 표현은 상황과 관계없이 많이 활용할수록 좋다.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상황과 아무 관련 없이 그냥 툭툭툭 관용 표현이 나와. 눈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쟤는 왜 이때 저 말을 써? 이렇게 됩니다. 자, 관용 표현은 항상 이것과 연관돼서 사용을 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관계가 있어야 돼요. 관용 표현을 활용하면 내 생각을 좀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여기에 더해서 재미있게 말을 활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우, 난 내가 내 말을 재미있게 하면 좋겠는데, 친구들이 재미가 없대. 그런 친구, 뭐 하면 된다고? 관용 표현 사용해보세요.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동그라미 합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글의 종류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글의 종류라는 말 알아두세요. 네, 글의 종류, 글의 종류가 뭐야? 이런 친구 있더라고요. 글의 종류 또는 다른 말로 이렇게도 표현하는 곳이 있어요. 글의 갈래. 이렇게 표현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글의 갈래, 글의 종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견학을 했어요. 그래서 새롭게 안 사실이나 정보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쓴 글, 뭐라고요? 견학 기록문. 네, 아이고, 견록이래. 안 되지. 네, 큰일 나. 견학 기록문. 네. 이 기록문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뭔가를 관찰을 했어. 강낭콩이 어떻게 자라는지 관찰을 했어. 그걸 기록에 남겼어. 그럼 뭐야? 관찰 기록문이 되는 거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견학을 하고 나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쓴 것은 견학 기록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글의 종류에 그럼 무엇이 있을 것 같아요? 견학 기록문, 뭐, 관찰 기록문, 또 시, 그지? 그 시, 동화, 소설, 연극 대본, 뭐, 이런 것들도. 그 다음에 주장하는 글, 설명하는 글, 뭐, 이런 것들 있죠? 일기 글, 다 글의 종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나다 알고 있는데? 맞아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글의 종류, 요 안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해본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은 견학 기록문 쓰기의 과정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단계를 써 볼까요? 일단 견학 기록문을 쓰려면 어떻게 할까요? 계획부터 해야 된다고 했죠? 예. 어디에 견학 간 걸로 쓸까? 이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누가 읽어본다고 생각하고 써야 될까? 이런 것들. 설계도를 잘 그려놔야 된다고 했어요. 그 중에, 지난번에 요거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 뭘까? 생각금을 기억나요? 고래. 예, 고래 딱, 이렇게, 저기, 그려서, 기억나죠? 네. 여기 가족들하고 갔었으니까 가족도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장생포. 여기서는 제목을 한번 써보자. 나 제목을 장생포, 뭐야. 고래죠? 갑자기 고려 이럴 뻔했어. 고래 문화 특구를 다녀와서 이렇게 쓸래. 나 장생포 고래문화 특구를 다녀와서 이런 식으로 쓸 거야. 딱 계획을 쓰고, 계획을 여기다 딱 넣어놓고, 그다음에 해놓고, 그다음에 견학 기록문에는 여정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첫 번째 나 어디 갔었지? 그래, 박물관에 갔었어. 두 번째 나 어디 갔었지? 그래, 생태 거기 뭐더라? 생태 체험관에 갔었어. 그다음에 나세 번째 어디 갔었지? 아, 세 번째. 아, 그래. 바다 여행선을 탔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감상도. 네. 감상도 여기다가, 내가 그때 깨달은 건 이런 거였지. 하고 이제 여기다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 우리 해봤었죠? 예, 좀더 자세하게, 지금보다 더 자세하게 했었습니다. 자, 그럼 계획하기 끝나면 무엇을 하면 될까요? 아주 쉬워요. 글 쓰면 돼. 글쓰기. 그 다음에 수정하기, 공유하기, 점검하기. 이렇게 넘어갑니다. 견학 기록문에 들어갈 내용을 생각하며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각각 써볼까요? 여행의 과정. 나왔다. 여정. 그래서 여정을 써야 되겠죠. 어디 갔고, 그 다음 어디 갔고, 어디에 들렀고, 뭐 이런 거. 보고 들었다. 뭐예요? 견문. 한자도 써줬죠. 볼, 견. 들을 문, 견문. 네. 보고 들었다. 견학하면서 생각하거나 느낀 점, 감상. 감상. 자, 이세 가지가 뭐다? 바로 견학 기록문에 꼭 들어가야 할 3요소다. 그랬어요. 여정, 견문, 감상. 꼭 기억하세요. 견학 기록문은 이것이 빠지면 안 됩니다. 견학 기록문에 쓸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으로, 즉, 짜임을 만든다는 거예요. 얼개를 만든다는 거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 쓸게요. 가운데 부분에는, 네, 처음, 가운데, 끝이 있는데, 이 가운데 부분에는 견학한 여정에서
글쓴이가

이거한 사실인 견문과 생각이나 느낌 등의 감상을 쓴다. 자, 여정 나왔어요. 보고 들은이 되겠죠? 보고 들은. 이게 뭐예요? 견문이죠. 견문. 또 여기 생각이나 느낌, 감상. 견학 기록문 쓰기 과정 가운데 수정하기 단계가 있었어요. 고쳐쓰기 단계죠. 여기에서 할수 있는 질문으로 알맞은 건 뭘까요? 네. 견학한 글이, 일이, 견학한 일이 글의 짜임에 맞게 조직되어 있는가? 라면 문제입니다. 다음 속담에 빈칸에 들어갈 수를 모두 더하면 얼마일까? 이것을 보면 열을 난다. 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몇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아, 이거 손꼽아봐야 돼. 아, 1번이 몇이었고, 2번 뭐였고, 3번이 얼마였고, 손꼽아봐야 돼. 계산을 해야 돼. 아, 계산이 안 되네. 아, 더하기. 3번,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중단원 서술형 대비 문제 남아있는 7개 해결해 볼 시간이죠. 자, 오늘은 구원픽으로 19번과 22번 문제 한번 골라봤습니다. 여기 있는 19번과 22번이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접근 방법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한번 골라보았고, 2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두 번째로 설명할 방법이 다음 단원의 풀이하고도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선생님은 다음 단원에 관련된 내용을 한 글자도 꺼내지 않고 문제를 풀 건데, 문제를 풀다 보면 그 설명하는 과정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워야 될 이야기들, 즉그 소단원 문제들과 맥락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문제 강조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봐야 될 문제는 16번 문제 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안에서 선문 AH의 길이를 구하여라라고 얘기했는데, 자, 요 길이 구해봐라는 게 지금 문제죠. 어떻게 구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찰나에 선분 BC의 길이가 선분 AD의 길이로 그대로 옮겨갈 수 있구나라는 게 눈에 보여요. 더불어 직사각형이니까 너 직각이네라는 얘기 할수 있겠죠. 그러면 어때요? 직각삼각형이 눈에 하나 보이고요. 직각삼각형의 직각 부분에서 수선의 발 내려서 두 개의 직각삼각형을 더 만들어 놓은 상태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직각삼각형의 응용에 관련된 이야기죠. 그렇죠. 직각삼각형의 닮음에 응용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됐나요? 그러면 10cm라는 변과 HD라고 이야기하는 8cm라는 거 알고 있는데, 문제에서는 AH의 길이 구해라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길이를 X cm라고 놓고 식을 한번 세워보려고 했더니,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네. 공식을 적용할 수 없네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그지? 바로 BH의 길이를 구하여라라고 얘기했다면 이게 레벨 3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 10의 제곱이 8 곱하기 8 더하기 BH 이렇게 그냥 바로씩 세워버리면 되니까. 하지만 AH를 구하여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레벨 3에 와 있는 거겠죠. 공식을 한 번에 적용할 수 없는 형태입니다. 자, 그럼 어때요? AH의 길이의 제곱은 BH 곱하기 8 하고 계산해야 되니까 결국 BH의 길이가 필요하구나라는 거알수 있고요. 너를 Y cm라고 놓고 식을 세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런 식 세울 수 있겠네. A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변의 길이의 제곱은 도착 지점에서 짧은 길이 곱하기 긴 길이하고 식 세울 수 있으니까 10의 제곱은 8 곱하기 8 더하기 y라고 이렇게 식 세워볼 수 있지 않겠어요? 좋아요. 그럼 양변 8로 나눠준다면 y 더하기 8이 8분의 100 하고 쓰여지니까 2분의 25라고 y 더하기 8 구할 수 있습니다. y 값

구할 수 있겠죠? 넘겨서 빼요. 그렇다면 2분의 25에서 2분의 16 빼주는 거니까 y가 2분의 9다라는 걸알수 있죠. 즉, 선분 BH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내려오는 변의 길이의 제곱, 즉, X의 제곱은 도착하는 지점에서 짧은 거 곱하기 긴거 하고 쓰여지니까 2분의 9 곱하기 8 하고 쓸수 있을 거고, 2분의 9에다 8 곱하면요, 36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X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선분 AH의 길이 6cm라고 정답 써줄 수 있겠죠? 어때? 할수 있겠니? 그래, 이 문제가 레벨 3에 있는 이유는 하나의 공식을 적용해서 문제의 답이 바로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이고, 공식 두 개를 적용해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직각삼각형의 닮음에 응용, 공식을 두번 적용하는 형태로 문제 풀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7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10cm인 구 모양의 쇠구슬 한 개를 녹여서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구 모양의 쇠구슬을 만들려고 한대요. 구는 항상 닮음인데 반지름이 10cm에서 2cm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닮음비를 생각해 보면 닮음비가 5대 1이구나라는 얘기해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녹여서 작은 쇠구슬 몇 개를 만들 수 있니 물어봤으니까요. 결국은 부피에 관련된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5대 1이라는 닮음비를 가지고 부피비를 생각해 주시면 부피비가 5의 세제곱 대 1로, 요렇게 5의 세제곱 대 1의 세제곱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결국은요, 작은 쇠구슬 모양의 부피의 몇 배? 125배가 큰 쇠구슬이다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을 거고, 그럼 당연히 큰걸 녹이면 작은 거몇개 만들 수 있어요? 125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125개라고 정답을 쓸수 있는 별 복잡한 계산을 할 필요가 없는 형태의 문제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충분히 17번 문제 쉽게 해결해 볼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17번 이렇게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가보죠. 그림과 같이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의 변 AC 위의 점 D에서 수선의 발 내려가지고 정사각형을 만들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 사각형 EBFD의 넓이를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처음 보는 스타일의 문제는 아니죠. 예전에 선생님이 강조를 한번 했었고요. 그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그리고 전체 삼각형이 모두 다 닮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을 위해서 더 중요한 문제다.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서 미분에서 속도가 속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배울 때 다시 등장할 그림이다. 그때는 이렇게 두 개가 서로 닮음이다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지? 그래서 이 문제 아주 중요하게 기억해 두셔야 될 그림입니다. 혹시나 기억나지 않는다면 지금 구원픽을 하나 붙여놓아도 될 만큼의 그림이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 모든 과정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가 직각이니까 나머지를 동그라미와 세모라고 이야기한다면 여기 있는 이 세모가 그대로 이쪽으로 옮겨오고 이 동그라미가 그대로 이쪽으로 옮겨올 거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너랑 너는 평행이고요. 요렇게 선 하나 그려줬으니까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이각으로 같아진다.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가 90도니까 이 세모 이쪽으로 옮겨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할 수 있었겠죠. 됐니? 좋아. 그래서 결국은 너 동그라미 너 세모라고 한다면 직각 동그라미 세모, 너 동그라미 너 세모가 되면서 직각 동그라미 세모, 전체 커다란 삼각형도 직각 동그라미 세모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모두 다 AA 닮음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를 알아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를 X cm라고 하고 각각의 삼각형의 변의 길이들을 만들어내 보자 이거지. 자, 여기 있는 이 길이. 그래. 4에서 X를 빼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길이가 4 빼기 X cm다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길이는요, X cm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4 빼기 x 대 x가 뭐랑 4대 8이랑 길이의 비가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지, 닮음이니까. 그래서 4대 8.

8이 4 빼기 x 대 x다라고 식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4대 8은 뭐예요? 1대 2죠. 그래서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1대 2로 고치고 계산합시다. 그러면 8 빼기 2x가 x가 되면서 3x가 8이니까 x는 3분의 8하고 x값 구할 수 있어요. 즉, 한 변의 길이가 3분의 8cm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렇다면 정사각형 E, B, F, D의 넓이를 구해봐라 하면 제곱하면 되겠죠? 9분의 64 제곱 센티미터 하고 구할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때, 괜찮니? 좋아, 이렇게 풀어주면 되죠? 근데 이제 공부하는 측면이니까 다른 거 하나 더 생각해보자라고 한다면 이쪽에 있는 요 길이도 8 빼기 X라고 쓸수 있어요. 그렇다면 X 대8 빼기 X가 역시나 몇 대면 1대 2다라고도 식을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1대 2가 X 대8 빼기 X야라고 생각해서 역시나 동일하게 2X가 8 빼기 X, 3X가 8이니까 X는 3분의 8이라는 동일한 결과 얻어낼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어때? 이렇게도 문제 풀수 있겠죠. 됐지? 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 볼수 있는 형태의 문제였고, 어떤 삼각형들이 서로 닮음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매우 중요한 형태의 문제였다라고 얘기해 볼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요렇게, 요렇게, 또 요렇게 닮음. 또 이렇게 전체가 닮음이라는 얘기 해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좋아.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을 선생님이 지금은 말씀드렸어요. 됐지? 근데요, 이게 나중에 가면 요렇게 두 개가 서로 닮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그걸로 식을 한번 써볼게요. 근데 이 식은 우리 친구들이 계산하기에는 조금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2차 방정식이라는 걸 중3 때 배울 텐데 그걸 배워야 좀더잘 풀어지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어쨌든 요렇게 삼각형 두 개가 닮아 있다라는 구조로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쓰는 건 조금 잘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 알겠지? 자, 그러면 다시 길이 표현해 볼까요? 자, 이 길이 x, 이 길이 x, 요 길이 8 빼기 x, 자, 이쪽에 있는 이 길이는 4 빼기 x 하고 쓰여지니까, 어때? 4 빼기 x 대 x가 뭐하고 똑같아야 합니까? x 대8 빼기 x 하고 같아져야 된다라고 식 세울 수 있겠죠. 그래, 이것도 성립하는 식이에요. 선생님, 식이 너무 복잡한데요? 맞아, 조금 복잡하죠? 하지만 중학교 3학년에 가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요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고 식 한번 써볼게요. 자, 그렇다면 x를 두번 곱했으니까 x제곱. 자, 4 빼기 x와 8 빼기 x 곱할 건데, 너4 빼기 x 곱하기 8 빼기 x 하고 이렇게 식 써줄 수 있어요. 아직 우리 친구들이 이 식을 전개해서 계산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풀기는 어려운데 나중에 가면 요걸 전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거거든요. 그러면요, 이 식이 어떻게 쓰여지냐면 x제곱이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2라는 구조로 쓰여지면서 2차 방정식의 형태, 그런데 x제곱이 사라지면서 풀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 몰라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아직 정확하게 안 배운 거야. 근데 어쨌든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쓸수 있고 그 뒤로 아래로 풀어가도 동일한 답이 등장하게 됩니다. 12x가 32하고 만들어지면서 x는 동일하게 4로 나누면 3분의 8이다라는 얘기 할수 있는 거죠. 됐지? 그래서 이런 식의 닮음도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한번 공부 차원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식 전개에서 내려가는 건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그냥 나는 이런 비례식을 쓸수 있겠다라고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여기까지 하고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9번 문제로 가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 ABC를 꼭지점 A가 변 BC 위의 점 E에 오도록 지금 이렇게 접어 주었답니다. 그랬을 때 선분 CF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문제예요. 자, 여러분, 이 문제 오늘의 구원픽으로 선생님이 골라본 문제죠. 접근 방법을 좀 여러 가지로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우선 닮음인 삼각형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정삼각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조건이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끝에 있는 이 각이 몇 도? 60도. 너도 각이 몇 도? 60도라는 거죠. 전부 다. 더불어 접었으니까요. 각 DEF라는 각도 아 60도구나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60도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 옆에 있는 각을 동그라미와 세모라고 이야기한다면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라는 각이 몇 도여야 하냐? 120도구나라는 사실이 고정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그걸요. 왼쪽 삼각형에서 보세요. 왼쪽에서 너 60도야? 그럼 나머지 두 개의 각 더해서 120도여야 되는데 하나가 동그라미야? 그럼 나머지 하나는 세모일 수밖에 없겠네? 자, 오른쪽에서도 보세요. 삼각형 FEC에서 각시가 60도예요. 그럼 나머지 두 각 더해서 120도 나와야 되는데 하나가 세모야? 그럼 나머지 하나는 동그라미일 수밖에 없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60도 세모 동그라미 60도 세모 동그라미라는 똑같은 각들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삼각형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왼쪽에 있는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두 개가 서로 AA 닮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괜찮아? 그래서 이 두 개의 삼각형에서 변의 길이들을 생각하고요. 이 변의 길이들 가지고 그렇지 비례식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구하고 싶어하는 변이 선분 CF의 길이니까 자 이 길이 X cm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AF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어요. 선생님 AF의 길이는 EF의 길이랑 똑같은데 EF의 길이 전혀 모르는데요. 맞아 EF의 길이 전혀 모르지만 현재 DE의 길이가 7cm고 DE의 길이가 DA의 길이하고 같아지니까요. 이 길이가 7cm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5cm라는 거죠.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5cm니까 전체적으로 15cm에서 X cm를 빼서 너는 15 빼기 X cm가 되겠구나 얘기할 수 있고 그 길이가 정확하게 선분 EF랑 똑같이 옮겨올 수 있다는 거지. 자리 없으니까 단위는 빼고 15 빼기 X라고만 썼습니다. 괜찮아? 그래서 X와 15 빼기 X가 동그라미라는 각을 끼고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됐니? 그래서 X 대 15 빼기 X를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런데 둘 중에 뭐가 더 긴지가 느낌이 잘 오지 않죠. 그래서 X 대 15 빼기 X는 60도에서 출발해서 동그라미 세모의 순서로 길이를 읽어준 거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면 왼쪽에서 60도에서 출발해서 동그라미 세모의 순서로 변의 길이 읽어주면 되겠다. 60도에서 동그라미 세모로 읽는다면 5대 7 하고 만들어줄 수 있지. 그래서 이 길이가 5대 7이야 라고 이렇게 길이의 비 찾아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안에 거 두 개 곱합시다. 75에 빼기 5X가 7X더라. 12X가 75더라 이야기할 수 있겠네. X를 생각해보면 X는 12분의 75고 3으로 나누어준다면 4분의 25가 되겠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선분 CF의 길이가 우리 4분의 25cm야라는 결과 얻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번 해볼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선분 EC의 길이를 활용해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은 이야기를 할 건데 지금 문제에서 X cm와 15 빼기 X cm를 가지고 길이를 생각했다면 이번에는 다른 쪽을 생각할게요. 자 요게 지금 X cm인 거는 뭐 달라지는 게 없고요. 대신에 선분 EC의 길이를 가지고 식을 세워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문자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계산이 아무래도 편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방향이에요. 자 전체적으로 한 변의 길이가 15cm라는 거 알았으니까 자 EC의 길이는 10cm야 라는 거 생각할 수 있었겠죠. 이제 오른쪽에 있는 하얀색 삼각형에서 60도를 끼고서 X 대 10을 생각할 겁니다. 자 X 대 10은 자 그런데 이게 동그라미에서 60도에서 세모를 거쳐가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도 동그라미에서 60도에서 세모를 거쳐가면서 5대 8이라고 식 쓸 수 있겠죠. X 대 10이 5대 8이더라 이야기할 수 있고 8X가 50이다. 자 X는 8분의 50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분자 분모 동시에 2로 나누어 준다면 너 4분의 25라는 x 찾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선분 CF의 길이가 4분의

25cm다라는 동일한 정답 얻어내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어때? 관점을 여기 있는 선분 EF의 길이를 15 빼기 X로 잡아서 이렇게 접분 후와 접기 전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저 10cm를 가지고도 문제를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두개다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두 가지의 비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라보았고요. 또 접는다라는 이야기에서 60도가 아래로 넘겨오면서 옆에 있는 두 개의 각을 더하면 120도가 된다라는 게 고정돼 있다라는 거, 요것도 하나의 특징적인 이야기였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20번 봅시다. 자,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삼각형 AMH라는 넓이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문제예요. 여러분 어때요? 직각 삼각형에 중점 주어져 있으니까, 자, 이 길이가, 그래, MC의 길이하고 똑같고요. BM의 길이하고 똑같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즉, 선분 BC의 길이의 절반이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얼마야? 2분의 13cm야 라는 거 알려져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괜찮니? 그러면 우리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높이 AH만 구할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겠죠. 왜? 이 2분의 13이 여기 있는 2분의 13이랑 똑같고, 그렇다면 선분 MH의 길이가 9에서 2분의 13을 빼낸 거야 라는 얘기 할수 있는 거니까. 그치? 그럼 9에서 2분의 13 뺍시다. 2분의 18에서 2분의 13 빼면요. 2분의 5cm다라고 선분 MH의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이제 높이 AH의 길이 구해보면 AH의 길이는, 자, 내려오는 것의 제곱은 도착 지점에서 짧은 거 곱하기 긴 거하고 만들어지니까 선분 AH의 제곱이 4 곱하기 9, 그래서 선분 AH가 6cm라고 이렇게 만들어 볼수 있죠. 자, 그럼 높이 알았으니까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네. 밑변 2분의 5고요. 높이 6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6 하고 쓰여지죠. 그럼 2분의 15 제곱 센티미터라는 삼각형 AMH의 넓이 구해 볼수 있습니다. 그다지 어렵지 않은 형태의 문제였으니까 바로 눈에 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문제는 빗변의 중점이, 아, 외심이구나라는 사실을 알수 있었다면 해결할 수 있는 평범한 문제였죠. 자, 21번 문제로 갈게요. 그림과 같이 각 B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이 주어져 있고요. 그때 선분 DE의 길이를 구하래요. 현란해 보여. 현란해 보이지만 우리는 각의 크기들이 똑같은 걸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동그라미라고 해볼까요? 너 동그라미? 그럼 어때? 하나의 변에 대해서 수직으로 있는 두 개의 직선, 서로 평행일 거기 때문에, 아, 엇각으로 네가 동그라미가 되겠구나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직각인 상태니까 널 세모라고 한다면 네가 세모가 되면서 직각 동그라미 세모로 구성되어져 있는 두 개의 삼각형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이 붙어 있는 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보다 닮음이다라는 얘기 할수 있겠죠. 어때? 괜찮니? 와, 닮음인 삼각형 눈에 바로 보였으니까 우리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충분히 구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선분 DE의 길이 구해라라고 얘기했으니까 D부터 E까지의 이 길이를 우리 X라고 해볼까요? 자, 너 X cm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구하라고 하는 X cm가 동그라미라는 각을 끼고 있죠. 세모 동그라미 직각의 순서로 X 대 9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X 대 9, 이게 어떤 순서로 있다고? 세모 동그라미 직각의 순서로 있다고. 그러니까 왼쪽에서도 세모 동그라미 직각의 순서로 생각해보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 세모 동그라미 직각의 순서로 생각하면 16대 X라고 쓸수 있겠죠. 이렇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X 제곱이 9 곱하기 16이고, 9는 3의 제곱, 16은 4의 제곱이니까 결국은 X 제곱이 12의 제곱이 되면서 X 값이 10이다라는 걸알수 있겠다. 자, X가 바로 선분 DE의 길이를 우리 구할 수 있는 문자였으니까 선분 DE의 길이가 12cm다라고 이야기해 줄수 있는 그런 문제죠. AA 닮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 있는 두 개의 직선
BD와 EF가 평행이다라는 것만 찾아낼 수 있으면 엇각으로 충분히 해결해 볼 수 있는 문제였죠. 이게 평행이다라는 조건이 문제에 주어져 있지 않지만 하나의 직선에 대해서 둘 다 수직으로 지금 만나고 있기 때문에 수직으로 만나는 저 두 직선이 평면에서는 서로 평행이다 이런 이야기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21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의 마지막 2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 겁니다. 자, 22번 문제 보자. 자, 그림에서 선분 BE 위에 한 점 C에 대해서 두 개의 삼각형에서로 닮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랬을 때 선분 CF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구원 픽으로 생각할 건데요. 첫 번째는요.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다 라는 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선분 CF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를 X cm라고 하고 이 두 개의 삼각형이 닮음이다 라는 거에서 문제 해결해 보려고요. 지금 보시면 너 삼각형 ABC와 너 삼각형 DCE가 서로 닮아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각을 동그라미 세모 네모라고 이야기한다면 너 동그라미가 되고요. 너 세모가 되고 너 전체가 네모가 된다 이야기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 이 직선 DE와 여기 있는 직선 AC가 서로 평행이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게 되겠죠. 실제로 여기 있는 이 네모라고 이야기하는 각이 동위각의 위치에 있는 두 개의 각인데 그 두 개의 각이 서로 크기가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두 개가 서로 평행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동그라미가 이쪽으로 옮겨올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와 여기 있는 이 각을 별표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별표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겠죠. 요게 별표예요. 요게. 그러면 삼각형 ACF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이 동그라미랑 별표로 구성되어져 있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아 AA 닮음이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요 두 개가 서로 닮음이다라는 걸 지금 밝혀내 놓은 상태예요. 그러면요. 이 길이가 X cm였으니까 선분 DF의 길이도 X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 4cm가 대응하고 있는 변이고요.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의 비를 지금 6과 9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6cm와 9cm 삼각형 ABC와 삼각형 DC 대응변이죠.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6대 9, 2대 3이고 그렇다면 4cm와 DC가 대응변이니까 2대 3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돼서 이 전체 길이가 6cm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어때? 여기 있는 DF의 길이는? 6에서 X를 빼낸 거죠. 6 빼기 X cm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때? 괜찮아? 그러면 X와 6 빼기 X가 서로 대응하고 있는 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충분히 대응하고 있는 두 개의 변의 길이의 비를 찾아내서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제 여기 있는 두 삼각형의 닮은 비만 알아볼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겠죠. 자, 여러분 근데 그림이 복잡하긴 하지만 결국은 여기 있는 선분 AC와 여기 있는 선분 DE가 대응하는 변인데 그게 삼각형 ABC와 삼각형 DCE에서도 대응변이거든요. 즉, 두 개의 주황색 삼각형에서도 대응변이지만 원래 문제에 주어진 삼각형에서도 대응변이니까 길이의 비가 2대 3의 비를 그대로 만족시키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두 개의 변도 대응변이니까 2대 3의 비를 그대로 만족시키고 있어야죠. 따라서 X 대 6 빼기 X가 2대 3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12 빼기 2X가 3X가 되면서 우리 5X가 12가 돼서 X는 5분의 12야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결국 선분 CF의 길이가 5분의 12cm야라는 정답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됐나요? 좋아요. 이렇게 풀면 돼요. 하지만 아 그림에서 생각해야 될 삼각형들이 너무 많고 너무 복잡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삼각형들의 관점을 발견할 거고 우리 그게
다음 단원하고 내용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선생님, 실제로 이 문제를 집에서 수업 준비를 할 때는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지금부터 설명할 방식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봅시다. 지금은 어떻게 발견할 거냐?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을 생각해 볼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에서 여기 있는 이 가게 크기와 요 가게 크기 동일하다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변이랑 이변이 서로 평행이야 라는 얘기 자연스럽게 할 수 있죠. 동이 가게 위치에 있는 게 가게 크기 똑같으니까. 여기까지 괜찮나? 이 아이디어는 앞에서 시작했던 아이디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 벌어져요? 어? 이 하나의 각을 공통으로 하고 있는 삼각형 두 개가 눈에 띄죠. 하나는 작은 삼각형, 또 하나는 커다란 삼각형. 그치? 그럼 대응하고 있는 변이 9 그리고 15가 될 테니까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9대 15가 됩니다. 그래서 3대 5가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의 비가 될 거예요. 그럼 그게 CF와 AB의 길이의 비하고도 똑같아야 되죠? 선분 CF 대 4도 3대 5가 돼야 된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자연스럽게 선분 CF의 길이가 5분의 12cm라고 너무 쉽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관점을 바꾸면 복잡한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지죠. 오늘 이 마지막 문제의 이 마지막 풀이에 대한 이야기는요, 다음 시간에 가면 또다시 비슷한 아이디어들이 등장할 겁니다. 평행선에서 만들어지는 두 개의 삼각형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새로운 단원, 소단원 핵심 문제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사자는 동물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치타는 육지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죠. 그렇다면 아프리카에서 가장 번성한 동물은요? 재빠른 치타일까요? 아니면 사자일까요? 그 답을 알면 놀라실 겁니다. 하이에나의 개체수는 4만 7천 마리로 덩치가 큰 고양이과 동물보다 훨씬 많죠. 하이에나는 오랫동안 지저분한 청소부라는 오명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모두 오해죠. 하이에나는 큰 먹잇감을 쓰러뜨리기 위해 협력합니다. 이들의 사냥 성공률은 사자보다 훨씬 높죠. 그리고 그 성공의 비밀은 이들의 독특한 교육 시스템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어린 하이에나는 공동생활의 모든 규칙을 배우죠. 바로 학교에서요. 종이 울렸습니다. 촬영팀은 동아프리카에 있는 응고롱고로 보호구역에 도착했습니다. 이 세계 문화유산의 면적은 8,3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죠. 보호구역 내에는 산으로 둘러싸인 응고롱고로 분화구가 있습니다. 이 분지는 보호구역의 약 4% 미만을 차지하며 약 2만 5천 마리의 포유류가 서식하고 있죠. 이곳은 진정한 야생동물의 왕국입니다. 우릴 도와주실 분이 제 시간에 도착하셨죠.
1: Minimum equipment.
2: Minimum.
1: Yes.
0: 올리버 호너 씨는 20년 넘게 하이에나의 삶을 연구해 왔습니다. 우린 함께 출발했죠. 이 보호구역엔 8개의 무리로 나누어진 400마리 이상의 하이에나가 있습니다. 호너 씨는 하이에나가 물 근처에 있다고 했죠. 그리고 찾았습니다. 아주 편안해 보이네. 귀여운 외모는 아니지만요. 어른 하이에나의 길이는 약 1m 정도죠. 객과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몽구스와 더 가까운 친척입니다.

0: 고롱고로 하이에나에 관한 연구는 40년 이상 진행돼 왔죠. 연구 방법은 꽤 독특합니다. 조사는 사진을 찍는 것으로 시작하죠. 다음은 여러 개의 카드를 참고합니다. 이 카드엔 여기 사는 하이에나들의 기록이 있죠.
1: These really dark, three dark.

0: 코너 씨는 점을 바탕으로 각 하이에나를 구별하죠. 이런 끈질긴 관찰을 통해 하이에나의 놀라운 생활 방식을 알게 됐습니다.
1: They have ways to interact with each other that are similar to us humans or other societies like primates. I find that very fascinating.
0: 우리 인간과 비슷하다고요? 그렇다면 자세히 살펴보고 무슨 뜻인지 알아보죠. 오전 6시 30분, 촬영팀은 네 마리의 하이에나와 마주쳤습니다. 이 영역은 50마리 정도로 구성된 포레스트 무리의 소유죠. 사자들은 자유롭게 다닙니다. 하이에나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아 보이죠. 이곳은 하이에나 무리와 이웃 영역의 경계입니다. 하이에나들이 침입자를 확인하고 있죠. 아, 저 멀리 침입자가 있군요. 황급히 도망칩니다. 하지만 포레스트 무리는 화가 났죠. 자신들의 소중한 영역을 침범하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구성원들은 흩어져서 자신들의 영역이라는 걸 확실히 주장하죠. 이 무리는 약 30제곱킬로미터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 50마리의 구성원으로 이렇게 넓은 영역을 지키려면 협동이 필요하죠. 그 협동의 힘은 사냥할 때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 무리는 지금 먹잇감을 찾는 중이죠. 뭔가를 찾은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물소물이죠. 사냥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하이에나는 어떻게 자기 몸무게의 10배가 넘는 먹잇감을 쓸어뜨릴 수 있을까요? 이 하이에나는 길을 잃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끼 물소를 노리는 것 같군요. 하이에나가 물소 어미와 새끼에게 다가가 보지만 사냥에 성공하지 못하죠. 곧 다른 하이에나들도 이 사냥에 합류합니다. 하이에나들은 모든 탈출로를 차단했죠. 번갈아가면서 새끼에게 다가가려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죠. 갑자기 하이에나 한 마리가 물소어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주위를 딴 데로 돌리는 전략을 씁니다. 더 많은 하이에나가 합류하면서 어미와 새끼는 서로 떨어졌죠. 그리고 사냥에 성공했습니다. 금잡을 데 없는 협동의 결과죠. 사람들은 하이에나가 다른 동물의 먹잇감을 훔치는 청소동물이라고 오해하고 있지만 사실 이들 먹이의 절반 이상은 직접 사냥한 것들입니다. 하이에나는 사냥과 영역 보호를 위해 협동하죠. 이런 결속의 비결은 이들의 독특한 사회 시스템에 있습니다. 같은 무리의 구성원끼리 만나면 특정한 의식을 치르죠. 이것은 일종의 인사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 무리 내 서열을 정하는 방법이란 거죠.

여기서도 서열을 정하는 중입니다. 다리를 먼저 드는 쪽이 상대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이 경우엔 앞쪽의 하이에나가 더 우세한 것으로 서로 인정한 겁니다. 각 무리는 한 마리의 암컷 우두머리가 지배하는 엄격한 사회계층 구조로 조직되어 있죠. 이 암컷의 새끼도 서열이 높습니다. 젊은 하이에나가 나이 든 하이에나보다 서열이 높죠. 그럼 맨 아래는 누굴까요? 어른 수컷이죠. 이런 시스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명확한 명령이 없으면 혼란이 뒤따라서 그 결과 끊임없이 내분이 일어나겠죠. 사회적 계층이 정해져 있으면 낮은 서열은 높은 서열을 존중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툼이 최소화되는 거죠. 매일 인사하는 의식으로 서열을 정하는 것은 바로 무리 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종이 번성한 이유는 강한 결속력을 만드는 이 독특한 사회제도 덕분이죠.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두두머리 암컷의 역할에 대해 더 많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포레스트 무리의 우두머리가 낮잠을 자고 있죠. 15살의 음카카티는 8년 넘게 여왕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집단이 질서를 유지하는 비결은 뭘까요? 우린 무리의 영역에서 두 마리의 하이에나를 발견했죠. 열심히 만찬을 즐기고 있습니다. 잠시 후 더 많은 하이에나가 몰려들었죠. 꽤 혼잡하군요. 모두가 꽤 굶주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마리가 먹잇감을 들고 달아납니다. 카카티죠. 혼자 다 차지하려는 것 같은데 아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암컷 우두머리의 권위에 누구도 도전할 수가 없죠. 식사를 마친 낮잠을 자러 갑니다. 젊은 하이에나를 몰아내고 가장 좋아하는 장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왕에게 어울리는 삶이군요. 우두머리 행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중요한 일을 하는 중이죠. 새끼를 낳는 겁니다. 새끼를 많이 낳으면 무리의 구성원이 많아져서 결속력도 강화되죠. 카카티는 지금까지 13마리의 새끼를 낳았는데 그건 다른 암컷들보다 3배나 많은 수입니다. 어미는 1년 이상 새끼를 돌보죠. 그것은 육체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두머리는 체력을 키우기 위해 특별히 많이 먹어야 하죠. 무리의 이익을 위해서 영양분이 풍부한 먹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이에나의 사회는 엄격한 계층 구조로 조직되어 있어서 사바나에서 번성하며 새끼를 기르고 보호할

수 있었죠. 하지만 어느 왕국이든 늘 불안합니다. 아무도 반항하지 않을까요? 하이에나 무리에 그런 일을 막는 특별한 시스템이 있죠. 그 교육은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새끼들은 무리의 규칙을 배우기 위해 학교에 가죠. 그렇다면 하이에나들은 어떤 종류의 학교에 다닐까요? 우린 그걸 알아보러 가는 중이죠. 우린 관찰 중에 아주 특별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우연히 풀밭에 있는 굴을 발견했죠. 입구에 있는 건 어미가 분명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뒤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죠. 갓 태어난 새끼입니다. 어미와는 달리 검은색이죠. 생후 2주 정도가 되면 어미가 새끼를 학교에 데려갈 겁니다. 너무 엄격한 것 같은데요. 우린 학교 생활을 가까이서 관찰하러 가는 중이죠. 우린 에어스트림 무리 근처의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어른 하이에나가 굴을 둘러싸고 있죠. 새끼가 나타났군요. 무리의 새끼들은 한자리에 모여 공동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학교죠. 어미들도 새끼를 돌보기 위해 학교를 방문합니다. 새끼들은 어른들의 세심한 보살핌을 받으며 약 1년간 이렇게 지내죠. 하나둘씩 방문하는 어른 하이에나들이 학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위계 질서와 지배력이 수업의 주제죠. 수업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인사의식이군요. 새끼들은 기꺼이 다리를 들어 올리죠. 이 어린 녀석은 출발이 좋습니다. 여기서는 어른이 먼저 다리를 들어 올리죠. 이럴 땐 새끼가 더 서열이 높은 겁니다. 하이에나의 서열은 태어날 때 결정이 되죠. 예를 들어 어미의 서열이 열 번째라면 그 어미의 새끼는 열한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미가 다른 새끼를 낳는다면 막내가 자동으로 열한 번째가 되어 다른 형제들보다 우위에 서죠. 어미와 형제, 그리고 다른 구성원들 사이의 사회적 위계를 관찰하면서 새끼들은 무리 내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이들의 계급은 아주 어릴 때부터 각인돼 있어서 반란 행위는 드물죠. 하지만 모든 새끼가 안전한 양육을 보장받는 건 아닙니다. 우린 젖을 먹으려는 새끼를 발견했죠. 갑자기 새끼를 쫓아냅니다. 새끼가 울거나 가까이 다가가 봐도 소용이 없죠. 이 새끼의 어미는 며칠 전 병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새끼는 다른 어미의 젖을 먹으려고 필사적으로 애원하죠. 뒤로 돌아가서 먹어보려 하지만 거절당한다. 며칠째 젖을 먹지 못했죠. 응고롱고로의 하이에나는 다른 하이에나의 새끼를 받아주지 않으며 자기 새끼를 먹일 양의 젖밖에 없습니다. 어미가 없는 새끼는 생존 가능성이 없죠. 이것이 하이에나의 엄격한 사회 구조의 가혹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호너 씨는 종종 우두머리에게 도전하는 하이에나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린 운 좋게도 에어스트림 무리에서 그런 일을 목격했죠. 이 무리의 우두머리 암컷은 15살의 말키아입니다. 21마리의 새끼를 낳고 키운 적이 있는 경험이 많은 지도자죠.

하이에나들이 먹이를 가진 사자를 발견했습니다. 남은 먹이를 원하는 거죠. 점점 더 조급해집니다. 사자가 떠난 후 하이에나들이 달려들죠. 한 마리가 큰 덩어리를 가져가는군요. 우두머리인 말키할까요? 아닙니다. 말키아가 아니죠. 귀의 모양이 다릅니다. 말키아의 딸인 오라시죠. 오라시 먹는 동안 말키아가 왔습니다. 하지만 말키아는 먹잇감을 낚아채거나 권위를 주장하지 않죠. 그 대신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과도기를 목격하고 있는 거죠. 여왕이 살아있는 동안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말키아에겐 다섯 마리의 새끼가 있고 우두머리 자리를 물려받을 자격이 있지만 최근에 막내 두 마리가 죽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다음 계승자는 이 하이에나여야 하죠. 서열이 더 낮은 오라색에 새끼가 더 많아서 지도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끼를 낳는 능력에서 현재 오라색 서열이 제일 높죠. 늙어가는 말키아는 우리의 번성을 위해 딸에게 우두머리 자리를 넘겼을 겁니다. 보너시에 따르면 하이에나가 보통은 규칙을 지키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했죠. 이제부터 새로운 여왕 오라시 이 어린 하이에나들과 협력해서 무리를 이끌 겁니다. 이곳은 탄자니아의 응고롱고로 보호구역입니다. 이 야생동물의 낙원에는 하이에나가 새끼를 위해 개발한 놀라운 교육 시스템이 있죠. 이 독특한 구조 덕분에 하이에나들은 무리 내에서 공존하고 서로 돕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를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초로 이제 한국 최초로 이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시나 과학 공부 열심히 함께 해볼 건데요. 오늘의 아하 주제 바로 확인해 봐야겠지요. 오늘의 아하 주제는요, 나와라! 짜잔! 바로 이겁니다. 자, 과학, 그 중에서도요, 지난 시간에 단원 정리평가 1회 문제를 풀어봤잖아요. 오늘은 이어서 단원 정리평가 2회 문제 풀어볼 거니까요. 배운 내용 차근차근 떠올리며 1번부터 18번까지 모든 문제 잘 풀어보자고요.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볼까요?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함께 풀어봅시다. 자, 1번은요. 일상생활에서 물체에 힘을 주어 밀거나 당겨본 경험을 바르게 설명하지 못한 학생의 이름을 쓰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보니까요. 예진이, 승연이, 서진이, 승빈이가 각각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읽어보죠. 자, 예진이는요. 나는 동네 마트에서 카트를 본 적이 있어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에서 일상생활에서 물체에 힘을 주어 밀거나 당겨본 경험. 힘을 주어, 물체에 힘을 주어 밀거나 당겨본 경험이라고 했는데, 이 예진이는요, 마트에서 카트를 그냥 본 적이 있어 라고 했지, 힘을 주어 밀거나 당겼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진이가 바르게 설명하지 못했구나라는 거알수 있고요. 계속해서 볼게요. 자, 승현이는요, 나는 예전에 휠체어를 밀어본 적이 있어 라고 밀어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맞습니다. 서진이는요, 나는 동생이 타고 있는 유아차를 밀어본 적이 있어 밀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렇게 물체는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힘을 주어 밀었을 때 나에게서 멀어지지요. 밀었다 라고 서진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승빈이는요, 나는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그네를 역시 밀어본 적이 있어, 밀어보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승빈이도 잘 말했습니다. 따라서 바르게 설명하지 못한 친구의 이름은요, 첫 번째 예진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예진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2번 문제 풀어보죠. 다음은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 나타나는 현상을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실험 결과로 알맞은 내용을 찾아 기호를 쓰세요라는 문제인데요. 자, 보니까요. 책상 위 책에 기역, 미는, 니은 당기는 힘을 주면 책은 나에게 가까워집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옆에 있는 그림을 볼게요. 우리 한 꿀단지 친구가요. 책상 위에 책을 가지고 이렇게 끌어 당기고 있습니다. 당기고 있지요? 자, 그러니까 이때 책은 당기면 나에게 가까워진다. 책을 당기면 책이 나에게 점점 가까이 오겠죠. 반대로요. 책을 밀면 책은 나에게서 점점 멀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책상 위 책에 당기는 힘을 주었을 때 책은 나에게

이게 가까워집니다라고 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니은 당기는 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지요. 따라서 알맞은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정답 칸에 니은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물체에 힘을 주어 밀면 나에게서 멀어지고 당기면 나에게 가까워진다. 우리 배운 바가 있잖아요. 자, 계속해서 3번 문제 풀어보죠. 다음은 무게가 다른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 힘의 크기를 비교한 실험입니다. 힘의 크기를 괄호 안에 기호로 잘 표시하세요. 라는 문제인데요. 자, 그림을 보니까요. 한 꿀단지 친구가 이렇게 카트를 밀거나 당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카트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표정 보세요. 이 정도야 뭐, 식은죽 먹기지. 슝슝슝. 아주 편안한 표정이지요. 자, 그런데요. 왼쪽의 표정을 보세요. 아이고, 막 땀도 막 흘리면서요. 표정이, 아이고, 힘들어.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표정이 아주 역력합니다. 자, 그 이유는 보니까 카트에 장난감과 인형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트의 무게가 왼쪽이 오른쪽보다 훨씬 더 무겁겠지요. 자, 우리 또 배운 바가 있습니다.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는 가벼운 물체보다는 무거운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더큰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 우리 또 배웠잖아요. 따라서 문제에서 힘의 크기를 표시해봐라라고 했기 때문에 무거운 물체를 밀거나 당기는 왼쪽이 힘의 크기가 더클 거야. 따라서 왼쪽으로 더 커요라고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보죠.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라고 있는데요. 자, 보니까요. 첫 번째부터 보죠. 물체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평평한 상태를 기역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무게가 같은 나무 토막은 받침점에서 양쪽으로 니은 거리에 놓으면 나무판이 기역을 이룹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선생님이요. 이거 배울 때 우리 친구들이 꼭꼭 이것은 기억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장에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별표를 그려 넣겠습니다. 여기 문제에도 중요라고 적혀 있지요. 자, 우리 친구들이요. 꼭 두어야 할 기억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물체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평평한 상태를 바로 우리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했나요? 벌써 탁 이야기한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아직, 알쏭달쏭한데요. 헷갈리는데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요. 도움말, 초성을 주겠습니다. 바로, 시옷, 피읖이라고 하지요. 두 글자로, 하나, 둘, 셋. 그래요. 바로, 수평이라고 합니다. 수평. 선생님이요. 이 단어의 뜻은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라고 했지요. 다시 한번 더. 물체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평평한 상태를 수평이라고 합니다. 자, 이 수평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수평을 이용해서 우리 물체 무게를 비교할 수가 있었는데요. 저울을 이용하기 전에 첫 번째로 우리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받침대를 두고요. 그리고 나무판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렇게 나무판과 받침대가 만나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 받침점이라고 배웠고요. 이 받침점에서 양쪽으로 무게가 같은 물체를 같은 거리에 놓으면, 나무판이 수평을 이룬다라고 또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장, 무게가 같은 나무 토막은 받침점에서 양쪽으로 같은 거리에 놓으면 나무판이 수평을 이룹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지요. 따라서 기역은 수평이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수평. 그리고 두 번째, 니은은요. 무게가 같은 나무 토막은 받침점에서 양쪽으로 같은 거리에 놓으면, 나무판이 수평을 이룬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다른 건 몰라도요, 이 수평이 무엇인지는 꼭꼭 기억하자고요. 물체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평평한 상태를
수평이라고 한다.

라는 것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5번 문제 확인해 볼까요? 자, 5번은요, 나무 토막 두 개를 오른쪽 2번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라고 했고요. 나무 토막 한 개를 왼쪽 나무판에 올려 수평을 잡기 위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자, 이렇게 문제를 풀때 문장이 길면은 우리가 적절하게 끊어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나무 토막 두 개를 오른쪽 2번에 올려놓고 여기서 끊어 주자고요. 그리고 그림을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나무 토막 두 개를 오른쪽 2번에 이렇게 올려 놓았습니다. 나무 토막이요. 여기 보니까 한 개, 두 개, 두 개가 있지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을 보죠. 나무 토막 한 개를 왼쪽 나무판에 올려. 그러니까 나무 토막 한 개를 왼쪽 나무판에 올려 수평을 잡기 위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이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이렇게 무게가 다른 두 물체를 나무판 위에 올려 놓았을 때 수평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문제로 바꾸어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배운 내용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두 물체의 무게가 다를 때는요, 우리 이렇게 배웠습니다. 나무판이 수평을 잡기 위해서는요, 무거운 물체는 받침점으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그리고 이렇게 가벼운 물체는 받침점으로부터 더먼 거리에 놓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보면요,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문제를 쉽게 풀수 있도록 여기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요. 무거운 물체는 받침점으로부터 조금 더 가까이, 그리고 가벼운 물체는 받침점으로부터 멀리 놓아야 나무판이 수평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무토막 한 개를 왼쪽 나무판에다가 받침점으로부터 멀리 놓아야겠다라는 것 이해하면서 우리 아래 1번부터 보자고요. 나무토막 한 개를 받침점 위에 올려 놓는다. 받침점 위에? 받침점은 여긴데요. 2번, 나무토막 한 개를 왼쪽 1번에 올려 놓는다. 왼쪽 1번은 여긴데, 가벼운 물체를 무거운 물체보다 받침점으로부터 더 가까이 둘순 없죠. 더 멀리 두어야 합니다. 받침점으로부터 말이죠. 3번, 나무토막 한 개를 왼쪽 2번에 올려 놓는다. 같은 거리에 올려두게 되면, 여기도 2번, 여기도 2번, 같은 거리에 올려두게 되면, 무거운 쪽으로 나무판이 기울게 되겠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4번, 나무토막 한 개를 오른쪽 1번에 둔다? 왼쪽에 두어야 하는데. 자, 5번, 나무토막 한 개를 무게가 무거운 나무토막보다 받침점에서 더먼 곳에 올려 놓는다. 그러니까, 뭐, 4번이나 5번 같이 받침점으로부터 더 멀리 두어야 합니다. 가벼운 물체는 말이죠. 따라서 5번이 옳구나라는 것알수 있으므로 5번 정답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자고요. 두 물체의 무게가 다를 때는요. 무거운 물체를 받침점으로부터 가까이, 가까이, 그리고 가벼운 물체는 받침점으로부터 멀리, 멀리 두어야 나무판이 수평을 이룬다라는 것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은 6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요, 다음 수평 잡기로 물체의 무게를 비교하는 실험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요,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나무토막 한 개, 여기는 두 개, 두 개가 더 무겁지요. 그런데 받침점으로부터 여기도 5번, 여기도 5번, 같은 거리에 두었습니다. 따라서 무거운 쪽으로 기울게 된 것입니다. 자, 1번, 나무판이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맞고요. 2번, 실험 결과를 보았을 때 수평이 아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아니죠. 3번, 수평 잡기로 두 물체의 무게를 비교할 수 있지요. 맞습니다. 4번, 나무판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왼쪽이 더 무겁다. 아니지요. 기울어진 쪽이 더 무겁습니다. 따라서 오른쪽이 더 무겁지요. 틀렸네요. 5번, 나무판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오른쪽이 더 무겁지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라고 적어주면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7번 문제 살펴볼까요? 이번에는요, 양팔저울 문제입니다. 양팔저울에서 각 부분의 하는 일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배운 내용 떠올리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죠. 자, 양팔저울의 각 부분, 받침점, 수평 조절 장치, 저울대, 저울 접시, 받침대가 있는데요. 1번부터 볼게요. 자, 저울대는요, 양쪽에 저울 접시를 이렇게 거는 부분 맞습니다. 2번, 받침점은 받침대와 저울대가 만나는 부분 맞습니다. 3번, 저울 접시는 무게를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를 짱짱 올려놓는 부분 맞지요? 4번, 받침대는 저울대 가운데가 받침점 역할을 할수 있도록 걸어 놓는 세로 부분이다. 맞아요. 이것이 바로 받침대 역할입니다. 맞고요. 마지막으로 5번. 수평 조절 장치는 무게를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를 저울대에 걸때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라 수평 조절 장치는 말 그대로 이 저울대가 수평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5번이 틀렸네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8번 문제 보죠. 물체의 무게를 직접 비교하는 실험 결과를 바르게 설명한 꿀던지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라는 문제입니다. 자, 보니까요. 먼저 그림을 보죠. 양팔 저울을 이용해서 물체의 무게를 직접 비교하고 있는데요. 자, 왼쪽 그림을 보니까요. 가위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가위가 더 무겁구나라는 것알수 있어요. 따라서, 아하, 가위가 지우개보다 더 무거워요. 라고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다음은요, 가위와 풀을 올려 놓았더니 풀 쪽으로 기울었다. 그 말은 풀이 가위보다 더 무거워요. 따라서 풀이 제일 무겁구나. 그 다음 가위고 지우개가 제일 가볍구나라는 것알수 있죠. 자, 명석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위는 지우개보다 가볍고, 가위는 지우개보다 무거운데요. 풀은 가위보다 무거워. 풀은 가위보다 무거운 게 맞지만, 가위는 지우개보다 무거워야죠. 자, 추석이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우개는 가위보다 가볍고, 풀은 가위보다 무거워. 바르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바르게 설명한 친구의 이름은요, 바로 추석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9번 문제 보죠. 기준 물체인 장구핀을 사용해서 무게를 비교한 실험 결과라고 하는데요. 가장 무거운 물체를 묻고 있습니다. 자, 기준 물체를 이용해서 물체의 무게를 비교할 때는요. 기준 물체가 가장 많은 것이 무게가 가장 무겁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구핀 개수가 제일 많은 풀이 가장 무겁구나. 따라서 9번 문제의 정답은요. 풀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문제 해볼까요? 물체의 무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는 문제인데요. 선택지 1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과일을 살때 무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과일의 가격과 양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냥 기분 따라서 오늘은 뭐좀 무거워 보이니까 얼마, 가벼워 보이니까 얼마 이러면 정확한 값이 나올 수가 없겠지요. 자, 2번. 고기를 살때 무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역시 고기의 가격과 양이 달라질 수 있고요. 3번. 빵을 만들 때 재료의 무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빵의 맛은 계속 일정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또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4번. 음식에 넣어야 할 재료의 무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음식의 맛이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고요. 5번, 몸무게를 구분해서 하는 운동 경기에서 몸무게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끼리 경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좀 불공평하겠지요? 따라서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계속 맛이 일정하다라고 한 3번이 정답이겠다. 여기다가 3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계속해서 11번 보죠. 우리 생활에서 저울을 사용하는 경우로 가장 올바른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있는데요. 자, 선택지 1번부터 보기 전에 우리 저울이라는 것은요, 바로 물체의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또 물체의 무게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이지요. 따라서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무게를 측정하는 경우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지 1번 볼까요? 학교에서 키를 측정할 때 저울이 아니라 자나 줄자 같은 것을 이용하지요. 틀렸습니다. 이것은요, 길이 측정이에요. 다음 2번.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때 거리는 무게가 아닙니다. 다음 3번.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무게를 측정할 때 무게. 바로 이때 저울을 사용하지요. 4번. 체육시간 100m 달리기에서 시간을 측정할 때 이때는 시간 측정이지 무게 측정이 아니에요. 5번.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갈 때 걸리는 시간을 측정할 때 역시 시간이지 무게는 아닙니다. 따라서 저울을 사용하는 경우는요, 바로 3번이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12번 문제인데요. 전자저울입니다. 각 구조와 명칭이 바르게 연결된 것 묻고 있는데요. 자, 기억부터 볼게요. 배운 내용 떠올리면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자고요. 자, 기억은요, 물체를 올려놓는 부분입니다. 무게를 재고자 하는 물체를 올려두는 부분이고요. 여기 니은은요, 바로 무게가 숫자로 표시되는 화면이에요. 몇 그램, 이렇게 말이죠. 다음 디귿은요, 전원 버튼 또는 전원 단추이고요. 이 전원 단추 아래에 있는 이 버튼이 바로 0점 단추입니다. 0점 단추를 눌러야, 띡! 눌러야 바로 이 화면에 0이라고 딱 맞출 수가 있잖아요. 자, 보도록 하죠. 기억은 눈금 아닙니다. 다음, 2번, 니은은 고리, 고리는 없어요. 다음 3번, 받침점, 받침점도 전자저울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다음 4번, 리을, 0점 단추. 이것이 바로 맞습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자, 5번, 미음, 전원 단추는요, 이것이 아니라 바로 디귿이죠. 따라서 바르게 연결된 것은 4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다음은 13번 문제인데요. 이번에는요, 전자저울에 이어서 용수철 저울이 나왔습니다. 다음 용수철 저울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일까요? 라는 문제인데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기억은 손잡이로 용수철 저울을 잡거나 걸때 사용한다. 맞고요. 2번. 니은은 용수철로 고리에 매단 물체의 무게에 따라 뿅! 일정하게 늘어나는 성질이 있지요. 맞습니다. 다음 3번은요, 디귿은 받침점으로 받침대와 용수철이 만나는 부분이 아니라 바로 디귿은요, 우리 표시자라고 배웠습니다. 이 표시자가 가리키는 눈금이 바로 고리에 건 물체의 무게잖아요. 들렸습니다. 4번, 리을은 눈금으로 표시자가 가리키는 눈금이 물체 무게를 나타내지요. 맞습니다. 자, 미음은요, 고리로 무게를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를 샥! 걸 때에 사용하지요. 역시 맞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다음 14번 문제.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를 묻고 있는데요. 용수철 저울의 0점 조절 나사는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기 전에 표시자가 눈금의 숫자 0을 가리키도록 조절하는 나사이지요. 따라서 알맞은 숫자는요, 0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5번 문제. 다음 그림을 보고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 한 친구가 의자에다가 막대기를 촥 걸치고 가방을 촥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배웠던 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막대기와 의자가 만나는 요 부분이 바로 우리 받침점이라고 배웠지요. 자, 한번 보죠. 기억은 막대의 한 곳을 받치고 그 받침점을 중심으로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움직일 때, 들어 올릴 때 이용하는 도구를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지뢰이지요. 따라서 기억은요, 지뢰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장 볼까요? 책이 든 무거운 가방을 그냥 으쨔 이렇게 손으로 들어 올릴 때보다 이 지뢰를 이용하여 들어 올릴 때더 어떤 크기의 힘이 들까요? 더큰 힘? 더 작은 힘? 그래요. 더 작은 힘이 들지요. 따라서 더 작은 크기의 힘이 듭니다. 작은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6번 문제. 다음은 빗면을 이용할 때 힘의 크기를 비교하는 실험이래요. 기역과 니은 중에서 힘의 크기가 더 작게 느껴지는 것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0: 라고 했는데요. 자, 아까 15번 문제는요, 질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요, 16번 문제는 빗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에든, 빗면이든, 둘 다, 이 무거운 물체를 조금 더 작은 힘으로 쉽게 들어 올릴 수 있게 하는,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도구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이 물체를 그냥 자, 이렇게 들어 올릴 때와 이렇게 비스듬하면 빗면을 이용해서 들어 올릴 때이둘 중에 어떤 경우가 더 작은 힘이 드냐면 바로 필통을 빗면을 이용해서 들어 올릴 때더 작은 힘이 들지요. 따라서 니은에다가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7번 문제. 일상생활 속에서 지뢰를 이용한 예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지뢰나 이 빗면을 이용한 도구 몇 가지는요, 이렇게 외워두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수 있답니다. 자, 17번 문제는요, 지뢰를 이용한 예를 묻고 있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보죠. 풀? 풀은 아니죠. 아니고요. 자, 2번, 지우개? 쓱싹쓱싹. 지우개? 지뢰 원리? 아닙니다. 자, 3번은요, 장돌이. 장돌이, 지뢰 원리, 맞습니다. 자, 장돌이는요, 못을 박기도 하지만 못을 쉽게 뺄수 있게 해주는 도구의 이름이잖아요. 지뢰 원리를 이용한 물체, 맞습니다. 다음은요, 4번 경사로는요, 빗면의 원리, 아니고요, 구불구불한 산길도 빗면의 원리, 들렸습니다. 따라서 지뢰를 이용한 예로 알맞은 것은 바로 장돌이 3번이다. 3번이라고 적어주면 17번 문제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문제, 18번 문제 만나볼 차례인데요. 자, 일상생활 속에서 빗면을 이용한 예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자, 17번 문제는 지뢰를 이용한 예를 묻고 있었다면은 오늘의 마지막 18번 문제는요, 빗면을 이용한 예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번 기회에 이 빗면을 이용한 예몇 가지는 외워두면 조금 더 관련된 문제를 쉽게 풀어볼 수가 있답니다. 자, 한번 선택지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보니까요, 여기 병따개가 있습니다. 맛있게 보이는 음료수를요, 이렇게 병따개를 이용하면 쉽게 뚜껑을 뻥 하고 딸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병따개는요, 빗면의 원리일까요? 그래요. 아니지요. 바로 지뢰의 원리입니다. 이 병따개가 이 뚜껑과 맞닿는 요 부분이 받침점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이 받침점을 이용해서 손잡이를 이용해서 들어 올리면 조금 더 작은 힘으로 쉽게 이 뚜껑을 뻥 하고 딸수 있는 이 도구, 바로 지뢰의 원리를 이용한 병따개입니다. 따라서 빗면을 이용한 예로 알맞지 않습니다. 바로 찾았네요. 1번이 정답인데요. 자, 2번도 보도록 하죠. 경사로 빗면을 이용한 예 맞고요. 3번, 트럭에 있는 이 경사면 빗면의 원리 맞습니다. 자, 4번, 버스에 있는 이 경사면을 이용해서 휠체어가 조금 더 쉽게 움직일 수 있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구불구불한 산에 있는 이 비탈면, 산길도 바로 빗면을 이용한 예가 맞습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1번 병따개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18번 문제까지 모두 만나봤는데요. 이어서 오늘의 아하 문제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아하 문제 하나. 양팔 저울에서 저울 때 수평을 조절하는 장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둘. 일상생활 속에서 지뢰와 빗면을 이용한 예는 각각 무엇이 있을까요? 교재에서 정답을 찾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줄 거죠? 자,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단원 정리 평가 문제를 지나서 서술형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이니까요. 우리 친구들 미리 문제를 확인하고 미리 샥샥 풀어보면 조금 더 다음 시간이 의미있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은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신나고 즐겁게 과학 공부하러 올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해줄 거죠?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6: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의 김구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과 비슷한 느낌으로요, 이번 시간에는 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외심의 정의와 위치와 성질에 대해서 공부했던 것처럼 이번 시간에는 내심의 정의, 그리고 위치, 그리고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거에 앞서서 접선과 접점, 뭐 이런 특징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 실제로는 중학교 1학년에서 했었던 이야기인데, 우리 친구들이 많이 잊어버리고 있어서 다시 한번 등장하고 성질들을 정확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접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접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그림처럼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그 직선을 접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접선은 한 점에서 만나는데 원과 그 만나는 한 점을 접점이라고 부르고, 접점을 원의 중심과 연결한 반지름이라 접선은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반지름과 접선은 접점에서 서로 수직으로 만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문제에서 직각이 표시가 되어져 있지 않아도 직각을 스스로 표시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왜 이거 직각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가끔 있던데, 우리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자. 원의 현이 존재할 때 현의 수직 이등분선은 원의 중심을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현을 점점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생각하면 좌우 대칭되는 위치에 교점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교점들이 좌우 대칭을 유지하면서 점점 하나의 점으로 가까워져 오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두 점에서 만나다가 한 점에서 만나는 순간이 생길 거고, 우리 그 점이 양쪽 점이 한 점에 모인 접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직각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라고 직관적으로 판단해 볼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반지름과 접선은 접점에서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우리 기억하시고 직각 표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더불어 한 가지만 선생님이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원과 직선에 대해서 접선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꼭 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다른 곡선이어도 곡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우리가 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직선을 접선이라고 부를 겁니다.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면요, 정말 수학에서 많이 등장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접점, 접선, 이거 매우 중요하니까 원리, 이 이름들을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문제 하나 가볍게 보고 넘어가죠. 자, 확인 문제 4번입니다. 자, 지금 주어져 있는 그림에서 각 BOA의 크기를 구하래요. 여기 있는 각의 크기 구하랍니다. 그럼 보지 않아도 우리 직각이 숨어 있는 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아도. 자, 여기 반지름과 직선이 접점에서 만나고 있다. 그럼 직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구하고 싶어하는 BOA와 25도를 더해서 90도가 돼야 되니까요. BOA의 크기가 65도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정답 65도 하고 넘어가는 문제. 이게 이제 4번 문제죠. 직각을 표시할 수만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반드시 직각, 눈에 안 보이는 거 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괜찮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심에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합시다. 자, 내심이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당연히 지난 시간처럼 내접, 내접원이라는 말에 대해서

네, 반지름으로 갔다라는 생각 할수 있어야 됩니다. 괜찮겠나요? 자, 여기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내접과 내접원과 내심, 그리고 내심의 위치, 그리고 이 내심이 가지고 있는 특징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괜찮을까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느낌으로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심과 같은 맥락이다라고 이해해 주죠. 그럼 하나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게 있겠죠? 외심에서 합동인 삼각형이 어디 있는지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납니까? 외심에서는 변의 양쪽에 합동인 삼각형이 존재했었죠. 자, 내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합동인 삼각형이 꼭지점에 있는 이 꼭지점에 있는 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왜인지 한번 살펴본다면, 자, 꼭지점 근처에 있는 두 개의 직각 삼각형을 본다면, 역시나 직각 삼각형이면서 빗변을 공유하고 있는데, 내심의 정의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요. 요 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져요. 그러면 RHA 합동이 되면서, 아,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구나라는 이야기 해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내심에서는 합동인 삼각형이 어디에 만들어지느냐? 꼭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서 요렇게 요렇게 합동이 될 거고 또 이렇게 요렇게 합동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두 개의 삼각형이 또 합동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합동인 삼각형들이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외심과 위치가 좀 다르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심은 외심과 같은 흐름으로 공부를 할 건데 미묘하게 성질들이 뭔가 좀 다르죠. 흐름은 똑같은데 세부적인 내용들이 좀 반대의 느낌이 있다라고 직관적으로 몸으로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나중에 가면요. 이 내심과 외심을 구별해야 되고 두 개가 섞여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사하지만 다르다라고 인지하면서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명확하게 구별해 내야 합니다. 자, 됐니? 여기까지 우리 내심에 관련된 이야기, 정의와 위치에 관련된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봐야겠죠? 자, 그림에서 점아이는 삼각형의 내심이고요. 다음과 같이 길이의 정보들이 주어져 있을 때 x, y의 값을 구하래요. 합동인 삼각형이 이렇게 양옆에 등장한다. 양옆에 등장한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 그럼 y도가 여기로 옮겨올 겁니다. 당연하죠. 내심의 정의가 뭐였다? 내심의 위치가 뭐였다? 각의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이 내심이었다. 그러니까 여기가 각이 서로 같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럼 y도하고 60도를 더해서 90도가 돼야 되는 거니까 y가 30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내심은요, 각각의 변에 이르는 거리가 모두 다 같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가 전부 다 같아져야 된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요 DEF라는 세 점을 지나가는 원이 우리 내접원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거였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관련해서 x 값을 구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겠죠. 자, 그럼 x는 어디 있나 하고 살펴봤더니 x는 선분 BD의 길이에 있네요. 그러면 또 합동인 삼각형이 눈에 보이죠? 자,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 합동이니까 x cm가 17cm가 되어야 해라고 생각하면서 x는 17이라고 x 값도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겠죠. 합동인 삼각형의 위치를 생각하면 해결할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다음은 8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에 점 I는 삼각형 ABC의 내심이다. 그리고 각 BCI가 10도, BAI가 15도로 주어져 있을 때각 AIC의 크기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예요. 자, 이 문제를요, 우리가 조금 뒤에 배울 기타 등등의 그 여러 가지 공식들을 활용하면 또 쉽게 구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순수하게 내심의 정의의 입장으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내심은요,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어야 되니까 각 C를 선분 IC가 이등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각의 크기 너 10도다라고 쓸수 있겠죠. 그리고 역시나 AI가 각 A를 이등분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이 각의 크기가 15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10도와 15도와 각 AIC의 합이 180도가 되어야겠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요 삼각형의 세 내각의 총합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AIC의 크기를 생각하면 180도에서 25도 빼주면 되겠다. 결국 155도를 정답으로 쓸수 있는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 그래서 삼각형에서 내심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됐나요? 좋아요. 자, 얘들아. 그러면 우리 외심에서 이 내용까지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했었던 이야기가 뭔지 잠깐 떠올려 볼까요? 외심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 진짜 중요한 거 뭐였습니까? 직각삼각형에서의 빗변의 중점이 외심이다라는 이야기 했었죠. 그리고 예각삼각형은 외심이 내부에 있고 둔각삼각형은 외부에 있다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데 내심은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돼요.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내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삼각형의 안쪽에서 접하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내접원의 중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각형의 내부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둔각삼각형일 때도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맞아요. 여기 지금 주어져 있는 그림이 둔각삼각형이죠. 둔각삼각형도 안쪽에서 이렇게 접하는 원은 당연히 삼각형의 내부에 있을 수밖에 없고, 원이 내부에 있으니까 내심도 당연히 삼각형의 내부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내심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삼각형의 내부. 그러니까 시험에서 물어보지 않을 거라는 거죠. 됐죠? 그리고요, 외심의 위치 같은 경우도 예각삼각형에서는 내부냐, 둔각삼각형에서는 외부냐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냥, 아, 그러려니 한번 듣고 지나가면 될 만한 이야기고, 직접적으로 시험에 출제하는 건 직각삼각형의 외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 시간, 이번 시간 통틀어서 외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걸 직접적으로 시험 문제에 출제하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 했었던 이야기 딱 하나예요.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 직각삼각형의 외심이 빗변의 중점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요 정도로 우리 내심의 위치는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내심을 활용해서 공식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외심에서 썼던 공식과 똑같은 거죠? 각 x 더하기 각 y 더하기 각 z. 이게 90도다라는 거. 그러니까 외심과 내심에서 똑같은 공식이 있는데, 각의 위치들만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역시나 지금 내심에서도요, 지금 이 공식은 뭘로? 그렇지. 같은 각들을 표시하면서 삼각형의 세 내각의 총합이 180도다라는 걸 활용해 보겠다라는 게 선생님의 아이디어예요. 그렇게 문제를 풀어줘야 틀리지 않더라라는 경험적인 얘기를 드립니다. 아셨죠?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이 공식들을 그냥 맹목적으로 외워서 문제를 풀려고 할 때는 매번 실수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실수를 한다는 걸 학교 선생님들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함정을 파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맹목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원리 이해하시고 이 원리를 토대로 이런 공식이 있었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공식은 공식을 적용하기보다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으로 접근하시는 게 포인트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자, 그럼 공식 증명 한번 해보자. 현재 X라고 이야기하는 각이 있는데 그 X가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본다 이거죠. 외심에서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반대쪽에 X가 있었는데 내심에서는 각의 이등분선이니까요. 그 바로 옆에 X라는 각이 존재할 겁니다. y도 마찬가지예요. 선분 bi가 각 b의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아, y는 여기 있구나. z는 이쪽에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x 두 개, y 두 개, z 두 개의 합이 180도가 될 거니까 각 x, 각 y, 각 z 너의 두 배를 하면 180도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양변 2로 나누면서 우리가 x와 y와 z의 합이 90도다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동일한 공식인데 x, y, z가 어디에 같은 각들이 있는지가 살짝 달라요. 그래서 이건 그냥 같은 각을 표시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아, 이런 게 있었어. 같은 각을 표시하면 자연스럽게 알수 있는 거야라는 정도로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됐니? 좋아. 그러면 그 다음 공식들을 한번 봅시다. 그 다음 공식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자, 점 I가 삼각형 ABC의 내심일 때, 내심이 만들어내는 각 BIC의 크기가 각 A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걸 고민해 보는 거. 요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괜찮은가요?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BIC의 크기를 역시 선분 AI를 연장시키면서 두 개로 나누어서 BID와 CID의 합으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BID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현재 각 A가 2등분 되어지는 선이 선분 AI였으니까 두 개의 각이 동그라미로 같아진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반대쪽에 있는 각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BI가 각 B를 2등분하는 거니까요. 여기 있는 이 각이 세모라면 이 각도 세모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됐니? 그때 각 BID는 삼각형 ABI에서의 하나의 외각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동그라미와 세모를 더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넌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런 비슷한 일을 오른쪽에서도 진행할 겁니다. 각 C를 생각하면요. 선분 CI가 각 C의 2등분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각이 네모, 이 각이 네모라고 이야기한다면 아,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AIC에서 각 CID는 외각이구나. 그렇다면 동그라미와 네모를 더한 거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여기가 동그라미 더하기 네모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같은 각들을 표시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알려져 있는 정보들을 써보자. 각 A는 동그라미 더하기 동그라미, 동그라미 두 개로 주어져 있고요. 또각 A 더하기 각 B 더하기 각 C는 합해서 180도가 돼야 되니까 동그라미 하나 더하기 세모 하나 더하기 네모 하나를 더하면 180도의 절반 90도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구하고 싶어하는 각은 각 BIC인데 이 BIC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동그라미와 세모를 더한 거랑 동그라미와 네모를 더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더하기 동그라미 더하기 네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수 있을 거예요. 괜찮니? 그랬더니 세모 더하기 동그라미 더하기 네모 이게 뭐야? 90도야 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동그라미 하나는 뭐야? 동그라미 두 개가 각 A니까 아 네가 각 A의 절반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 겁니다. 그거 두 개를 더해 놓은 거구나 라는 게 지금 눈에 보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각 BIC의 크기를 생각해 봐라 라고 이야기하면 90도에다가 2분의 1각 A를 더해준 것과 같아진다라는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외심각보다는 좀더 복잡하지만 어쨌든 반대편에 있는 각 A와 내심각이 관계가 있다라는 거지. A가 두 개로 쪼개지니까 그 쪼개진 것 중에 하나에다가 90도만 더해주면 되는 거고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괜찮아요? 지금 이거 증명하는 과정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겠죠? 시험에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문제 풀 때, 우리 요 증명 과정들에 대한 얘기들 충분히 이제 고민을 좀 해봤었고, 그리고 실전 책에서도요, 요 네모칸 채우는 문제들 충분히 출제하는 것들을 많이 보시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네모칸 채워서 충분히 출제해 볼수 있을 거라서 이 과정 자체도 중요하고 결과 자체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과정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식으로 증명을 따라가고 있으면 됩니까? 자, 각의 2등분선이니까 너 동그라미. 각의 2등분선 둘다 세모. 역시나 둘다 네모. 그리고 외곽의 성질을 활용해서 아,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동그라미 더하기 네모를 이 왼쪽과 오른쪽 삼각형을 통해서 만들어내면 되죠. 그랬더니 내가 구하고 싶어 하는 각이 동그라미 두 개와 세모 하나, 네모 하나인데, 동그라미 하나, 세모 하나, 네모 하나가 90도가 되면서 90도 더하기 2분의 1각 A 하고 쓰여지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자, 증명하는 과정 이해하시고, 이 결과 기억하고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번 문제가 주어질 때마다 각을 표시해 가면서 이게 같은지 다른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찾아낸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시면 안 돼요. 이해하시고 암기 꼭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우리 내심을 활용하는 공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를 조금 풀어봐야겠죠? 자, 문제 풀어봅시다. 유제 9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점 I는 삼각형 ABC의 내심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각 C가 74도일 때각 AIB의 크기를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네요. 우리는 벌써 알고 있지. 어떻게 한다? 내심각은 반대편 쪽에 있는 각의 절반에다가 90도 더해준 거다. 그래서 각 AIB는 90도 더하기 자, 74도의 절반이니까 37도 하고 쓰여질 거고, 그 각이 127도다라고 이렇게 정답 써주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괜찮은가요?
좋아요. 근데

이건 연습이니까 한 번만 원리를 이 문제에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CI를 연결해서 연장선을 그려준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렇지. 이 74도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그두 개가 37도 더하기 37도로 나누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각 A 쪽에 세모세모, 각 B 쪽에 동그라미 동그라미로 나누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 벌어져요? 각 AIB라고 이야기하는 각이 세모와 37도를 더한 거, 동그라미와 37도를 더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모 더하기 동그라미 더하기 37도 더하기 37도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동그라미 하나, 세모 하나, 그리고 37도 하나가 전체적으로 삼각형의 세 내각의 총합의 절반이니까, 아, 네가 90도가 될 거여서 90도에다가 37도를 더하니까 127도가 정답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원리를 생각해도 구할 수 있지만 이걸 매번 문제마다 적용한다면 시간이 걸리고 복잡해질 테니까 반드시, 아, 반대편에 있는 각의 절반에다 90도 더하면 되는구나라고 기억하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유제 9번이었습니다. 유제 10번으로 갑시다. 자, 그림에서 역시나 점아이는 삼각형의 내심이고요. 각 X와 각 Y의 크기를 각각 구하래요. 봅시다. X가 어디 있나 하고 봤더니 X 여기 있네요. 그럼 X랑 똑같은 각은 어디에 존재해야 돼? 내심이니까 그 바로 옆에 이렇게 존재해야 되죠. 선분 AI가 각의 2등분 선이니까. 자, 그렇다면 같은 각들을 표시해 봅시다. Y는 이쪽에 이렇게 존재하겠죠. 각 Y. 그래서 여기도 Y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 31도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같은 각이야 라고 얘기해 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체크하세요. X 두 개와 Y 두 개와 31도 두 개를 더하면 삼각형의 세 내각의 총합이 되니까, 아, 저것들은 절반으로 나누면 90도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각 X 더하기 각 Y 더하기 31도가 90도구나 라고 식을 세워볼 수 있을 겁니다. X랑 Y 중에 크기 하나만 구해낼 수 있다면 문제 해결할 수 있겠네요. 안 사용한 정보 확인해 볼까요? 현재 136도 사용하지 않았죠? 그 136도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내심각이니까 90도에다가 A의 절반, 즉각 X를 더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결국 X의 크기가 46도라고 찾아낼 수 있죠. 자, X가 46도니까 여기에 46도 대입해 준다면 우리 각 Y의 크기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77도 넘어가서 빼면 되는 거니까 너는 13도 하고 이렇게 찾아줄 수 있죠. 그래서 각 X가 46도, 각 Y가 13도라고 써주시면 되는, 네, 그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적극적으로 136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구해야 됩니다. 연장선 그려가지고 136도를 뭐와 뭐의 합으로 나타나는지 표시하는 거 맞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는 게 정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유제 11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아, 유제 11번 가려면, 그렇지, 개념 하나 더 알아야 되네요. 그렇지, 요거, 내심에서 독특하게 있는, 네, 개념이에요. 볼게요. 점 I가 삼각형 ABC의 내심이 될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더라라는 거지. 우리 지금까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였었거든요. 그거 이외에 네저번의 반지름을 활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식이 좀 복잡한데 선생님이 간략하게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어요. 보시면 삼각형 ABC의 넓이가 아래쪽처럼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세 개의 삼각형의 넓이로 나누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데, 각각의 삼각형을 보면 높이가 전부 다 반지름 R로 일정하더라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삼각형 IBC, ICA, IAB의 넓이를, 자, IBC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 너를,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2분의 1 AR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쪽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R, 자, 왼쪽에 있는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C 곱하기 R이 되면서 다음과 같이 써낼 수 있어요. 분배 법칙 적용하면 2분의 1 R에다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더해준 게 되는데, 그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바로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둘레의

길이와 네 접원의 반지름을 곱한 다음에 2로 나누면 그게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어떻게? 그래. 삼각형을 세 조각으로 나누면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로 생각할 수 있더라.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넓이가 된다라는 거죠. 둘레의 길이에 네 접원의 반지름 곱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넓이다라는 새로운 내심의 활용 공식이 등장하게 돼요. 자, 이걸 우리 문제에 적용해서 풀어볼 겁니다. 여러분, 유제 11번 보세요. 유제 11번 보시면 오른쪽 그림에서 점 I는 삼각형 ABC의 내심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접점이라는 거알수 있겠죠? 왜 그래? 직각으로 만나고 있으니까, 아, 너 접점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게 반지름이구나라는 얘기할 수 있겠지. 문제 보자마자 반지름 R이 1cm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삼각형의 넓이가 6제곱cm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럼 넓이를 구하는데 네 접원의 반지름 알고 있으니까 네 접원의 반지름 활용해봐라 이런 이야기죠. 자, A라는 각이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small a, B가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small b, C가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small c라고 이야기한다면 둘레의 길이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표현돼요. 그래서 넓이 6이 2분의 1 곱하기 네 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질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둘레의 길이, 즉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자, 양변에 2 곱해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이야기하는 둘레의 길이가 12cm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얘들아, 이걸 만약에 앞에 있는 원리를 이해하고 공식을 외우지 않고 있었다면 매번 식을 다 써내려 가야 되는 거죠.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1이 6이다라고 쓰면서 a, b, c의 값을 둘레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복잡해져요. 따라서 우리 지난 시간, 이번 시간에 배웠던 것들은 원리와 결과를 전부 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문제 다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유제 12번 문제입니다. 자, 역시나 삼각형 ABC의 내심이 I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이번에는 네 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라라고 이야기했네요. 네 접원의 반지름 몰라요. 그래서 여기 네 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우리 R이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R cm라고 한다면, 자, 너도 R이고요. 너도 R이고요. 너도 R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원리는 주어져 있는 삼각형 ABC를 세 개의 삼각형으로 나누어서 구해줘야 되겠지.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입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r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r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16 곱하기 r 하고 계산한 게 삼각형의 넓이고 그 넓이가 48이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걸 일일이 다 쓰는 것보다 48이라는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네 접원의 반지름 r 곱하기 둘레의 길이, 이거 모두 다 더한 36으로 우리 생각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따라서 r이라고 이야기하는 값은 18분의 48이 되고, 자, 이 값이 3분의 8cm가 된다라는 게 지금 유제 12번의 결과적인 이야기겠죠. 요식을 한 번에 써내는 게 포인트지, 그걸 매번 삼각형을 쪼개서 삼각형의 넓이들의 총합으로 계산하는 건 경제적인 풀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볼때 시간이 부족해지게 될 겁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원리를 이해한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네 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둘레의 길이, 그게 삼각형의 넓이야 라고 접근해 주셔야 돼요. 자, 나중에 가면요, 직각 삼각형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될 거거든요. 그때 선생님이 나중에 중요한 문제 표시해 놓고 풀어드리도록 할 거고, 실전책에서도 구원픽으로 지정하고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 뒤에 있는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열정 가득한 역사쌤 강현태입니다. EBS 중학 유런 역사일 개념책이고요. 이제 55번째 강의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강의에 이제 문제편이 되겠거든요. 문제편을 먼저 풀어놓은 거 잊지 않으셨죠? 오늘 함께할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대공황과 전체주의,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과 평화를 위한 노력이 되겠습니다.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먼저 개념 확인 문제예요. 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요. 과로의 극복을 위해 뉴딜 정책을 실시했대요. 자, 뉴딜 정책을 실시했던 것은 바로 대공황의 극복을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대공황이 들어가면 되겠고요. 과로 2번입니다.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영국 등은 블럭 경제를 형성한 다음에요. 자기 블럭을 형성한다는 건 딱 방어막을 만드는 거죠.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무역 체제를 실시하였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일본의 히로시마와 과로의 원폭, 원폭은 원자폭탄이에요. 원자폭탄이 투하되며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었다.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던 도시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되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1941년 루스벨트와 과로는 전후의 평화 원칙을 천명한 대서양 헌장을 발표했대요. 미국의 루스벨트와 영국의 처칠이 발표했던 것이지요. 빈칸에 처칠 들어가면 되겠고요. 5번입니다. 1945년 미국, 영국, 중국의 대표가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포츠담 선언을 발표했다가 되겠지요. 특히 미국, 영국 중에서 중국이 함께 참여한 부분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 설명이 맞으면 동그라미 표, 틀리면 가위표 하시라고 되어 있네요. 자, 독일은 대공황 극복을 위해 블록 경제를 실시하였다. 블록 경제와 관련된 것은요, 대표적으로 영국, 프랑스 등이 되겠지요. 따라서 X가 되겠고요. 2번입니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방공협정을 체결하였다. 추축국을 형성했다 할 때 얘기 나왔던 겁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3번. 카이로 회담에 미국, 영국, 중국 대표가 참가하여 전후 일본 영토 처리 문제를 협의하였다. 제가 본강에서 이 한반도의 독립 문제를 최초로 언급한 걸로 말씀드렸었죠. 맞는 설명이고요. 4번. 극동국제군사재판, 다른 말로 도쿄재판이라고 한댔죠. 일본 천황이 기소되어? 아니요. 일본 천황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X가 되겠습니다. 5번. 무솔리니는 대공황의 위기를 이용하여 정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이 부분이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인데요. 일본이나 독일과 관련된 부분들에는 해당될 수 있겠지만요. 무솔리니가 권력을 장악했던 것은 로마 진군을 통하는 것이었어요. 로마 진군은 1922년, 즉 대공황 이전이었던 거죠. 따라서 X가 되겠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다음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 국가와 국가별 전체주의의 양상인데요. 자, 이탈리아는 파시즘이라고 한다고 했었고요. 독일은 나치즘이라고 하고요. 일본은 군국주의라고 이야기하죠. 묶어서 우리가 모두 전체주의, 개인보다는 국가, 이 전체를, 집단을 더 우선시하는 걸 이야기했었습니다. 독일이 나치즘, 일본은 군국주의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보기의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유럽 전선과 아시아 태평양 전선이 혼동되어 있어서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요. 일본의 진주만 기습은 1941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진주만 기습이 있고 나서 이제는 미국이 참전하면서 미국이 미드웨이전에 승리해야 되겠죠. 그럼 기억 다음에 니은이 오는 부분이에요. 다음에요. 소련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추정적인 부분이 되겠죠. 1943년의 사실입니다. 다음에 연합국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감행했던 것은 44년도의 사실이고요. 진주만 기습은 1941년, 미드웨이전 승리는 1942년. 그렇다면 이걸 순서대로 나열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되겠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 설명이 무솔리니에 해당하면 무, 히틀러에 해당하면 히를 쓰라고 하네요. 자, 로마 진군을 통해

의 권력을 장악하였다. 자, 무솔리니는 이탈리아와 관련된 거고요. 히틀러는 이제 독일과 관련되겠죠. 로마 진군이래요. 로마면은 이탈리아죠. 따라서 무라고 정어야 되겠네요. 다음, 나치당이 총선에서 승리한 후 총리로 취임하였다. 나치당 하면은요, 히틀러죠. 히 정어야 될 거고요.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고 폴란드를 침공했던 건 독일이었습니다. 바로 히틀러와 관련되죠. 히 다음, 파시즘 독트린은요, 무솔리니와 관련되죠? 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난징 대학살, 일본군 위안부가 언급되어 있네요. 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가 수많은 유대인을 학살하였다. 이런 사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홀로코스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기억 들어가면 되겠고요. 2번입니다. 일본이 중일 전쟁 초기 난징을 함락하는 과정에서 대량 학살을 자행하였다. 우리가 난징 대학살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3번입니다. 1930년대 이후 일본이 침략 전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일본군에게 인권을 유린당한 것. 그걸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 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929년 미국 또는 영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대공황이 시작된 곳은요? 그렇죠. 미국이 되겠죠? 미국이 정답이게 되겠고요. 영국은 산업혁명이 제일 먼저 시작된 국가로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2번입니다. 안전보장이사회와 평화유지군을 둔그 국제평화단체는요? 바로 국제연합이 되겠죠? 국제연맹과 국제연합 구별해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3번입니다. 괄호 있는 어떤 회담에서는요, 전후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독일 영토를 나누어 점령하고, 다음에 소련이 연합군과 함께 일본을 공격하기로 결정한 것, 소련의 대일전 참전을 결정했던 것은 얄타 회담과 관련되죠. 따라서 얄타가 정답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1945년부터 1946년까지 독일의 나치 전쟁 범죄를 심판하는 국제 군사 재판이 어디에서 진행되었었죠? 뉘른베르크에서 진행되었었죠. 그래서 뉘른베르크 국제 군사 재판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일본과 관련된 것은 극동 국제 군사 재판, 다른 말로 도쿄 재판이었었고, 독일과 관련된 건 뉘른베르크 군사 재판이었어요. 다음 5번입니다. 국제 연합은 1948년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해서 인권 기준을 제시했던 거죠. 세계인권선언의 동그라미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실력 쌓기 문제네요.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왼쪽을 보니까요. 주요 국가의 실업률이라고 해서 특정 시기가 언급되어 있어요. 이 시기에 실업률이 쭉 올라가는 모습 보입니다. 실업률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했던 그 시기예요. 다음 오른쪽 볼게요. 어떤 남성의 뒤에 글자가 써 있는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저는 세 가지 일을 할줄 알고 세개 국어를 할수 있으며 3년 동안 나라를 위해 싸웠고 세 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네, 지난 3개월 동안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의 일자리입니다. 지금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실업률이 높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이 언제와 관련되냐면은 대공황 시기와 관련된 것이죠. 대공황 시기의 상황을 실업률과 그런 실업과 관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된 탐구 활동인데요. 1번, 대공황의 영향을 알아본다. 대공황으로 인해서 실업률이 급증한 상황, 이걸 알아보는 거 매우 적절하겠죠. 정답 1번 될 거고요. 2번, 홀로코스트의 의미를 찾아본다. 현재 이 부분은요, 제2차 세계대전 다른 부분으로 좀 넘어가야 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것들이 제시된다면 할수 있겠지요. 3번, 베르사유 조약의 내용과 관련된 부분은요, 제1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거니까 적절하지 않고요. 국제연합의 창설 목적은 국제 평화를 위한 부분이죠. 해당 자료와 관련이 없고, 차티스트 운동도 역시 관련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연표식으로 할 때, 이렇게 그래프가 나올 때 학생들이 어려운 파트 있는데요. 역사 문제에서 그래프가 나올 때는요,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시기를 봐보세요. 그리고 어떤 시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냐? 제가 첫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역사는 시간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결국 그래프에서도요, 어느 연도 같은 것들이 제시될 수밖에 없고요. 그 파트를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밑줄 친 이 과업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요. 자, 우리의 지불 능력은 떨어지고 주 정부마다 심각한 세액 감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상업거래에서는 돈이 돌지 않고 생산기업은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1차적인 과업은 최대 과업은 사람들을 취업시키는 거고, 정부가 직접 사람을 모집해야 어느 정도 이 과업을 성취할 수 있을 거래요. 직접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고용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이죠. 루즈벨트 대통령의 연설인데, 우리는 이것과 관련된 것을요, 뉴딜 정책이라고 하면서 배웠었어요. 그리고 뉴딜 정책의 사례로 적절한 것을 보는 건데, 만주국이 수립됐던 것은 일본의 만주사변을 일으킨 그 이유와 관련된 거거든요. 관련이 없고요. 파시스트 당은요, 이탈리아와 관련된 것이죠. 다음, 신경제 정책은요, 이제는 레닌이 추진했던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고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요, 우리 스탈린과 관련된 부분에서 배웠었죠? 아니고요. 테네시강 유역 개발 사업, 이게 바로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됐던 부분인 거고,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 뉴딜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일본의 대외 팽창 정책에 해당하는 사실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그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럽 전선이 있고 아시아 태평양 전선이 있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파리 점령이나 폴란드 침공과 같은 거는요, 독일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만주 사변이나 하와이 진주만 기습이 바로 일본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지요? 정답은요, 5번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요. 이 글은 그가 쓴 나의 투쟁이라는 글이래요. 그리고 그는 나치당이 선거에서 승리한 뒤 총리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치당의 총리다. 그렇다면요, 이 사람 바로 히틀러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지요. 나의 투쟁을 썼다는 것도 단서가 됩니다. 다음, 국경은 사람이 만들거나 바꿀 수 있다. 어떤 국가가 넓은 영토를 가졌다고 해서 그 영토가 영원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정복자의 힘과 정복당한 자들의 약함을 증명할 뿐이다. 라면서 정복전쟁을 좀 정당화하는 모습도 나타나 있네요. 자, 그렇다면 히틀러와 관련된 설명이에요. 1번, 드레스덴을 폭격하였다. 이거 아마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드레스덴 폭격은요, 미국과 영국 등 연합국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틀린 것이고요. 인종주의 정책을 펼쳤다. 유대인 학살과 관련된 홀로코스트가 바로 이 히틀러와 관련된 부분이죠. 맞는 것 2번 되겠고요. 로마 진군으로 집권하였다. 이것도 오답으로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로마 진군은 이탈리아와 관련된 거고. 누구? 무솔리니. 히틀러와 무솔리니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정답 아니고요. 대서양 헌장에 합의했던 거는요, 루즈벨트와 처칠이었습니다. 들렸고요. 난징 대학살을 자행한 거는 바로 일본군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정답은요, 히틀러에 대해서 인종주의 정책을 펼쳤다가 정답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밑줄 친 천둥이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요. 나는 서서히 황폐해져 가는 세계를 지켜보고 있다. 언젠가 우리를 파괴할 천둥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린다. 라고 하면서 천둥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의 핵심은요, 출처가 어디냐와 관련되어 있는데, 안네 프랑크의 일기라는 책과 관련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현재 나치의 이제 유대인에 대한 학살, 이런 게 자행되고 있을 때 숨어 지내고 있던 그 안네가 남겼던 글인 것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안네에게 다가오고 있는 천둥은 뭘까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함. 그리고 바로 나치의 유대인 탄압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지요? 정답 그래서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이번에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를 위한 파리 강화회의의 원칙으로 언급됐던 부분인 거죠. 뉴딜 정책은요, 우리 배웠던 대공황과 관련된 부분인 거고요. 레닌의 코민테른 조직은요, 국제 공산당과 관련된 부분이었었고,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책 오랜만에 등장했네요. 독일의 통일과 관련된 부분에서 언급됐던 내용이었었죠. 정답은요, 나치의 유대인 탄압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오는데요. 조약으로 보는 역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나라가 독립적으로 또는 다른 국가들과 연합해 서로를 공격하지 않는다. 서로를 침략하지 않는다는 내용 나와 있는 거예요. 다음 제2조. 조약 당사국이 제3국의 공격을 받았을 경우 그 제3국을 원조하지 않는다. 결국 이제 서로 돕지 않는다. 침략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핵심인 건데, 독일이 가와 체결한 조약의 일부로 이 조약이 체결된 지 열흘도 안 돼요.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대요.
그럼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전에 독일과 누가? 소련이 체결한 독소 불가침 조약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에 들어갈 국가는 소련인 거예요. 1번 보겠습니다. 블록 경제를 형성하였다. 블록 경제는요, 영국, 프랑스 등입니다. 들렸고요. 미드웨이 해전에서 패배한 국가는요, 일본이 되겠지요. 추축국으로 전쟁에 참여했다. 추축국은요, 뭐 이탈리아, 독일, 일본 등 해당될 겁니다. 해당되지 않고요.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독일과의 싸움에서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전세를 좀 뒤집을 수 있었던 것. 그게 바로 소련이었었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세계적으로 대공황이 가장 먼저 시작된 국가였다. 이것은 미국이 되겠지요. 따라서 틀린 것.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 사건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와 있는데요. 이제 연도를 보니까요. 41년 12월 7일이라고 하고요. 자, 오아후가 오늘 아침 7시 40분에 공격 당하였다. 자, 보세요. 진주만의 해군 기지는 일본군 비행기에 폭격을 받았다. 이게 바로 진주만 사건과 관련된 부분인 거죠. 그 내용은 언급되어 있어요. 이 진주만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미군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영향은요? 미군의 참전과 관련되겠죠? 정답은요? 2번 되겠습니다. 대륙 봉쇄령의 발표는 나폴레옹과 관련된 거죠. 들렸고요. 서프라젝트 운동은요, 여성 참정권 운동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들렸고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수립, 소련의 수립인 거죠? 정답 아니고요. 독일과 소비에트 정부가 단독 강화 조약을 체결하였다. 앞서 나와 있었던 내용이 이거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있었던 내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틀렸었죠. 이 내용을 통해서 제1차 대전 당시에 이제는 러시아가 빠지게 됐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정답 2번 되겠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 문서가 작성된 계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돼 있는데요. 일본국 군대와 일본국의 지배하에 있는 일체의 군대는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다. 이게 바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이거든요. 그럼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느냐?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인 거죠. 그 전쟁의 패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게 바로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와 관련됩니다. 따라서 1, 2, 3, 4, 5에서 관련된 내용 찾아보면은요, 3번,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하였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이렇게 무조건 항복 선언이 나오게 됐던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가에서 다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미드웨이 해전 나와 있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은요, 미국이 이제는 일본과 싸우는 과정에 있어서 태평양에서 전세를 뒤집을 수 있게 됐던 사건이었었죠. 1942년에 있었던 사건이 되겠고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이제 유럽 전선에 있어서 프랑스를 다시 해방하고 독일에까지 진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1944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되었던 것은 1945년의 일입니다. 순서대로면은요, 가, 다, 나. 정답은요, 2번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1941년 미영의 대표가 만나서 전후 평화 원칙이 담긴 대서양 헌장 발표했대요. 그리고 대서양 헌장의 정신에 따라서 4년 뒤에 가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가 세워진 거는요, 국제연합, 국제평화를 위한 기구. 그래서 국제연합이 만들어지게 됐던 것이었었죠. 자, 1번. 군사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거. 맞죠? 2번. 창설을 주장한 미국이 불참하였다? 미국이 불참했던 건 국제연맹에 대한 것이었고요. 국제연합에는 참여했었습니다. 상임이사국 중에 하나였어요. 따라서 2번이 틀린 거니까 정답이 2번 되겠네요. 나머지 봐볼게요. 산하의 안전보장 이사회에 있는 거 맞고요. 인권선언 채택한 것도 맞고. 강대국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매우 큰 것도 맞지요. 상임이사국에는 거부권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을 언급하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1번입니다.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자, 연합국과 추축국이 있습니다. 근데 연합국인데 소련, 중국, 폴란드, 프랑스, 영국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빠져있는 연합국 국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디요? 대표적으로 미국이 있을 수 있겠죠. 다음에요. 독일, 일본, 또 다른 추축국인 거예요. 그럼 나에 들어갈 국가는요, 이탈리아임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는 미국, 나는 이탈리아. 이렇게 보는데,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다? 맞는 거죠. 정답 아니고요.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투하한 것도 미국. 맞습니다. 아니고요. 3번, 이탈리아, 그리스를 침공한 거? 맞습니다. 아니고요.
삼국동맹의 일원이었던 것, 삼국동맹의 일원으로서 있었던 이탈리아, 있었던 거 맞죠? 정답 아니고요. 전쟁 발발 직접 체결한 상호불가침 조약을 파기하였다. 이건 독일과 소련과 관련된 얘기죠. 미국, 이탈리아가 아니에요. 정답은 틀린 거. 5번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2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보는 거예요. 탐구학습 보고서인데 어떤 주제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손을 뒤로 묶인 3, 4천 명의 중국인들이 4인 1조의 4개 중대로 난징 북부의 석탄항으로 끌려간 다음에요. 중기관총으로 결국 난사해서 죽고 만 겁니다. 다음 나치 친위대 장교가요. 지금 우리 유대인들의 손가락을 가르쳐가지고요. 이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모습 나와 있죠. 전쟁 중에 있었던 대량 학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상인 거죠. 홀로코스트와 난징 대학살. 정답은요, 2번. 전쟁 중에 대량 학살 사례로 읽어서도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3번입니다. 다음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피고인 헤르만 괴링이고요. 이 피고인은 독일의 군사적 외교적 작전의 기획자였었고, 이 사람을 교수형에 선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고 있는 것, 바로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과 관련된 것이 되겠지요. 기억, 난징 대학살 유죄. 관련되지 않고요. 46년부터 시작됐던 거는요. 도쿄 재판과 관련됩니다. 아니고요.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의 결과인 것 맞는 설명이고 2차 대전의 행위를 처벌대상 삼은 거 맞습니다. 정답은 디귿 리을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4번입니다. 기역 디귿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 고르라고 했는데요.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문제가 되겠지요. 43년에 개최됐대요. 미국, 영국, 중국이 참가했었고요. 그렇다면 기역에 들어갈 건 카이로 회담과 관련된 것이 되겠지요. 다음, 미국, 영국, 소련이 참가했는데요. 소련의 대일전 참전을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니은에 들어갈 거는 얄타 회담이 되는 겁니다. 다음, 미국, 영국, 소련이 독일의 처리 문제를 위해서 얘기했던 거는요. 포츠담 회담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카이로, 얄타, 포츠담 순을 골라보면 되겠네요. 카이로, 얄타, 포츠담 회담과 관련된 거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5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에서는 사망자와 정신이상자를 제외한 25명의 A급 전쟁 범죄자에 대해서 교수형과 종신형 등을 선고했는데, 이 전쟁에서는요, 천황이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 등의 한계가 있었대요. 그렇다면 이거는요, 극동 국제군사재판, 바로 도쿄 재판임을 알수 있겠죠?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서술형 문제인데요. 다음은 1930년대 블록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지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참고하여 블록 경제 조직 원리와 그 형성 목적을 서술하고 되어 있는데요. 자, 같은 통화를 사용하는 본국과, 그럼 같은 통화 사용한 건요? 바로 그 식민지가 되겠지요. 그 식민지를요, 묶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긴밀한 경제 교류를 계속하도록 만드는 부분들이 되겠죠. 영국을 비롯하여 각국은 다양한 이 블록 경제를 형성하여 가지고요. 현재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대공황을 극복하고자 했던 부분이 되겠지요. 현재 각국이 대공황을 극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었는데, 미국은 뉴딜 정책을 통해서 그걸 극복하려고 했었고, 영국과 프랑스 등은요, 이런 블록 경제를 통해서 극복하고자 했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국제기구의 명칭을 쓰고, 가 국제기구가 이전의 국제기구와 달리 국제평화와 국제우호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이유를 조직도 내에서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직도를 보니까 안전보장이사회가 있고요. 평화유지군이 제시되어 있는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에 들어갈 국제기구의 명칭은요? 그렇죠. 국제연합임을 알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국제연합이 그 이전 기구가 뭐였었죠? 국제연맹이었었죠. 국제연맹과 달리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한번 조직도 내에서 찾아보라고 했었는데요.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해 5개 상임이사국이 주축인 뭐가 있어요? 안전보장이사회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요. 또 만약에 실질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 군사적 능력을 갖춘 뭐요? 평화유지군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전에 국제연맹은 직접적으로 뭔가 제재할 수단이 부족했었는데, 지금 이 국제연합은요, 평화유지군 등을 통해 가지고 직접적인 군사 제재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특징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기역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쓰고 가나 주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각각 서술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출처를 보면은요,
위에 있는 가 자료는 무솔리니의

0: 파시즘 독트린 내용이고요. 밑에는 히틀러의 나의 투쟁 이야기입니다. 자, 기억 밖에서는 어떤 인간적, 정신적 가치도 존재할 수 없으며 존재하더라도 가치를 갖지 못한다. 국민이 기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 국민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솔리니의 주장은요, 바로 전체주의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전체주의는 개인보다 국가를 강조하는 게 특징이었던 겁니다. 더 뒤에 봐볼게요. 민족주의 기억은 생활의 중심에 인종을 놓아야 한다. 그리고 인종이 순수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외교 정책에서 우리의 목표, 이 지상에서 독일 민족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영토를 확보하는 것을 확고히 고수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기억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 전체주의와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파시즘, 나치즘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 국가를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국가가 들어가면 될 겁니다. 둘다 전체주의의 일환으로서요. 개인보다 국가, 집단을 더 강조하는 건 특징인데, 하지만 나는요, 여기에 인종주의적인 특징이 있는 것이 또 하나 특징이 되겠지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 주장은 개인보다 국가나 민족을 우선시하는 전체주의 사상을 강조하고 있는 게 공통점인 거죠. 그런데 가 주장과 달리 나이는 뭘 강조한다고요? 인종주의적인 성격이 추가된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희생자들에 대한 독일과 일본의 태도가 다른 이유와 그 결과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을 보면은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인데요.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유대인들이 학살됐던 그곳이 되겠거든요. 거기서 희생자에게 참배하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나와 있습니다. 뭔가 사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반면, 오른쪽에는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일본의 아베 총리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 야스쿠니 신사는요, 그 아까 나왔었던 전범들이 모셔져 있는 곳이거든요. 전범들이 신으로 모셔져 있는 이곳에 가서 일본 총리가 참배한다는 자체는요, 이 전쟁에 대해서 잘못하는 감정을 갖고 있는지 다른 국가에 의문을 좀 보여주는 것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그 이유와 태도 한번 보는 건데요. 독일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홀로코스트 등 독일이 저지른 전쟁 범죄를 인정하고 희생자들에게 여러 번 사과하고 있고 주변 국가들에게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반면 오른쪽은요. 그러나 일본은 전범의 위패를 모신 야스쿠니 신사에 보관하고요. 총리 등 고위 관료가 참배하는 등 전쟁의 범죄를 좀 미화하고 전쟁의 피해국과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들이 현재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좀 보여주면 될것 같은데요. 특히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된 내용들은요, 우리나라 광복절 그걸 전후한 시기를 한번 보시면요, 뉴스 등에서 많이 언급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일본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주변국, 특히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나라들이 어떻게 또 반응하는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여러분이 꼭 알고 뉴스를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대공황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었고요. 전체주의의 확산, 그 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의 배경과 전개 과정까지 쭉 살펴봤었지요. 전체적인 내용들, 본강까지 합쳐서 이거 꼭 정리해야 되는데 라고 제가 정리해주고 싶은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에 수강국이 정리할 내용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의 전개 과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앞에 있어서는 우리가 대공황에 대한 대응을 정리했었지요. 오늘은 꼭 가장 중요한 게 제2차 세계대전의 전개 과정을 정리하는데 그냥 정리하는 것 말고요. 제1차 세계대전과 비교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이걸 확실하게 구별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꼭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점점 배운 내용이 많아지다 보니까요. 앞뒤를 비교하는 것이 많아집니다. 이때 중요한 게 복습인 거 잊지 말고 끝난 다음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도대체 어떻게 동물들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분을 섭취하는 과정, 소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게 열심히 소화했죠. 그거 온몸에 도대체 어떻게 배달하는 거야? 그 순환의 과정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표현들을 썼냐면, 산소 얻어왔습니다. 산소 좋습니다. 이산화탄소 받아왔어요.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도대체 이건 어떤 원리고 어디에서 어떻게 담당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오늘 같이 이 호흡과 관련된 시선을 통해서 또 하나의 퍼즐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는요, 질문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질문인데요. 여러분, 이거 뭐처럼 보이나요? 뭔가 굉장히 많은 또 동일한 것들이 반복된 구조로 보이거든요. 도대체 폐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일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요, 도대체 어떤 원리로 숨을 쉬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인지하지도 못한 채 그냥 매번 너무나 자연스럽게 숨을 쉬고 있는데 그 원리는 무엇일까? 오늘 같이 한번 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용 정리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우리 오늘은요, 호흡이라고 하는 거에 집중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호흡과 관련되어 있는 호흡한 기체가 지나가거나 머무르는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요. 이것에 관여하는 기관들의 모임, 우리는 그것을 호흡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우리가 소화계, 순환계 이것도 공부했는데 세 번째로 이 호흡계라고 하는 용어까지 여러분 추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얘도 그림을 토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럼 여러분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코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코로 숨이 쭉 들어가요. 그 다음은 어디냐면 우리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숨 관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걸 기관, 기관지 그렇게 불렀었거든요. 여러분 일상적인 용어는 그런 용어가 조금 더 익숙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숨관이라고 하는 용어 지금부터 익숙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양쪽으로 숨관 가지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는 모습을 파악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그 끝에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바로 폐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폐가 어디에 들어 있냐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몸을 이렇게 만져보면 바로 갈비뼈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잖아요. 갈비뼈가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가로막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갈비뼈와 가로막이 이루게 되는 그 안에 공간이 있어요. 우리가 그 공간을 지금부터 흉강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 흉강에 바로 폐가 들어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공기들이 지나가거나 머무르는 기관들의 모임을 우리가 호흡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공기가 코를 지나 숨관, 숨관까지 폐로 연결이 되는데, 바로 그 폐는 갈비뼈와 가로막이 이루고 있는 흉강 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 폐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폐는 도대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라고 보면, 폐는 일단 좌우에 한 개씩 있고요. 수많은 허파과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하나를 크게 확대해 보면 이렇게 허파과리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그럼 우리 따로따로 구분해서 공부하시면 안 돼요. 결국에는 얘가 기관계

자, 그러면 우리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뚝 떨어진 혈액이 여기에서 뭘 타고 나간다고 했었죠? 그렇죠. 폐로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거 폐 동맥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폐의 모세혈관으로 이어진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폐정맥이라고 하는 것을 타고 우리 어디로 간다고 했었냐면 바로 좌심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허파순환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다고요. 그것과 연결해 주셔야 돼요. 그럼 우심실에서 출발한 혈액 폐동맥 타고 그다음 폐에 갔다가 폐정맥으로 좌심방으로 들어오면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는 것은 그렇죠. 모세혈관이잖아요. 바로 그 모세혈관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서 그 모세혈관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허파과리를 둘러싸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폐는 수많은 허파과리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허파과리는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져 있죠. 제가 이 허파순환을 얘기할 때 무슨 얘기했냐면, 산소가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폐로 가서, 폐에서 이산화탄소 주고 산소 얻어올 겁니다. 산소 가득해진 상태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바로 그 기체의 교환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산소 얻은 거죠. 그것을 다시 모세혈관에게 줘야만 그거 폐정맥 타고 다시 산소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허파과리에서 모세혈관으로는 산소가 이동하고 있는 걸 파악해 주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산화탄소는 보내서 다시 우리가 후 하고 내뱉는 숨에 이산화탄소 배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혈관에서 허파과리 쪽으로 이산화탄소가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허파순환과 이 호흡계의 내용을 반드시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따로따로 공부하면 이건 이 내용대로, 저건 저 내용대로 합쳐지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공부하면 여러분 공부량이 많아지는 것 같고 공부를 해도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혼동이 될수 있어요. 아, 우리가 공부했던 허파순환, 폐동맥과 폐정맥을 연결하는 폐의 모세혈관, 그 모세혈관이 여기 나와 있는 거니까 모세혈관한테는 산소를 줘서 다시 심장으로 산소 많아지게 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허파과리한테는 바로 이산화탄소를 줌으로써 다시 몸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것이구나라고 여러분 큰 스토리 먼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서 저번 시간, 우리 저저번 시간에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제가 퀴즈 한번 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소화학에 공부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 했냐면 작은 창자에서는 최종 소화도 일어나지만 흡수도 일어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작은 창자의 구조를 보니까 주름지고 수많은 융털 돌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조의 장점이 뭐였냐면 표면적을 넓게 해주면서 영양소 흡수에 효율적인 구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지금 보면 수많은 허파과리로 이루어져 있대요, 폐가. 도대체 이게 어떤 구조적인 장점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지금 모세혈관에 둘러싸이면서 기체 교환해야 되는 건데 수많은 허파과리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표면적을 넓혀줌으로써 기체 교환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라고 하는 공통점들을 여러분들이 뽑아내시면서 선원수령 대비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우리가 호흡계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 공부했던 허파순환과 연결하면서 개념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호흡운동이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 그 원리를 한번 지금부터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호흡운동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간단한 모형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거 개념책의 183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Y자관 거꾸로 이렇게 놔뒀는데 이게 앞에서 우리 얘기했던 숨관, 숨관가지, 거기에 폐, 좌우 하나씩 연결되어 있는 그것들을 각각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구현하지 못하는 것은 갈비뼈에 대한 운동은 구현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밑에 보면

고무막이라고 되어 있고, 그렇죠. 이게 바로 가로막의 상하 운동을 비유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 공간은 폐가 들어있는, 풍선이 들어있는 바로 갈비뼈와 가로막에 의해서 형성되는 흉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파악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원리를 어떻게 볼 거냐면, 고무막을 여러분 아래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안에 전체 부피가 어떻게 될까요? 고무막을 아래로 잡아당겼어요. 그럼 당연히 그 안에 부피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했었잖아요. 이러한 부피와 압력은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반비례 관계에 있다. 우리 보일 법칙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지금 부피가 커졌어요. 그럼 당연히 흉강, 폐의 압력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요 안에 압력이 감소했네요. 그럼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기체들이 이동하게 되잖아요. 이 안에 압력이 감소했어요. 바깥의 압력은 계속 그대로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여기 압력이 더 작아졌으니까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공기가 이동하게 되겠구나. 그 결과 풍선의 부피가 어떻게 될까요? 부풀어 오르게 되겠구나. 아, 그러면 공기가 실제로 이동하게 되는 거네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고무막을 위로 한껏 밀어 올려 보는 거예요. 그럼 반대가 되겠죠. 아, 이 안에 부피는 감소하게 되겠다. 그럼 부피가 감소하면 요 안에 압력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되는 거죠. 바깥쪽은 똑같은데 안쪽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기체들이 이동하게 되는 거니까요. 안쪽에 있던 공기가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들숨과 날숨의 원리를 간단한 모형 가지고 설명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 원리를 먼저 이해한 다음에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몸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들숨과 날숨 어떻게 공기들이 이동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모형이 각각을 무엇을 비유하는지 여러분들 파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일단 A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그렇죠, 코가 되겠죠. 그럼 쭉 들어가서 B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숨관, 숨관까지 그쪽으로 지금 C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폐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D는 여기가 바로 가로막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Y자관이라고 하는 것은 숨관, 숨관가지를 비유하고 있는 것이고, 이 고무풍선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좌우에 하나씩 있는 폐를 비유하고 있는 거죠. 이 고무막이 비유하고 있는 것은 가로막이다라고 이해해 주실 수가 있고, 이 페트병 여기 안에 공간을 흉강이라고 하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모형, 1대1로 어떻게 연계되는지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실험 내용을 토대로 실제로 호흡 운동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도요, 이제 지금부터 실제로 내 몸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조금만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어렵지 않게 이 호흡 운동의 원리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본격적으로 원리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 지금부터 공기들이 드나들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폐가 스스로 움직이면서 공기들이 드나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폐는요, 근육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가지고요. 누구와 누구의 움직이냐면 갈비뼈 그리고 가로막의 움직임으로 상하 운동을 통해서 운동하게 되면 그 안에 공간, 흉강과 폐의 부피의 변화가 생기고, 부피의 변화가 생긴다는 건 압력의 변화로 이어지게 돼요. 압력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은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공기들이 이동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통해서 결국에는 호흡 운동이 가능한 것이구나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아, 폐는 근육이 없구나. 사람의 폐는 근육이 없어서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고, 갈비뼈와 가로막의 상하 운동을 통해서 결국에는 부피가 달라지면 그것 때문에 압력이 달라지고, 압력의 차이 때문에 공기들이 드나들게 되는 것이구나라고 여러분들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들이마시는 숨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숨을 한번 들이마셔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의 갈비뼈가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갈비뼈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막은 내려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숨을 이렇게 들이마시면요. 뭔가 내 안의 공간이 커지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거 그대로예요. 갈비뼈는 올라가고 가로막은 내려가죠. 그러면 갈비뼈와 가로막이 이루는 공간을 우리가 흉강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당연히 흉강의 부피가 증가해요. 흉강 폐의 부피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럼 부피가 증가해요. 그럼 그거에 따라 압력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압력이 바로 감소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서 압력이 감소했어요. 바깥쪽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거죠? 그러면 외부에서 폐로 공기가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밖에서 폐 안으로 공기가 이동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파악해 주시면서 이런 숨, 우리가 들이마시는 숨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바로 들숨입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예요. 후, 한번 공기를 내뱉어 볼까요? 그럼 내가 뭔가 내 안이 작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바로 이번에는 갈비뼈가 내려가요. 그리고 가로막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 갈비뼈 내려가고 가로막이 올라가면 이번에는 흉강의 부피, 폐의 부피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럼 부피가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은 압력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안쪽이 압력이 크다면 이때는요, 폐에서 밖으로 공기가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후 하고 내뱉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숨을 바로 날숨입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내용만 천천히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아, 사람의 폐는 근육이 없지. 그래서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고 갈비뼈와 가로막의 상하 운동에 따라 부피가 변하네? 그럼 압력이 변하겠지.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공기가 이동하겠지? 그것 때문에 들숨과 날숨이 가능한 거야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서술형 문항으로 이런 호흡 운동의 원리를 설명해라 라고 하는 것이 서술형 문제로 충분히 출제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각 단계별을 과학적 논리성을 가지고 적어보는 연습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호흡 운동의 원리 정리했는데, 여기 안에서 여태까지 공부했던 것과 이제 계속 연결하면서 가셔야 돼요. 그럼 도대체 기체 교환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난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큰 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우리 순환을 공부할 때이 그림을 이미 보고 왔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호흡도 공부했으니까 어디에 어떻게 작용하게 되는지 보자고요. 자, 우리가 좌심실에서 우리 열심히 먹었잖아요. 그거 소화시켰어요. 이제 양분, 각각이 어떤 양분이냐, 수용성 영양소냐, 지용성 영양소냐에 따라 루트는 다르지만 최종 집결지는 심장 이라고 했었잖아요. 이제 이 심장이요, 얻은 영양소, 산소 가지고 온몸에 운반하러 가는 겁니다. 우리 그거 온몸 순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좌심실에서 다 데리고 대동맥 타고 이제 온몸으로 가는 거죠. 대동맥과 대정맥을 연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모세혈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혈관에 산소, 영양소 많이 가지고 온 거죠. 이제 온몸에 있는 조직세포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 조직세포에서는 산소 영양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산소를 주게 되는 거고, 그럼 이 조직세포에서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걸 하게 돼요. 그 결과 이산화탄소가 생기는데 그 이산화탄소는 다시 모세혈관한테 주게 되면서 바로 우리 폐정맥을 타고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것이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우심실로 떨어진 다음에 다시 폐동맥을 타고 갈 건데, 폐동맥과 폐정맥을 연결하는 것은 폐의 모세혈관입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 폐의 모세혈관이 누구 둘둘둘 둘러싸고 있었죠? 그렇죠. 허파과리였잖아요.

0: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허파과리한테 주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고, 허파과리가 모세혈관한테 줘야 되는 것은 산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산소 충전해서 다시 좌심방으로, 다시 좌심실로 들어와서 온몸 순환하고, 다시 충전하러 허파 순환하고, 계속 이렇게 순환하는 것이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런 기체 교환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게 되고 있는지를 큰 그림에서 이해한 다음에 부분적인 그림을 봐야,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조각조각 각 부분으로 여러분 공부하시면 큰 흐름을 이해하는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순환을 보시면서, 아, 얘는 산소 주러 간 거니까 조직세포에다 산소 주고, 이산화탄소 받아와야지. 그럼 이산화탄소 버리러 폐로 가니까 허파과리한테 이산화탄소 주고 산소 받아서 다시 출발해야지. 이런 흐름들을 큰 그림으로 먼저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호흡기에서는 어떻게 조금 더 자세히 다뤄지게 되는지 부분적, 지금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그려진 그림으로 이제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도 앞에 걸 이해했으면 여러분 그대로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자, 볼게요. 자, 들이마셨어요. 얘 지금 허파과리 얘기하는 거죠. 아, 그러면 코로 들이마셨어요. 숨관, 숨관까지. 그럼 폐는 수많은 허파과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허파과리 하나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모세혈관으로 줘야 되는 건 뭐죠? 그렇죠. 얘가 지금 산소 얘기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볼수 있죠. 자, 그러면 산소 가지고 바로 심장으로 들어가서 좌심실에서 대동맥 타고 다시 온몸의 모세혈관 조직세포에다가 지금 산소 주고 있는 걸 파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세포에서 세포 호흡합니다. 그 결과 이산화탄소 만들었다고요. 그 이산화탄소를 지금 뭐 모세혈관에게 주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그거 가지고 심장으로 돌아와서 다시 허파 순환하기 위해서 심장을 통해 나가서 허파과리에게 주고 있는 비가 바로 이산화탄소였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되셨죠? 앞에 내용과 지금 이 내용이 여러분 다르게 느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파순환, 온몸순환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요렇게 돌고 있는 건 온몸순환, 다시 폐로 가서 허파순환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기체들이 교환되는가, 어느 기체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 것인가, 요걸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되, 그럼 도대체 이러한 기체들이 어떤 원리로 어떻게 이동하게 됩니까? 이때는요, 농도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농도차에 의한 확산이에요. 우리 1학년 때 확산 공부했죠? 농도가 높은 데서 농도가 낮은 데로 우리가 별다른 에너지 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도도 비교할 수 있거든요. 허파과리에서의 산소의 농도가 크고, 그 다음 모세혈관이 그거보다 작으니까 산소가 이동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요, 그렇죠. 바로 모세혈관에서의 산소의 농도가 크고, 조직세포에서의 산소의 농도가 작으니까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산소가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농도차에 의한 확산으로 여러분들이 기체의 교환과 이동까지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이번에는 더 확대된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점차점차 안으로 들어가야 이 모습만 제시가 됐을 때도 큰 그림 안에 어느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감이 잡히거든요. 그럼 보세요. 여기는 지금 허파과리예요. 그리고 모세혈관이면 얘 빨리 산소 얻어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앤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산소 얻고 있고, 이산화탄소는 허파과리한테 주면서 후 하고 내뱉는 숨으로 배출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조직세포예요. 조직세포에 빨리 산소 줘야 조직세포에서 세포 호흡할 거죠. 그럼 당연히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 조직세포로 산소를 주는 거고, 이 조직세포에서 세포 결과 만들어진 이산화탄소가 다시 모세혈관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소의 경우에는 허파과리에서 모세혈관으로,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폐와 온몸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그럼 이산화탄소는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온몸에서는요, 바로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제 폐로 가면 모세혈관에서 허파가리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토대로 농도에 대한 비교까지도 가능한가? 허파가리에서의 산소의 농도가 더 크니까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니까요. 농도에 대한 차이까지 요 그림 보시면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한번 바르게 이해했는지 요걸로 연습을 해볼게요. 자, 혈액의 방향 지금 폐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지금 뭐죠? 폐동맥, 산소 부족한 정맥혈, 그 다음에 모세혈관 거쳐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갈 거죠? 폐정맥, 산소 충전했으니까 얘는 동맥혈이에요.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각각이 어떤 혈관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지. 그럼 지금 얘가 모세혈관이고 얘가 허파가리 하나를 그려놓은 거죠. 그러면 허파가리 쪽으로 이동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게 바로 이산화탄소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허파가리가 모세혈관한테 줘서 빨리 심장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비가 산소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라고 해서 얘가 산소, 얘가 이산화탄소다라고 AB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이해했으면 그림이 달라져도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얘 지금 허파가리예요. 그리고 혈액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산소 얻으러 들어가는 거고, 산소 다 얻었기 때문에 심장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 얻어야 되는 것은 바로 산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여기 모세혈관에서 허파가리로 줘서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A는 바로 이산화탄소였습니다라고 AB까지 모두 한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이 제시가 되었던 큰 그림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예 공부 시작할 때 여러분 이 그림으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앞에서 우리 기체의 교환과 이동할 때이 그림 봤던 거 기억나시죠? 이 순환을 기본적으로 두시면서 폐에서 어떤 기체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는지, 온몸 그 모세혈관, 조직세포에서 어떤 기체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반드시 온몸 순환과 허파 순환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그 위에 기체의 교환과 이동에 대한 내용들을 차분히 여러분들의 개념으로 쌓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순환계, 그리고 소화계, 오늘 우리가 공부한 호흡계까지 이들의 통합적인 작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니까요. 분절적으로 공부에서는 이 단원의 목표와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각각의 기관계들이 독립적인 작용도 하지만 상호작용하면서 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반드시 여러분의 스토리로 완성해 주시되, 그 중심에 여러분들 지난 시간 공부했던 순환이라고 하는 것을 두시면서 내가 모든 내용들을 연결할 수 있는지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오늘 호흡에 대한 내용들도 살펴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한 문장 볼게요. 폐는요, 이것이 없어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 갈비뼈와 가로막의 움직임으로 호흡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사람의 폐에 무엇이 없었는지 빈칸 채워주시고요. 문장 전체를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분한분 보고 반드시 여러분께 꼼꼼하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였습니다. 우린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5학년 친구들. 여러분의 단원평가 만점을 향해서 함께 달려가는 든든한 지인쌤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수학

공부 열심히 할 준비 됐나요? 좋아요. 자, 우리 2단원 약수와 배수 새로운 단원에 들어가기 전에 1단원 지난 시간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퀴즈였어요. 계산하는 문제였는데요. 64 나누기 8 더하기 4 곱하기 2, 이 식의 정답을 찾는 게 문제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계산해 봤나요? 정답은 바로 그렇죠. 16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혼합 계산에서는 계산하는 순서가 중요하지요. 나누기와 곱하기를 먼저 계산하고 그 가운데 있는 덧셈을 마지막에 계산하면 정답이 16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제 2단원, 새로운 단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목이 약수와 배수예요. 약수는 뭐고 배수는 또 뭘까요? 우리 오늘 공부할 내용 확인해 볼게요. 오늘은 2단원의 핵심 정리와 확인 문제 살펴보고 그 뒤에 있는 단원 평가 1회 문제 모두 같이 만나볼게요. 우리 친구들 바로 수학 공부하러 지금 가볼까요? 네, 교재의 60쪽이고요. 우리 핵심 정리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개념은 우리 친구들이 약수와 배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약수란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입니다. 자,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말은 나누기를 했을 때 나머지가 남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배수는요. 어떤 수를 한 배, 두 배, 세 배, 네배 곱하기 해준 수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되겠어요. 우리 문제 풀면서 약수와 배수 각각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해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 개념,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 알아보기입니다. 자, 공약수, 최대 공약수, 이두 가지 개념 모두 최소한 숫자가 두 개는 있어야 돼요. 왜냐? 공약수라는 것은 두 수의 공통된 약수거든요. 그리고 최대 공약수는 이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나타냅니다. 자, 예를 들어서 8의 약수가 1, 2, 4, 8이고 12의 약수가 1, 2, 3, 4, 6, 10이에요. 자, 그렇다면 8과 12의 공약수는 겹치는 수 1, 2, 4가 되는 거고 최대 공약수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4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친구들 최소 공약수라는 말은 왜 없어요, 선생님? 자, 왜 없을까요? 그렇죠. 모든 수의 약수 중 가장 작은 수는 항상 1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최소 공약수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최대 공약수 이 부분을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18과 3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려고 할 때는 우리 이렇게 두 수의 공통된 약수로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1보다는 커야겠죠. 자, 2로 나눠서 2, 9, 18, 2 곱하기 15는 30. 자, 그런데 9랑 15 공통된 약수가 또 있죠. 3, 3, 3은 9, 3, 5, 15.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이상 공통된 약수가 없을 때까지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왼쪽에 있는 나눈 공통된 약수 있죠? 이 부분을 곱해주면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식으로 나타내도 마찬가지예요. 18을 2 곱하기 3 곱하기 3, 30을 2 곱하기 3 곱하기 5로 나타낸 다음에 이 식에서 공통된 부분 있죠? 2 곱하기 3, 2 곱하기 3. 이렇게 공통된 부분이 바로 이두 수의 공약수, 그리고 최대 공약수가 될수 있다라는 거, 우리 문제 풀면서 또 자세하게 확인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라는 것도 있어요. 공배수는 두 수의 공통된 배수입니다. 그리고 최소 공배수는 그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최대 공배수라는 말은 왜 없겠어요? 그렇죠. 이 배수라는 것은 무한정 커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 공배수라는 말은 있지만 최대 공배수라는 말은 없다는 거. 자, 예를 들어 2의 배수 2, 4, 6, 8 쭉쭉쭉 적어주고 3의 배수 3, 6, 9, 12 쭉쭉쭉 적어줍니다. 그렇다면 2와 3의 공배수는 겹치는

부부 6, 12, 18 이런 식으로 공배수를 구할 수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수 6이 바로 두 수의 최소 공배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최소 공배수 구하기 방법이에요. 우리 아까 했듯이 두 수의 공통된 약수로 나누어 주는 방법 있지요. 이렇게 나누어 주기를 한 다음에 최소 공배수는 니은자에 있는 숫자들을 모두 곱해 줍니다. 이해됐죠? 식으로 나타내도 마찬가지예요. 11을 2 곱하기 3 곱하기 2, 18을 2 곱하기 3 곱하기 3으로 나타낸 다음에 최소 공배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이 작은 숫자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수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공통된 부분은 여기 이렇게 한 번만 써주고 남은 숫자도 가지고 와서 모두 같이 곱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답이 36이 나온다. 자,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우리 확인 문제에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6번에 최소 공배수를 구하시오라는 부분 있죠? 8과 6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왼쪽에 1보다는 큰두 수의 공통된 약수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자, 2로 나눌 수 있죠? 2, 4, 8, 2, 3은? 2, 3은 6이에요. 자, 그리고 4와 3은 더 이상 1 제외하고 공통된 약수가 없지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왼쪽에 있는 나눈 공통된 약수와 밑에 있는 목까지 곱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2 곱하기 4 곱하기 3 계산하면 2, 4, 8, 8, 3, 24가 된다. 이렇게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 핵심 정리와 확인 문제 정리했고요. 단원 평가 문제 풀어볼게요. 네, 교재 61쪽이고요. 우리 친구들 단원평가 문제 풀 준비됐죠? 총 20문제예요. 우리 친구들이 강의를 듣기 전에 미리 시험 본다라고 생각하고 문제 차분하게 다 풀고 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쌤이랑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나눗셈식을 보고 6의 약수를 모두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여기 6을 1부터 6까지의 수로 나눈 나눗셈식을 이미 문제에서 줬습니다. 이걸 보고 이 안에서 6의 약수를 골라보세요라는 거예요. 약수가 무엇이었죠? 그렇죠.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다. 자, 그렇다면 이 식들에서 나누는 수들 중에서 나머지가 없는 것들을 골라주면 되겠죠. 자, 6 나누기 1 나머지 없고, 6 나누기 3 나머지 없죠. 6 나누기 5는 나머지가 있기 때문에 약수가 될수 없다. 자, 6 나누기 2 나머지 없고요. 6 나누기 4를 했더니 나머지 2가 남았죠. 따라서 약수가 될수 없다. 마지막 6 나누기 6을 했더니 나머지가 없죠. 따라서 약수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 정리하면 1, 2, 3, 6이 되겠죠. 자, 이렇게 쉽게 정답 찾을 수 있었어요. 2번 볼게요. 자, 이번엔 배수와 관련된 문제예요. 배수를 가장 작은 수부터 3개씩 쓰세요. 가장 작은 수부터라고 했어요.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항상 자기 자신이에요. 맞죠? 따라서 5의 배수, 5 곱하기 1인 5부터 적고, 그 다음 5 곱하기 2, 10, 5 곱하기 3, 15.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11의 배수예요. 11의 배수,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서. 11 곱하기 2는 22, 11 곱하기 3은 33. 이렇게 답을 정리할 수 있겠죠? 자, 1번과 2번 문제 모두 우리 친구들이 약수와 배수의 개념을 이해했는지를 묻는 간단한 문제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38의 약수는 모두 몇 개인지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약수를 우리의 힘으로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약수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곱했을 때 38이 되는 어떤 두 숫자 쌍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제일 먼저 찾을 수 있는 38은 1 곱하기 38. 맞죠? 자, 두 번째. 38은 2 곱하기도 되죠. 2 곱하기 19가 됩니다. 자, 그리고 쭉쭉쭉 3도 안 되고, 4도 안 되고, 5도 안 되고, 19까지 쭉 세어봐도 이 외에는 곱해서 38이 되는 두 숫상이 없어요. 따라서 이게 다다. 그러면 약수는 1, 2,

19, 38이 된다. 이렇게 해서 4개라고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잘 구했죠? 잘했어요. 4번 넘어갈게요. 수 배열표에서 7의 배수에 모두 동그라미 표시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배수 구하기. 자, 7의 배수 가장 작은 숫자는 자기 자신이다. 그럼 7 곱하기 1인 7부터 시작해서 동그라미. 7 곱하기 2, 14 여기 있죠. 7 곱하기 3은 21 여기 있고요. 7 곱하기 4는 28 여기 있죠. 7 곱하기 5는 35. 7 곱하기 6은 42. 7 곱하기 7은 49. 자, 여기까지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7개 동그라미 찾아주세요. 5번. 두 수가 약수와 배수의 관계인 것을 찾아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자, 여기 이렇게 3개의 숫자 쌍들이 있는데, 이 숫자들이 서로서로 약수, 배수 관계인 것을 찾아보세요라는 거예요. 자, 이두 숫자를 보고, 이게 약수, 배수 관계인지 아닌지 우리 친구들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까 약수는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수라고 했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나눴을 때 나머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확인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26 나누기 4 해볼까요? 26 나누기 4 계산하면 몫은 6인데 나머지 2가 남죠. 따라서 약수 배수 관계가 안 된다. 자, 그럼 40 나누기 12 해볼게요. 40 나누기 12 계산하면 몫은 3인데 나머지가 4가 남아요. 따라서 약수 배수 안 된다. 자, 이렇게 끊어줄게요. 그다음 68 나누기 17 계산해 봅시다. 68 나누기 17 계산하면 몫이 그렇죠. 4가 나오고 나머지가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68과 17이 서로 약수, 배수 관계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어요. 자, 6번 문제 읽어봅시다. 정호는 장미꽃 22송이를 친구에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줄수 없는 친구 수는 모두 몇 명인지 모두 고르시오. 자,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처음으로 이런 문장제 문제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친구에게 남김이 없어야 됩니다. 똑같이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약수를 찾으라는 뜻이에요. 약수 찾기. 나누었을 때 남는 거 없이 똑같이 나누어 줄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는 이 22송이, 즉 22의 약수를 찾는 그런 문제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다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데, 이런 문장제 문제를 보고,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준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걸 해석할 수 없으면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는 똑같이 나누어 줄수 없는 친구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2의 약수가 아닌 것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22의 약수 우리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1 가능하죠? 2 가능합니다. 2 곱하기 11이 22니까. 그다음 11 가능하죠? 마지막 자기 자신 22 가능해요. 1, 2, 11, 22가 바로 22의 약수다. 자, 그럼 여기 해당하지 않는 숫자 어디 있나요? 그렇죠. 3번에 4명. 그래서 3번 4명.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맞아요. 여기 3도 마찬가지로, 3명도 마찬가지로 여기 해당하지 않으니까 정답은 2번과 3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두 사람이 말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수를 구하세요. 자,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태호가 이야기하죠. 8의 배수야. 8의 배수야라고 하면 8 곱하기 1, 8 곱하기 2, 8 곱하기 3 이렇게 쭉쭉쭉 나열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경화가 한 말을 보니까 40보다는 크고 50보다는 작아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8의 배수 한번 쭉 나열해 볼게요. 81은 8, 82, 16, 83, 24, 84, 32, 85, 40, 86, 48, 87에 56. 자, 이런 식으로 나아가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40보다 크고 50보다 작은 수 하나 보이죠? 어디 있나요?

그렇죠. 48이 되겠죠? 정답은 48.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배수의 개념만 알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되겠죠? 자, 8번 볼게요. 3과 11의 공배수 중에서 100보다 작은 수는 모두 몇 개인지 구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공배수의 개념이 문제에서 등장을 했어요. 3과 11의 공배수입니다. 자, 우리 공배수를 찾기 위해서는 3의 배수 쭉 늘어놓고, 11의 배수 쭉 늘어놓고, 거기서 겹치는 부분 찾아서 그 중에 100보다 작은 수몇 개인지 세어봐야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풀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될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두 수의 공배수는 두 수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와 같다라는 원리예요. 우리 친구들 개념 학습할 때 공부했나요? 그 원리를 활용하면 이 문제 금방 해결할 수 있어요. 3과 11의 공배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먼저 구한다라는 거죠. 최소 공배수 구하기 위해서 한번 봤더니 이두 수는 공통된 약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두 수를 곱한 값이 바로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예요. 33이에요. 자, 그럼 이 최소 공배수인 33의 배수가 이두 수의 공배수가 된다라는 거죠. 33의 배수 적어 봅시다. 33, 66, 99, 그 다음 132, 쭉쭉쭉 무한히 커지겠죠. 자, 문제에서 100보다 작은 수가 몇 개인지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33, 66, 99, 총 3개입니다. 라고 정답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두 수의 공배수는 두 수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와 같다라는 거. 이것을 활용해서 문제 풀어보세요. 9번, 48과 72의 공약수 중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의 합을 구하세요. 자, 문제를 우리 친구들 뚫어져라 한번 쳐다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 어떤 계산도 없이 알수 있는 내용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공약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항상 뭐라고 했죠? 모든 수의 약수 중 가장 작은 건 항상 1이잖아요. 따라서 벌써 공약수 중 가장 작은 수는 1이라고 우리가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공약수 중 가장 큰 수만 구하면 되겠죠. 이걸 우리가 최대 공약수라고 부르잖아요. 자, 그럼 48과 72의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거예요. 아까 그 방법대로 한번 해볼까요? 두 수의 공통된 약수로 나눠줄게요. 2 되죠? 24, 36이 되고, 또2 되네요. 2, 12가 되고, 18이 되죠. 자, 또2 됩니다. 2, 6, 12, 2, 9, 18. 이제 3으로 나눌 수 있죠? 3, 2는 6, 3, 3은 9예요. 2와 3은 더 이상 나눌 수 없으니까 우리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숫자들을 모두 곱하면 바로 최대 공약수가 된다는 거죠. 2 곱하기 2는 4, 4 곱하기 2는 8, 8 곱하기 3은 24다. 따라서 문제에서는 이두 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5가 되는 겁니다. 10번. 두 수의 공약수를 모두 구하고 최대 공약수를 쓰세요. 자, 문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아까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의 관계에 대해서 그 원리를 공부했죠. 이번에는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해 줄게요. 두 수의 공약수는요, 바로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됩니다. 자, 그럼 그 원리를 활용해서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70과 28의 공약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있는 최대 공약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번에는 우리 곱셈식을 통해서 구해보도록 할게요. 70은 7 곱하기 10이에요. 자, 그런데 10은 또 다른 두 개의 숫자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바로 2 곱하기 5입니다. 따라서 70은 7 곱하기 2 곱하기 5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식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도 한번 나타내 볼게요. 28은 2 곱하기 14인데, 14도 두 개의 수로 나눠지죠. 바로 2 곱하기 7이에요. 따라서 28은 2 곱하기 2 곱하기 7이 된다. 됐죠? 따라서 우리는 7 곱하기 2 곱하기 5, 2 곱하기 2 곱하기 7에서 공통된 부분 중 가장 큰 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공통된 부분
7 공통됐고 2 공통되었죠. 2와 5는 더 이상 안 됩니다. 따라서 최대 공약수는 2 곱하기 7인 14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공약수는 이제 14의 약수를 찾아주면 됩니다. 14의 약수 1, 2, 7, 14 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문제 풀면 되는 거예요. 자, 1번, 2번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 공약수 먼저 구하고 그 다음 최대 공약수 구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최대 공약수 먼저 구하고 그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공약수에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좋아요. 자, 다음 문제 11번. 45와 63의 공약수를 모두 찾아 쓰세요. 자, 우리 계속해서 공약수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 이제 알잖아요. 공약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최대 공약수를 먼저 구하고 그 수의 약수를 구하면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최대 공약수 먼저 구해 볼게요. 45와 63의 최대 공약수 구하기 위해서 나눠 줍니다. 공통된 거3 보이죠? 3, 15, 21. 그다음 또 3으로 나눠 줄게요. 3, 5, 15, 3, 7, 21. 더 이상 안 되니까 여기 있는 3 곱하기 3이 바로 이두 수의 최대 공약수죠. 최대 공약수가 9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9의 약수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1, 3, 9 있죠. 1, 3, 9가 정답. 12번. 어떤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18입니다. 이두 수의 공약수는 모두 몇 개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자, 아주 고맙게도 우리가 지금 계속 활용하고 있는 이 원리를 또 사용할 수 있는 문제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우리 어떤 두 수가 어떤 수들인지 중요해요? 아니에요. 몰라도 돼요. 우리는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공약수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죠.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바로 공약수가 된다라는 거. 자, 그럼 18의 약수 적어볼게요. 1, 그 다음 2 되죠. 3도 되고, 그 다음 3, 6, 18, 2, 9, 18, 1 곱하기 18은 18. 자, 이렇게 해서 몇 개인가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답은 여섯 개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13번 볼게요. 6과 10의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그런데 공배수는 가장 작은 수부터 순서대로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공배수, 최소 공배수 구할 때 우리 최소 공배수 먼저 구한다고요. 그리고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공배수가 된다고요. 됐죠? 자, 그럼 6과 10의 최소 공배수부터 구해봅시다. 6, 10 있죠? 이것을 나누면 2, 3은 6, 2, 5, 10. 자, 3, 5더 이상 안 되죠? 니은자로 모두 곱해줍니다. 2 곱하기 3은 6, 6 곱하기 5는 30. 따라서 최소 공배수 30. 됐나요? 6, 5, 30. 맞죠? 자, 그렇다면 이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공배수가 된다. 30, 60, 90, 120. 이렇게 정답 금방 찾을 수 있는 거예요. 14번 보겠습니다. 어떤 두 수의 최소 공배수가 15입니다. 이두 수의 공배수에 알맞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어떤 두 수가 뭔지 전혀 몰라도 돼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최소 공배수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공배수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 최소 공배수 15부터 시작해서 배수 적어봅시다. 30, 45, 그 다음 60, 75, 그 다음에 90, 이런 식으로 나아가겠죠. 자, 여기 해당하지 않는 수 모두 고르면 되는 거예요. 15는 있고, 35 없죠. 45 있고, 75도 있습니다. 그런데 85는 없다. 정답은 2번과 5번이구나. 이렇게 답 찾을게요. 15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고 최소 공배수를 구하세요. 자, 구할 수 있어요. 30과 48 공통된 수로 나눠봅시다. 2 가능하죠. 15, 24. 이번에는 어떤 수가 가능할까요? 3. 3, 5, 15, 3, 8에 24. 5와 8은 더 이상 안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빈칸을 모두 채웠고요. 최소 공배수는 니은자로 모두 곱해줘야 합니다. 2 곱하기 3은 6, 6 곱하기 5는 30, 30 곱하기 8은 230.
40. 최소 공배수

길이는 240이다. 16번. 민재는 길이가 8cm인 상자를 쌓았고, 지안이는 길이가 10cm인 상자를 쌓았습니다. 두 사람이 쌓은 상자의 높이가 처음으로 같아질 때 민재가 쌓은 상자는 몇 개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민재는 8cm를 쭉 쌓으니까 8, 16, 24, 8의 배수만큼 높아지겠죠. 지안이는 10, 20, 30, 10의 배수로 높아집니다. 자, 그런데 쌓은 상자의 높이가 처음으로 같아집니다. 그 말은 8의 배수도 되고 10의 배수도 되는 거. 공배수인데 처음으로 같아지는 거니까 최소 공배수를 찾으세요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8과 10의 최소 공배수 구할 수 있겠죠? 2, 4, 8, 2, 5, 10 모두 곱해서 2, 4, 8, 8, 5, 40. 따라서 이 만나게 되는 높이가 40cm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민재가 몇개 쌓았나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40cm 안에 8이 몇번 들어가는지를 구하면 되겠죠? 다섯 번 들어갑니다. 따라서 우리 이렇게 답을 다섯 개라고 정리하면 되고,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 문장으로 글로 적는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17번. 색연필 72개와 사인펜 90개를 각각 가능한 많은 학생에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최대한 몇 명에게 나누어 줄수 있나요? 자, 이렇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눠 주는데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나눠 준다. 이 말은 즉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는 거죠. 72와 90의 최대 공약수 구하면 됩니다. 항상 여기 가장 작은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한눈에 보이죠? 9. 9, 8, 72, 9 곱하기 10은 90, 한번 더, 2, 4, 8, 2, 50.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여기 왼쪽에 있는 숫자를 곱하면 18명.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어요. 18번 볼게요. 기역과 니은의 최소 공배수가 126입니다. 기역과 니은의 알맞은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죠. 자, 여기 기역을 3으로 나누고, 그 다음 7로 나눈 몫이 2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역을 구하기 위해서 3, 곱하기, 7 곱하기, 2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니은도 봅시다. 니은도 마찬가지로 이 니은을 3으로 나누고 7로 나눈 몫이 3이에요. 따라서 니은은 3 곱하기 7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계산하면 37에 21 곱하기 2는 42죠. 37에 21 곱하기 3은 63입니다. 따라서 기역은 42, 니은은 63이다. 자, 이렇게 정답 찾을게요. 19번. 가로가 54cm, 세로가 42cm 이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크기가 같은 가장 큰 정사각형 모양으로 남는 부분 없이 잘랐어요. 자른 정사각형 모두 몇개 들어가는지 구하세요라고 했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자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먼저 구하고 총몇개 들어가는지를 알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한 변의 길이는 바로 54와 42의 최대 공약수입니다. 자, 계산하면 6이 나와요. 그러면 가로 54cm 안에 6은 9번 들어가고 4cm는 7번 들어가니까 우리는 9 곱하기 7을 계산해서 총 63개가 들어간다라고 답을 정리할 수 있겠죠? 20번. 자, 하트는 두 수의 최대 공약수이고 별표는 두 수의 최소 공배수입니다. 이 식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14와 49의 최소 공배수 구해 볼까요? 여기 7, 24, 7, 7에 49, 니은을 모두 곱해주면 98이 돼요. 44와 33 겹치는 수 중에서 가장 큰 거, 11이 되겠죠? 98 빼기 11, 정답은 87이 됩니다. 정답 87로 정리할게요. 네, 오늘의 문제 모두 맞췄습니다. 마지막 퀴즈 나가요. 8과 12의 공약수는 두 수의 최대 공약수인 4의 약수와 같다.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속담에 문학을 더하도록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러 온 선비 강용철이 변명을 하면 할수록 좀 뭔가 궁색해지는 경우가 있어. 오늘의 속담은 바로 무언, 침묵과 관련되어 있어. 그럼 속담을 만나러 함께 가시지요.
1: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한 거 왜 이야기했어?
2: 어떻게 말해야지?
1: 너 나랑 친한 거 맞아? 믿고 이야기를 한 건데.
2: 미안해. 나도 모르게 실수했어. 변명의 여지가 없네. 미안해.
0: 오늘의 속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잘못이 명백히 드러나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부정행위를 한 그는 감독관 앞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런 예에서 속담을 찾아볼 수가 있소.
3: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돌다리 이태준. 서울에서 권위 있는 의사가 된 아들 창섭은 병원 건물을 확장하고 시설을 완비하려는 야망을 품고 고향으로 내려온다. 그는 과거 누이 창옥이 오진으로 허무하게 죽은 일 때문에 의사가 되었으며 이번 확장을 통해 더 완벽한 병원을 만들고자 한다. 창섭은 고향의 땅을 팔아 자금을 마련하고 부모님을 서울로 모셔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마을에 도착한 창섭은 아버지가 찬물에 들어가 정성스럽게 돌다리를 보수하는 모습을 목격한다. 집에 돌아온 창섭은 아버지에게 땅을 파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이며 부모님을 서울로 모시는 것이 자식된 도리이자 순리라고 설득한다. 그는 병원 확장의 필요성과 서울 생활의 편리함을 들어 논리적으로 아버지의 결단을 촉구한다. 아버지는 창섭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한다. 아버지는 땅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천지 만물의 근거이자 조상과 연결된 신성한 존재라고 말한다. 또한 자신이 죽으면 땅을 아들이나 돈 많은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아끼고 직접 경작해온 소작인들에게 넘겨주겠다는 유언과도 같은 뜻을 밝힌다. 아버지의 엄중한 꾸짖음과 확고한 신념 앞에 창섭은 자신의 생각이 이기적이었음을 깨닫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다. 창섭은 아버지의 세계와 자신의 세계가 다름을 인정하고 아버지를 훌륭한 인물로 존경하며 서울로 떠난다. 홀로 남은 아버지는 늙은 제비가 새끼를 떠나보내는 시를 떠올리며 쓸쓸해하지만 다음날 아침 튼튼하게 고쳐진 돌다리를 보며 천리에 순응하고 땅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삶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이 작품은 병원을 넓혀 성공하려는 아들과 흙을 지키려는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창섭에게 땅은 금전적 가치였지만 아버지에게는 종교이자 역사였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호통 앞에서 창섭이 침묵하는 장면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는 속담 그 자체라 할 수 있어요. 자신의 이기심이 아버지의 거룩한 삶 앞에서 발가벗겨진 듯한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이죠.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사람을 건네주는 돌다리. 그 묵직한 돌다리처럼 변치 말아야 할 소중한 가치들이 우리 마음속에도 단단히 놓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오늘의 속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였어. 잘못이 명백히 드러나서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이르는 말이지요. 잘못한 것이 분명하다면 차라리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오. 속담의 교훈을 기억하시오.

맞습니다. HE. 그러면 네온은요? 맞아요. 네온의 원소 기호는 NE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르곤의 원소 기호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아르곤의 원소 기호는 AR이죠. 이 세 원소는 우리 생활에서 서로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지만 주기율표에서는 같은 위치에 속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기율표란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을 일정한 규칙으로 배열한 표이며 주기율표의 세로줄을 족이라고 합니다. 족은 1족부터 18족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인 헬륨, 네온, 아르곤은 몇 족 원소에 해당할까요? 맞습니다. 18족 원소에 해당합니다. 이번 탐구활동에서는 헬륨, 네온, 아르곤 이 세 원소들의 이용 사례와 성질을 살펴보며 이 세 원소가 왜 비슷한 성질을 나타내는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기율표에서 18족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다는 사실을 자료를 바탕으로 추론해 보는 것이 오늘의 활동 목표입니다. 그럼 실험 준비물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헬륨, 네온, 아르곤의 이용 사례를 조사합니다. 각 기체가 실제 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조사해봅시다. 이때 왜 해당 기체가 그 용도로 적합한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헬륨, 네온, 아르곤이 가진 공통된 성질이 이용 사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추론해볼 수 있습니다. 헬륨, 네온, 아르곤의 성질을 정리합니다. 같은 족에 속한 원소들이 유사한 화학적 성질을 가진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헬륨, 네온, 아르곤의 유사성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활동 결과를 표로 함께 정리해 볼까요? 헬륨은 잠수부의 호흡기체로 네온은 광고 간판이나 조명에, 아르곤은 전구의 충전기체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헬륨, 네온, 아르곤은 모두 실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며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사용해도 성질이 쉽게 변하지 않으며 주변 물질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헬륨, 네온, 아르곤은 주기율표의 18족에 속하는 원소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동족 원소입니다. 또한 반응성이 매우 낮아 비활성 기체라고 불리며 이번 활동을 통해 같은 족에 속한 원소들이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딩 파워 레벨 1. 오늘도 멋진 독해 탐험을 함께하러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지금 벌써 20강까지 달려왔어요. 지금 전체 강의 중 절반을 달려온 거거든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아, 스스로 진짜 잘했다라고 좀 칭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핵심 표현 노트도 계속해서 잘 열쇠를 기록하고 모으는 것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탐험할 곳은 어딜까요? 네, 바로 Nature Island, 자연의 섬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사막지대에 있는 Death Valley라는 곳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자, Death Valley, 이름 그대로 죽음의 계곡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이 Death Valley라고 불리는 이유가 그 혹독한 환경

환경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덥고 건조하다라고 해요. 자, 이곳에서는 이 움직이는 돌이라는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사진을 보면 돌이 쭉 이렇게 혼자서 움직인 겁니다. 대체 어떻게 이 바위가 혼자 이동을 했을까? 정말 궁금하시죠? 오늘은 이 신기한 현상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문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의 단어 의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워크북 봐주세요.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leave, 남기다. mysterious, 불가사의한. ground, 땅. at last, 마침내. mark, 표시, 자국. mystery, 신비. strange, 이상한. desert, 사막. solve, 해결하다. dry up, 마르게 하다. rock, 바위. map, 지도. nobody, 누구도 아닌. thin, 얇은. 자, 단어 다 적어 보셨나요? 그러면 우리 오늘의 지문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There's something strange. 자, 이상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With rocks in Death Valley. Death Valley의 돌에는 이상한 무언가가 있대요. 자, 지금 여기 보면요. strange라는 형용사가 something 뒤에 나와 있죠. 보통 우리가 아는 이런 형용사는 명사를 어디서 꾸며줄까요? 네, 명사를 앞에서 꾸며줘요. 그런데 여기서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하나만 적어볼 텐데, thing으로 끝나는 대명사는요. 형용사가 앞이 아닌 뒤에서 꾸며준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something strange라고 하면 이상한 무언가가 되는 거죠. 자, Death Valley에 있는 바위들에는 이상한 무언가가 있다라고 합니다. Death Valley is a large desert. Death Valley는 큰 사막이다. Desert 사막이죠. And 그리고 it is famous for moving rocks. 이것은 유명합니다. 무엇으로? 움직이는 바위들로 유명하대요. 자, famous라고 하면 유명한이란 뜻인데요. 이 앞에 나와 있는 비동사와 그리고 for이라는 전치사를 함께 묶어서 무엇으로 유명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요. It is famous for moving rocks. 그것은 움직이는 바위들로 유명합니다. The rocks move themselves. 자, 지금 themselves라는 제기 대명사가 쓰였어요. 이 말은 그렇지 앞에 나와 있는 주어와 목적어가 어떠하다? 그렇지 동일한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the rocks 그 바위들이 스스로 움직인다라는 의미로 주어와 목적어에 쓰인 대상이 같은 대상이죠. 이럴 때 우리가 제기 대명사를 써준다라는 거죠. 자, 돌은요 스스로 움직입니다. And leave라고 하면 남기다죠. 자, 남긴대요. 무엇을? Long marks on the ground. 땅에 긴 자국을 남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이 움직이는 바위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긴 자국을 남긴다. Sometimes, 때때로 they move 200 meters. 그들은 200m까지도 움직인대요. 정말 신기하죠.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nobody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누구도 뭐뭐 안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때 nobody의 no가 이미 부정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nobody로 시작하는 문장은요, 문장 전체가 부정문이 됩니다. 즉, nobody knew. 그 누구도 몰랐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Why these mysterious rocks moved? 자, 왜?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네요. 좀 이렇게 띄어져 있지만 주어가 these mysterious rocks 이러한 불가사의한 돌들이 주어가 되는 거죠. moved가 동사고요. 그러면은 그 누구도 몰랐어요. why 왜 이러한 mysterious rocks 불가사의한 돌들이 moved 움직였는지 몰랐다라는 거죠. 자, 이 문장 어떤 형태죠? 그렇지. 간접 의문문의 형태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접 의문문을요. 네. 직접 의문문을 문장의 일부로 쓰고 싶을 때 이렇게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바꿔준다. 그래서 해석할 때도 왜 이러한 불가사의한 돌들이 움직이는지.

움직였는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scientists, 과학자들이 tried, 노력했습니다. To solve the mystery. 자, 여기서 the mystery라고 하면 그 신비 또는 그 불가사의가 되는 거죠. 과학자들은 그 불가사의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뒷부분에 가면 설명이 나올 것 같아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They made maps. 자, 그들은 맵을 만들었대요. 맵은 지도죠. 즉, 그들은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지도요? Of the moving rocks. 이 움직이는 바위들의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At last. 자, 중요한 연결어 나오죠. 마침내요. 마침내. They blank. 그들은 빈칸했다. 자, 이 빈칸한 거는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In the daytime. 자, daytime은 낮이에요. 즉, in the daytime이라고 하면 낮에. Death Valley is hot. Death Valley는 뜨거워요. But, 그러나, it becomes cold at night. 밤에는요, 추워진대요. 낮에는 정말 뜨겁지만, 밤에는 추워집니다. Water on the ground. 땅에 있는 물이 changes into thin ice. 무엇으로 바뀐다? 그렇죠. 얇은 얼음으로 바뀐다고 해요. Then, 그러면, strong winds. 자, 강한 바람이죠. 강한 바람이 move the rocks on the ice. 아, 얼음 위에 있는 돌들을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어요? 드디어 지금 이유가 나오는데요. 자, 낮에 Death Valley는 어떠하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자, 뜨겁기 때문에 얼음이 없겠죠. 자, 그런데 밤에는요. 그렇지. 밤에는 굉장히 추워진다. 자,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었던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changes into. 이거 의미 한번 적어볼까요? 무엇으로 변하다란 뜻이에요. 자, 무엇으로 변한다? thin ice. 얇은 얼음으로 변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 강한 바람이 돌들을 이렇게 밀어서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In the morning. 아침에 the sun dries up the ground. 해가 땅을 뭐 한다? 마르게 합니다. And 그리고 only the marks are left on it. 그리고 오직 무엇만이 the marks라고 하면 자국이 되겠죠. 자국 또는 흔적인데요. 그 자국들만이 위에 남습니다라고 하네요. 자, 여기에서 우리 dry up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 텐데요. 원형이 dry예요. 그래서 dry up이라고 하면 마르게 하다이고 여기에서 dries up이라고 쓰인 건요. 그렇죠. 앞에 나오는 주어에 맞춰가지고 단순 형태로 동사를 바꿔준 겁니다. 즉, 땅을 마르게 한다. 무엇이 태양이요. And 그리고 자국들만이 are left on it이라고 하면 그 위에 남겨지다인데요. 여기서 비동사 뒤에 그렇지. 과거 분사가 쓰인 형태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그렇지. 수동태다라고 하죠. 즉, 그들이 무엇을 남기는 게 아니고 자국들이 남겨져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leave의 과거 분사 left 그리고 그 앞에 비동사를 같이 써준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Death Valley에 어떻게 이 움직이는 돌들이 실제로 움직였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우리 그러면 comprehension check로 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위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지금 빈칸이 있었어요. 이 문장을 보면 at last, 마침내 그들은 빈칸했다. 자, 그럼 지금 과학자들이, 그쵸, scientists, 이들이 바로 이 불가사의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요, 뒤에 보니까, 아, 왜 돌들이 움직였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그러면요, 이 빈칸은요, at last, 마침내 그들은, 발견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moved rocks라고 하면, 그들은 돌을 움직였다. 적합하지 않죠. 자, 그 다음 2번. At last they found the answer. 아, 마침내 그들은 답을 찾았다. 어때요? 2번이 가장 적절할 것 같죠? 자, 나머지 보기도 읽어보면, saw rocks changing. 그들은 돌이 변하는 것을 보았다. 네, 이것도 적합하지 않고요. gave up은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They gave up solving the mystery. 그들은 그 불가사의를 해결하는 것을 포기했다. 포기하지 않았죠. 자, 그리고 made maps of the moving rocks. 움직이는 돌들의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이미 앞 문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2번이 정답으로 적합합니다.

0: 자, 2번으로 가볼게요. 위글의 밑줄 친 The Mystery. 이 불가사의가 가리키는 것을 우리말로 쓰시오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이 Mystery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앞에 보면요. The rocks move themselves. 이 돌들이 스스로를 움직이죠. 그리고 무엇을 한다? Leave long marks on the ground. 땅에 긴 자국을 남긴다. 이것이 바로 불가사의였어요. 자, 이걸 우리말로 쓰면요. 돌들이 아니다. 바위라고 적어볼게요. 네. 자, 바위들이 스스로 움직여서 무엇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긴 자국을 남기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그 불가사의가 되는 겁니다. 네. 되셨나요? 네. 잘 적어보셨으면 우리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That valley는 움직이는 바위들로 유명하다. 그렇죠. The moving rocks. 움직이는 바위들로 유명한 곳이고요. 자, 바위들은, 그치, 200m까지 움직이기도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자, 3번. 과학자들은 움직이는 바위에 maps. 그쵸. 지도를 만들었고요. 4번. Death Valley의 땅에 있는 물은 밤에, 그치, thin ice, 얼음으로 변한다. 그래서, 강한 바람이 돌들을 민다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아침에 태양이 얼음을 녹여 물이 되면 물에 의해 바위가 움직인다. 자, 방금 4번에서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이랑 달라요. 그쵸? 물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었다. 그러면 틀린 건요? 네, 5번이 되겠네요. 5번. 자, 그러면 우리 4번에 가서 단어의 뜻풀이를 찾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A의 strange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 strange, 이상한이란 뜻이에요. 자, 이상한, 무엇과 연결을 하면 될까요? 자, 지금 보니까 3번에 unusual or weird, 특이하거나 기이한이란 뜻이에요. 어때요? 3번이랑 연결이 잘 되겠죠? unusual or weird. 자, 그리고 B번에 map. 맵은 지도예요, 지도. 자, 맵이라고 하면, 그렇지. A detailed drawing of a part of the earth. 자, 지구의 한 표면의 구체적인 그림이다. 네, 이것이 바로 지도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C번의 ground라고 하면 땅이죠, 땅. 땅 또는 뭐 지면이란 뜻이 되겠는데요. 2번을 보니까 the surface of the earth, 지구의 표면이다라고 해요. 아,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우리 이렇게 컴프리헨션 책 문제까지 다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워크북으로 가서 영작 훈련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교재 107쪽이고요. 괄호 안에 단어들을 잘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 볼게요. 자, 1번. 데스밸리에 있는 바위들의 이상한 점이 있다. 이것을 아까 우리는 이상한 무언가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봤는데요. 자, there's 뭐뭐가 있다. 그 다음에 이상한 무언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thing으로 끝나는 대명사는요. 형용사가 어디서 꾸며준다? 그렇지. 앞이 아니고 뒤에서 그것을 꾸며준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something이 먼저 나와 있겠죠. 자, something 그리고 이상한 형용사가 다음에 나옵니다. There's something strange. 무엇에? With the rocks. 바위들의 이상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In Death Valley, Death Valley에서요. 자, 그다음 2번. 그것은 움직이는 바위들로 유명하다. 자, 뭐뭐로 유명하다는 be famous for. 네, 이런 표현이 있었죠. Be famous for, 뭐뭐로 유명합니다. 자, 그러면요. It is, 그쵸? 비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famous for. 자, 움직이는 바위들, moving rocks. It is famous for moving rocks. 이것은 움직이는 바위들로 유명하다. 자, 다음 3번으로 한번 가봅니다. 자, 그 바위들은 스스로 움직인대요. 그러면요, the rocks move. 그리고 스스로 무엇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 목적어 자리에는 그렇죠. 제기대명사를 써준다라 그랬죠. 그래서 move themselves. 자, 그런 다음에 and 무엇을 한다? 땅에 긴 자국을 남긴다. And leave 남깁니다. 그렇지. Long marks on the ground. 땅에 긴 자국을 남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더 이렇게 필기를 하면요. 이 제기 대명사는 주어와 동사가 같은 대상일 때 써주는 거고요. 해석은요. 그렇지. 스스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4번 한번 가봅니다. 과학자들은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뭐하려고 시도했다라고 할 때, scientist tried 그리고 to solve라고 써져 있었어요. Try to solve the mystery. 그 불가사의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이렇게 써줄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5번 문장 가볼게요. 자, 땅에 있는 물은, 자, 일단 물, water인데 어떤 물? 그치, 땅에 있는 물이다. 그러면 water on the ground. 자, 이것은요, 뭐뭐로 변하다. Changes into. 자, 무엇으로 변한다? 얇은 얼음으로. Thin ice. Water on the ground changes into thin ice. 얇은 얼음으로 변한다. 자, 이때 change into는 무슨 의미다? 그렇죠. 뭐뭐로 변하다라는 의미였고요. 이때, 네, s가 붙은 건요. 그렇죠. 주어 water. 셀수 없는 명사잖아요. 그래서 단수형태로 동사를 바꿔줬다라는 것까지 우리 정리를 해봤고요. 자, 어때요? 영장 열심히 해보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키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나만의 핵심 표현 노트에 적어서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바로 something 뒤에 형용사가 나오는 형태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형용사는요,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죠. 자, 예를 들어서, 한 이상한 남자다라고 하면, a strange man. 자, 이런 식으로 man이라는 명사가 있으면 형용사가 앞에서 명사를 꾸며줘요. 자, 그런데, thing으로 끝나는 대명사. 이렇게 something, 무언가와 같은 대명사는요, 형용사가 어디서? 그렇죠. 뒤에서 수식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something 뒤에 형용사가 나와서 이를 꾸며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오늘의 예문을 한번 볼게요. There's something strange with the rocks in Death Valley. Death Valley의 바위들에는 이상한 무언가가 있다. 그래서 something strange, 이상한 무언가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탐험 인증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 Death Valley는 큰 사막인데 그것은 움직이는 바위들로 유명하다라고 할때 뭐뭐로 유명하다라는 표현을 빈칸에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탐험을 했다라는 걸꼭 인증해 주세요. 자, 오늘도 열심히 함께한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잘 복습해 주시고, 다음 강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
1: Bali,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살짝 떨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딩 파워에 오신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리딩 파워 2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20번째 시간에 쌤이랑 같이 독해할 글의 제목은 루시의 고고학적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 고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의 유물이나 유적 등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이 루시가 고고학적 가치를 가진데요. 이게 무슨 말일지 우리 같이 독해해보면서 파악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문장 들어가겠습니다. In 1974, a partially recovered skeleton was found in Ethiopia 라고 했죠. 일단 연도가 나옵니다.

1974년에 한 스켈레톤 하면요, 어떤 골격이나 해골이거든요. 그 교재에 그림 나와 있죠. 한 골격이 was found라고 했습니다. 우리 find는요, 뭐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was found라고 했으니까 발견이 되었다는 거겠죠.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자, 쌤이 지금 skeleton was found를 해석을 했는데 이 앞부분 아직 해석 안 했거든요. 이 앞부분은 모두 이 명사를 꾸며주는 아이들입니다. 우리 partially라고 하면 부분적으로 이런 뜻이고요. 또 recovered 하면 과거 분사 형태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recovered 하면 복구된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 문장 다시 해석해 보면 1974년에 부분적으로 복구된 골격이 에티오피아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되었을까요? 이어서 it was named Lucy라고 했으니까 그 골격에다가 지금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이름 뭐라고 붙였어요? Lucy라고 붙여준 거예요. 자, 다음 문장입니다. According to scientists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이제 according to라는 표현 잘알수 있을 거예요. 누구에 따르면 이런 뜻이죠. According to scientists라고 했으니까 과학자들에 따르면이 됩니다. She lived about 3.2 million years ago라고 했네요. 루시가 언제 살았는지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언제 살았냐면 3.2 million이라고 했잖아요. million 하면 10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3.2 million은 320만이 되는 겁니다. 약 320만 년 전쯤 살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되었죠? 자, 계속 볼게요. Lucy is very important in archaeology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archaeology가 바로 아까 말한 고고학입니다. Lucy는요, 고고학에서 매우 important, 중요해요. 근데 왜 중요할까? Because she is very complete. 자, complete 하면 무슨 뜻이에요? 얘는 완전한입니다. 루시가 굉장히 완전한 형태이기 때문에 고고학에서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계속 볼게요. Other skeletons aren't as complete as Lucy라고 했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구문 포인트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as complete as 이렇게 한번 밑줄 쳐볼게요. 우리 as 형용사 as 하면요. 하나의 덩어리처럼 쓰입니다. 누구만큼 뭐뭐한 이런 뜻이에요. as complete as Lucy 하면 루시만큼 완전한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부정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골격들은 루시만큼 완전하진 않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다른 골격들에 비해서 루시 골격은 정말 완전한 형태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In addition이라고 했는데, 게다가라는 의미의 연결어입니다. 게다가, it is said that. 자, 얘는요, 이제 하나의 덩어리 표현으로 기억해 둘게요. It is said that이라고 하면, 뭐뭐라고 말해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뭐라고들 말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뭐라고들 말하냐면 she is the last common ancestor between humans and chimpanzees. 자, 무슨 뜻이에요? 이 루시가 마지막 공동 ancestor이라고 한대요. ancestor 하면 조상이죠? between A and B니까 인간과 침팬지 사이의 마지막 공동 조상이 바로 루시라고들 말을 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 문장으로 가보면 Scientists reconstructed the skeleton and found that 이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끊어서 가볼게요. 과학자들은 그 골격을 reconstructed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construct라고 하면요. 건설하고 뭔가 건축하는 거거든요. 근데 reconstruct라고 했으니까 재건하는 겁니다. 재건, 다시 만드는 거죠. 다시 짓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그 골격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발견했어요.

발견했습니다. 됐 이하라는 사실을. 재건한 다음에 무엇을 발견했을까? Lucy was about 1.1 meters tall. 루시의 키가 약 1.1m라는 사실을 발견했고, 또 weighed about 29 kilograms. 무게는 몇 킬로? 29kg 정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루시를 통해서 다양한 사실들을 발견하고 있네요. More importantly라고 했습니다. More importantly 하면 더 중요하게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는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오겠네요. Lucy walked upright라고 했는데, 우리 upright 하면 수직으로, 직립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루시는 직립보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쵸? She is one of the early skeletons to clearly show the evolution of that motion 이라고 했는데요. 자, 그녀는요. 즉, 루시는 가장 초기의 골격들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뭐한 골격들인지 뒤에 나와요. 자, 명확하게 보여주는 골격들 중 하나래요. 무엇을? The evolution of that motion이니까, motion 하면 움직임이잖아요. 그런 움직임의 evolution, 진화를 명확히 보여주는 골격들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있다는 거겠죠? 자, 여기서 그 움직임이 나타내는 건 뭘까요? 그 움직임이라는 건 앞에 그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바로 직립 보행이 되겠네요. 직립 보행의 이러한 진화 과정을 명확히 보여주는 그러한 골격들 중 하나라고 합니다. 루시가. 자,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바로 내용 확인 문제 들어가 볼게요. 1번을 보시면 위글의 밑줄 친 that motion이 가리키는 것을 우리말로 쓰라고 했어요. 자, 우리 that motion이 들어있는 문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러한 움직임의 진화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초기 골격들 중 하나입니다. 누가? 루시가 라고 했어요. 근데 루시는 앞에 보니까 직립보행을 했다고 했거든요. 따라서 우리말로는 간단하게 직립보행 이 정도로 써주시면 되겠죠. 다음 2번 가겠습니다. 위클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때 빈칸에 적절한 말을 위클에서 찾아 쓰시오. 자, 그럼 요약문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볼게요. In terms of human 빈칸 of walking upright라고 했는데요. 우리 in terms of라고 하면 뭐뭐의 관점에서 이런 뜻입니다. 뭐뭐의 관점에서 그래서 직립보행의 인간 빈칸 관점에서 이두 번째 빈칸은 is a very important piece of evidence라고 했거든요. 매우 중요한 증거래요. 자, 매우 중요한 증거는 누구였죠? 바로 루시였습니다. 그쵸? 근데 어떤 관점에서 루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무엇에 이 직립보행의 진화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화하면 영어로 evolution이죠. 그리고 두 번째 칸에는 Lucy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Lucy에 관한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하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 보시면요. 첫 번째 선택지 보시면 부분적으로 복구된 골격에 붙여진 이름이다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장에 부분적으로 복구된 골격이라고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2번 보시면 1974년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되었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여러분? 네, 맞아요. 첫 번째 문장에 역시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되었다라는 내용 잘 나와 있습니다. 3번을 보시면요, 3200년 전에 산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3200년 전, 여기가 지금 함정이죠. 자, 우리 본문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요. She lived about 3.2 million years ago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3.2 million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어요? million이 100만이니까 320만 년 전에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3200년 전에 살았다라고 말하는 건 틀린 것이죠. 자, 4번입니다. 인간과 침팬지의 공동 조상인 것으로 여겨진다.

네, 이런 내용 정확히 있었죠. 그리고 5번을 보시면 키가 1.1m이고 몸무게가 29kg 정도이다라고 했는데 해당 내용 역시 수치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million 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100만입니다. 100만 알겠죠? 자, 다음 4번 가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위클에서 찾아 쓰시오. 자, 우리 A 볼게요. This diet program is 빈칸. 자, 여기서 다이어트는요, 살 빼는 그 다이어트라기보다는 뭔가 식단, 식이요법, 이런 의미의 다이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단 프로그램은 빈칸합니다라는 의미가 나오겠네요. 다음 문장을 보시면 It has all the necessary types of food라고 합니다. 자, 모든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그런 음식들을 다 가지고 있는 식단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완전한 식단 프로그램이 되겠네요. 우리 완전한 영어로 뭐라고 하죠? Complete라고 합니다. 자, 스펠링도 확인해 주세요. complete입니다. 완전한. 다음으로 B 갈게요. Both brothers are interested in taking photos라고 했어요. 우리 both라고 하면 둘다 이런 뜻이잖아요. 형제 두명다 be interested in 뭐뭐에 관심 있다죠? 사진 찍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은 빈칸한 취미를 가지고 있다인데 공통된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둘다 사진 찍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따라서 공통의라는 뜻의 단어인 누구? common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스펠링 확인. common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4번까지 문제 확인해 보았고요. 이제 우리 워크북으로 넘어가서 중요한 단어와 구문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우리 워크북은요, 107쪽에 있습니다. 쌤이랑 중요한 단어들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바로 암기해 볼까요? 자, A입니다. 다음 단어에 해당하는 우리말 뜻을 쓰세요 라고 했어요. 자, 1번 보시면 partially 라고 했어요. partial 이라고 하면 부분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ly로 끝나니까 뭐뭐하게, 뭐뭐으로 이렇게 부사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따라서 부분적으로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이어서 recovered 인데요. recover 이라고 하면 무언가를 회복시키다 혹은 복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recovered가 과거 분사로 쓰여서 명사를 꾸며줄 때는 복구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3번입니다. skeleton 인데요. 얘는 무슨 뜻? 네, 골격, 뭐 뼈대, 해골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according to 인데요. 아까 according to scientists라고 했잖아요.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according to 하면 누구에 의하면, 누구에 따르면이라는 뜻으로 기억해 두시고요. 이어서 archaeology입니다. 자, 이건 무슨 학문이었죠? 고고학입니다. 다음으로 complete인데요. complete 하면 완전한, 완벽한 이런 뜻이 되겠고요. 이어서 in addition입니다. addition이라고 하면 뭔가 추가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in addition이라고 하면 게다가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common인데요. common 하면 공동의 혹은 공통의라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ancestor인데요. ancestor 하면 조상이죠. 그리고 reconstruct 나왔는데 우리 construct 하면 건설하다란 뜻이죠. 근데 앞에 re를 붙였으니까 재건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어서 way 나왔습니다. 스펠링을 보시면 weigh인데 읽을 때는 way라고 읽으시면 돼요. 얘는 동사예요. 무게가 얼마이다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upright 하면 무슨 뜻? 직립하여 수직으로. 그리고 clearly인데요. 얘도 명확한, 분명한이라는 형용사 뒤에 ly를 붙였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라고 해석이 됩니다. evolution 하면 진화고요. 또 motion 하면 뭐예요?

그리고 million은요, 100만입니다. 중요한 구문들 복습해 보겠습니다. 괄호 안의 단어들을 올바른 순서로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해 볼게요. 1번을 보면 부분적으로 복구된 골격이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되었다. 자, 그러면 부분적으로 복구된 골격 어떻게 쓸까요? A partially recovered skeleton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발견되었다. 수동태 형태로 써야겠죠? 그래서 was found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고요. 이어서 2번 갈게요. 과학자들에 의하면 according to scientists 나왔으니까 뒷부분 그녀는 약 320만 년 전에 살았다 써줄게요. 자, 그녀가 살았다. She lived부터 쓰면 되겠네요. 근데 언제 살았어요? 약 320만 년 전에니까 about 3.2 million years ago가 되겠습니다. 자, 숫자 앞에 있는 about은 약, 대략 이렇게 해석이 돼요. 다음 3번입니다. listen은 매우 완전하기 때문에 고고학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자, Lucy is 다음에 고고학에서 매우 중요하다. 얘부터 한번 써봅시다. Lucy is very important in archaeology가 되겠죠? 자, 근데 왜 중요한지 뒤에 이유가 나와주어야 합니다. Lucy가 아주 완전하기 때문이죠. 자, 뭐뭐 하기 때문에라고 할 때는 우리 because 써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because she is very complete 이렇게 가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녀가 매우 완전하기 때문에 고고학에서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다른 해골들은 루시만큼 완전하지 않다라고 했는데요. 자, 뭐뭐만큼 뭐뭐한이라는 표현으로 우리 as 형용사 as를 활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주어 동사부터 갈까요? 다른 해골들은 뭐뭐하지 않다니까 other skeletons aren't 가주시고 뒤에 as complete as를 써서 루시만큼 완전하진 않다 이런 의미를 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그녀는 인간과 침팬지 사이의 마지막 공동 조상이라고 한다. 자, 우리 뭐뭐라고 한다 할 때는 it is said that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t is said that 먼저 쓰고 그 뒤에 그녀는 인간과 침팬지 사이의 마지막 공동 조상이다 써주시면 she is the last common ancestor between humans and chimpanzees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common 하면 공동의라는 의미로 나온 거예요.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어려웠던 문장이 있으면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쌤이 as 형용사 as 구문은 구문 포커스로 정리해 두었으니까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딩파워 중간 레벨 3를 함께하는 김은정입니다. 자, 우리 오늘도 데이 10의 두 번째 이야기로 재미있는 도끼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예습 필수 꼭 기억해 주시고, 미리 문제도 풀고, 어휘도 꼼꼼하게 공부하고, 그리고 독해도 한번 꼼꼼하게, 이제 하나하나 한땀한땀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끊어 읽기는 잘 되는지, 구문 독해가 좀잘 이루어지는지, 주제 파악은 잘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쌤과 같이 리딩 파워 여러 가지 포인트를 잘 짚어봤습니다. 그 내용들 복습하면서 독해를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고, 우리 오늘 또 역시나 여러분의 독해 힘이 되어줄 리딩 파워부터 만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reading power.

자, 여러분들 오늘의 리딩 파워는 글의 주장 파악하기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어요. 자, 우리 친구들 아마도 오늘 독해에서 그 문제가 출제가 되나 보다 예측이 되시죠? 자, 우리가 주장을 파악할 때는요, 이 주장을 나타내는 단서 표현들을 집중해서 딱 골라내시면 되거든요. 그 문장이 그냥 정답이에요. 이 유형은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주장이라고 하는 것에 글쓴이가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는 부분이 반드시 있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명령문으로 뭐뭐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 당연히 주장이겠죠. 그리고 너 뭐뭐 해야 한다. 그래서 조동사 should, must, have to 이런 표현들 그리고 또 need to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거 해야 돼. 할 필요 있어. 너 이거 해야 돼. 이건 다 주장을 나타내는 핵심 문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다음에 뭐 it is important 그리고 투부정사 important는 비슷한 다른 표현들이 들어가도 돼요. 뭐 necessary라든지. 그래서 to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o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문장들도 당연히 글쓴이의 주장을 나타내고 있는 힘이 실려있는 문장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은 주장 파악하기는 조금은 비교적 그래도 쉽게 풀리는, 왜냐면 단서가 딱 걸리면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정답을 고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 또 독해 하면서 우리 또 이번에 주장 파악하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 문장에는 어디에 단서 문장이 숨어 있었는지 같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Today, almost everyone uses some sort of SNS, social networking service to communicate with other people. 자, SNS가 오늘의 소재인 것 같아요. 자, 오늘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어떤 종류의 SNS를 다 쓰죠? 우리가 SNS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앞글자를 딴 것인데요. 그거를 종류는 되게 많잖아요. 사실 SNS가 그거를 뭐 어떤 종류든 거의 다 쓰지 않냐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하면서 역시나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투부정사 해석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누구랑 다른 사람들이랑 with an SNS We can get in contact with people whom we cannot see often and with those we see almost every day. 자, 그래서 이 SNS를 가지고서 우리는 get in contact with 이거는 표현을 한번 외워주시고 누구누구와 연락하다예요. 계속해서 접촉하는 거니까 누구누구와 연락하다라는 뜻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 연락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관계대명사 수식. 우리가 자주 볼수 없는 사람. 다시, 우리가 자주 볼수 없는 사람이요. 이렇게 수식하는 관계대명사 문장이었고, and가 지금 with하고 같이 병렬됩니다. 앞에 있는 with, 뒤에 있는 with 병렬이요. 그래서 또 이런 사람들과도 연락할 수 있어요. Those we see almost every day. 자, 이렇게 꾸며요. 우리가 거의 맨날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주 안 보는 사람하고도 연락하는 수단이지만 우리가 매일 보는 사람들하고도 필수로 SNS를 하죠. 뭐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SNS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자, 그래서 through their posts online, they can easily find out what and how they are doing. 요, through 하면 통해서란 뜻이죠? 뭘 통해서요? 그들의 게시물. 온라인에 올리는 그들의 게시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find out, 알아낼 수 있죠. What and how they are doing. 그들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It seems like we are closely connected to each other. 그래서 뭐처럼 보이냐면 우리가 굉장히 친밀하게 서로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seems 하면 보이다. seems like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closely가 가깝게, 친밀하게 이런 부사의 뜻이죠. connected to be plus pp 수동태로 서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해석이 됩니다. 자, 빈칸 나와 있고요. 이 빈칸이 바로 1번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연결 부사, 연결어를 찾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도 요거는 많이 해봤습니다. 각각의 연결어 한 번씩.

해석을 해보면 1번에 in fact 뭐였어요? 사실 이런 뜻으로 앞에 있는 내용을 좀 심화 강조할 때 이게 들어갈 수 있는 방향성이 같은 연결이었습니다. 앞에 내용과 그쵸? 그리고 however 이게 공기의 흐름을 바꿔놓는 역접의 접속사였죠. 그러나 하면서 앞에 있는 내용과 흐름을 바꿔버리는 역접의 접속사였고 그 다음 therefore는 그러므로 란 뜻이어서 앞에 있는 내용이 어떤 결과 결론이 이어지죠. 그리고 for example 얘는 예를 들어니까 말 그대로 주제에 관한 어떤 예시가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고요. 마지막에 as a result 이것도 결과적으로 란 뜻이기 때문에 원인 뒤에 결과가 이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연결어 특징을 잘 알고 있어야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앞에까지는 우리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빈칸 앞까지는, SNS의 어떤 우리가 조금 다알것 같은 그런 역할. 그쵸? 그래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창구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SNS를 통해서 긴밀하게 연결된 것처럼 보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내용도 과연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지, 아니면 방향이 바뀌는지를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의문문인 것 같아요. 의구심을 품는다는 얘기죠. 근데 SNS가 정말로 보여줄까요? 근데 여기서부터 뉘앙스가 사실 나오긴 합니다. 뭘 진짜 보여줄까? 의문을 품는 거야. What people think and feel inside.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느끼는지, 속으로는. 마음속으로는 진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느끼는지를 SNS가 정말로 보여주는 걸까요? 이렇게 의구심을 품잖아. 그러니까 앞에 쭉 얘기하던 공기의 흐름을 바꾸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접의 접속사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뒤에 이어지는 문장도 사람들은 do not usually post exactly how they feel or what they think. 사람들은 사실 대개는 올리지 않아요. 정확히 그들이 어떻게 느끼고 5월로 병렬 무엇을 생각하는지. 됐죠? 사실 정확히 올리는 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역시 앞에 있는 내용을 뒤집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 같지만 안 그래. 라고 하면서 우리는 역접의 접속사 however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Even if they do, it is hard to be 100% truthful as they worry that other people might criticize them. 그리고 실제로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일종의 가정이에요. 그들의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해도 어렵대요. It은 해석하지 않죠. 가주어, 투부정사가 진주어입니다. 100% 진실되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거야. 왜? 자, is는 여기서 이유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because의 뜻인 것 같죠? 왜냐면 그 사람들 걱정하거든요. That other people might criticize them.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을 비판할 수도 있다고. 비판하다, 그쵸? 걱정을 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사실은 이런데 그걸 100%또 솔직하게 게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100% truthful 하다고 믿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Although SNSs provide an easy way to communicate with a person. 자, 비록 SNS들이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쉬운 방법을 제공한다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although 하면 비록 뭐뭐일지라도 뒤에 주어, 동사 이어지죠? 그래서 비록 provide 제공한다고 해도 뭘 easy way 쉬운 방법을 뭐할수 있는 수식합니다.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죠.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face to face communication 면대면이라고 하지 얼굴을 직접 마주 보는 걸 우리가 face to face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직접 얼굴을 마주 보는 의사소통은 is still 여전히 needed 필요합니다. To get to know that person really well. 그 사람을 정말로 잘 알기 위해서는요. 라고 하면서 글쓴이가 결국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한번 공기의 흐름을 끊는 접속사, 역접의 접속사가 나오면 이제 앞이 중요한 게 아니라 뒤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뒤 중에서도 결론. 여기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이 주장을 나타내는 핵심 포인트들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need to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럴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거 주장을 아주 적극적으로 담고 있는 문장이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자, 그래서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그럼 온라인 말고 직접 얼굴 보고서 면대면으로 하는 의사소통 여전히 필요해라는 거를 그래 주장으로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1번의 정답은 역접의 접속사였고요. 그래서 2번의 정답은 뭐예요? SNS, 여기요. 이런 거. 이런 게 들어가죠. 상대방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의사소통. 아까 요 표현이 나와 있었던 그 문장. Face to face communication이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장을 그대로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이게 주장의 문장이네. 이렇게 5번으로 답 찾아주시면 돼요. 자, 대화의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쓸수 있는 말을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그랬는데요. I can't get a hold of Sally. 사실 몰라도요. 그냥 문맥을 보는 겁니다. 나는 셀리하고 이렇게 할수 없대요. 뒤에 보세요. I already sent three messages to her SNS account. 내가 이미 메시지를 3개나 그녀의 SNS 계정에 보냈거든. 그랬더니 비가 Well, why don't you give her a call? 전화하는 게 어떨까? 라고 하는 걸로 봐서 연락이 안 되는구나. 라고 충분히 추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get a hold of를 모른다고 해도요. 문맥적으로 이게 지금 연락하다 라는 뜻을 나타내는구나. 를 추론할 수 있다고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바로 get in contact with 라는 표현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get in contact with도 계속해서 접촉을 취하는 거니까 연락하다였고요. 이것도 hold는 원래 이렇게 붙잡는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연락을 붙잡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연락하다라는 뜻이 있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그대로 써주시고 4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A 문장 보죠. I go to an international school. 나 국제학교에 다녀. 우리는 동사 자리예요. In English. 영어로 이걸 해. 왜냐? We all speak different languages. 국제학교라 우리 다 다른 언어를 말하거든? 그럼 뭘로 해야 돼요? 만국 공통어라고 하는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 단어는 의사소통하다, communicate. 자, B 문장인 The new tax policy is ineffective. 자, 그 새로운 세금 정책은 비효율적입니다. The lawmakers, 그러니까 입법자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have been 빈칸이에요 for it.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런 비효율적인 이런 세금 정책을 낸 것에 대해서 비난받겠죠? 비판받겠죠? 그래서 우리 아까 criticize가 비난하다, 비판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지금 구조 보시면 얘네들이 비판하는 입장이 아니야. 당하는 입장입니다. have been PP 자리다. 현재 완료 수동태 자리다. 그래서 ed 형태로, pp 형태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되셨나요? 좋아요. 자, 우리 그러면 본문의 문제풀이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계속 이어서 워크북, 파워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다 봤었던 어휘 표현들인데요. 한 번씩 중요한 거 다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 get in contact with. 계속 반복이 됩니다. 누구누구와 연락하다 였고요. 좀 전에 문제로는 get a hold of. 요거랑도 만나봤어요. 그래서 둘다 연락하다. 그러니까 아까 쌤이 얘기했죠. 사실 hold는 붙잡다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 사람과의 연락을 붙잡는 느낌으로 얘가 연락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는구나. 이런 식으로 의미를 이해해 주시면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기본 뜻을 잘 생각해 보고 이런 표현들을 암기를 해 주시면 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closely 하면 가깝게, 친밀하게라는 부사 뜻이고, truthful, 풀로 끝나는 거 형용사죠? 진실한, 정직한이라는 뜻입니다. 좀 전에 나왔던 criticize, 비판하다이고, give a call은 전화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영작 훈련으로 넘어가서요. 우리는 1번은 직접 해보시고, 2번 문제부터 한번 배열해 볼까요? SNS로 우리는 자주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연락할 수 있어요. With an SNS 나와 있고, 우리는 할수 있어요. 까지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뭘할수 있어요? 연락할 수 있어요. 다시 반복. 자, 연락하다를 우리가 네 단어로 get in contact with. 그쵸? Get in contact with. 누구랑 연락할 수 있느냐? 사람들과 get in contact with people. 근데 어떤 사람들이야? 이제 관계 대명사로 수식할 겁니다. Whom?
We cannot see often. 우리가 자주 볼수 없는

뭘 알아낼 수 있는 거야? What they are doing. 됐죠? 이거 어순을 잘 지켜주시고, 혹시라도 What are they doing?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문장 중간에 들어간 간접 의문문이어서 What 뒤에는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What are they doing? 그러면 그들은 뭐 하고 있지? 이런 직접 의문문의 어순이니까 요거 좀 주의하면서 5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SNS가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진짜 보여줄 수 있을까? 아, 요런 문장. 자, 의문문이니까 조동사 먼저 나왔고요. 주어가 뒤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Can SNSs really show? 여기까지 나와 있네요. SNS가 진짜 보여 줄수 있을까?까지는 다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이거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관계대명사 what과 의문사 what, 이것도 우리 예전에 리딩 파워에서 정리해 준 적이 있습니다. what은 무엇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고,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고요. 그쵸? 좀 전에 우리가 여기에서 봤었던 what, 자, 여기에서 봤었던 what 있죠? 여기 있죠? 그쵸? 이게 바로 무엇을 이라고 해석이 되면서 의문사 what인 거고요. 그냥 여기서는 우리가 what을 뭐뭐하는 것이라는 관계대명사로 쓸 겁니다. 역시나 뒤에 주어 동사가 있다면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what people 주어 think and feel 동사 inside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의 what은 뭐뭐하는 것이라는 해석에 좀 다른 what이었다. 구분해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자, 오늘의 완강 미션은 우리 get in contact with 엄청 많이 반복이 됐습니다. 누구누구와 연락하다라는 뜻이었는데요. 이거 활용해서 여러분 문장 만들어서 이편 완전 여러분들 걸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게시판에 남겨주시고 선생님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복습이 중요합니다. 잊지 마시고요. 생간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함께 할게요. See you next time!

안녕하세요. 상큼한 6학년 EBS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수학 실력이 플러스 되는 시간, 여러분의 채은쌤입니다. 우리 5단원 진짜 그래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직접 띠그래프와 원그래프도 그려봤는데요. 이제 단원평가 문제를 통해서 단원을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자, 북2에 있는 단원평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북1에서 단원평가 레벨 1, 레벨 2까지 우리가 쫙 공부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2 마지막 단원평가는 앞에서 풀었던 문제보다는 이제 이 맞힌 개수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도전 가볼게요. 쭉 풀고 왔죠, 여러분? 준비됐나요? 자, 1번부터 갑니다. 와우, 1번부터 막 표도 나와있고 띠그래프도 나와있고 한데 내용이 뭔지 그거부터 출발해야 되겠다. 다음은 예원이네 학교 6학년 학생들의 혈액형을 조사하여 나타낸 표와 띠그래프입니다. 물음이 나빴어요 라 그랬네요. 자, 표도요, 지금 구멍난 부분은 딱 요 합계 말고는 없어요. 그쵸? 백분율도 다 나왔고. 그럼 첫째, 예원이네 학교 6학년 학생은 모두 몇 명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아니 A형부터 A, B형까지 다 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계산해볼까요? 70명, 60명, 48명, 22명, 그러면 130, 그 다음에 70, 아하, 그러니 200으로 계산이 되어서 합계 200으로 채워줄 수 있고, 그리고 200명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자, 가볍게 1번 풀고 2번으로 가죠.

이번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혈액형은 무엇인지 써보세요라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 표를 보면은 막 찾아야 되잖아요. 숫자들을 보고. 근데 띠 그래프를 보니까 띠가 가장 긴 거. 한눈에 알수 있죠. A형. 그죠? 그러니 아, 여기에서 일일이 수를 비교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눈으로 딱 보면 딱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프가 그 점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A형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O형 또는 AB형인 학생 수는 전체의 몇 퍼센트예요? 표에서 찾아도 되고, 띠그래프에서 찾아도 됩니다. O형은 24%, 그리고 AB형은 11%. 그러니까 전체의 24 더하기 11 계산하면 35%가 되는 거죠. 따라서 35%가 답이 되겠어요. 자, 4번에서 6번은 글을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어떤 글이냐? 내용이 이제 성상현이네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 독서량을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랬더니만 5권 이하 읽어요라고 말한 친구가 48명, 5권 초과 10권 이하 112명, 10권 초과 15권 이하 96명, 15권 초과가 64명.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범위가 있으니까 얘를 표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자, 5권 이하, 5권 초과 10권 이하, 10권 초과 15권 이하, 15권 초과. 이렇게 지금 딱 4개의 항목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학생 수를 구해서 백분율까지 계산해 줘야 됩니다. 학생 수는 여기 처음부터 이제 쭉 보면 되죠. 48, 112, 96. 자, 여기 명수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64. 그럼 합계. 더해보죠. 48 더하기 112 더하기 96 더하기 64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48하고 112를 더하면 얼마가 되나요? 0에다가, 그 다음에 이 6, 160. 그 다음, 96하고 64 더하면 0에다가 160. 그러니까 320이 되겠네요. 좋아. 그럼 여기 320으로 채워놓고, 그다음 백분율 가죠. 자, 백분율은 전체가 320명이니까 그 중에 48명이 몇 퍼센트예요? 라는 거죠. 그럼 320분의 48 곱하기 100을 이제 계산합니다. 자, 15로 약분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뭘로 할까? 16으로 하면은 얘는 2. 그 다음에 16으로 하면 이제 3이니까, 자, 여기서 한번더 약분해가지고요. 5, 3, 15%라는 거 구했어요. 여기가 15. 자, 두 번째는 320분의 110입니다. 곱하기 100. 요것도 이제 약분해보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 100하고 320을 일단 20으로 약분해도 되겠어요. 일단 10 약분하고 2로 약분하면 여기 5고 여기 16이잖아요. 그러면 16분의 112또한번 여기서 2로 약분합니다. 그럼 8이고요. 얘 2로 약분하면 얼마가 56이 되는데 또 8로 약분하면서 7, 5, 35%로 계산할 수 있어요. 여기 35. 그다음에 320명 중에 96명은 몇 퍼센트인가요? 곱하기 100을 해줍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5하고 16이 되었으니까 자, 16으로 한번더 약분할 수 있겠네요. 16 약분하면 6이고 6, 5, 30%가 되겠어요. 여기 30. 그 다음에 15권 초과는 320분의 64입니다. 100이니까 여기 5. 그 다음 16. 그 다음 16 약분하면 4. 4, 5, 20. 그래서 20. 자, 계산 잘했나? 약분 잘했나? 그럼 더 해볼까요? 15 더하기 35, 50. 30, 20, 50. 그래서 100. 아하, 제대로 계산 잘했구나. 자, 이렇게 표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백분율까지 구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표를 보고 띠그래프로 나타내 볼수 있어요. 띠그래프는 비율 그래프니까 백분율을 보고 나눠줍니다. 먼저 15%니, 작은 눈금 한 칸이 5%니까 세 칸, 35%는 7칸이죠.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50이니까요. 50까지 선을 그어줘도 돼요. 30, 20이면 30, 20 이렇게 말이죠. 자, 써줍니다. 5권 이하. 이하. 15%. 그 다음에 5권. 초과. 10권. 이하. 35%.

그 다음 세 번째로는 10권 초과 15권 이하 30%. 그 다음 15권 초과 20%.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일주일 동안 책을 10권 이하로 읽은 학생 수는 전체의 몇 퍼센트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10권 이하는 다시 우리가 T그래프 완성했으니까 T그래프로 봤을 때 어느 범위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워볼게요. 5권 이하도 10권 이하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5권 이하도 포함. 그리고 5권 초과 10권 이하도 당연히 10권 이하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포함. 그러니 15%와 35%를 합해서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가 모두 10권 이하가 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까요? 자, 정답은 15%와 35%를 더해서 이제 50%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50%다라는 거. 자, 하나 항목이 아니라 문제에 따라서는 여러 항목을 더해서 답을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 7번으로 갈게요. 7번은 이제 T그래프가 나왔는데요. 내용이 동은이네 학교 학생들의 일주일 동안 운동 시간을 조사해 나타낸 T그래프래요. 자, 일주일의 운동을 2시간 초과하여 하는 학생 수는 전체의 몇 퍼센트냐? 2시간 초과라고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나누어졌는지 한번 볼까? 가장 왼쪽은 1시간 이하예요. 10%.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35%.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28%. 3시간 초과 27%. 아, 2시간 초과니까 여기 2시간 초과 있네? 그래, 28%야. 그럼 돼요? 안 되죠? 범위를 생각했을 때 2시간 초과는 2시간 넘게 운동한 친구들을 다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 한 친구들도 당연히 포함되고, 4시간 한 친구들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에 3시간 초과도 반드시 해당이 된다. 그래서 앞에 우리 6번하고 또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의 항목이 아니라 두 개의 항목을 합해서 말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28 더하기 27을 했을 때 얼마? 55. 정답은 55%. 이건 진짜 실수하기 쉽겠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28%라고 착각하지 않게 해요. 자, 8번에서 10번은 이제 원그래프를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어떤 원그래프일까? 어느 가게에서 한달 동안 종류별 빙수 판매량을 조사한 나타낸 원그래프래요. 물음에 답하세요. 와, 빙수 너무 맛있겠다. 그죠? 팥빙수, 망고빙수, 딸기빙수, 딸기빙수, 커피빙수까지. 8번은 가장 적게 팔린 빙수는 무엇인지 써보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고 적은 비교하는 게딱이 원그래프가 최고죠. T그래프도 마찬가지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많이 팔린 거고 가장 적게 팔린 빙수는 가장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선생님, 피자 조각이라고 비유하면 좋다라고 그랬잖아요. 크기가 가장 작은 피자 조각은 바로 여기 있네. 그러니 커피 빙수가 인기가 가장 없었나 봐요. 정답은 커피빙수가 되겠어요. 자, 9번은 팥빙수의 판매량은 망고빙수의 판매량의 몇 배냐? 자, 몇 그릇을 팔았는지 몰라도 비율을 통해 알수 있죠? 팥빙수는 30%, 망고빙수는 25%.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바꿔 읽어봐요. 30%는 25%의 몇 배입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면 계산할 때는 꼭 자연수가 안 나와도 되는 거죠. 30 나누기 25를 계산하면 몫을 분수로 나타내 보면 25분의 30이잖아요. 그럼 약분하면 5분의 6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5분의 6배라고 해도 되지만 만약에 소수로 나타내면 10분의 얼마? 10이니까 1.2배라고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쌤은 소수로 써볼게요. 1.2배 이렇게 말이죠. 좋아요. 자, 그다음에 10번. 한달 동안 팔린 빙수는 모두 560개래요. 한달 동안 팔린 딸기 빙수는 모두 몇 개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딸기 빙수 찾아야죠? 여기 있어요. 몇 퍼센트? 30%예요. 그럼 560개에 30%를 팔았으니, 이거 우리 많이 계산했죠? 전체 수 곱하기 비율. 비율은 100분의 30. 계산만 하면 뜹니다. 약분 잘 해볼게요. 10 약분하고 10 약분하면 결국 56 곱하기 3을 계산하면 돼요. 6, 3, 18, 5, 3, 15니까 168로 계산이 나오고, 따라서 한달 동안 팔린 딸기 빙수는 168개입니다.

있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어요. 자, 11번은 이제 표가 100분율이 안 나왔는데, 성우대학교 학생들의 취미 활동을 조사 나타낸 표를 보고, 자, 100분율을 구하여 표 완성, 원그래프까지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이거 진짜 많이 해봤죠? 자, 전체 합계가 400명이고요. 취미가 뭐니? 물어봤을 때, 게임이요라고 답한 친구가 140명, 운동 100명, 독서 80명, 바둑 60명, 기타 20. 100분율 구해볼게요. 게임부터. 400명 중에 140명입니다. 곱하기 100을 하면 되는 거죠? 약분. 그러면 4로 약분 가능한가요? 네, 약분 가능합니다. 30 얼마? 5가 되겠다. 그래서 35%. 그 다음에 운동 갈게요. 400명 중에 100명입니다. 곱하기 100. 그럼 약분. 4분의 100이니까 25%. 그 다음, 독서 갈까요? 독서 이쪽으로 갈게요. 독서. 400명 중에 80명. 우리 친구들은 모두 여기에 속하겠죠? 그래서 약분 20%. 그 다음, 바둑 갈게요. 400명 중에 60명. 짠짠, 약분. 그래서 15%. 그 다음에, 20명, 기타 갈게요. 기타는 400명 중에 20명이니까 100으로 약분하고 40분의 20이니 얼마? 5%. 자, 따라서 다 더해봐서 100이 맞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35 더하기 25는 60, 80, 95, 100. 확인했어요. 자, 원그래프 나눕니다. 지금 보니까 5칸이 25%. 한 칸이 이제 5%이기 때문에 35%는 30, 35 여기까지. 그 다음 25%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 20, 여기까지. 15, 여기까지. 나눴어요. 자, 항목 써보죠. 게임. 35%. 운동. 25%. 그 다음에 독서. 20%. 바둑. 15%. 칸이 좁아! 그러면 밖에다가. 기타. 5%.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번은 우리 11번의 원그래프를 보고 알수 있는 내용을 두 가지 써보세요 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완성을 했으니까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이 뭘까? 자, 여러 가지를 알수 있어요. 그쵸? 근데 이 중에서 두 가지만 한번 알아보래요. 그러면 내가 알수 있는 사실들을 우리 함께 나열해 볼게요. 일단 이 비율이니까 비율 그래프는 많고 적음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습니다. 그러니 가장 많은 친구들이 취미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게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동, 그 다음 독서, 바둑, 이런 순서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는 뭐 가장 적은 취미 활동은 바둑일까는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 기타에는 여기에 나오지 않은 네 가지 항목 외에 여러 가지 이제 학생 수가 적은 활동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바둑이 가장 학생 수가 적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운동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를 알수 있을까요? 기타의 뭐세 배가 바둑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고 또몇 배다라는 것도 나눗셈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계산하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뭐 게임은 운동의 몇 배, 뭐 독서는 바둑의 몇 배, 운동은 바둑의 몇 배,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쵸? 좋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많은 취미 활동, 두 번째로 많은 취미 활동을 그럼 선생님은 그냥 두 가지 써볼게요. 첫 번째. 가장 많은 학생들의 취미 활동은 게임입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두 번째로 많은 학생들의 취미 활동은 운동입니다. 자, 이거는 딱 답이 꼭 이렇게 써야 된다.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만의 또 다른 알아볼 수 있는 내용 써보세요. 아셨죠? 그 다음에

3에서 14는 이제 띠그래프 두 개가 나왔습니다. 지원의 학교 6학년 학생들의 반별로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 수를 조사해 나타낸 띠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자, 위에 있는 띠그래프는 1학기, 아래는 2학기고요. 1반부터 4반까지 반별로 나와 있어요. 13번은 2학기에라고 했으니까 아래 그래프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 중 1반 또는 2반 학생 수는 전체의 몇 퍼센트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래에 1반, 2반 합해서 말해주면 되니까 20%하고 15%를 더한 35%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죠? 네,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 특히 1학기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그 다음에 14번은 자, 1학기에 비해 2학기에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 수의 비율이 늘어난 반은 몇 반이에요?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1학기에 비해 2학기가 라는 거는 위에보다 아래 그래프에서 띠의 길이가 더 늘어났으니까 길어지겠죠. 길어진 반을 찾아주면 됩니다. 자, 1반은 딱 봐도 줄어들었고요. 2반도 줄어들었어요. 3반 늘어났네요. 무려 15%에서 35%로 20%나 늘어났어요. 4반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늘어난 반딱한 반반이 한 반뿐이죠. 3반이 답이 된다. 라는 거알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5번은 이제 서술형 문제인데 원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성인의 반의 밭에 심은 농작물 별 밭의 넓이를 나타낸 원그래프입니다. 좀 문장이 어려워. 성인의 밭에 심은 농작물 별 밭의 넓이. 그쵸? 자, 전체 밭의 넓이가 500제곱미터일 때 심은 넓이가 가장 넓은 농작물과 가장 좁은 농작물의 밭의 넓이의 차는 몇 제곱미터인지 구해보세요. 라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일단은 가장 넓은 농작물, 가장 좁은 농작물, 각각 밭의 넓이를 구한 다음, 마지막으로 차의 넓이까지, 차까지 구해주는 세 가지 과정이 필요하네요. 그러면 원그래프 봤을 때 상추, 오이, 호박, 가지, 고추. 가장 넓은 거. 상추 30%. 가장 좁은 거. 바로 고추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첫 번째 넓은 것부터 구해 볼게요. 바로 심은 넓이가 가장 넓은 농작물은 상추, 물, 은, 상추이고, 그 다음에 넓이는 500제곱미터에 몇 퍼센트? 30%니까 비율 곱할까요? 약분하면 5, 5, 3, 15, 150제곱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좁은 거 찾아볼게요. 심은 넓이가 가장 좁은 농작물은 그래프상 고추죠. 고추이고요. 넓이는 자, 10%니까 500제곱미터에 10% 50제곱미터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입니다. 자, 이제 답 찾을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 차를 구해 보면 따라서 차는 자, 150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를 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제곱미터로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1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원그래프를 통해 비율을 비교하여 가장 넓고 좁은 농작물을 찾아 전체 넓이를 통해 각각의 넓이를 구하여 차까지 구해보는 흐름으로 문제 해결해 봤어요. 그 다음에 16번에서 17번은 이제 띠그래프를 보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다음은 희술의 반 학생들이 가고 싶은 나라를 조사 나타낸 띠그래프예요.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독일, 미국, 중국, 프랑스, 기타. 근데 미국하고 중국의 비율이 안 나와 있죠? 자, 그럼 이거 서술형 문제입니다. 자, 조건이 지금 문제 나왔으니까 잘 읽어볼게요. 미국에 가고 싶은 학생 수가 중국에 가고 싶은 학생 수의 두 배일 때, 미국에 가고 싶은 학생 수는 전체의 몇 퍼센트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중국의 두 배다라고 했으니까요.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만약에 중국, 그러니까 좀 적은 쪽을요, 기호를 사용하는 게더 편해요. 자, 만약에 중국에 가고 싶은 친구들이 네모 퍼센트라고 한다면 두 배니까 네모 곱하기 2%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럼 싹다 합해갖고 100%니까
미국과 중국의 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에서 빼면 되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네모를 구하고 미국의 네모 곱하기 2의 값을 구해주면 되겠어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미국과 중국의 합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체 100에서 독일 30%, 프랑스 15%, 기타 10을 빼보자고요. 그러면 45, 55를 빼는 거니까 45가 되는 거예요. 이므로 자, 미국에 가고 싶거나 미국 또는 중국에 가고 싶은 학생 수는 전체의 45%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이제 기호를 이용해 가지고요. 중국에 가고 싶은 학생의 비율이죠. 비율을 네모 퍼센트라 하면 자, 미국은 어때요? 미국에 가고 싶은 학생의 비율은 두 배니까 비율은 네모 곱하기 2%입니다. 그런데 합해서 45%라면서. 그러니 네모 더하기 네모 곱하기 2 계산하면 45%가 나오는데 이 식은 우리 네모 곱하기 2라는 건 네모의 두 배니까 네모를 두번 더하면 된다고요. 그러니 네모를 이렇게 결국 세번 더해서 그 값이 45라는 건 하나는 바로 15. 15, 15, 15, 45잖아요. 자, 임으로 여기다가 할게요. 미국에 가고 싶은 학생 수는 자, 전체 몇 퍼센트? 지금 네모가 15예요? 그럼 중국에 가고 싶은 친구들이 15%입니다. 그럼 미국은 두 배니까 30%가 되는 거죠. 30%입니다. 정답은 30%가 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우리 17번으로 갈게요. 프랑스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이 51명일 때 기타 나라에 가고 싶은 학생 수를 구하세요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서는 15%가 51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3분의 1, 즉 나누기 3을 하면 5%가 되는데 51 나누기 3을 하면 이제 17명이에요. 그러니까 5%가 17명이고 기타는 10%니까 또 5%의 두 배를 이용하면 34명이다 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4명이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은요. 지금 그래프 중에 알맞은 그래프 고르는 거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어느 마을의 성씨별 사람 수에, 뭐다? 그냥 띵. 눈에 띄는 두 글자 있죠. 비율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나타내게 알맞은 그래프. 비율 그래프. 비율 그래프는 띠 그래프, 옹 그래프. 이번 단원 주인공이니까 4번과 5번 골라주면 된답니다. 자, 19번에서 20번은 원 그래프에 대한 문제인데, 다음은 민진의 밭에 심은 종류별 모종수를 조사 나타내는 원 그래프래요. 물음에 답하세요. 라 그랬어요. 아니, 원 그래프를 보고 띠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냐고요? 있지요. 둘다 같은 비율 그래프니까 어차피 여기 고추 35%가 띠 그래프를 그린다고 갑자기 비율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대로 원을 나눴듯 그대로 띠를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니 고추부터 갈까요? 35% 여기까지. 가지 25%니까 한칸 5%인 것도 똑같아요. 그러면 어디? 여기까지. 상추 25%니까 10, 15 여기까지. 나머지 15% 확인했습니다. 자, 항목만 쓸게요. 고추 35%, 가지 25%, 상추 25%, 오이 15%. 이렇게 띠그래프로 나타내 봤어요. 자, 좋아요. 그러면요. 우리 20번 문제는 민진의 밭에 심은 모종이 모두 800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800개에 대한 비율을 이 원그래프로 나타낸 거고 그중
종류별 고추 모종. 자, 고추.

모종을 띠그래프로 나타냈는데 문제는 청양고추 모종은 몇 개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다시 처음 주어진 원그래프로 가서 고추를 찾아보면 35%입니다. 그쵸? 그러면 이 35%를 다시 100%로 이렇게 띠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가지, 상추, 오이는 말고. 그럼 먼저 이 고추가 몇 개인지 알아본 다음 다시 그중에서 풋고추, 청양고추, 오이고추가 있으니까 청양고추가 몇 개인지 구해보면 되는 거죠. 자, 차례로 구해볼게요. 일단 원그래프에서 고추 개수는 800개 중에 35%니까 800 곱하기 100분의 35 계산해서 약분 8 곱하기 35 계산합니다. 8, 5, 40, 8, 3, 24. 280개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추 전체가 여기는 지금 280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 40%라는 거죠? 그러면 그중 청양고추는 280개 중에 40%, 100분의 40이 되겠네요. 그럼 10, 약분, 10, 약분, 28 곱하기 4만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8, 4, 32, 2, 4, 8에서 112개로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정답은 112개다라는 겁니다. 자,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유형은 우리 유형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뭐 서술형 수행평가에서도 그렇고 항상 마지막에 나오니까 그만큼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띠그래프에서 우리가 전체가 같은 경우만 많이 봤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다시 전체로 해서 구하는 거는 헷갈리지 않도록 문제를 잘 읽고 그 의미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5단원 마무리를 하면서 마지막 아쉬우니까 한 문제 더 풀어봐야 되겠죠? 오늘의 플러스 한입뚝딱 문제. 짠! 이번에는 가지가 주인공입니다. 자, 전체 밭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 해결해서요. 수강 후기 게시판으로 많이 많이 와주세요. 아셨죠? 자,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는 중학생이 되어도 또 나오기 때문에 꼼꼼하게 복습하고요. 다음 시간 새로운 단원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문법을 알면 문장이 보인다. EBS 만점왕 영어 따라 쓰는 영문법 레벨 3. 3단계에 오신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요, 8강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Chapter 2 관사와 수량 표현에서 공부했던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워크북 문제풀이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쌤이 OT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워크북 문제는 미리 풀어오시는 것을 꼭 권해드린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죠? 여러분이 이 워크북에서 만날 수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이 학교 시험에서 볼 수 있는 문제와 유형 혹은 난이도가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들을 풀어보면 자기 실력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문제 안 푼 친구들 있다면 미리 한번 꼭 풀어보시고 쌤이랑 같이 첫 번째 문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Unit 4 관사였고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법이 옳으면 동그라미, 그리고 틀리면 X를 하고 문법에 맞는 문장으로 다시 써보라고 하였어요. 자, A 보시면 I saw a playful puppy라고 했습니다. 나는 즐거운 강아지 한 마리를 보았다.

우리 한 마리라고 할 때 어 쓸 수 있어요. 잘 썼습니다. B를 보시면 she is a second child. 우리 순서를 나타내는 말 앞에는 어가 아니라 더 써주었습니다. 정관사 더가 어울려요. 이어서 C를 보시면 a elephant라고 하였는데요. 뒤에 있는 명사가 모음 소리로 시작할 경우에는 어가 아니라 보통 on을 쓰고요. 혹은 그 코끼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정관사 더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D입니다. An earth goes around a sun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틀린 거 바로 발견하셨죠? 우리 유일한 대상 앞에는요. 어나 on이 아니라 정관사 더를 써줍니다. 그래서 The earth goes around the sun 이렇게 바꿔서 써주시면 돼요. 이어서 E인데요. I visit the library once a week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이 표현 정말 여러 번 연습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once the week가 아니라 once a week가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 다시 한번 꼭 기억할게요. 일주일에 한 번은 once a week. 자, 이어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장과 해석이 일치하면 동그라미, 다르면 X를 하고요. 해석에 맞게 문장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보시면 그녀는 어제 그 선생님을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그 선생님, 정해진 사람이니까 어가 아니라 정관사 더를 써주어야겠죠? 그래서 알맞은 형태로 여러분은 문장 한 번씩 더 써보시고요. 이어서 B를 보시면 나는 시장에서 사과 하나를 샀다. 사과 하나를 샀다. 하나일 때는 정관사 더 아니고 부정관사 어나 언을 써주면 됩니다. 그런데 첫 소리가 모음이니까 언 써주면 되겠네요. I bought an apple at the market. C 보시면 당신은 오늘 첫 번째 손님이다 라고 했어요. 첫 번째 순서 나올 때는 더 쓰는 거 맞죠? 매우 잘 쓰였으므로 문장을 그대로 그냥 한 번 더 써주세요. D를 보면 꽃들은 킬로당 10달러이다 라고 했는데요. 우리 뭐뭐 당이라고 할 때 단위 앞에서 어 쓰는 거 맞아요. 혹시 까먹었다면 지금 다시 기억해 둡시다. 단위 앞에 어가 쓰이면 뭐뭐마다, 뭐뭐당 이러한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를 보시면 그는 어떤 소녀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정해지지 않은 대상이잖아요. 어떤 소녀. 따라서 a girl 쓰는 거 맞아요. He was talking with a girl. 자, 이어서 우리 유닛 5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부터는 다양한 수량 표현을 활용해서 직접 문장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를 보시면 너는 마셨다라고 했어요. 너는 마셨다부터 쓰는 거예요. 주어진 표현들 중에서 골라서 쓰는 거죠. You drank. 그런데 무엇을 너무 많은 물을 이니까 too much water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water 셀수 없는 명사니까 too much와 어울려요. 이어서 B를 보시면 나는 넣었다. I put이 되겠네요. 너무 많은 설탕을 too much sugar. 근데 어디에? in the cup. 컵 안에. 이어서 C를 보시면 그는 샀다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문장 쓸때 주어와 동사부터 나온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는 샀다는 he bought가 되는 거고 몇 개의 오렌지들을 이니까 많은이 아니라 몇 개의니까 a few oranges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D인데요. 그녀는 가지고 있다가 주어 동사예요. she has 나와 있죠. 많은 친구들을 임으로 many friends가 되겠죠. 이때 friends는 셀수 있는 명사니까 many와 어울린다. 이를 보면 나의 여자 형제는 필요하다. 여기까지가 주어 동사 my sister needs가 되는 거고요. 약간의 도움을 우리 도움은 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a little help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문장 정확하게 쓰셨는지 모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어서 2번 갈게요. 단어를 바르게 배열해 문장을 완성하고 우리말로 의미를 써보도록 할게요. 자, A 볼게요. 우리 주어와 동사부터 찾아주는 거예요. 나는 보았다부터 시작할게요. I saw 써주시고 그 뒤에는 많은 꽃들을 나오면 되겠죠? I saw many.

flowers in the park. 나는 공원에서 많은 꽃들을 보았다가 되겠습니다. 비도 역시 주어와 동사부터 찾아요. 주어는 they. 동사는 didn't get이니까 they didn't get much sleep 해서 그들은 많은 잠을 자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C에서는요, let's wait로 시작을 하는데, let's go 아시죠? 가자 이거잖아요. Let's wait는 기다리자라는 의미예요. Let's wait a few minutes 하면 몇분더 기다려 봅시다. 몇분 기다려 봅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D를 보시면 주어와 동사 한번 찾아볼까요? We have. 우리는 가지고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가 나와야 하잖아요. A little water. 약간의 물을. 어디에? In the bottle 순서로 해서 We have a little water in the bottle. 우리는 병 안에 약간의 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문장을 쓸 때는 주어와 동사부터 쓴다라는 점을 기억해 보세요. 2입니다. 역시 주어 동사 찾아볼까요? 내가 먹었다. I ate. 먼저 나와주면 되겠죠? 그 뒤에는 무엇을 먹었는지가 나와요. Many cookies. 많은 쿠키들을. 따라서 I ate many cookies after dinner. 나는 저녁 식사 후에 많은 쿠키를 먹었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유닛 6로 한번 가볼 텐데요. 이번에는 some과 any, all, every를 구분하는 연습입니다. 먼저 1번 보시면 다음 문장을 보기와 같이 부정문으로 바꾸어 써보라고 하였습니다. 주어진 문장 보시면요. 보기에서 I need some paper이라고 했어요. 우리 긍정문에서는 주로 some이 잘 어울린다라고 했지만 부정문으로 바뀜과 동시에 some을 뭘로 바꿔줬어요? any로 바꿔주었죠. 긍정문에서는 some, 부정문에서는 any라는 점을 잘 기억하면서 알맞은 형태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A 보시면 she took some pictures. 그녀는 약간의 사진들을 찍었다예요. 자, 긍정문 어떻게 바꿀까요? 부정문으로 she didn't take any pictures가 되겠죠? 과거 형태니까 didn't를 활용해 주시고 이 some은 역시 any로 바꿔줘요. B 볼게요. David has some homework. David는 약간의 숙제가 있다인데요. 이때의 some은 어떻게 바꿀까요? 역시 any로 바꿔줍니다. 다만, David has는 David doesn't have로 바꿔주어야 부정문이 되겠죠. C를 볼까요? He read some books at the library. 그는 도서관에서 약간의 책을 읽었다인데요. 자, 긍정문일 때는 이렇게 some을 쓰지만 부정문일 때는 우리 any를 써주어야겠죠. He didn't read any books at the library가 되겠습니다. 자, D를 보시면 I sent some letters. 나는 약간의 편지들을 선생님께 보냈다입니다. 과거 형태이므로 역시 I didn't send. didn't를 이용해서 부정문 써주시고요. some은 any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보면 we have some oranges라고 했어요. 우리는 약간의 오렌지들이 있다. 이건데 부정문으로 바꾼다면 we don't have Any oranges. 우리는 가방 안에 어떤 오렌지도 없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 이 긍정문에서는 some을 쓰지만 부정문에서는 any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셨죠? 이어서 2번 갈게요. 다음 문장에 쓰인 all을 every로 바꾸어 써보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 all과 every 의미는 둘다 모든이라는 뜻이지만 all은 복수명사와 어울리고 Every는 단수 명사와 어울린다라는 점을 잘 기억하면서 A 볼게요. All children love puppy라고 했습니다. Puppies라고 했어요. 바꾸면 Every child loves puppy가 되겠죠? Every 뒤에는 단수 명사가 오도록 해주시고요. 주어가 단수니까 일반 동사 뒤에는 반드시 S를 써주셔야 해요. 자, B 갈게요. All flowers smell good. 모든 꽃들은 냄새가 좋다. Every flower smells good이 되겠죠? Every 뒤에는 단수 명사가 나오도록 하고, 동사는 일반 동사니까 S.

이름을 붙여주자. See, 갈게요. All dogs bark loudly. 모든 개들은 시끄럽게 짖는데요. 바꿔볼까요? Every dog barks loudly가 되겠습니다. Every 뒤에는 단수 명사 나오고 일반 동사 뒤에는 S를 붙여서 단수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뒤를 보면 All teachers check homework. 모든 선생님들께서는 과제, 숙제를 체크하신다, 확인하신다인데 every 뒤에는 단수 명사가 나오도록 해주시고 일반 동사 뒤에는 S를 붙여서 단수 표시를 해줍니다. 이를 보면 모든 남자 아이들은 그 팀을 응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all boys일 때는 cheers지만 every boy일 때는 cheers를 써주어야 한다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우리 all 복수 명사 뒤에는 동사도 역시 복수로 써주고 every 단수 명사 뒤에는 동사도 역시 단수 써준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실전업 퀴즈로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다음 문장의 부정관사 어와 같은 용법으로 쓰인 것을 고르라고 하였습니다. 주어진 문장을 보시면 He runs 5km a day라고 하였거든요. 그는 하루에 5km를 달린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어는 무슨 뜻으로 쓰인 걸까요? 여기에서 어는 단위 앞에 나와서 뭐뭐마다 혹은 뭐뭐당 이런 의미로 쓰인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같은 의미로 사용된 어를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을 보시면 My father is a doctor 이라고 했어요. 나의 아버지께서는 의사다 이런 의미인데요. 여기서는 어가 단위 앞에 나와서 뭐뭐마다 라고 쓰인 것 아니죠. 그래서 같은 용법이 아닙니다. 자, 2번 볼게요. Do you have a puppy? 라고 했어요. 너는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니? 이때는 하나의 수를 의미하기 위해서 부정관사 어를 써준 것뿐 주어진 문장과 같은 용법으로 쓰인 건 아닙니다. 3번 보시면 She bought a new phone 이라고 했는데요. 그녀는 새 폰을 하나 샀다 이런 의미죠. 얘는 2번과 마찬가지로 하나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과 다른 용법이에요. 4번 보시면 I go swimming twice a week라고 했어요. 나는 일주일에 두 번 수영을 간다라는 의미죠. 여기서는 시간 단위 앞에서 어가 쓰여서 뭐뭐마다라는 의미로 쓰였으므로 4번 정답으로 바로 골라줄게요. 이어서 5번 보시면 I met a foreigner on my way home 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어떤 외국인을 만났다. 나는 외국인 한 명을 만났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도 주어진 문장과 같은 용법으로 쓰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바로 골라줄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부정관사의 용법을 우리 문제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장의 빈칸에 정관사 더를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관사를 꼭 반드시 써야 하는 두 가지 경우를 여러분 꼭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먼저 순서를 나타내는 말 앞에는 더를 써야 합니다. 자,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쭉 보시면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 나와 있죠? 찾아볼까요? 네, 바로 4번의 second입니다. 이 순서를 나타내는 말 앞이므로 반드시 정관사 더를 써 주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정답을 찾아보았다면 빠르게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도 역시 정관사 더를 반드시 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순서뿐만 아니라 유일한 대상 앞에도 꼭 더를 써줘야 해요. 우리 유일한 대상 나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유일한 대상 달 나와 있습니다. 달 앞에는 항상 더를 써주죠. The moon, 달이에요. 그래서 정답 바로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정관사 더는 정해진 대상 앞에 쓰거나 유일한 것 혹은 순서 앞에 쓴다라는 점이요. 기억하셨죠? 이어서

4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중 올바른 문장을 고르세요라고 하였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I ate too many food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음식은요, 음식의 집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셀수 없는 명사예요. 따라서 many가 아니라 누구랑 어울릴까요? 음식이 많다 할 때는 much를 써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적절하지 않겠고요. 2번 보시면 he took much pictures라고 했는데 셀수 있는 명사인 사진들이 나왔으니까 much가 아니라 many를 써줘야겠죠? 얘도 수량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3번 보시면 we'll wait a few minutes. 1분, 2분, 3분 셀수 있는 명사죠. 따라서 a few와 어울리는 것 맞네요. 3번 골라줄게요. 4번 보시면 they don't have some idea. 우리 부정문에서는요, some이 아니라 any가 훨씬 더 어울립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5번 보시면 she asked a little questions. 질문들을 셀수 있잖아요. 따라서 a little이 아니라 a few로 바꿔주어야 적절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정답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a few, a little의 차이 꼭 기억합시다. a few는 셀수 있는 명사 앞에 오고 a little은 셀수 없는 명사 앞에 와줘야 해요. 자, 5번입니다. 역시 올바른 문장 골라볼게요. 1번 보시면 he needs any water. any는요, 부정문에서 어울린다고 했잖아요. 이 문장은 긍정문이므로 some이 어울립니다. he needs some water. 이렇게 바꿔줘야겠어요. 자, 2번을 보시면 all child likes to play. 자, 뒤에 단수 명사가 오고 있기 때문에 all 아니고 every로 바꿔주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쵸?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을 보시면 Can I have a few juice? 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주스 좀 마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였는데 a few는 뒤에 셀수 있는 명사가 나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4번을 보시면 Every book is interesting. 잘 쓰였죠? Every 뒤에 단수 명사가 나와줬고 비동사도 알맞게 잘 쓰였습니다. 그래서 4번 골라줄게요. 5번을 보시면 I don't have some homework. 부정문이니까 우리 some 아니고 any로 바꿔야 나는 어떤 숙제도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every 뒤에는 단수 명사를 쓴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자, 6번입니다. 이번에는 다음 중 올바르지 않은 문장을 고르라고 하였어요. 자, 역시 같은 방식으로 1번을 보시면 books는 셀 수가 있는 명사이므로 a few와 잘 어울린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자, 2번을 보시면 there isn't many sugar이라고 했는데 자, 설탕은요, 셀수 없는 알갱이 물질이잖아요. 알갱이 물질 셀수 없죠. 소금도 셀 수가 없어요. 따라서 many가 아니라 much와 어울려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 바로 나왔네요. 2번입니다. 3번 보시면 긍정문이고 some 나올 수 있죠. They visited some countries. 그들은 약간의 국가들을 방문했다. 몇몇 국가들을 방문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돼요. 4번 보면 Would you like some apples? 라고 했는데 권유하는 질문이니까 some 매우 잘 어울립니다. 5번 보시면 He needs a little help 라고 하였는데 도움은 셀수 없는 명사이므로 a little과 또잘 어울려요. 그래서 정답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7번인데요. 우리 수량 표현 계속 한번 연습해 볼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4개 표현은 들어갈 수 있으나 답이 되는 1개 표현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문장 보시면 빈칸 students were in the library라고 했어요. 자, 뒤에 있는 명사 한번 볼까요? 일단 학생들은 셀수 있어요, 없어요? 셀수 있습니다. 셀수 있는 명사고요. 또 복수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앞에 올수 있는 수량 표현이 되겠네요. 자, 1번 가능하죠? Many students 하면 많은 학생들이라는 뜻이에요.

치고요. A few도 가능합니다. A few students 하면 몇몇의 학생들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a little in 뒤에 셀수 없는 명사만 올수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갈 수 없다. 답 골라줄게요. Some과 a 모두 가능합니다. 몇몇 학생들, 모든 학생들 가능하므로 우리 정답 3번으로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셀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 이것만 구분해주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8번 가볼까요? 이번에는 다음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We have 빈칸 time before class라고 했는데 역시 빈칸에는 수량 표현이 들어갈 거고 수량 표현은요, 뒤에 어떤 명사가 오는지를 잘 봐야 해요. 우리 시간이라는 건 추상 개념에 해당하므로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1번에 a little 되겠죠? A little in 셀수 없는 명사 앞에 나옵니다. 우리는 수업 전에 약간의 시간이 있다라는 의미가 돼요. 자, 2번과 3번의 경우 뒤에 셀수 없는 명사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안 되겠고요. 4번 볼까요? We have any time before class. 얘는 부정문과 어울리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All in 넣었을 때 의미가 좀 이상해요. We have all time before class. 수업 전에 모든 시간이 있다? 의미상 어색하므로 가장 적절한 답은 1번이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비슷한 9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They saw 빈칸 stars last night. 자, 이때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자, 빈칸에 알맞은 수량 표현을 넣으려면 바로 뒤에 있는 명사를 봐요. 이번에도 셀수 있는 명사가 나와 있고요. 또 복수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1번 될까요? Much stars? Much는 셀수 없는 명사랑 어울리죠? 그래서 안 되고요. Any의 경우 부정문과 어울리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3번 보시면 every는 뒤에 단수 명사가 나와 주어야 하죠. 그래서 stars랑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Many 가능하겠네요. 많은 별들 가능합니다. A little 역시 뒤에 셀수 없는 명사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0번으로 가볼 텐데요.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옮길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입니다. 자, 우리 차좀 드실래요? 라고 했어요. 권유하는 문장이고요. 이때는 Would you like some 뭐뭐뭐 이렇게 씁니다. 얘는 문법 문제라기보다는 여러분이 꼭 하나의 표현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Would you like some tea? 하면 차좀 드실래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커피 좀 드실래요? Would you like some bread? 빵좀 드실래요? 이렇게 권유할 때는 우리 가장 많이 쓰는 표현 Would you like some 무엇 무엇 꼭 기억해 둡시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some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표현 정말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하자. 자, 이어서 우리 11번입니다. some과 any 중에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다른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를 쭉 보시면요. 딱 하나에만 any가 들어가고 나머지 네 문장에는 모두 some이 잘 어울립니다. 하나씩 따져볼까요? 1번을 보시면 빈칸 dogs like to eat. 일단 긍정문이잖아요. 그쵸? 긍정문이니까 some과 any 중에 누구 써줄 거예요? some을 써줘야겠죠. some dogs like to eat. 어떤 개들은 먹는 걸 좋아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번을 보니까 didn't 부정문 나왔어요. 바로 any 넣어줄게요. I didn't see any birds. 나는 어떤 새들도 보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3번 보시면 긍정문 나와 있습니다. 약간의 비가 내렸다라는 의미로 some rain fell last night이 되겠네요. 자, 4번 보시면 Would you like 뭐뭐 bread라고 했습니다. 빵좀 드실래요라고 할때 우리 Would you like some bread가 되겠죠? 자, 우리 권유할 때 의문문에서는 some을 써준다라고 하였습니다. 권유의 의문문에서는 이 some이 잘 어울립니다.

0: 하셨나요? 자, 일단 every children에서 벌써 오류가 생겼습니다. every는 단수 명사와 어울려요. 뒤에는 복수 명사가 있고요. 복수 명사와 어울리는 수량 표현은 every가 아니라 all입니다. 따라서 all children need love 이렇게 써주거나 아니면 아예 주어와 동사 모두 단수 형태에 맞춰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every child needs love가 되겠죠? 자, 이어서 13번입니다. I have a few money in my pocket. 자, 여러분, money는요, 셀수 있는 명사일까요? 이 돈이라는 개념은 집합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셀수 없는 명사 취급합니다. 따라서 a few와는 어울릴 수가 없어요. 쓰려면 I have a little money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긍정문이니까 I have some money 이렇게 쓰는 것도 약간의 돈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다양한 관사와 수량 표현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았어요. 오늘 틀린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꼭내 것으로 만들기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1: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2: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1: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로보카.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데뷔하는 만점왕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수학 단원평가 내용 만나볼 거예요. 오늘은요, 새로운 단원의 내용을 만납니다. 오늘은 2단원 각기둥과 각불과 관련된 내용들을 만나볼 거예요. 각기둥은 어떤 도형인지, 각불은 어떤 도형인지 알아볼 거고요. 또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또 어떤 성질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2단원 핵심 정리 먼저 만나볼 거고요. 그 다음 단원평가 1의 문제까지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모두 준비됐나요? 네, 좋아요. 그럼 2단원 핵심 정리 시작합니다. 2단원 각기둥과 각불 핵심 정리 먼저 만나볼게요. 첫 번째 개념이에요. 바로 각기둥 알아보기입니다. 각기둥은 어떤 도형일까요? 바로 여기 보이는 이런 도형이에요. 어때요? 기둥 모양이죠. 그쵸? 자, 각기둥이란 건두 면이 평행하고 그리고 합동인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입체 도형을 말해요. 자, 이 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면이 평행해야 되고요. 또 합동이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면이 전부 다 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이것을 우리가 각기둥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각기둥의 이름은 무엇에 따라 달라질까요? 네, 맞아요. 바로 밑면의 모양에 따라 이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이면 삼각기둥,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이면 사각기둥, 밑면의 모양이 오각형이면 오각기둥 이렇게 불러줘요. 자, 그 다음, 우리 각기둥을 조금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여기 보이는 게 바로 각기둥인데요. 밑면의 모양, 어떤 모양이에요? 그렇죠. 바로 삼각형이죠. 그러면 이 각기둥의 이름은 바로 삼각기둥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서로 평행하면서 합동인 두 개의 면이 있어요. 이두 개의 면을 밑면이다라고 부르고요. 자, 밑면의 각 변과 만나는 면들이 있어요. 맞아요. 이 면들은 옆면이라고 불러줍니다. 그 다음,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 이것을 우리가 모

모서리라고 부르고요.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을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불러요. 그 중에서도 우리 모서리 중에서도 높이에 해당하는 모서리가 있어요. 이것은 옆면끼리 만나서 생기는 모서리인데요. 자, 이것은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높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다음 각 기둥의 옆면은 모두 다 어떤 모양? 그렇죠. 바로 직사각형 모양이에요. 자, 우리가 각 기둥에서 면의 수, 꼭지점의 수, 그다음 모서리의 수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면의 수는요, 밑면의 변의 수에다가 2를 더해주면 되고요. 또 모서리의 수는요, 밑면의 변의 수에 3을 곱하면 됩니다. 또 꼭지점의 수는요, 그렇죠. 밑면의 변의 수에다가 우리 2를 곱해주면 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각 기둥의 전개도도 알아봤죠? 각 기둥의 전개도라고 하는 건각 기둥의 모서리를 잘라서 평면 위에 다음과 같이 펼쳐놓은 그림을 말해요. 자, 그런데 이 전개도를 그릴 때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잘린 모서리는 실선, 잘리지 않은 모서리는 점선으로 그려요. 자, 실선이라고 하는 건요, 이런 선이 실선이고요. 점선은요, 이렇게 표현된 것이 바로 점선이에요. 잘린 모서리는 실선, 잘리지 않은 모서리는 점선으로 그립니다. 밑면은 두 개, 옆면은 한 밑면의 변의 수만큼 그려야 합니다. 만약 옆면의 개수가 모자란다? 그러면 제대로 그린 전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 옆면은 모두 직사각형으로 그려야 하고요. 전개도를 접었을 때 서로 맞닿는 선분의 길이가 같도록 그려줘야 합니다. 자, 전개도를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자면요.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옆면을 쭉 이어붙여서 커다란 직사각형 모양이 되도록 다음과 같이 펼쳐놓으면 조금 더 그리기가 쉬워요. 다음 각불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봤죠? 각불은 어떤 도형일까? 바로 여기 보이는 뭔가 뾰족한 뿔 모양의 도형을 말하는데요. 자, 밑에 놓인 면이 다각형이고 옆으로 둘러싼 면이 모두 삼각형인 입체 도형을 우리는 각불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그런가요? 밑에 놓인 면이 전부 다 다각형이죠. 그다음 옆으로 둘러싼 면이 모두 다 삼각형 모양이에요. 그래서 각불이 되는 거죠. 각불도 역시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는데요.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이면 삼각불.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이면 사각불, 밑면의 모양이 오각형이면 오각불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삼각불, 사각불, 오각불, 육각불이 되는 거죠. 자, 각불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밑에 놓인 면 우리가 밑면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 옆으로 둘러싼 면들, 이 면들을 모두 다 옆면이다라고 부릅니다. 역시 우리 각 기둥에서와 마찬가지로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 이것을 우리가 모서리라고 부르는데요. 그다음 모서리와 모서리끼리 만나는 점이 있어요. 이것을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각불에는 아주 특별한 꼭지점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각불의 꼭지점인데요. 이것은 모든 옆면이 만나는 점을, 이한 점을 우리가 각불의 꼭지점이다라고 부릅니다. 각불에서 높이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 각불의 꼭지점에서 밑면에 내린 수직인 선분의 길이를 우리가 높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각불의 옆면은 모두 다 무슨 모양이다? 그렇죠. 삼각형 모양이다. 우리 각불에서도 면의 수, 모서리의 수, 꼭지점의 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면의 수는요, 밑면의 변의 수에다가 1만큼을 더해주세요. 꼭지점의 수도 역시 밑면의 변의 수에다가 1만큼 더해주세요. 자, 모서리의 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밑면의 변의 수에다가 2만큼 곱하면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핵심 정리 모두 해보았어요. 이번에는 단원평가 1의 문제를 만나볼게요.

단원평가 1회 문제 함께 해결해 볼게요. 모두 20문제죠. 1번, 각기둥을 모두 찾아 동그라미 표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각기둥은 어떤 도형이죠? 그렇죠. 두 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입체 도형을 말하죠. 자, 일단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두 면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평행하고 합동이고 둘러싼 모든 면이 다각형이죠. 바로 각기둥 맞습니다. 자, 이 경우는 어때요? 평행하고 합동인 두 밑면이 없죠. 그래서 각기둥이 아니고요. 어때요? 두 면이 서로 평행한 것 같은데 합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기둥 아니고요. 그 다음 보니까 서로 평행하면서 합동인 두 면이 있고 그 다음 둘러싼 모든 면이 직사각형 모양이네요. 아, 우리 각기둥 맞네요. 자, 이 경우는 어때요? 모든 면이 다각형이어야 되는데 원이 있죠. 이건 다각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당하지 않아요. 각기둥을 모두 찾아라. 이렇게 두 개를 찾아주면 되겠네요. 다음 2번.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시오. 각기둥은 이것의 모양에 따라 삼각기둥, 사각기둥, 오각기둥이라고 합니다. 각기둥의 이름을 결정하는 것.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밑면의 모양이죠. 빈칸에 알맞은 말은 바로 밑면이 됩니다. 밑면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죠. 3번, 각기둥에 이름을 쓰시오라고 합니다. 각기둥의 이름은 무엇이 결정한다고 했죠? 맞아요. 바로 밑면의 모양이 결정을 합니다. 그럼 밑면을 볼까요? 서로 평행하면서 합동인 두 개의 면이 있다고 했죠. 바로 여기에 밑면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편의 수가 몇 개? 다섯 개예요. 그러면 오각형이죠? 밑면의 모양이 오각형이라면 각기둥의 이름은 오각기둥이 되는 거죠. 오각기둥.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면 되는 거죠. 4번, 각기둥의 높이는 몇 센티미터인지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도형, 일단 어떤 각기둥인지 볼까요? 자, 서로 평행하면서 합동인 두 개의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의 모양이 육각형이죠. 그럼 육각기둥이 되는 거예요. 이 육각기둥에서 여러 모서리의 길이가 주어져 있어요. 7cm, 4cm, 3cm. 그런데 그 중에서도 높이에 해당하는 모서리는 어떤 거라고 했죠? 그렇죠. 옆면끼리 만나서 생기는 모서리라고 했어요.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높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모서리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게 바로 높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7cm다라고 해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다음 5번에서 6번입니다. 각기둥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기 보이는 이 각기둥 보고 나서 우리 물음에 답해 볼 거예요. 각기둥의 밑면과 옆면의 모양은 각각 어떤 도형인지 쓰시오라고 했죠. 자, 여기 있는 이 각기둥에서 밑면과 옆면을 찾아볼게요. 밑면은 서로 평행하면서 합동인 두 개의 면이거든요. 밑면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여기에 밑면 하나, 그다음 여기에 밑면 둘.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밑면의 모양, 어떤 모양인가요? 그렇죠. 변의 수가 3개. 그래서 삼각형인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옆면 볼게요. 옆면의 모양은 어떤가요? 네, 이거 각기둥이라고 했으니까 그림 안 봐도 알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옆면의 모양은 항상 무엇이다? 직사각형이다. 그래서 직사각형.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옆면의 모양 바로 직사각형. 다음 6번. 위 그림의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시오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각기둥에서 각각의 구성 요소 무엇인지 이름을 쓰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먼저 기억 볼게요. 기억은 여기 있는 이 점을 가리키고 있어요.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 바로 꼭지점이죠. 꼭지점이라고 써주면 돼요. 꼭 지점 아니고 꼭 지점이에요. 자, 그 다음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 우리가 이것을 모서리라고 부르죠. 모서리라고 씁니다. 그 다음, 디귿은요, 모서리 중에서도, 자,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이 모서리가 있다고 했어요. 바로 이것은 우리가 높이라고 부르죠. 높이. 다음과 같이, 기역꼭지점, 니은 모서리, 디귿 높이라고 써주면 정답이에요. 다음 7번입니다. 각기둥의 밑면의 수와 옆면의 수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밑면의 수, 그리고 옆면의 수를 구한 다음 마지막에 합만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그림 보고 한번 세어볼게요. 일단 이 각기둥의 이름을 먼저 알아봅시다. 밑면의 모양을 보니까 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어요. 그러면 밑면의 모양은 칠각형이라는 거죠. 그러면 밑면의 모양이 칠각형인 이 각기둥의 이름은 그래요. 바로 칠각기둥이 됩니다. 칠각기둥. 여기에서 밑면의 수 그리고 옆면의 수를 구해 볼 거예요. 밑면의 수는요, 모든 각기둥이 동일합니다. 밑면 몇 개? 두 개예요. 자, 그 다음, 옆면의 수는 몇 개일까요? 옆면의 수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예요. 생각해 보니까 뭐랑 똑같아요? 여기 7 있잖아요. 밑면의 변의 수랑 똑같아요. 왜냐면 각각 밑면의 변의 수마다 만나는 옆면이 하나씩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옆면의 수는 밑면의 변의 수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2 더하기 7은 9. 그래서 우리 7번의 정답은 9개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각기둥의 면의 수를 구할 때에는요, 이렇게 한 밑면의 변의 수, 이것이 네모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2만큼을 더해서 구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밑면의 수는 항상 두 개니까요. 다음 8번 보겠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시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무얼 만드는 과정 같아요? 그렇죠. 바로
각 기둥의 전개도를 만드는 과정

인것 같죠. 위와 같이 각기둥의 모서리를 잘라서 평면 위에 펼쳐놓은 그림을 각기둥의 전개도라고 합니다. 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전개도를 그릴 때에는 주의할 점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잘린 모서리는 실선, 잘리지 않은 모서리는 점선으로 그리자. 그 다음 밑면은 두 개, 그 다음 옆면의 수는 밑면의 변의 수와 같다. 그리고 이 전개도를 다시 접었을 때 만나는 선분의 길이는 서로 같게 해야 한다 등등등 여러분 주의할 점들을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9번도 볼게요. 오각기둥의 전개도가 될수 없는 것을 찾아 기호를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전개도 그냥 보면 그냥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어떤 것은 올바르지 않은 전개도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자, 선생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자, 일단 제일 쉬운 건요. 면의 수가 제대로 맞게 그려졌는지 표현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보통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면의 개수가 하나 더 많거나 또는 하나 더 적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또는 접었을 때 겹쳐지는 면이 있는 그런 전개도들이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자, 먼저 볼게요. 가보니까 밑면 하나, 둘, 옆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러니까 오각기둥의 전개도로 알맞은 면의 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일단. 나도 볼게요. 밑면 두개 있고요. 옆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일단 개수는 맞는 것 같아요. 자, 다 볼게요. 밑면 하나, 둘, 그다음 옆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도 역시 밑면의 수와 옆면의 수잘 맞네요. 다음 라를 볼게요. 라를 봤더니 밑면 하나, 둘. 그런데 옆면이 하나, 둘, 셋, 넷이에요. 어떡해. 옆면의 수가 하나 부족하죠? 그럼 벌써 라가 오각기둥의 전개도가 될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맞은 것, 라,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면의 개수가 선생님 모두 다잘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자, 눈으로 잘 보고 이 전개도를 접었을 때 겹쳐지는 부분은 없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여러분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 10번입니다. 전개도를 접었을 때 만들어지는 각기둥의 이름을 쓰래요. 자, 각기둥의 이름은 항상 무엇이 결정한다고 했죠? 맞아요. 바로 밑면의 모양이 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밑면의 모양을 봐야겠네요. 서로 평행하면서 합동인 두 개이면 바로 여기에 두 개가 있죠. 자, 이 면. 다각형. 어떤 다각형인가요? 그렇죠. 변의 수가 6개인 육각형이죠. 그래서 이 각기둥의 이름은 그대로 육각 기둥이 됩니다. 각기둥의 이름, 그리고 각불의 이름은 둘다 밑면의 모양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다음 11번입니다. 전개도를 접었을 때 만들어지는 입체 도형의 모서리의 수와 꼭지점의 수의 합은 몇 개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전개도를 보고 일단 어떤 입체 도형이 만들어지는지를 봐야 해요. 자, 어때요? 서로 평행하면서 합동인 두 개의 면이 있죠? 자, 이 면의 모양이 사각형이기 때문에 이 도형의 이름은 바로 사각 기둥이에요. 자, 이 사각 기둥의 모서리의 수와 꼭지점의 수를 구해 볼 거예요. 사각 기둥의 모서리의 수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4 곱하기 3으로 모서리의 수 구할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10이에요. 자, 그다음 꼭지점의 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죠. 4 곱하기 2입니다. 4이 8이에요. 그래서 12 더하기 8을 했더니, 그렇죠. 20개가 된다. 풀이는 이렇게 씁니다. 전개도를 접으면 일단 이게 돼요. 그렇죠. 바로 사각 기둥. 어떤 도형인지를 먼저 쓰세요. 그 다음, 사각 기둥의 모서리의 수는 12개이고, 꼭지점의 수는 8개이므로, 라고 여러분들이 계산한 결과를 그대로 쓰시고요. 모서리의 수와 꼭지점의 수의 합은 12 더하기 8, 즉 20개입니다. 그래서 답은 20개라고 적어주면 완성이 되는 거죠. 다음 12번입니다. 각기둥의 전개도를 그리시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각기둥을 보니까요. 2cm, 4cm, 가로, 세로의 길이가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높이는 3cm예요. 자, 각기둥의 전개도를 그릴 때에는 여러분 쉬운 방법이 있다고 했죠. 맞아요. 바로 옆면을 쭉 펼쳐서 커다란 직사각형 모양으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림을 그릴 때에는 여러분 자를 이용해서 그려야 하는데요. 먼저 연하게 연필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자, 옆면을 모두 이은 커다란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요. 바로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2 더하기

4를 했더니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6이죠. 6 곱하기 2는 12이니까 결국 이렇게 가로 12cm가 되도록 다음과 같이 선을 그려주는 거죠. 자, 얼마인가요? 1, 2, 3, 4, 5, 1, 2, 3, 4, 5, 그 다음 2cm만큼 더 이렇게 그어줘야겠죠. 높이는 3cm예요. 그러면 3칸만큼, 그 다음 12칸만큼, 그 다음 3칸만큼. 이렇게 연하게 먼저 그립니다. 자, 밑면을 이제 붙여볼 거예요. 밑면 선생님은 여기에다가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밑면, 이렇게. 밑면, 2cm, 4cm 길이가 딱 맞도록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연하게 한번 했다면 여러분 이제 진하게 다시 한번 그려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잘린 모서리는 실선으로, 잘리지 않은 모서리는 점선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먼저 실선으로 잘린 모서리 부분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했죠. 쭉 표현을 해주고, 잘린 모서리죠. 그다음 이어서 표현을 해주고, 이번에는요, 잘리지 않은 부분은 점선으로 표현을 해줄 거예요. 점선으로 표현, 바로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면 잘리지 않은 부분도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자를 이용해서 한번 잘 표현을 해보시고요. 선생님이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들어 볼게요. 바로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3번 더 볼게요. 밑면의 모양이 다음 그림과 같고 높이가 4cm인 각기 중에 전개도를 그려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일단 옆면을 쭉 펼친 커다란 직사각형 모양을 하나 그리라고 했어요. 이때 가로의 길이는요, 밑면의 둘레와 같습니다. 자, 그럼 밑면의 둘레 2cm, 3cm, 6cm, 그리고 5cm예요. 모두 더했더니, 그렇죠. 바로 16cm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로는 16, 세로는 4cm인 커다란 직사각형을 먼저 다음과 같이 그려줍니다. 그 다음, 밑면을 위와 아래에 알맞게 붙인 다음, 잘린 모서리는 실선, 잘리지 않은 모서리는 점선으로 표현을 해주세요. 자, 이때 주의해야 할 것. 이렇게 접었을 때 만나는 모서리의 길이가 서로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리고 나서 선생님 다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길이가 진짜 맞게 잘 표현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보는 시험에서도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다음 14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개도를 접어서 각기둥을 만들었습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수를 각각 쓰시오라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것은 바로 각기둥의 전개도. 이 전개도를 접어서 다음과 같이 각기둥을 만들었대요.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이 모서리의 길이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자, 그림이랑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먼저 기억입니다. 기억은 여기 보이는 이 모서리인데요. 전개도에서 한번 찾아보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전개도를 접었을 때 만나는 모서리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여기와 만나기 때문에 길이는 4cm가 됩니다. 자, 니은 볼게요. 니은은 이번에는 여기예요. 자, 여기 이 선분 이만큼이죠. 자, 전개도에서 찾아보니까 바로 여기에 있네요. 자, 만나는 모서리 어디 있나요? 그렇죠. 여기와 만나죠. 그래서 3cm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이 디귿 어디 있을까요? 디귿 이만큼에 해당하는 모서리인데요. 맞아요.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cm가 되는 거죠. 정답. 기역은 4cm, 니은은 3cm, 그 다음 디귿은 9cm. 이렇게 우리가 정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15번이에요. 각부를 모두 찾아 기호를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각부를 찾을 거예요. 각부는 어떤 도형이죠? 밑에 놓인 면이 다각형이고 옆으로 둘러싼 면이 모두 삼각형인 도형을 말하죠. 한번 볼게요. 가, 옆으로 둘러싼 면이 사각형이네요. 그래서 각불 아니고요. 나는요, 옆으로 둘러싼 면이 직사각형이에요. 게다가 평행하면서 합동인 두 개의 면이 있으니까 이것은 각기둥이죠. 나, 밑에 놓인 면이 다각형이고 옆으로 둘러싼 면이 모두 삼각형이에요. 그러니 각불이 맞습니다. 라도 밑에 놓인 면이 다각형, 옆으로 둘러싼 면이 모두 삼각형이니 각불 맞고요. 마는 서로 평행하면서 합동인 두 개의 면이 있고 옆으로 둘러싼 면이 모두 직사각형이니까 이 경우는 각기둥이죠.
반은 어때요?

네, 반은 일단 원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기둥 아니고요. 자, 그래서 각부를 모두 찾아라. 그러면 다랑 라두 개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랑 라 여러분 이름도 알아야 됩니다. 반은요, 밑에 놓인 면이 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이니까 아, 이것은 바로 팔각뿔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수 있고요. 라는요, 밑에 놓인 면이 사각형. 그래서, 아, 사각뿔이네. 라는 것도 알수 있을 거예요. 다음, 16번입니다. 옆면이 다섯 개인 각뿔의 이름을 쓰시오. 라고 합니다. 옆면이 다섯 개인 각뿔이다? 그럼 여러분, 뭘 떠올려야 돼요? 옆면이 다섯 개라고 하는 건요, 밑면의 변의 수가 몇 개? 다섯 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뿔에서 밑면에 있는 각각의 변은요, 옆면 한 개씩 이렇게 만나고 있거든요. 밑면의 변의 수가 다섯 개다. 밑면의 모양은 오각형이다. 그러면 이 각뿔의 이름은 뭘까? 그렇죠. 바로 오각뿔이 되는 거죠. 오각뿔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오각뿔. 정답이에요. 다음 17번입니다. 각뿔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수나 말을 써놓으시오 라고 합니다. 밑면의 모양, 도형의 이름, 꼭지점의 수, 면의 수, 모서리의 수까지 구해봐라 라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중요한 문제, 밑면의 모양 먼저 볼게요. 변의 수를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죠. 변이 여섯 개. 그럼 밑면의 모양은? 그렇죠. 바로 육각형이 되는 거죠. 육각형. 그러면 밑면이 육각형인 각뿔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육각뿔이 됩니다. 육각뿔. 자, 이제 꼭지점의 수, 면의 수, 모서리의 수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먼저 꼭지점의 수를 한번 알아보죠. 꼭지점은요. 자,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을 말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에다가 각뿔의 꼭지점까지 해서 총 일곱 개가 됩니다. 자, 이제 면의 수도 알아볼게요. 면의 수 찾아보죠. 일단 밑면 한개 있죠. 그다음 옆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면의 수도 몇 개? 그렇죠. 일곱 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모서리의 수 알아볼게요. 모서리의 수는요. 밑면과 옆면이 만나서 생기는 모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다음 여섯 개가 있고요. 그다음 옆면끼리 만나서 생기는 모서리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어요. 그래서 6 곱하기 2는 12죠. 그래서 12개가 됩니다. 모서리의 수는 12개.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18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입체 도형이 각뿔인지 아닌지 오른 것에 동그라미 표하고 그 이유를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이는 이 도형. 이 도형은 각뿔이 맞을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네, 각뿔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아닌지도 알아요? 그래요. 우리 각뿔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밑에 놓인 면이 다각형이고 옆으로 둘러싼 면이 삼각형인 입체 도형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밑면이 다각형도 아니고 옆으로 둘러싼 면도 삼각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뿔의 밑면은 다각형인데 원은 다각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썼으면 정답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예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거랑 똑같이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밑면이 다각형이 아니다라는 말은 꼭 들어가야 합니다. 알겠죠? 19번. 각뿔의 밑면과 옆면입니다. 이 각뿔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몇 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어떤 각뿔인지 보니까 밑면은 한 변의 길이가 4cm인 정사각형 모양이고요. 옆면은요, 밑면의 길이가 바로 밑변의 길이가 4cm이고 다른 모서리의 길이는 7cm인 그런 삼각형이에요. 자, 그러면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어느 부분에 어떤 모서리가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일단 사각뿔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선생님이 모양을 그려볼게요. 자, 이런 사각뿔이 있다. 그러면 일단 모서리가 어디에 있냐면요. 밑면의 둘레에 모서리가 4개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4cm짜리 모서리가 4개가 있다는 거예요. 4, 4, 16이죠. 자, 그 다음 또 어떤 모서리가 있냐면요. 옆면끼리 만나서 생기는 모서리가 또 4개가 있어요. 그러면 7cm짜리 모서리가 몇 개? 4개 있다는 얘기예요. 7, 4, 28이죠. 자, 16번

더하기 28을 했더니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바로 44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각불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얼마다? 44cm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여러분도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개수 놓치지 않고 잘셀수 있을 거예요. 다음 20번입니다. 어느 입체 도형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두 친구의 대화를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자, 다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입체 도형 좀 봐. 밑면이 다각형이고 옆면이 모두 삼각형이야. 아, 밑면이 다각형이고 옆면이 모두 삼각형이라고? 아, 그럼 이 도형 어떤 도형이에요? 그렇죠. 바로 각불이에요. 각불. 자, 그런데 어떤 각불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네모 각불이라고 해볼게요. 면의 수와 모서리의 수를 모두 세어 더했더니 28개야. 자, 그럼 각불의 면의 수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그래요. 밑면의 변의 수에다가 1을 더하여 구하고요. 모서리의 수는 어떻게 구해요? 밑면의 변의 수에 2를 곱하여 구해요. 자, 이것을 모두 세어 더했더니 28개래요. 자, 그렇다면 더하기 1, 거기에 네모 곱하기 1을 더했으니까 네모 곱하기 3 더하기 1이네요. 이것이 28이 된다. 그럼 네모 곱하기 3은 28에서 1만큼 뺀 27이 되겠네요. 자, 그럼 네모 안에 알맞은 수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9죠. 그래서 우리 구각불이 되는 거고요. 구각불의 꼭지점의 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9 더하기 1이니까 바로 10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20번 문제까지 모두 해결을 해보았어요.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단단 퀴즈입니다. 두 면이 평행하고 합동인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이것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수강호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자, 우리 이렇게 2단원 만나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수학 2단원 단원평가로 만날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

친구들 반가워요. 여러분은 만짜막 나라를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와, 우리 벌써 북 1은 모두 끝났고요. 북 2 실전책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3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학교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요. 첫 번째 핵심 복습.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 모두 모아 정리해 볼 거고요. 두 번째 학교 시험 만점한 문제 1번부터 6번 문제를 해결해 볼 겁니다. 오늘 다 푸는 게 아니라 6번까지만 풀어볼 거니까요. 마음 편안하게 먹고 오늘은 복습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 한번 복습해 볼게요. 3단원 핵심 복습입니다. 우리 북2 교재 13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 어떤 것에 대해서 배웠나요? 그래요. 바로 꾸며주는 말에 대해서 배웠어요. 꾸며주는 말을 활용해서 겪은 일을 글로도 써봤죠? 겪은 일을 글로 쓴 것,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일기였어요. 일기 쓰는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먼저 꾸며주는 말을 넣어서 문장을 읽고 쓴다. 뒤에 오는 말을 꾸며서 그 뜻을 자세하게 해주는 말을 꾸며주는 말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뒤에 오는 말을 꾸며 그 뜻을 자세하게 해주는 말. 이게 바로 꾸며주는 말이다. 꾸며주는 말은 어떤 것이 있을까? 자, 예를 들어서 꽃이 피었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때 어떤 꽃인지 그리고 꽃이 어떻게 피었는지 그 뜻을 자세하게 해주기 위해서 어떤 말들을 넣는 거예요. 꽃이 어떤 꽃이었지? 예쁜 꽃이었나? 작은 꽃이었나? 큰 꽃이었나? 탐스러운 꽃이었나?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꽃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되는 낱말을 골라서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쁜이라는 낱말을 넣어보는 거죠. 예쁜 꽃이 피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피었다라는 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쓰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피었지? 조금 피었나? 아니면 많이 피었나? 제대로 활짝 피었다.

그래서 활짝을 넣어봅니다. 그랬더니 분명히 꽃이 피었다였는데 예쁜 꽃이 활짝 피었다라는 문장이 됐어요. 어때요? 문장이 조금 더 생생하고 실감나죠? 자, 다음 말이 달려온다라는 문장도 있었어요. 어떤 말이 어떻게 달려올까요? 말의 특징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와, 어떤 말일까? 갈색 말일까? 작은 말일까? 큰 말일까? 예쁜 말일까? 귀여운 말일까? 그 중에서 멋진을 넣어보죠. 멋진을 넣었더니 멋진 말이 달려온다라는 문장이 됐어요. 이제는 달려온다라는 말도 자세하게 나타내고 싶어요. 달려오는 거 어떻게 달려올 수 있죠? 빠르게 달려올 수 있고요. 힘차게 달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힘차게라고 한번 써볼게요. 힘차게. 그랬더니 말이 달려온다가 멋진 말이 힘차게 달려온다라는 문장으로 변했어요. 어때요? 조금 더 생생하죠? 그러면 꾸며주는 말을 쓰면 대체 어떤 점이 좋은지도 여러분들이 잘알수 있었습니다. 일단 자신의 상황을 생각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기를 썼는데 떡볶이를 먹었다. 떡볶이를 다시는 안 먹을 것이다. 근데 떡볶이를 먹었는데 떡볶이를 왜 다시는 안 먹는다고 했을까요? 뭔가 부족해요. 정확한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맛없고 맵기만 한 떡볶이를 먹었다. 떡볶이를 다시는 안 먹을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그 내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꾸며주는 말을 쓰면 좋다. 생각이나 느낌을 실감나게 표현할 수도 있다. 마치 그냥 다 말이 달려온다라는 말보다 멋진 말이 힘차게 달려온다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 것처럼 꾸며주는 말을 쓰면 이런 점이 좋죠. 대상에 대해 좀더 생생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바람개비가 돌아간다라는 문장보다는 바람개비가 빙글빙글 돌아간다. 이렇게 쓰면 조금 더 생생하죠? 이렇게 꾸며주는 말을 쓰면 좋은 점이 많으니까 결론적으로 잘 써보자. 특히 겪은 일을 나타낼 때, 내가 일기를 쓸때 이런 말을 쓰면 조금 더 실감나고 생생하게 글을 쓸수 있다라는 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배웠던 글 중에서 식물은 어떻게 자랄까라는 글. 거기에 보면, 어머어머, 몰래 땅속에서 조롱조롱 열매를 맺었구나. 올록볼록 껍데기 속에는 고소한 땅콩이 들어있어. 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꾸며주는 말이 없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어머어머, 몰래 땅속에서 열매를 맺었구나. 껍데기 속에는 땅콩이 들어있어. 틀린 말은 아닌데요. 아, 뭔가 부족해요. 실감나지도 않고 생생하지도 않고 대체 땅콩은 어떤 맛인지, 껍데기는 뭐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꾸며주는 말을 3개나 넣으니까 아, 실감나고 재미있게 느껴지는구나. 우리 이런 점을 알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림에 어울리는 문장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을 보고 꾸며주는 말 내가 아는 것 총동원해서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문장을 몇개 써볼게요. 자, 그림을 한번 관찰해 봅니다.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이 고구마를 캐고 있어요. 고구마 대충 캐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캐고 있죠. 연못의 모양을 보니까 오, 연못 예쁘게 생겼어요. 여기 있는 이 오리는 걸어가고 있어요. 두 마리가. 어떻게 걸어가나? 엉덩이를 실룩실룩 하면서 걸어가고 있죠. 자, 그러면 어울리는 문장 여러 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떤 것부터 만들어 볼까? 예를 들어서 친구들과 고구마를 어떻게 캤죠? 그래요. 열심히 고구마를 캤다. 이렇게 열심히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오리를 한번 볼게요. 오리. 오리가 어떻게 걸어가요? 뒤뚱뒤뚱. 걸어간다. 이런 식으로 쓸수 있죠. 또 우리는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 그래요. 우리 여기에 멋진 연못이 있네요. 넓은 고구마 밭에, 고구마 농장에 예쁜 연못 또는 멋진 연못이 있어요. 넓은

고구마 농장에 예쁜 또는 멋진 연못이 있다. 이렇게도 쓸수 있겠죠. 그림에 어울리는 여러 가지 문장들을 만들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꾸며주는 말들이 머릿속에 막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열심히 고구마를 캤다라고만 쓰지 않고 조금 더 자세하게 강조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친한 친구들과 아주 열심히 고구마를 캤다. 또는 친한 친구들과 열심히 울퉁불퉁한 고구마를 캤다. 이렇게 해도 다 말이 됩니다. 꾸며주는 말을 넣어서 조금 더 실감나게 여러분도 이렇게 글을 한번 써보세요.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내용을 배웠느냐? 바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담은 일기 쓰기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일기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그날그날 겪은 일을 여러분들의 생각과 느낌을 더해서 글로 완성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일기를 어떤 순서로 써야 할까?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겪은 일을 떠올려서 글감을 찾아야 해요. 글감이라고 하는 것은 글의 내용이 되는 재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겪었던 일들을 떠올려서 일기를 뭘로 쓰지? 재료를 뭘로 잡으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루에 겪은 일 가운데서 한 것, 본 것, 들은 것을 떠올려요. 겪은 일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딱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무언가를 합니다. 선생님, 저는 가만히 앉아 있기만 했는데요. 앉아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 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다음 옷을 입었어요. 아침밥을 먹었죠? 학교에 갔어요. 1교시에는 수학 공부를 하고요. 2교시에는 체육을 했어요. 그다음 점심도 맛있는 걸 먹었고요. 국수가 나왔어요. 오후에는 친구들과 방과 후에 놀이터에서 놀았어요. 저녁에는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돈가스를 엄마가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아주 많은 일을 겪는단 말이죠. 그 중에서도 아주 기뻤던 일, 슬펐던 일, 화났던 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매일매일 있는 똑같이 반복되는 일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감정을 겪었던 일들을 더 자주 떠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오늘 왜 기뻤지? 아, 내가 오늘 화났었는데? 이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가장 인상 깊은 일을 고릅니다. 결국 이것이 일기의 글감이 되거든요. 그 다음, 인상 깊은 일을 그대로, 와, 나 오늘 상추 심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정리해요. 정리한다는 건 조금 더 자세히 쓴다는 건데요.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해서 정리하는 거죠. 아, 상추 씨를 심긴 심었는데, 아, 언제 심었지? 어디에서 누구랑? 어떻게 심었지? 이런 것들. 그때 내 생각이나 감정, 생각이나 느낌은 어땠지? 이걸 다 정리해 보는 거죠. 이게 인상 깊은 일 정리하기. 그 다음은 일기를 쓸 거예요. 일기를 쓰는데, 날짜와 날씨, 제목, 겪은 일, 생각이나 느낌, 이것들이 모두 들어가도록 일기를 씁니다. 보통 날짜와 날씨는요, 일기의 제일 위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 제목을 쓰고, 아래에는 겪은 일과 생각, 느낌이 섞여서 적으면 돼요. 그런데 제목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있지만, 선생님은 선생님 반 친구들에게 제목은 얘들아, 제일 마지막에 써.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일기를 쭉 쓰다가 보면, 내가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를 쓰는 과정에서 깨닫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 감정을 담아서 일기의 제목을 가장 마지막에 쓰는 거죠.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자, 다쓴 다음에는 고쳐 쓸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항상 글을 쓴 다음에, 아, 다 썼어 하면서 끝내지 말고 확인해 볼 것이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일기를 쓰는 과정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겪은 일들을 머릿속으로 계속 떠올려 보는 거예요. 점심에 국수를 먹었어. 국수 먹은 일. 또, 상추 씨를 심은 일.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 겪은 일들을 한 것, 본 것, 들은 것다 떠올려 봅니다. 그 다음에, 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이 일이 조금 오늘 인상 깊은 일인 것 같아. 이거 내가 어제도 안 했고, 그저께도 안 했어. 심지어 지난

달에도 안 했어. 내가 태어나서 처음 하는 거야.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 이런 일을 하나 골라보는 거죠. 선생님은 상추 씨를 심은 일을 인상 깊은 일로 골랐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해본 일이었거든요. 그 다음 일기 글감을 정했다면 이제 정리해 볼 거예요. 언제, 어디에서, 누구랑, 어떻게, 그래서 그때 생각이랑 느낌은 어땠는데? 이런 내용을 정리하는 거죠. 상추 씨를 오늘 아침에 누구랑, 엄마랑, 어디에서, 우리 집에서, 무엇을 했죠? 상추 씨를 심었어요. 그랬더니 내 기분은 어땠냐면요. 오, 뭔가 기대가 돼요. 그리고 뿌듯함. 이런 감정이 들었네요. 이런 생각도 들었죠? 이렇게 내가 인상 깊은 일 하나를 정했다면 그것을 자세하게 이렇게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일기를 쓸 거예요. 일기를 쓸 때에는요, 생각과 느낌, 겪은 일이 자세하게 드러나게 써야 한다고 했죠? 선생님이 쓴 일기 한번 보여줄게요. 자, 여기 일기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2000몇 년, 몇월 며칠, 무슨 요일, 날씨 맑고 화창함. 제일 먼저, 날짜, 그리고 날씨를 써줍니다. 제일 위에 있어요. 그 다음, 2번. 제목이 있죠. 제목은요, 상추야 쑥쑥 자라라입니다. 상추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읽는 사람이 봤을 때, 뭔가 제목이 재미있는데? 상추를 심었구나. 오, 상추와 관련된 글인가? 내용을 예상할 수도 있고요. 재미도 있어요. 이런 게 바로 제목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바로 여러분들이 겪은 일이 들어갑니다. 오늘 아침 엄마와 집에서 큰 화분에 상추 씨를 심었다. 흙에 뿅뿅 구멍을 뚫고 상추 씨를 두세 개씩 넣고는 잘 덮어준 후 물을 주었다.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서 물을 주고 잘 키우면 상추가 쑥쑥 자라겠지? 쑥쑥 자라겠지? 나의 생각이에요. 내가 키운 상추에 고기를 넣고 쌈을 싸 먹어야겠다. 상추 씨를 직접 심으니 재미있었고 상추가 자랄 생각을 하니 설렌다. 재미있고 설렜어요. 나의 느낌이죠? 상추야 쑥쑥 자라렴. 상추가 쑥쑥 자라기를 응원하는 마음까지 담아 보았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이 글에 보니까 겪은 일 자세히 나타나 있죠? 언제, 어디에서, 누구랑, 무엇을 했는지 아주 자세히 잘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 생각과 느낌도 잘 적어 보았어요. 이렇게 쓴게 바로 잘쓴 일기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에 잘쓸수 있는 친구는 별로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래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죠. 날짜 빠뜨리지 않았나? 날씨 빠뜨리지 않았나? 사실 선생님이 학교에서 친구들 일기를 보면 날짜 빠뜨린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그냥 자동으로 제목부터 쓰고, 아, 오늘은 무슨 내용을 쓰지? 제목을 쓴 다음에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런 친구들은 제목과 내용이 따로 노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용과 관련 있는 내용을 제목으로 써야 한다. 이것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도 일기를 잘쓸수 있는 일기 왕이 될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 한번 확인 문제도 풀어볼게요. 빈칸에 꾸며주는 말을 쓰세요. 꾸며주는 말 어떤 말이 들어가야 할까요? 한번 볼게요. 물을 마신다. 그냥 물을 마신다라고 해도 되지만 우리 조금 더그 뜻을 자세하게 할수 있는 꾸며주는 말을 넣어보자고요. 어떤 물을 마신다? 여러분, 어떤 물일까요? 예를 들면 시원한 물을 마신다. 그러면 어떤 물인지 그 뜻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시원한 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일 수도 있어요. 뜨거운 물일 수도 있죠. 또는 깨끗한 물일 수도 있고, 맑은 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꾸며주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물을 마신다. 마신다라는 말을 꾸며주는 말 넣어서 더 자세하게 해 볼게요. 어떻게 마실까요? 물을 많이 마실 수도 있어요. 빠르게 마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벌컥벌컥 마실 수도 있어요. 벌컥, 벌컥. 벌컥벌컥 마신다는 건 조금씩 마시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이 많이 빠르게 마신다는 이야기죠. 벌컥벌컥 마신다. 그다음 3번. 강아지가 짖는다. 어떤 강아지가

어떻게 짖을까요? 자, 여러분. 일단 강아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귀여운 강아지, 예쁜 강아지, 그다음 작은 강아지, 큰 강아지. 작은 강아지가 어떻게 짖는다? 왈왈 또는 크게 멍멍 짖는다. 작은 강아지가 멍멍 짖는다. 이렇게 쓴다면 꾸며주는 말 아주 잘 나온 거죠. 이렇게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 핵심 복습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학교 시험 만점한 문제 1번부터 6번까지 만나볼게요. 여러분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학교 시험 만점한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니까 문제의 수가 많지 않죠?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게 선생님과 함께 문제 살펴볼게요. 자, 1번에서 2번은 여기 보이는 글을 보고 푸는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와 나두 개의 글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가,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와 옥수수밭에 갔다. 할아버지께서 나를 보고 웃으셨다. 나,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와 넓은 옥수수밭에 갔다. 할아버지께서 나를 보고 활짝 웃으셨다.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요. 선생님, 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래 있는 글이 조금 더 실감나고요. 생생한 것 같아요. 무엇이 있어서 그런가요? 그렇죠. 바로 꾸며주는 말이 있어서. 꾸며주는 말이 있으면 조금 더 실감나고 생생하다. 그리고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꾸며주는 말두개잘 찾아보았죠? 1번, 글 나가. 가보다 더 실감나고 생생하게 느껴지는 까닭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왜 실감나고 생생하게 느껴진다고요? 아, 그래요. 바로 꾸며주는 말이 있어서. 1번, 꾸며주는 말을 사용해서. 그렇죠. 정답 여기 있었네요. 2번, 겪은 일의 차례가 잘 드러나서. 아니요. 겪은 일의 차례가 잘 드러나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차례는 똑같아요. 3번,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많이 써서 생각이나 느낌을 많이 쓰지 않았어요. 여기는 생각과 느낌이 아직 드러나 있지 않았죠? 그러니까 알맞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이에요. 글 나에서 사용된 꾸며주는 말두 가지를 찾아 쓰세요 라고 합니다. 글 나에 꾸며주는 말 어디 있었는지 선생님과 함께 찾아봤죠? 볼게요.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와 넓은 옥수수밭에 갔다. 옥수수밭을 꾸며주고 있죠. 첫 번째는 바로 넓은. 두 번째, 할아버지께서 나를 보고 활짝 웃으셨다. 활짝 웃으셨다를 꾸며주고 있죠. 활짝이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꾸며주는 말은 잘 찾았어요? 혹시 이말 말고도 다른 꾸며주는 말더 넣을 수 있을까요? 더 넣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와 멋지고 넓은 옥수수밭에 갔다. 그 다음 할아버지께서 나를 보고 빙글빙글해 웃으셨다. 아니면 아주 활짝 웃으셨다. 이런 식으로 바꾸거나 추가해 볼수 있겠죠? 꾸며주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어울리게만 쓴다? 다 정답입니다. 다음 3번 문제 볼게요. 일기에는 어떤 일을 쓰면 좋을지 알맞게 말하지 못한 친구의 이름을 쓰라라고 합니다. 일기에는 여러분 어떤 일을 써야 할까요? 자, 일기란 무엇일까? 일기는 그날그날 여러분들이 겪은 일을 여러분들의 생각과 느낌을 더해서 적어 놓은 글이에요. 이걸 우리가 일기라고 하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일단 1번, 내가 겪은 일이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2번, 내가 겪지 않고 남이 겪은 일이 들어가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내용 살펴볼게요. 예준이, 겪은 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일기했어. 그렇지. 생각이나 느낌을 일기에 함께 써야 우리 좋은 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알맞게 설명한 거예요. 2번 지연이 재미있고 특별한 이야기를 꾸며서 일기했어. 꾸며서요.
꾸며서 쓴다는 건 실제로 있지 않은 일을 그대로 썼거나 또는 실제로 있었던 일은 그렇지 않은데 과장하거나 거짓말해서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야기를 꾸며서 쓰는 것은 일기를 쓰는 바른 태도가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 일기 쓸 거리가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면 사실은 나 주말에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었어. 그런데 주말에 나는 주말에 바다에 놀러 갔다 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일기일까요? 아니요, 이건 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만들어낸 이야기잖아요. 일기는 내가 겪은 일을 써야 해요. 그러니 특별한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꾸며 쓰는 건 옳지 않은 행동이죠. 여러분들이 만약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누워 있었다면 누워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써보세요. 선생님, 저는 어제랑요, 그저께랑요, 오늘이랑요 똑같아요. 매일매일이 똑같은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갔고요. 학교 끝나고 태권도 학원 갔고요. 그 다음 집 와서 밥 먹고 잤어요. 매일 똑같은 일을 겪는다고 생각하나요? 아닐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뭔가 다른 경험을 했을 거예요. 어떤 날은 학교에 조금 일찍 가서 친구들이랑 미리 놀기도 했고요. 어떤 날은 점심시간에 급식을 먹었는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치킨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루에 있었던 일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인상 깊은 일, 평범하지만 기억에 남는 일들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영환이에요. 그날 겪은 일 가운데에서 기억하고 싶은 일을 써. 그래요. 기억하고 싶은 일, 인상 깊은 일을 일기에 쓰는 게 좋죠. 그러면 알맞게 말하지 못한 친구의 이름을 쓰라고 했으니까 누구예요? 그래요. 지현이. 지현이 이름을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일기의 의미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렇게 정답 찾아볼 수 있겠죠? 4번에서 5번은요. 여기 있는 사진 또는 그림을 보고 꾸며주는 말을 넣어 문장을 완성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여기 있는 그림 한번 볼게요. 아, 무엇이 있나요? 꽃이 있어요. 꽃이 있는데 꽃이 피었다 라는 문장을 쓰니까 뭔가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꾸며주는 말을 넣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문장을 써보려고 합니다. 이때 꽃의 특징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꽃은 꽃인데 어떤 특징이 있는가? 꽃은 아 분홍색이야. 분홍색 꽃이야. 색깔을 설명해주고 있죠. 또는 예쁜 꽃이야. 모양을 설명하고요. 또는 향기로운 꽃이야. 이렇게 특징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떤 대상의 특징을 떠올리면 꾸며주는 말을 잘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문제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예쁜 꽃이 이번에는 활짝 피었다라고 꾸며주는 말 두 개나 넣었네요. 아래도 한번 볼게요. 4번, 딸기를 먹었다. 그러면 꾸며주는 말 한번 넣어보는 거죠. 어떤 딸기를 어떻게 먹었을까? 딸기의 특징을 생각합니다. 딸기, 빨간 딸기, 작은 딸기, 맛있는 딸기, 새콤달콤한 딸기, 향기로운 딸기 이렇게 쓸 수 있죠? 여러분들 원하는 것 편하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딸기를 어떤 딸기를? 그래요, 바로 작은 딸기를 어떻게 먹었다? 맛있게 먹었다, 빨리 먹었다, 많이 먹었다 모두 좋죠? 작은 딸기를 맛있게 먹었다.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여러분들 다른 낱말 썼어도 말이 의미가 틀리지 않다면 괜찮아요. 이번에는 강아지가 달린다 라는 문장이에요. 어떤 강아지가 어떻게 달리고 있을까요? 예를 들면 하얀 강아지가, 작은 강아지가, 귀여운 강아지가 달리고 있죠? 선생님은 귀여운을 골라볼게요. 귀여운 강아지가 달린다. 어떻게 달리나? 천천히 달린다. 빠르게 달린다. 힘차게 달린다. 모두 좋죠? 귀여운 강아지가 빠르게 달린다 라고 써볼게요. 이렇게만 써도 훨씬 그 문장이 실감나고 생생하죠? 다음 6번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고 꾸며주는 말을 넣어 설명하는 문장을 바르게 만든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자,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을 보니까 누리호가 발사되고 있네요. 누리호가 발사되는데 주변을 살펴보니까 뜨거운 연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넓은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어요. 어울리는 낱말들, 바르게 만든 것 무엇인지 찾아보죠.
1번, 누리호가 하늘로 발사되었다. 그래요, 이 문장 맞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꾸며주는 말이 없죠?

0: 자,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학교 시험 만점학 문제 풀어보았는데요. 여러분을 만점학 나라로 데려갈 만점학 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꾸며주는 말을 넣어서 다음 문장을 다시 써보세요. 자동차가 도로 위를 달린다. 꾸며주는 말을 하나 또는 두 개 넣어서 다시 한번 문장을 써보는 거예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학교 시험 만점학 문제 나머지 문제를 모두 해결해 보겠습니다. 북투 실전책을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
1: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3: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4: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볼수 있는 유쾌한 수학의 김민우입니다. 자, 마지막 20번째 시간, 그죠? 20강이죠? 네, 확률의 계산입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강인데 뭐 빨리 끝내고 쉬자고요? 그럴 순 없죠. 왜 평소와 같이 네, 소중한 내용들 잘 전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 말 그대로 확률을 계산한다는 게 네, 요거 보세요. 어디서 많이 본 표현들 아닙니까? 경우의 수 단원에서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그리고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 앞에 있는 표현들은 다룬 적이 있죠. 그래서 앞에 거는 경우의 수를 더했었고, 아래 것은 경우의 수를 곱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확률에서 어떻게 오느냐? 혹시 뭐 반대로 되고 뭐 이런 걸까요? 그건 아니고요. 그대로 확률끼리 더하고 곱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경우의 수 단원을 잘 해놓으면 확률 단원은 공짜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살펴볼까요? 첫 번째 개념,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자, 읽어보면 또 앞에 쭈루룩 붙죠? 같은 조건의 실험이나 관찰에서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뭐였죠? A랑 B 두 사건 있을 때 합쳐서 뭔가 한 가지의 결과가 도출될 때, 그렇죠? 하나만 선택할 때, 이런 경우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Q. Q라고 하는 이유는 P 다음에 Q라서요. X, Y 이렇게 하듯이 P, Q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P랑 Q를 어떻게 한다? 더한다. 됐죠? 예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어느 동물병원에서 하루 동안 진료한 동물의 종류를 나타낸 표래요. 진료한 동물을 한 마리 택해요. 한 마리. 한 마리만. 그럴 때 그게 고양이 또는 새일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 지금 표를 볼게요. 표를 보면 동물이 총 20마리 있습니다. 그쵸? 20마리 있는데 개는 9마리, 고양이는 7마리, 새는 3마리, 토끼는 1마리. 이렇게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고양이 또는 새일 확률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옆에 풀이 보시면 고양이일 확률은 20분의 7이죠. 고양이가 7마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새일 확률은 20분의 3이죠. 네, 3마리니까요. 그래서 고양이 또는 새일 확률은 20분의 7과 20분의 3을 더한 20분의 10, 즉 2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죠. 됐을까요? 확률끼리 더해도 된다. 근데 경우의 수 관점으로 봤을 땐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고양이 또는 새일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 20분의 고양이 또는 새일 경우의 수로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고양이 7마리, 새 3마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경우의 수 입장에서도 그냥 경우의 수끼리 더한다. 요렇게 구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요렇게 나눠서 생각한 게 확률끼리 더한다라는 개념이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개념 확인 문제 1번이에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요. 이런 표현 있으면 이제 머릿속으로 36가지는 좀 자동으로 떠올려 주세요. 6 곱하기 6. 자, 그럴 때 나온 두 눈의 수의 합이 3 또는 4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겁니다. 자, 첫 번째. 자, 어떤 주사위 눈두 개를 조사했어요. 두개 굴려가지고. 더해서 3이 되면서 동시에 4일 수 있습니까? 없겠죠? 더해서 3이면 3이고 4면 4지. 두개다 만족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뭔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그죠? 그리고 이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는 상황이라서 확률끼리 더해주자. 이겁니다. 그래서 전체 36가지 중에 눈의 수의 합이 3일 확률. 3일 확률을 구하려면 3일 경우의 수를 세워봐야겠죠? 자, 1,2, 2,1. 총두 가지 있네요. 참고로 3,0안 되는 거 알죠? 주사위 눈에는 보통 1부터 6까지니까. 그럼 36분의 2 더하기 36분의, 자, 여기 합이 4인 거는 1,3, 2,2, 3,1 총몇 가지? 세 가지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36분의 5 이렇게 되겠죠. 예, 첫 번째 문제의 답은 36분의 5였습니다. 여기서 좀 꿀팁이라면, 여기 각각을 보자마자 약분해버리면 더할 때 다시 통분해야 되죠. 그쵸? 그래서 확률 문제에서는 이렇게 더하는 문제 나오거나 빼는 문제 나오면 일단 두세요. 일단 약분하지 말고. 상황을 보고 약분하는 것이 좀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까 보자마자 약분하지 말기. 알겠죠? 그리고 경우의 수 관점으로 풀어봐도, 자, 경우의 수. 애초에 전체는 36가지인데, 요러한 경우의 수는 세보니까 2 더하기 3이죠? 그래서 이렇게 경우의 수 관점으로 풀어도 답은 똑같다는 거. 항상 좀 비교하시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개념이에요. 자, 이제 곱하기인데요. 곱하기. 자, 보겠습니다. 자, 두 사건 A, B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하면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어떻게 한다? 곱한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햄버거 가게에서는 다음 메뉴판에 햄버거 한 개와 음료 한 개를 각각 선택할 수 있는 세트래요. 이미 상황이 햄버거 하나, 음료 하나니까 이제 경우의 수로 구할 때도 곱하기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새우버거와 콜라 세트일 확률을 구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햄버거는 세 가지 중에 새우버거니까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음료는 두 가지 중에 콜라니까 2분의 1이에요. 근데 각각 한 가지씩 일어나기 때문에 확률. 둘을 곱해라. 6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경우의 수 관점에서도 또 생각을 해보면, 자, 전체에 고를 수 있는 건3 곱하기 2. 6가지 중에서 새우버거와 콜라인 것은 딱한 가지죠. 그냥 이 상황 그 자체로 6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상황에서, 자, 내가 새우버거를 고르느냐에 따라 콜라냐 사이다가 달라지느냐? 아니다 이거죠. 아, 물론 실제 상황에선 다를 수 있죠. 아, 불고기 버거는 콜라인데? 아, 치킨 버거는 사이다인데? 뭐 이럴 수 있지만 지금 상황, 우리 수학적 상황에서는 불고기 버거를 고르나, 새우버거를 고르나, 치킨 버거를 고르나, 콜라 사이다를 고를 가능성은 동등하다. 이런 상황입니다.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 알겠죠? 이런 상황으로 간단하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개념 확인 문제 2번입니다.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져요. 36가지. 나온 두 눈의 수가 모두 짝수일 확률을 구하세요. 짝수. 뭐 직접 세도 됩니다만, 세다 보면 어? 싶을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2,2, 2,4, 뭐 2,6, 뭐 이렇게 세면 돼요. 4,2, 4,4, 4,6, 6,2, 6,4, 6,6. 다 셌네. 이렇게 셀 수도 있지만 이제 그렇게 세는 것보다는 좀 권장하는 풀이는, 첫 번째 눈, 첫 번째 사건, 첫 번째 주사위

눈, 짝수.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라는 건 우리가 주사위가 두 개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 두 개 중에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B는 두 번째 주사위 눈의 짝수인 경우. 그렇죠? 두 사건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둘다 짝수란 얘기는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시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자, 첫 번째 A 여섯 가지 중에 짝수인 거세개 맞죠?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B도 여섯 개 중에 세 개인 거 맞죠? 그러면 짝수일 확률 2분의 1, 두 번째 주사위 짝수일 확률 2분의 1 둘을 곱하니까 4분의 1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경우의 수로 마찬가지로 구해볼게요. 경우의 수 주사위 두 개를 던지면 전체 몇 가지? 예, 36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봅시다. 첫 번째 주사위에서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2, 4, 6, 3가지. 두 번째 주사위도 3가지.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죠? 그게 4분의 1이랑 같네요. 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개념 확인 문제 2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 개념 3번. 자, 앞에 1, 2가 주요 개념이에요. 알겠죠? 모르면 안 되는 절대적인 핵심 개념. 예, 1, 2번이었고요. 3번은 이제 그줄 세우기와 같은 뭔가 좀 이렇게 특수한 상황에 대한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연속하여 뽑는 사건의 확률인데, 첫 번째, 뽑은 것을 다시 넣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뽑은 것을 다시 넣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또 이게 수학적 상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좀 감정이입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보죠. 자, 우리가 지금, 얘들아, 우리 종례 시간. 자, 얘들아, 우리가 지금, 상품이 많아. 상품이 많아요. 자, 우리가 뭐냐. 첫 번째 상품, 자, 볼펜 세트. 두 번째 상품, 야, 보조 배터리. 뭐 이미 다 있다고? 보조 배터리, 어쨌든. 그 다음 세 번째, 블루투스 스피커. 네 번째, 햄버거. 이렇게 있는 거예요. 햄버거 난리가 나겠죠, 그쵸? 자, 이렇게 네 가지 선물이 있는데, 자, 순서대로 번호가 있는 공에서 뽑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달그락, 달그락, 달그락. 자, 이랬는데, 첫 번째 필통 세트. 달그락, 달그락, 달그락. 해서 짠! 뽑았는데, 1번!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1번. 1번이 받았어요. 근데 1번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만약에 안 좋아한다면 이유는 뭘까요? 이 공을 다시 안에 넣지 않을 때, 그러겠죠. 이해되세요? 한명 받으면 끝! 그 사람은 더 이상 다른 거못 받아. 이런 상황이 있고, 자, 이건 어떤 거냐면 다시. 자, 1번 넣어도 또 기회가 있어. 하고 다시 공을 탁 넣는 거예요. 그죠? 1번이 다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가지 선물을. 그래서 상황을 좀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그래서 뽑은 것을 다시 넣는다면, 처음에 일어난 사건이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1번, 아까 받아갔죠? 필기구 세트. 그 학생이 다음 거또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똑같이 리셋되는 거죠. 다시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모양과 크기가 같은 흰공 3개와 검은 공 2개. 총 5개의 공이 있죠? 그 중에 2개를 연속하여 꺼낼 거예요. 연속해서 쇽쇽 꺼낼 건데, 2번 다흰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해보는 거죠. 근데 꺼낸 공은 다시 넣는데요. 리셋하는 거죠. 2차 시도 때. 그럼 처음에 흰공 꺼낼 확률은 5개 중에 3개잖아요. 그래서 5분의 3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그흰 공이 다시 들어가죠. 리셋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뽑으니까 두 번째도 5분의 3이에요. 그러면 답은 5분의 3 곱하기 5분의 3이라서 25분의 9가 되는 거예요. 핵심은 뽑은 것을 다시 넣는다. 리셋된다 이거죠. 1차 시도, 2차 시도. 리셋. 됐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비교해 봅시다. 뽑은 것을 다시 넣지 않는 경우. 이게 당연하죠. 만약에 뽑은 걸 다시 넣잖아요. 얘들아, 동등하게 기회를 줘야지. 이렇게 하면은 남은 애들, 아, 햄버거 제가 먹어야 돼요.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알겠다. 그래, 뽑은 건 다시 안 넣을게. 1번은 필기구 세트 받고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처음 일어난 사건이 그 다음 사건에 영향을 주죠. 1번이 먼저 받았으니까 그두 번째 상황엔 더 이상 절대로 1번이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향을 준다가 이런 의미고 상황 볼게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흰공두번 나올 확률을 계산할 건데 이번에는 단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처음 뽑아요. 똑같이 5개 중에 흰공 3개 맞죠? 흰공 3개인데 그다음 두 번째로 꺼낼 때 자, 여기가 중요하니까 색깔을 좀 바꿔서 두 번째로 꺼낼 때 보면은 흰거 하나 뽑았잖아요. 전체 공이 몇 개로 줄었어요? 네 개로 줄었죠. 네 개. 근데 흰공몇개 있어요? 두개 있죠. 그래서 여기가 4분의 2가 됩니다. 자, 비교해 봅시다.
뽑은 것을 다시 넣는 경우, 즉 리셋하는 경우는 두 번째 흰 공 꺼낼 확률이 첫 번째와 동일해요. 5분의 3. 그쵸?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하죠. 보통은 뽑은 것을 다시 안 넣잖아요. 그쵸? 그런 상황이면 그냥 두 번째 상황은 흰 공이 하나 없어졌으니까 4개 중에 2개로 바뀌었죠. 어렵지 않죠? 그쵸? 상황 이해됐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곱한다는 얘기죠. 5분의 3 곱하기 4분의 2 계산하면 10분의 3.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문제를 통해서 또 살펴보면 되겠고요. 개념 확인 문제 3번 볼게요. 개념 확인 문제 3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주머니 속에 파란 공 3개와 빨간 공 4개가 들어있어요. 총 7개의 공이 있죠? 자, 7개 있습니다. 그 중에 공 2개를 연속하여 꺼낼 거예요. 근데 둘다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그래서 두 가지의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이번에 꺼낸 공은 다시 넣는데요? 안 넣는데요? 다시 넣지 않는다 해요. 앞에 두 번째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파란 공 나올 확률은 전체 7개 중에 3개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하죠. 자, 이제 파란 공 하나 없어졌어요. 그럼 전체 몇 개로 줄었어요? 6개로 줄었죠. 그럼 두 번째 상황은 6분의 파란 공몇개 있어요? 두개 있으니까 6분의 2를 곱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을까요? 그럼 계산을 해보면 7분의 3 곱하기 사실 3분의 1인 거니까 7분의 1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념 확인 문제 3번의 답은 7분의 1이었어요. 됐을까요? 근데 만약에 꺼낸 공을 다시 넣는다면, 자, 참고, 꺼낸 공을 다시 넣으면 7분의 3 곱하기 두 번째 상황도 7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둘과 꼭 반드시 비교를 해서 답을 내야겠어요. 개념 확인 문제 3번 끝. 자, 이제 문제를 쭈루룩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제 1번이요. 한 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져요. 일단 36가지가 떠오르긴 하는데 상황을 지켜봅시다. 나온 눈의 두 수의 차가 1 또는 5래요.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확률에 그 사건 자체가 몇 가지냐면 눈의 차가 1 또는 5로. 이게 사건 A라면 이게 사건 B가 되겠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발생하잖아요. 그럼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해도 좋고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해서 뭔가 확률 계산을 한번 해도 좋다 이거죠. 하지만 이번 단원의 취지에 맞게 확률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가 1일 확률 구해 볼게요. 경우의 수 구해 보겠습니다. 차가 1이에요. 차가 1. 그러면 자, 큰 거부터 써 볼게요. 첫 번째 게 6이면 두 번째 게 5여야겠네요. 맞죠? 근데 첫 번째 게 5라면 두 번째 게 4. 이렇게 한 칸씩 차이 나게 쭉쭉쭉 가면 되겠죠. 그쵸? 6, 5, 4, 3, 2. 근데 1이면 더 이상 원래 안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한 칸이. 근데 사실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차가 1이다라는 말은 보통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기 때문에, 이거 말고 반대되는 상황도 있어요. 1,2도 가능하고요. 2,3, 3,4, 그다음에 5,4, 아유, 다 그죠? 4,5, 그다음에 5,6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사건에 대한 확률은 전체 몇 가지 중에? 36가지 중에 써볼게요. 36가지 중에 몇 가지? 10가지, 그쵸? 이렇게 되겠죠? 자, 어차피 뭔가 더 해야 될것 같으니까 약분하지 않고 일단 둔다 이거죠? 자, 그 다음 상황 보시면 검정색으로 차가 5다. 5. 그럼 다섯 칸 차이 나야 되죠? 그럼 6,1 이렇게 되잖아요. 또 있나요? 또 있나요? 근데 6, 5,0이잖아요. 그럼 안 되죠? 그럼 이제 순서가 뒤바뀌는 게 하나 있겠죠? 1,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상황은 36가지 중에 두 가지가 있죠. 그쵸? 둘은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각각의 상황이니까 더합니다. 그럼 36분의 12가 되고요. 약분하면 3분의 1이 되죠. 그쵸? 그래서 유제 1번의 답은 3분의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 문제의 어려운 부분은 무엇이냐? 경우의 수 구하는 게 어렵죠. 그쵸? 차가 1인 거 여러분들 이거 시험 때잘셀수 있을까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의외로 이거 잘못 셉니다. 이거 실수 많이 해요. 빨리 하려다가.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어렵지 확률은 어렵지 않다 이거죠. 그리고 확률의 입장에서 아니고 경우의 수여도 36가지 중에 12가지다 바로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중요하다 이렇게 또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유제 2번 볼게요. 이번에는 카드 20장 있어요.

1부터 20까지 적혀 있는 카드. 자, 그런데 한 장을 뽑아요. 한 장. 근데 그 카드가 소수이거나 소수 또는 4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래요. 일단 소수면 4의 배수일 수는 없죠. 유일한 짝수가 2가 있잖아요. 소수 중에는. 그래서 더더욱 4의 배수는 없겠죠. 그럼 각각 구해서 또 확률을 각각 구한 뒤 더하면 되겠습니다. 확률을 구하려면 경우의 수가 필요하겠죠. 하하, 20까지 소수. 자, 세볼게요. 2, 3, 5. 자, 지금부터 홀수인데 이제 홀수 중에 이제 약수 있는 건 제끼면 돼요. 추가적인 거. 2, 3, 5, 7, 9는 안 되죠? 그 다음 11, 13, 15는 안 되죠? 17, 19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예요. 그러면 전체 20분의 8, 이게 첫 번째 사건에 대한 확률이 되겠죠? 일단 두 번째, 4의 배수, 4, 1, 4, 4, 2, 8, 4, 3, 12, 4, 4, 16, 4, 5, 20, 5개 있죠? 20분의 5가 되겠어요. 그러면 둘을 어떻게 한다? 네, 더한다 이거죠. 그럼 답은 20분의 13 이렇게 되겠죠. 유제 2번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유제 3번. 한 개의 동전과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요. 한 개의 동전 두 가지, 한 개의 주사위 여섯 가지. 총 12가지의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동전은 뒷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3의 배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래요. 그래서 경우의 수 입장에서 풀어도 좋지만 지금 확률로 계산해보면 요 상황에 대한 확률과 요 상황에 대한 확률을 각각 구해서 이번에는 곱해야겠죠? 둘 다 하나씩 일어나니까. 첫 번째, 동전이 뒷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죠. 그렇죠? 그리고 주사위는 3의 배수 나올 확률은 6가지 중에 3, 6, 2가지잖아요? 곱합니다. 그럼 답은 6분의 1이 되겠죠. 됐을까요? 유제 3번이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유제 6번.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모양과 크기가 같은 10장의 카드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중 한 장을 골라서 숫자를 확인해요. 처음에는 짝수, 두 번째는 홀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래요. 처음에 짝수 10가지 중에서 2, 4, 6, 8, 10, 5가지가 있죠. 근데 두 번째는 홀수가 나와야 돼요. 근데 확인한 카드는 다시 뒤집어 섞는다. 아, 이거 우리 공 달그락 달그락 그거네. 그죠? 공을 다시 리셋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도 카드를 리셋하는 거예요. 두 번째 상황이 똑같이 10가지 중에서 홀수는 1, 3, 5, 7, 9, 5가지죠. 이렇게 그럼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유제 6번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 유제 8번. 이제는 뭐가 다른 거예요? 보세요. 보이세요? 다른 거? 맨 끝의 줄, 그죠? 자, 맨 끝의 줄, 여기에요. 확인한 카드는 다시 뒤집어 섞지 않는다, 그죠? 리셋 금지. 그럴 땐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처음에는 10개 중에 5장, 10장 중에 5장이 짝수죠? 그럼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가. 자, 일단 카드는 한 장 줄었어요. 9장으로. 그죠? 근데 그 줄은 게 짝수가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9장 중에 홀수는 5장이 있죠. 그래서 9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 결과는 이렇게 약분을 여기 2분의 1이니까 18분의 5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됐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만약에 두 번째 상황도 짝수였다면 9분의 4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연습문제 3번입니다. 3번. 연습문제 3번. 자,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또 있어요. 그죠? 또 20장 카드가 있는데 한 장 뽑아요. 자, 여기 잘 보세요. 3 이하인 카드가 나오거나 두 자리의 자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을 구하래요. 경우의 수 문제랑도 다 똑같은데 어쨌든 두 상황 중에 하나만 나오는 거 맞죠? 3 이하인 거랑 두 자리 자연수가 같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더하는 거예요? 곱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겠죠? 그래서 3 이하인 카드가 나올 확률과 두 자리의 자연수가 나올 확률 구해서 더하겠습니다. 전체 20가지 중에서 3 이하인 카드는 3가지죠.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는 20장 중에서 두 자리의 자연수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그렇죠? 11가지가 있어요. 둘을 더하면 20분의

14. 2로 약분해주면 10분의 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연습 문제 3번 10분의 7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률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있지만 경우의 수로 푼다면 어떻게 하냐면 전체 경우의 수 20가지 중에서 요 사건 또는 요 사건이 일어날, 그러니까 요 사건 또는 요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는데 요 사건 또는 요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는 이요 사건의 경우의 수와 요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까 3가지와 11가지를 더하면 돼요. 그래서 20분의 14. 뭐 똑같죠, 그쵸? 과정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그냥 큰 차이가 없죠, 그쵸? 그래서 그냥 둘 중에 편한 대로 하면 된다 이거죠. 근데 나중엔 결국 우리가 확률에 대한 계산은 언젠간 궁극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다 해줄 수 있으면 좋죠. 하지만 지금 둘 중에 하나? 좀 어려운데 둘 중에 하나만 해라라고 꼽는다면 일단 경우의 수가 좀더 중요하긴 해 보여요. 처음이니까 결국엔 다 잘해야 된다. 자, 4번 볼게요. 동전 하나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져요.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그리고 주사위는 홀수에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겠네요. 또. 그죠? 이런 상황에서 자, 동전이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홀수에 눈이 나온다. 저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확률은 곱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앞면이 나오는 건 2분의 1이고요. 주사위는 홀수 6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곱하면 4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좀 우려되는 풀이 하나 보여드릴게요. 혹시나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오케이. 곱하긴 곱하는 건데 전체 동전 두 가지, 주사위 여섯 가지니까 12가지 중에 이거 한 가지 그리고 홀수는 12가지 중에 3가지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왜 틀렸어요? 각각의 사건에 대한 확률을 구해서 곱해야 되는데 분모는 이미 전체 두 사건이 혼합된 상황에 대한 경우의 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12분의 1, 12분의 3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각각으로 구해야 된다. 이게 뭔가 섞인 풀이죠. 그렇죠? 그러면 경우의 수를 푼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체 12가지 중에서 이 사건 동전이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홀수에 눈이 나올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된다 이거죠. 그럼 여기 경우의 수는 동전은 두개 중에 하나, 홀수는 세 개. 그러니까 1 곱하기 3. 이렇게 구해야 올바른 풀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애매하게 섞이면 고장날 수 있어요. 알겠죠? 조심하시고요. 답은 어쨌든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자, 연습문제 6번이에요. 건우와 예진이가 가위바위보를 한대요. 그럼 총 나올 수 있는 건 9가지가 있겠죠, 일단. 근데 한 사람은 가위, 다른 사람은 바위를 낼 확률을 구하세요. 자, 이거 잘 읽으셔야 돼요. 이게 약간 나중에 이제 사기 안 당할 때 조심해야 될 것처럼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데, 자, 이게 한 사람은 가위, 한 사람은 바위예요. 건우가 가위, 예진이가 바위라고 한적 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한 사람이 가위, 다른 사람은 바위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우 가위, 그죠? 그 다음에 예진이 바위. 이렇게 바위. 이렇게 할게요. 요런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건우가 바위를 내는 경우가 있고, 예진이가 가위를 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니까 이둘다 고려를 해야 된다 이거죠. 둘 다. 그러면, 자, 경우의 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경우의 수. 전체 9가지 중에서, 건우가 이렇게, 예진이가 이렇게 내는 거, 한 가지. 그죠? 여기도 한 가지. 둘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죠? 둘을 더해야 되겠죠? 답은 9분의 2, 이렇게 되겠죠.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유연한 풀이를 요구하는 문제들도 생기죠. 그죠? 아니면 그냥 전체에 이런 상황은 가위, 바위, 바위, 가위. 전체 9가지 중에 두 가지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핵심은 더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예요. 중단원 마무리 21번인데요. 1부터 50까지 적힌 카드 50장이 있어요. 카드에 적힌 수가 홀수 또는 4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겁니다. 여기도 홀수이면서 4의 배수인 건 없죠? 4의 배수는 짝수니까요. 각각 구해서 더하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50분에 자, 홀수는 몇 개일까요? 은근히 많아지면 어렵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 2, 3, 4,

0: 5, 6, 7, 8, 9, 10, 48, 아, 49, 50. 홀짝, 홀짝 이렇게 시작해서 짝으로 끝나잖아요. 그럼 50개 중에 절반이 홀수네요. 그래서 25개가 홀수다. 이렇게 좀 센스 있게 세보면 되겠고요. 더하기 4의 배수는 전체 50개 중에 4, 1은 4, 4, 2, 8 이렇게 4단을 외우면 50은 4 곱하기 12인 48까지 가잖아요. 12개가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50분의 37. 약분은 안 되네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이렇게 됐고요. 오늘의 꼭이요, 꼭꼭꼭꼭은 자, 이겁니다. 별거 없죠? 그냥 어떨 땐 더하고, 어떨 땐 곱해라. 경우의 수나 잘 구하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20일 완성 강의 여기까지고요. 자, 강의가 끝이 아니죠? 강의의 끝은 이제 공부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다른 공부 또 이어나가셔야 되겠고요. 뭐 도움이 필요하다면 실전책 강의로 와서 저와 함께 또 이어서 문제 풀어보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세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도 한 주 마무리하기 위해서 여행 영어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출발해야죠.
0: 제목은 최적의 노선을 타고 가자.
1: 오.
0: 해외에 나가가지고 어떤 뭔가를 타고서 뭐, 네. 뭐 배를 타고 가든 기차를 타고 가든 뭐 버스를 타고 가든 오래 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1: 그럼요.
0: Right. 그래서 그 최적의 뭔가 노선을 활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열차 타고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뭐 버스 타고 가는 게 좋을지 네. 이런 거 질문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1: 그렇죠.
0: Right. 그거 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은요. 네. 마유 백화점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그 단순하게 뭐 못하면 돼요. 그거를 넘어서서 네. 좀 뭔가 최적의 그런 노선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1: 오호, right? 맞아요.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고마워요. 버지니아엔 처음이거든요. 아. 미국의 그 버지니아 스테이시 있죠. 주가 있죠.
1: 네.
0: 그러니까 그것을 예를 들은 것 뿐입니다.
1: 요즘에 뭐 맵도 워낙 잘 돼 있지만 네. 그걸로는 또 잘 안 보이는 지역들도 있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럴 때는 꼭 이렇게 저 주민분들이나 그런 분들께 좀 여쭤봐야지.
0: Of course. 네. 저는 그것도 그런데 아니, 해외까지 갔는데
1: 맞아.
0: 좀 해보면 안 될까요?
1: 아,
0: 실수한다고 그 사람이 평생 나를 뭐 놀린다든가 그런 힘이 없는데 좀 예. 해봤으면 좋겠어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할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마유백화점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물어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마이오 백화점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2: Ma'am, can I help you? But I only speak English, I'm sorry.
1: Really? Okay, I'll try.
2: Okay.
1: I want to go to Mayu Department Store.
2: 아!
1: 네, how
2: to get there?
1: Yeah.
2: The train is your best bet.

0: Train? Train good?
1: The train is your best bet, yes. Best option.
0: Best option.
1: The station is just two blocks away.
0: Station is two?
1: Is just two blocks away from here.
0: 가깝구나. 고마워요. 아니, 그 버지니아에는 제가 처음이거든요.
1: Another question?
0: 하려고 했어요. In English 하려고 했어요.
1: Oh,
0: 예.
1: okay.
0: 그 저기, thank you.
1: No problem.
0: Virginia is first time.
1: Oh, Virginia.
0: Yes.
1: Oh, you're new to Virginia.
0: Yeah.
1: Oh, okay.
0: So,
1: Enjoy.
0: thank you.
1: No problem.
0: Yeah, train.
1: It's your best bet.
0: Yes.
2: 결국 그 자전거 타고 가셨다고 들었어요.
0: 근데 괜찮아. 운치가 좋아가지고.
2: 아, 그래요? 아니, 근데 한 4시간 반 걸렸다고 들었는데,
0: 아,
2: 괜찮겠어요?
0: 거의 국토대장정
2: 아, 그렇죠.
0: 느낌으로. 예.
2: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최적의 뭔가 그 노선을 찾아야
0: 그쵸.
2: 시간이 또 우린 생명이잖아요, 외국
0: 놀러
2: 가서.
0: 가서까지 시간을 낭비하면서 여행하면은
2: I know.
0: 아쉽죠.
2: 아마 자전거 타고 뭐한 10분이면.
0: 그쵸.
2: 네, 뭐, 2시간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0: 네.
2: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3: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Mayu Department Store?
4: The train is your best bet. The station is just two blocks away.
3: Thank you. I'm new to Virginia.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0: 네.
2: 자, 그 지역 주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마유 백화점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0: 아하.
2: 네.
0: 그러니까 현지인한테 물어보는 거죠.
2: 그렇죠, 그렇죠.
0: 네. What's the best way? 가장 좋은 게 뭐야?
2: 음흠.
0: To get 도착하는 그죠? 그럼 여기서 한번 끊어볼까요?
2: Okay. What's the best way?
0: To get 또 끊어요.
2: 근데 어디요? 어디?
0: To 마유 백화점.
2: 믿어보겠습니다.
0: 백화점은
2: 믿어볼게요.
0: 뭐 워낙 자주 가는 곳이라 거기에 써 있어 영어로.
2: 네,
0: 왜냐면 외국 관광객들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2: 맞아요.
0: 다 영어로 써 있어. D
2: 아하.
0: depart
2: 여러분 같이 써주세요.
0: Department.
2: 오케이.
0: Department가 끝인가요?
2: 저한테 물어본 건가요?
0: 뭔가 좀 허절한데. 여기까지.
2: 자, 네. 오케이. 일단은 department라는 스펠링을 이제
0: 네.
2: 썼고요.
0: 네.
2: So what's the best way to 뭐 하는 거예요? Oh, to get 어디로? To Mayu department. 정답은
0: 아, 스토어가 있군요.
2: 그렇죠.
0: 아, 뭔가 백화점은 스토어보다 커 가지고.
2: 맞아요. department라고 하면은 어떤 부서를 얘기를 하죠.
0: 아, 그래요?
2: 마유 부서가 어디 있나요? 갑자기? 이상하죠, 이상하죠.
0: 아파트먼트 스토어는 아니잖아요. 아파트먼트는 혼자잖아요.
2: 죄송한데, 아파트먼트는 아파트잖아요.
0: 그쵸?
2: 그렇죠. So, department store. 이게
0: 에이.
2: 백화점이 될 거고.
0: 네?
2: 진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솔직히 요즘 영어로 다 돼 있죠, 당연히. 그쵸? 근데
0: 에이.
2: 이제 스펠링을 안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0: 그러니까요.
2: So, department store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대문자로 앞에 썼죠?
0: 네.
2: 원래는 department store는 소문자로 쓰는 거 맞는데
0: 예.
2: 여기서는 마유 백화점이 아예 고유명사인 거예요.
0: 아.
2: 그냥 이 자체가 이름인 거죠. 이름.
0: 예, 예, 예,
2: 네,
0: 예.
2: 그래서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아. Alright. 자, 그리고 department. 여기 강세가 가야 돼요.
0: 네.
2: 그래서 department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소리가 나면 내가 강세를 뭔가 잘못 주고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소리가 영어에서는 나면 안 돼요. So, depart 하고 T가 거의 나올 그럴 여지가 없게
0: 네?
2: department
0: 오.
2: 이렇게 빠르게 돼야 됩니다.
0: 네?
2: 자, 한번 해볼게요. department. There you go.
0: Okay.
2: 그리고 store 할 때 이거는 뭐 규칙이라기보다는
0: 네.
2: 이건 발음하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store보다는 store처럼 된 소리가 그게 더 혀가 편할 거예요.
0: 네.
2: So department store. 요 정도 쓰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거 또 하나 볼게요. MENT 보이세요, 여러분?
0: 네.
2: 이거 많은 분들이 먼트라고 하는 습성이거든요.
0: 먼트 아니에요?
2: 근데 희한하게도
0: 예.
2: 힘이 많이 빠지거든요. MENT로 끝나는 단어들은 이상하게 거기 힘이 잘 안 가요. 그래서 문.
0: 아, 그러네요.
2: 처럼 빠져요. Department. 그래서 디파트먼트 이게 아니라
0: 예?
2: department.
0: 아.
2: 힘이 빠져. department
0: 오히려
2: 이렇게 돼요.
0: 먼보다는 문에 가까운 느낌?
2: 맞아요.
0: 예.
2: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것 좀 보여드릴게요.
0: 음흠.
2: 아까 아파트 얘기했잖아요.
0: 네.
2: 이것도 아파트먼트 이건 아니죠.
0: 예.
2: Right? So 강세를 제대로 주면 MENT가 그렇게 발음이 돼요. 여기 강세 주고 한번 해보면
0: 네.
2: apartment보다는 apartment. Apartment.
0: Apartment. Apartment.
2: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아시겠나요? 네, 그렇게 발음을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0: 네.
2: 자, entertainment도 여기 강세를 줘서 여러분 entertainment 이게 아니라
0: 네.
2: 제가 두 번 들려드릴게요. 한번 같이 따라해 주세요. Entertainment. Entertainment.
0: Entertainment.
2: Mm-hmm.
0: Entertainment.
2: 자,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0: 네.
2: Document 무슨 뜻이에요?
0: Document. Documentary.
2: 예. 네. 이건 서류란 뜻이에요.
0: 아,
2: 서류.
0: 서류구나.
2: Okay. 그래서 이것도 document보다는 document. 얘는 오의 강세가 좀 많이 붙게 됩니다. 자,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0: 네.
2: Document. Document.
0: Document.
2: Mm-hmm.
0: Document.
2: There you go. 이게 그러니까 일부러 내가 신경 써야지는 아닌 거예요.
0: 네.
2: 계속 낭독을 함으로써 자동으로 아하. 벌어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슬기 씨가 이제는 이거 익힌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네. 그래도 많이 좀 봤죠?
0: 맞아요.
2: Get to 하는 거.
0: 네.
2: Right? So get to 하고 나서 어떤 장소가 나올 수도 있고 사실 꼭 장소일 필요는 없어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0: 네.
2: Get to 누구 이러면 누군가에게 다가가다. 이런 느낌이 될 수 있어요.
0: 네.
2: So get이 움직임입니다. 항상 기억해 주세요. So get to 어디 하면 어디에 가다, 어디에 도착하다. 사실은 도착에 더 집중이 된 표현이긴 해요. Go to보다. Alright. 자, 근데 그거를 알아서 알고 나서 이 패턴이 같이 완성이 된 거예요. So what's the best way? 최고의 way가 뭐죠? To get to 이런 장소
0: 네.
2: 이렇게 쓰게 된 거죠. 어디에 도착하는 최고의 길이 뭐냐. 자, 요거 그대로 가져올게요. What's the best way? Right? Way가 길이 될 수도 있고 방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Right? So 최고의 방식이 뭐예요? 뭐 방법이 뭐예요? 무슨 길이 뭐예요?
0: 네.
2: Right? 뭐 하는 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제가
0: get.
2: To get to 어디. 어디 네. 가는 최고의 방법은 뭐예요?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당연히 get to까지 들을 수도 있었죠. 그렇게 하면 그거는 연습하는 데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New York City?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EBS? 이것만 장소만 바꾸면서 연습해도 좋아요.
0: 그렇죠.
2: 저는 욕심이 좀 나더라고요.
0: 아우, 그 욕심을 부리다가 큰 것 같죠.
2: 그렇죠. 뭔가 응용을 더 할 수 있게
0: 그쵸.
2: 뭐 하는 최고의 방법. 이거를 get to 말고 다른 동사로 한번 바꿔보려고 해요.
0: 동사 원형을 비워두셨군요.
2: That's right.
0: 네.
2: So 예를 들어, 여러분 이거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어를 배우는 최고의 방법은 뭘까?
0: 우와.
2: 이런 거 이제 할 수 있잖아요.
0: 오.
2: Right, you guys?
0: What's the best way to study English?
2: Study English. 아, 배우는 거니까?
0: I learn English.
2: Very nice.
0: Wow.
2: 자, how about this? 살 빼는 게 영어로 덩어리 표현 아는 거 있을까요?
0: Lose weight.
2: Lose weight.
0: Yeah.
2: 뭐 많은 표현이 있긴 하지만
0: 네네.
2: lose weight. 그러면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저 많이 물어봤거든요. 살 빼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이거 어떻게 물어봐요 이제?
0: What's the best way to lose weight?
2: 그렇죠. What's the best way to do what? Oh, to lose weight 하는
0: 예.
2: 거. Make sense?
0: Wow.
2: 이거를 할 수 있으면 이제 to get to 어디 얘도 할 수 있는 거고요.
0: 동사만 알고 있으면은 뭐 문장 100개, 10,000개 만들 수 있겠는데요.
2: 그럼요.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What's the best way to learn English?
0: What's the best way to learn English?
2: Mm-hmm. What's the best way to lose weight?
0: What's the best way to lose weight?
2: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거 대답 뭐 the best way to lose weight is 뭐 함으로써 이것도
0: 네.
2: 나중에는 가능하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0: Yes.
2: 자, 그러면 so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요거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department 강세랑 이런 거 신경 써 주세요.
0: 네.
2: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Mayu department store?
0: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Mayu department store?
2: 오케이. 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간단한 표현을 제가 좀 알려 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열차가 가장 나아요.
0: 아, 자, is your best bet. 오, bet은 박쥐가 갑자기 나왔나요?
2: 아, 그거는 이제 스펠링이 다르죠.
0: BAT죠.
2: Sorry
0: 네.
2: about
0: that.
2: 깜짝 놀랐어요.
0: Yes. 말이 똑같아서 헷갈릴 수 있죠.
2: 네.
0: 예, 열차. 열차니까 저는 그러면 train 할게요. 네, train
2: okay.
0: is your best bet.
2: 오케이. Okay.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The train is your best bet. Perfect. Very, very nice. 여기서 근데 train이 주인공은 아니겠죠, 그렇죠?
0: 그렇죠.
2: 자, 바로 your best bet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0: 네.
2: Okay. 자, 이거를
0: 생소해요.
2: 이제 해석을 하면
0: 네.
2: 주어를 쓰고 나서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얘가 아무튼 당신의 best bet이에요. 이거는 주어가 그 중에서 가장 그나마 나아요 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왜 이런지 조금 상상 가능할까요?
0: Better. Better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2: Well, 틀려도 괜찮아요. 근데 그건 틀렸어요. 틀렸는데 그게 아니라 betting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Betting. 뭔가 돈을 걸거나 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뭐 돈을 걸다, 내기를 걸다가 bet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옵션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bet을 걸었을 때 얘가 확률이 가장 높다.
0: 트레인이 가장 높다.
2: 맞아요. 아하. 그런 데서 이제 의역이 돼서 트레인 타는 게 최고의 bet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 것 중에 그나마 최고의 옵션 고를 때 딱이죠.
0: 아하.
2: 네, 이거는 원어민들이 회화처럼 회화체에서 너무 많이 써요.
0: 우와.
2: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0: 네.
2: 버스가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얘기하니까 너를 써주세요. 버스가 가장 나아요. 그 얘기는 당신의 최고의 bet입니다. 어떻게 해요?
0: The bus is your best bet.
2: 그렇죠. The bus is your best bet. 이렇게 써주시고요.
0: 네.
2: 주어가 또 단순하게 명사 말고 ing 형태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0: 네네네.
2: 뭐뭐 하는 것이 뭐 최고 좋다. 이렇게 가장 낫다. 가능하기 때문에 자 예약한다라고 할 때
0: 네.
2: B로 시작하는 게 뭐가 있죠?
0: Book.
2: Book.
0: Yes.
2: 그러면 예약하기는 뭐예요?
0: Booking.
2: Booking. ing를 붙이면 이제 명사화가 되는 거예요.
0: 네.
2: 그럼 부킹인데 온라인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킹?
0: 부킹 온라인.
2: 온라인. 얘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0: 네.
2: 그러면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게 가장 나아. 이거 어떻게 할까요?
0: Booking online is your best bet.
2: There you go. 거기에 bet을 걸어봐. 그게 가장 아마 뭐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어. 이런 뜻이 또 될 수가 있겠죠. Do you understand?
0: 네.
2: Alright, very nice. 같이 한번 여러분들 읽어볼게요. The bus is your best bet.
0: The bus is your best bet.
2: Booking online is your best bet.
0: Booking online is your best bet.
2: 본문 가겠습니다. The train is your best bet.
0: The train is your best bet.
2: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5: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Mayu Department Store?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Mayu Department Store? The train is your best bet. The train is your best bet.
2: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정보가 또 나오죠.
0: 뭐죠?
2: 여기 겨우 두 블록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멀지도 않다.
0: 그쵸.
2: 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0: The is just two blocks away. 아, 이거는 이제 기차가 아니라 역이니까
2: 주어가 빠졌네요.
0: 그쵸. 그러면은 역에 해당하는 station 할게요.
2: Okay.
0: The station is just two blocks away. 떨어져 있다.
2: Right. Okay. So 뭐 무슨 역 아마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0: 네네.
2: 같아요. 그렇죠? So the station is just two blocks away. 맞는지 보겠습니다.
0: Yes.
2: You got it. All right. So the station is just two blocks away. 역. 뭐 사실은 뭐 기차역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하면은 train station이겠죠. 하지만 줄여서 그냥 써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0: 네.
2: 자, 그리고 참고로 버스 정류장이라고 네.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쓸까요?
0: Bus station.
2: Yes.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은데.
0: 그래요?
2: 우리 보통 뭐라 그래?
0: 버스탑이네요.
2: That's right.
0: So, yeah.
2: Okay. So stop은 사실 정류장이라기보다 어디에 멈춤이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0: 네.
2: So 일반적으로 버스는
0: bus stop이라고
2: 얘기를 하죠. 아, yeah. 같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보세요. 우리가 블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도 쓰지 않나요?
0: 맞아요. 그냥?
2: 몇 블록을 가면이라고
0: 네.
2: 하죠.
0: 네.
2: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차길이 나오기 전에 하나의 블록이라고 또 얘기를
0: 맞아요.
2: 하잖아요. 그렇죠?
0: 네.
2: 특히나 뭐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블록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충 하나의 블록이 어느 정도 걸어야 된다는 거를 안다는 가정 안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0: 네.
2: So block 대신에 강세를 주의해 주세요. block 앞쪽에 강세를 확 실으면서 가주세요. 오케이? 갑니다. block. There you go.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0: 네.
2: 지금 얼마 정도로 거리에 떨어져 있다라고
0: 네.
2: 할 때 전치사 뭐 썼을까요?
0: away.
2: 네. away는 먼 느낌을 주는 거예요.
0: 맞아요.
2: 점점 떨어져 있는 느낌, 아니면 멀어져 가는 느낌.
0: 네네.
2: 이 느낌을 살려주셔야 돼요.
0: 그래서
2: 그 station은 그 단지 two blocks만큼 가까운 게 아니라
0: away.
2: 떨어져 있다.
0: 네.
2: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So 여기서 뭐 시간을 쓸 수도 있기는 한데 거리로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이 거리를 왜냐하면 정확하게 뭐 몇백 미터 이걸 모를 수 있잖아요.
0: 네네.
2: 그럴 때는 이렇게 블럭을 활용.

0: 이동을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리 대신에. 그렇죠?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우체국은 네. 다섯 블럭 떨어져 있다.
1: 아하.
0: 우체국이 영어로 뭐예요?
1: Post office.
0: Post office, right? 그럼 그 post office는 다섯 블럭 떨어져 있다 하면은요?
1: The post office is five blocks away.
0: 그렇죠. Five blocks away. There you go. 자, 그 건물은요, 100m 떨어져 있어요. 이거 한번 실제로 숫자를 넣어볼까요? 거리?
1: The building is 100 meters away.
0: 와.
1: Wow.
0: I love it. I love it.
1: Yes, yes.
0: All right. So 실제 거리를 이렇게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 post office is 5 blocks away.
1: The post office is 5 blocks away.
0: All right. The building is 100 meters away.
1: The building is 100 meters away.
0: Right. 이거 100으로 읽어도 되고요. 100이라고 읽어도 돼요. Okay. 본문 가겠습니다. The station is just 2 blocks away.
1: The station is just 2 blocks away.
0: Alright, 자 이랬을 때 마지막 문장입니다.
1: 네.
0: 아, 고마워요. 그래서 버지니아엔 처음이거든요.
1: 아우, 처음이라 얼마나 또 네. 어리둥절하셨을까.
0: 거기 막 열차역이랑 막 기차역 이런 거 엄청 많거든요. 그쵸. 저도 아, 저희 뭐 어머니 지인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사시는 분 있어서 갔었는데 저도 너무 헷갈려가지고
1: 네. 아무튼 그쵸. 네. Thank you. I'm new to 버지니아. 버지니아를 또 영어로 처음 써보는데요.
0: 저는 뭐 틀려도 괜찮아요. 네. 이거는 뭐 지역 네. 이름이라서.
1: 이 친구는 버지니아에 처음이지만 저는 버지니아를 처음 써봐요.
0: 아, 그렇군요.
1: 그러면은 아무래도 대문자로 가야겠죠. 아, V겠네요. 왠지.
0: 왜요?
1: 예?
0: 왜요?
1: 왠지 네. 굴려보고 싶어요. Virginia 이렇게. 오케이. 예. Virginia.
0: 아. 아. Almost.
1: So beautiful.
0: 엄청 비슷해요.
1: 그래요?
0: 오케이. Okay, so beautiful은 뭡니까?
1: 몰라요.
0: 자, the I입니다. 네. Virginia. 그래도 bird 할 때 B를 안 쓴 게 예. 아, 고쳤잖아요.
1: 그쵸.
0: That's good. All right. So Virginia. 이왕이면 강세 제대로 주면 좋겠죠.
1: 네.
0: 그래서 두 번째 I에다 강세를 찍어서
1: yes.
0: That's right.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Virginia. Virginia.
1: Virginia. Virginia.
0: 그렇죠. Right? So 미국 버지니아 주를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1: 네.
0: 자, 어디에 처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여러분, this is my first time. So first time이라는 단어를 써도 돼요.
1: 네.
0: 우리 예전에도 그걸로 트레이닝 한 적이 한번 있기는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은
1: new to.
0: Yes. yes. 자, new라고 하는 거가 새로운 거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처음이다라는 표현을 만들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My first time, the first time 대신에 이것도 가능해요.
1: 네.
0: 대신에 뭐의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I'm new to 어쩌고.
1: 네.
0: 근데 이게 장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컨셉의 처음이다, 나 못 들어봤다, 생소하다 이렇게도 쓸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오, 그걸 제가 준비했습니다. 저요, 이 컨셉에 처음이에요. 새로워요. 나 못 들어봤어요.
1: I am new to this concept.
0: That's it. I'm new to this concept. 그래서, this is very fascinating. 흥미롭고 대단하네요.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자, 그녀는 그 시리에, 그 도시에 처음이야.
1: She is new to the city.
0: That's it. She is new to the city.
1: Yeah.
0: 엄청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1: Wow.
0: Okay. So, 비동사. 당연히 new가 새로운이나 형용사니까 비동사랑 같이 써야겠죠?
1: 네.
0: And to,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m new to this concept.
1: I'm new to this concept.
0: She is new to the city.
1: She is new to the city.
0: 자, 질문형 안 해볼 수 없잖아요.
1: 네.
0: 당신은 이 회사에 처음인가요? 새롭나요?
1: Are you new to this office?
0: 그 office 좋아요? 회사?
1: This? 회사? Company?
0: Company?
1: Yes.
0: That's it, right? So, are you new to this company?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게 될 수도 있겠네요.
1: 네네.
0: Right? 자, you guys.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I'm new to Virginia.
1: Oh, thank you. I'm new to Virginia.
0: There you go. 자,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The station is just 2 blocks away. The station is just 2 blocks away. 땡큐. I'm new to Virginia. Thank you. I'm new to Virginia.
0: 네, 미션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마유백화점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1: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Mayu Department?

0: store.
1: There you go. Get to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0: 네네.
1: 같아요. 두 번째는 고마워요. 버지니아에는 처음이거든요.
0: Thank you. I'm new to Virginia.
1: There you go. Be new to 활용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Mayu Department Store?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Mayu Department Store?
2: The train is your best bet. The train is your best bet. The station is just two blocks away. The station is just two blocks away.
3: Thank you. I'm new to Virginia. Thank you. I'm new to Virginia.
1: 네,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아, 여러분! 이 패턴 절대로 잊지 마요!
1: 네, 진짜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지금.
0: 내가 진짜 쫓아가서 호출을 해줄 거예요.
1: 알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할게요. 네. 자, what's the best way to do something?
0: 아하.
1: 뭔가를 하는 거 최고로 좋은 방법이 뭐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였는데요.
0: 네.
1: 이런 목소리 키워서 틀려도 되니까 해주세요.
0: 네.
1: 영어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자,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0: What's the best way?
1: 자, 영어를 배우는.
0: To learn English.
1: To learn English.
0: Yes.
1: 아주 좋아요.
0: Mm-hmm.
1: 두 번째. 여러분 보고 하셔도 괜찮아요.
0: 네.
1: Right? 두 번째는요. 살 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자, 최고의 방법이 뭐니?
0: What's the best way?
1: 살을 빼기 위한.
0: To lose weight.
1: 그렇죠. To lose weight.
0: Mm-hmm.
1: 세 번째입니다. Mm-hmm. 마유 백화점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자,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0: What's the best way?
1: 네. 도달하는 어디냐면 마유 백화점에.
0: To get to Mayu Department Store.
1: Right.
0: Mm-hmm.
1: 좋았습니다.
0: Wow.
1: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hat's the best way to learn English? What's the best way to lose weight?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Mayu Department Store? What's the best way to가 너무 길다 보니까
0: 네.
1: 쉽진 않았을 것
0: 문장이
1: 같아요.
0: 문장이 지금 거의
1: know, 뭐,
0: 공간이 모자라요.
1: 빠박하게 네. 들어갔는데 수고하셨고요. 두 번째는요. Be new to
0: 아하.
1: 어딘가에 뭐 무언가에
0: 네.
1: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저 버지니아엔 처음이거든요. 저는 버지니아에 새로워요.
0: I am new to Virginia.
1: There you go.
0: Uh-huh.
1: 두 번째는요. 걔는 이번에는 네. 그녀라고 잡을게요.
0: 네.
1: 걔는 그녀는 그 도시에 처음이야.
0: She is new to the city.
1: There you go. She is new to the city, right? 세 번째입니다. 전 이 개념이 처음이에요. 와, 이런 컨셉은 저는 처음이에요.
0: Oh, I'm new to this concept.
1: There you go. 왕초보 영어의 입영작 같은 것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
0: 그쵸?
1: 이런 거 말할 수도 있겠죠.
0: 이거 완전 처음이에요 하면서.
1: That's right. 자, 같이 읽어볼게요. I'm new to Virginia. She's new to the city. I am new to this concept. 수고하셨습니다.
0: 네.
1: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Mayu Department Store?
5: The train is your best bet. The station is just two blocks away.
4: Thank you. I'm new to Virginia.
1: 미션 해결할까요?
0: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6: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Mayu Department Store?
2: The train is your best bet. The station is just two blocks away.
6: Two blocks?
2: Yeah.
6: Oh, thank you. I'm new to Virginia.
2: Well, enjoy.
6: Yeah, thank you.
1: Great job, you guys.
0: 진짜 자랑스럽습니다.
1: 그러니까
0: 네.
1: 한 주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0: 음?
1: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0: 루틴, 우리 왕초보 루틴 알고 계시죠?
1: 그럼요.
0: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복습 조금이라도 해서 입에 좀 패턴들 익힐 수 있게 도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저도 잘 못하는 거지만 주말에 한번 복습 좀 해볼게요.
0: 믿어보겠습니다.
1: 네.
0: Right.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1: See you every day.

0: Unit 90. FT. Let's go! Phonics FT. Foot, foot, foot. Foot, left.
1: Foot, left.
0: Foot, soft.
1: Foot, soft.
0: Foot, craft.
1: Foot, craft.
0: Foot, gift.
1: Foot, gift.
0: Foot, lift.
1: Foot, lift.
0: Foot, aircraft.
1: Foot, aircraft.
2: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 친구가 나올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도 두 알파벳이 만났을 때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배워볼게요. F 소리가 나는 알파벳 F와 T 소리가 나는 알파벳 T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Foot, foot, foot. Very good. 그럼 단어 끝에 foot 소리가 나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왼쪽, left예요. 여기 끝에 foot 소리 들리나요? 지금 친구들이 써니를 봤을 때 여기는 왼쪽이고 여기는 오른쪽이에요. 왼쪽 영어로 left. Left. Left. Very good. Foot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는 부드러운 soft예요. 우리가 인형이나 강아지를 만질 때 아주 부드럽죠? 부드러운 영어로 soft. Soft. Soft.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또 어떤 단어가 foot 소리가 날까요? 아, 공예, craft가 있었네요. 우리가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공예라고 해요. 공예, 영어로 craft. Craft. Craft. Well done! 이 단어도 끝에 foot 소리가 나는데요. 바로 선물, gift예요. foot 소리 들리네요. 우리가 생일날이나 크리스마스 때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받죠. 선물, 영어로 gift. Gift. Gift. That was very good.

0: 소리 나는 단어 배워볼게요. 둘 다 영어로 lift. 우리가 손으로 무겁거나 가벼운 짐을 들죠? 둘 다 영어로 lift. lift. lift. excellent. foot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비행기 aircraft 예요. 여기 끝에 foot 소리 들렸죠? 우리가 멀리 외국에 가려면 꼭 비행기를 타야 돼요. 비행기 영어로 aircraft. aircraft. aircraft. great job. 와우! 이렇게 foot 소리 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1: Hello.
0: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F 소리 나는 알파벳 F와 T 소리 나는 알파벳 T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났죠? That's right! 이제 세 번 발음해 주세요. 네, 신기한 소리가 났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여기는 오른쪽, 여기는 어느 쪽이죠?
1: Left.
0: That's right, left. 여기 끝에 소리가 나는데요. Logan, one more time. Show me your left hand. 아주 잘했어요. 그럼 우리 세 번 발음해 볼까요?
1: Foot to foot to left. Foot to foot to left. Foot to foot to left.
0: Good job. 이 다음 단어도 foot 소리가 나는데요. Logan, 우리가 생일날이나 크리스마스 때 무엇을 주고받죠?
1: Gift.
0: That's right. 선물 gift. 자, 그래서 써니가 surprise gift를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볼래요? 짠! 우리 로건이를 위한 선물이에요. 자, 여기 있어요. 이제는 이게 뭔지 영어로 한번 말하면 우리가 열 수 있어요. 이게 영어로 뭐였죠?
1: Foot, foot, gift. Gift. Gift.
0: Excellent. Now you can finally open the gift. 한번 열어볼게요. 잡아당겨. 그렇죠. 과연 안에 뭐가 있을까? 열어봐요. What's this?
1: A dog.
0: A dog. 자, 여러분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우와, 강아지예요. 멍, 멍. It's a puppy. 아주 귀엽죠? 자, 친구들. 부드러운, 영어로 뭐죠? 이 퍼피가 아주 부드럽잖아요. What is it?
1: Soft.
0: That's right, soft. 그럼 우리 세 번 발음해 볼까요?
1: Soft. Soft. Soft. Soft.
0: Good job. 또 소리 나는 단어를 배웠는데요. 우리가 손으로 만드는 것을 공예라고 해요.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1: Craft.
0: 네, craft. 뒤에 소리 들렸죠? 자, 봐봐요. 이렇게 손으로 만든 바구니인데요. Let's color the basket. 같이 색칠해봐요. Wow, look at this. It's an orange basket. 아주 잘했어요. 자, 공예, craft. 다시 발음해주세요.
1: Craft. Craft. Craft.
0: Good job. 또 어떤 단어가 소리가 났죠? 아, 손으로 들다. 영어로 뭐였죠?
1: Foot, foot, lift. Foot, foot, lift. Foot, foot, lift.
0: Very good. Foot.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Logan, 우리가 외국을 가려면 무엇을 타야 돼요?
1: Aircraft.
0: That's right. 여기 foot 소리가 나는 aircraft. 비행기. 그럼 우리 세 번 발음해 볼게요.
1: Foot, foot, aircraft. Foot, foot, aircraft. Aircraft.
0: Good job! We did it! 와우! 여러분도 너무 잘하는데요? 그럼 우리 신나게 노래로 발음해볼까요?
2: Let's chant!
3: Let's go! Phonics FT Foot, foot, foot Foot, left
1: Foot, left
3: Foot, soft
1: Foot, soft
3: Foot, craft
1: Foot, craft
3: Foot, gift.
1: Foot, gift.
3: Foot, lift.
1: Foot, lift.
3: Foot, aircraft.

여러분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foot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foot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유리와 창문틀, 창틀을 테이프와 물에 젖은 신문지 등으로 고정하세요. 욕실과 같이 창문이 없는 방이나 유리창에서 먼 방으로 이동하세요. 가스 누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밸브를 잠가 차단하세요. 욕실 등에 미리 물을 받아두세요. 양초와 휴대용 랜턴, 건전지를 준비하세요.

친구들 왔어. 어서 와요. 어우,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 어우, 갈증나. 그래서 이모가 짜잔! 시원한 물을 사왔어요. 이렇게 더운 날 갈증날 때 시원한 물을 마셔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게요. 자, 이모가 물한잔 마시고 우리 친구들 재미있는 책 추천해 줄게요.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안 열려? 아니, 왜 이렇게 안 열리는 거야? 이렇게 뚜껑이 안 열리면 어떻게 마시라고? 아이, 참. 그래도 포기할 이모가 아니지. 이모가 누구냐? 바로 인내와 끈기의 아이콘! 자, 보자, 보자. 이 물뚜껑이 왜안 열릴까? 이모 손이 미끄러워서 문어 이모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이렇게? 열렸어, 열렸어. 열렸어요. 역시, 역시. 시원해라. 이거지, 이거지. 이제 시원하게 물 마셨으니까 우리 친구들 책 추천해줘야지. 우리 친구들 무슨 책 읽고 싶어요? 말해봐요. 이모 지금 기분이 좋아. 인내와 끈기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책을 추천해달라고? 인내와 끈기의 중요성? 그런 교훈을 알려주는 책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재미있는 책을 고르라면, 바로 이거야. 바로바로, 짜잔! 까망이와 까미라는 책이 있어. 이 책을 읽으면, 인내와 끈기의 중요성을 잘알수 있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 오늘, 5단원, 첫 시간이라며, 5단원에서는 어떤 내용 공부할까? 궁금하지? 오늘 혜은 선생님이랑 5단원에서 배울 내용도 잘 듣고 오세요. 알았죠? 그럼 이모는 응원할게요. 화이팅!

책은 재미있게 읽어주고 국어 개념은 쉽게 설명해주는 혜은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5단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 단원 첫 번째 시간마다 단원의 제목을 확인하고 그 단원에서 배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자, 오늘도 5단원의 제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단원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 바로 인물에게 마음을 전해요입니다. 우리는 5단원에서요, 인물에게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 거예요. 자, 그런데 인물에게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 때에 우리가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우리 그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교재 119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지금 두 친구가요, 개미와 배짱이라는 이야기를 읽고 있어요. 친구들도 이 이야기 읽어본 적 있죠? 개미는 더운 여름날 열심히 일을 했지만 배짱이는 일을 하지 않고 놀고만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고 머리 묶은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짱이에게 계속

게으르게 놀다가는 큰일 날 거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 자,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대답해요. 그럼 배짱이에게 내 마음을 전하는 글을 써보면 어떨까? 너의 마음을 배짱이에게 전해봐. 이런 거죠. 자, 우리는요, 5단원에서 누군가에게, 인물에게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 거예요. 자, 그런데 친구들,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 때에는요, 그 글을 읽는 사람을 공감하고 배려하면서 써야 합니다. 자, 그 사람을 잘 배려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잘 공감하려면 그 사람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5단원에서 인물의 성격을 파악해 볼 거예요. 자, 지금 이 친구도 배짱이의 성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친구는 배짱이의 성격이 어떠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게으르다고 생각하고 있죠. 이처럼 5단원에서는요, 인물의 성격을 짐작해 보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방법을 공부해 볼 거예요. 자, 어떤 내용 공부할지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꼭꼭 기억했나요? 좋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우리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요, 친구들. 인물의 성격. 성격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낱말입니다.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각자 성격이 어떤 것 같아요? 라고 물으면 선생님, 저는 성격이 좋아요. 선생님, 저는 성격이 나빠요. 자, 이렇게 좋아요, 나빠요.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요, 친구들. 성격은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것인데요. 성격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친절하다, 부지런하다, 용감하다처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남다른 성질이나 성품을 성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남다른 성질이나 성품. 선생님은요, 선생님 성격을 생각해 봤을 때, 선생님은 약간 완벽주의적이거든요. 그리고 책임감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끝까지 해내려고 하는 성격이 있어요. 자, 그런데 조금 예민한 성격도 있거든요. 이처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남다른 성질이나 성품을 성격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요, 이야기를 읽고 인물의 성격을 파악해 볼 거예요. 자, 그런데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인물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죠? 바로 이 방법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방법. 첫 번째로는요,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을 찾아보는 거예요. 글을 읽다 보면 직접적으로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드러내는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부지런한 개미는, 게으른 배짱이는처럼 개미는 부지런한 성격이에요. 배짱이는 게을러요. 자, 이렇게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글에서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런 말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죠. 그 상황에 따라 인물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자, 똑같은 상황이라도 성격에 따라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물이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는지 살펴본다면 우리가 인물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방법으로 우리 인물의 성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을 이야기는요, 까망이와 까미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어 이모님께서 추천해 주신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까망이와 까미의 성격을 우리가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교재 120쪽입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시냇물도 바짝바짝 말라버렸어요. 까망이와 까미는 목이 몹시 말랐어요. 갈증이 났나 봐요. 날씨는 덥고요. 비도 내리지 않았대요. 시냇물도 바짝바짝 말라버렸대요. 지금 까망이와 까미

까망이는 굉장히 갈증난 상황입니다. 까망이는 까미에게 비가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직접 물을 찾으러 가자고 말했어요. 자, 이 행동을 통해, 이 말을 통해 우리 까망이의 성격을 알수 있습니다. 까미야, 우리 비 오는 거 기다리지 말고 직접 물을 찾으러 떠나자. 자, 까망이 성격 어때요? 굉장히 주도적이죠. 주체적이죠. 자, 그런 성격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곳저곳을 빙빙 날아다니던 까망이와 까미는 마침내 물이 든 병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물이다, 물이야, 우리가 물을 찾았어. 자, 이 말에서도 얼마나 기뻤는지 그 마음을 짐작할 수 있죠. 자, 이어서 읽을게요. 까망이와 까미는 물을 마실 생각에 신이 났어요. 하지만 둘은 물을 마실 수 없었어요. 부리가 짧아 물에 닿지 않았거든요. 이런 이런 까망이와 까미는 부리가 짧았대요. 아마도 부리가 짧은 새인 것 같죠? 평소 성질이 급한 까미는 무작정 물병을 밀었어요. 자, 지금요. 까미의 성격을 알수 있는 낱말이 나왔습니다. 성질이 급한 까미. 까미는요. 성질이 급해요. 그래서 무작정 물병을 밀었대요. 자, 무작정이라는 것은요.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행동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물병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움직이지 않았대요. 까미의 말 들어보세요. 됐어. 난할 만큼 했어. 이제 희망이 없어. 실망한 까미는 기운 없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 우리 까미의 말에서 까미의 성격 알수 있습니다. 한번 물병 밀고 안 되니까 희망이 없어. 난 갈래. 하고 가버렸어요. 굉장히 포기가 빠른 성격임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는 동그라미표, 알맞지 않은 것에는 가위표를 하시오. 1번. 까망이와 까미는 모두 물을 실컷 마실 수 있었다? 아니죠. 부리가 짧아서 물을 마실 수 없었습니다. 2번. 목이 마른 까망이와 까미는 물이 든 병을 발견하였다. 맞아요. 3번. 까미가 물을 마시려고 물병을 밀자 물병이 넘어졌다? 아니죠. 꿈쩍도 하지 않았죠? 틀렸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문제 풀어볼게요. 까망이와 까미가 물이 든 병을 발견하고도 물을 마시지 못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왜 물을 마시지 못했죠? 그래요. 부리가 짧아서. 1번. 물병에 물이 전혀 없었다? 아니고요. 물병을 밀어 물이 쏟아졌다? 물병을 밀어도 물병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3번, 물병이 뚜껑으로 막혀 있었다? 이런 말 없었고요. 4번, 부리가 짧아 물에 닿지 않았다. 이것이 정답이죠. 5번, 돌멩이를 던져 물병의 바닥이 깨졌다. 자,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어서 3번입니다. 까미가 물병을 두고 집으로 돌아간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물병을 한번 밀었는데 꿈쩍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 하고 돌아간 것이죠. 자, 1번. 새로운 물을 찾기 위해서 아니고요. 2번. 물병을 밀어도 움직이지 않아서. 맞아요.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희망이 없어 이러면서 가버린 거죠. 3번. 다른 까마귀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아니고요. 4번. 물이 오염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런 내용 없었죠. 5번, 물병에 물이 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이것도 아닙니다.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럼 4번 문제입니다. 다음 문장에서 까미의 성격을 나타내는 표현에 동그라미표를 하시오. 자, 지금 이 문장에서 까미의 성격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성질이 급한 까미는 무작정 물병을 밀었어요. 자, 여기에서 까미의 성격을 알려주는 낱말은 그래요. 성질이 급한 이 부분이죠. 까미는 성질이 급하대요. 그래서 뒷일도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물병을 밀었대요. 자, 4번 문제까지 풀었는데요. 이어서 우리 이야기 읽을게요. 까망이가 말합니다.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어. 분명히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와, 까망이의 말을 보면 우리 까망이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죠.
까망이는요, 포기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굉장히 포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 끈기 있는 성격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혼자 남은 까망이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어요. 자, 곰곰이라는 것은요, 무언가를 굉장히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공부할 때도요, 곰곰이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알았죠? 자, 곰곰이 할 때, 우리 이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곰곰히. 자, 이것은 틀린 거예요. 자, 곰곰이 생각에 잠겼어요. 요렇게 씁니다. 알았죠? 자, 생각을 하다가 뭔가 깨달았나 봐요. 그래, 이러면 되겠다. 까망이는 작은 돌멩이를 하나씩 물어다 물병 속에 집어넣었어요. 돌멩이가 들어가자 물이 쑥쑥 올라왔어요. 그렇겠네요. 돌멩이를 넣은 만큼 물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물은 곧 물병 입구까지 차올랐지요. 아, 정말 시원해. 이제 좀살것 같네. 자, 자기가 해결 방법을 스스로 생각해내서 물을 마셨잖아요. 굉장히 뿌듯한 까망이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까망이는 마침내 물을 실컷 마실 수 있었답니다. 자,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인내하고 견디니까 물을 마실 수 있었죠. 친구들,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까미와 까망이는 다른 선택을 했어요. 우리는 이 선택을 보고도 까망이와 까미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문제 풀어볼게요. 까망이가 물을 마시기 위해 생각해낸 방법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생각해낸 방법 뭐예요? 돌멩이를 물어다 물병 속에 집어넣어 물이 입구까지 차오르게 한 것이죠. 자, 적어볼게요. 작은 돌멩이를 물어다 물병 속에 집어넣어 물이 입구까지 차오르게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어서 6번 문제 풀어볼게요. 기역의 말과 까망이의 행동을 보고 알수 있는 성격은 무엇입니까? 자, 기역의 말.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어. 분명히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까망이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자, 이것을 통해 알수 있는 까망이의 성격은요. 포기하지 않죠. 끈기가 있습니다. 자, 1번. 활발하다. 아니고요. 엄격하다. 자, 엄격하다는요. 그 태도나 말이 굉장히 엄한 거예요. 아니고요. 다정하다. 정이 많다는 거죠? 끈기 있다. 맞습니다. 수줍음이 많다? 그건 아니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7번 문제입니다. 니은에서 알수 있는 까망이의 마음을 바르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까망이가 물을 마시고, 아, 정말 시원해. 이제 좀살것 같네. 자, 이렇게 말했어요. 까망이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재우, 그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것에 짜증이 난것 같아? 아니죠. 선우, 물이 다 없어지면 어쩌나 걱정하는 마음인 것 같아? 이것도 아닙니다. 아영, 자신의 노력으로 물을 마실 수 있어 뿌듯한 마음이 들것 같다. 맞아요. 자, 따라서 까망이의 마음을 바르게 말한 친구는 아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8번 문제입니다.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방법에 알맞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선으로 이으시오. 자, 우리 인물의 성격 파악하는 방법 배웠죠? 내용 떠올리면서 문장 봅시다. 자, 인물의 무엇을 나타내는 말을 살펴본다고 했나요? 인물의, 그래요, 성격을 나타내는 말을 그래서 살펴보자. 자, 두 번째, 상황에 따라 인물의 무엇이나 행동을 살펴보자고 했죠? 상황에 따라 인물이 어떤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살펴보면 인물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8번 문제까지 함께 풀어보았고요. 이어서 새로운 이야기 읽으면서 또 인물의 성격을 파악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읽을 이야기는요. 까먹어도 될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목이요. 까먹어도 될까요? 무슨 뜻일까요? 까먹다. 우리가 다양한 뜻으로 사용하잖아요. 껍데기나 껍질을 까서 속 안에 있는 것을 먹을 때도 까먹다. 그리고, 나 약속 시간 까먹었어. 어떤 일을 잊어버리다 할 때도 까먹다 라는 말을 쓰는데 도대체 까먹어도 될까요? 무슨 뜻인지 궁금하죠? 자, 우리 이야기 읽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교재 122쪽입니다. 목적은요,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거예요. 깊은 산 까먹마을에 장소 나왔어요. 까먹마을. 잘 까먹는 다람쥐들이 살았어. 어떻게 잘 까먹었을까요? 튼튼한 앞니로 단단한 껍데기를 잘 까먹었지. 도토리를 여기저기 잘 묻어두고 어디 묻었는지 잘 까먹었고. 아, 두 가지 다 해당이 됩니다. 도토리, 껍데기도 잘 까먹었고요. 또 도토리를 묻어두고 묻어둔 장소도 까먹었대요. 둘다 돼요. 가을이 되면 바빴어. 겨우내 먹을 도토리를 땅속 보금자리에 저장하느라고. 자, 다람쥐들은요, 겨울에 겨울잠을 자잖아요. 자, 겨우내라는 뜻은요, 겨울에 계속해서 이런 뜻이에요. 자, 보금자리는 굉장히 편안하고 아늑한 곳을 보금자리라고 하죠. 자, 다람쥐들은 겨울잠 자면서 먹을 도토리를 땅속 보금자리에 저장하느라고 가을에 바빴대요. 자, 그리고 집 밖에도 저장했어. 여기저기 나누어서. 이제 봄에 먹을 게 떨어지면 찾아 먹으려고. 가을에 내가 묻은 거야. 내가 그걸 왜 먹어? 이렇게 따지는 다람쥐는 없었어. 까먹었으니까. 오, 그렇군요. 다람쥐들은 잘 까먹는 세상이 좋았어. 아기 다람쥐 줄무늬만 빼고.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나왔습니다. 줄무늬. 자, 그런데요. 줄무늬는요. 잘 까먹는 세상을 좋아하지 않았죠. 자, 이야기 이어서 읽어볼게요. 줄무늬는 아까웠어. 아무도 못 찾는 도토리는 그냥 썩을 수도 있거든.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되거나. 줄무늬는 억울했어. 줄무늬는 도토리를 빨리빨리 많이 묻었거든? 그럼 빨리빨리 많이 찾아 먹어야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지. 어떤 다람쥐는 느릿느릿 조금 묻어놓고 빨리빨리 많이 찾아 먹을 수도 있겠네? 어우, 억울해. 생각할수록 억울했어. 줄무늬는 빈 딱따구리 둥지로 높이 올라갔어. 자,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 불공평한 세상을 어떡하지? 자, 줄무늬의 고민입니다. 줄무늬는요,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줄무늬의 고민이에요. 줄무늬는요, 도토리를 빨리빨리 많이 묻는데요. 자, 그러면 먹을 때도 내가 묻은 만큼 내가 빨리 먹고 많이 먹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까먹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하고 아깝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줄무늬의 성격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줄무늬는요, 조금 개인주의적인 성격인 것 같죠?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사회의 이익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신만의 이익을 생각하는 다람쥐인 것 같습니다. 그쵸? 자, 줄무늬가요,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데 그 뒤에 어떻게 할까요? 뒷이야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읽을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잘 까먹는 다람쥐들이 사는 마을의 이름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마을의 이름 뭐였어요? 까먹마을이었죠. 자, 까먹마을에는요, 잘 까먹는 다람쥐들이 살았어요. 도토리도 잘 까먹고, 또 도토리 묻은 곳도 어디에 묻었는지 잘 까먹고요. 자, 까먹마을입니다. 자, 이어서 10번입니다. 다람쥐들이 도토리를 땅속에 묻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왜 땅속에 묻어요? 먹을 것이 떨어지면 찾아서 먹으려고 땅속에 묻는 거죠.
자, 1번 가을에 도토리가

0: 너무 많아서 아니고요. 2번, 도토리가 썩을까봐 걱정되어서 아닙니다. 3번, 누가 많이 묻었는지 시합하려고. 자, 다람쥐들은요, 까먹어서 누가 많이 묻었는지 알수 없을 거예요. 4번, 먹을 게 떨어지면 찾아 먹으려고. 맞습니다. 5번, 다른 동물들이 못 먹게 숨기려고. 이것도 아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이어서 11번입니다. 줄무늬가 기역처럼 생각한 까닭으로 알맞지 않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기역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줄무늬는 아까웠어. 자, 왜 아깝다고 생각했죠? 뒤에 나와요. 아무도 못 찾는 도토리는 그냥 썩을 수도 있거든. 그냥 썩는 것이 아까운 거죠. 아니면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되거나, 다람쥐가 묻었는데 다람쥐가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되는 것이 아까웠던 거예요. 자, 그럼 1번. 아무도 못 찾는 도토리는 썩을 수 있어서 아깝다고 생각한 거 맞죠? 자, 그런데 알맞지 않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라고 했으니까 아무 표시하면 안 돼요. 자, 도토리를 많이 묻고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이거 맞아요? 아니죠. 도토리를 많이 묻고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 동그라미. 3번, 도토리가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될수 있어서. 맞아요.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될수 있어서 아까웠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 2번에 동그라미 표 합니다. 자, 이어서 12번 문제입니다. 니은에서 알수 있는 줄무늬의 성격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자, 니은은 이 부분입니다. 줄무늬는 억울했어. 줄무늬는 도토리를 빨리빨리 많이 묻었거든? 그럼 빨리빨리 많이 찾아 먹어야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러니까 내가 묻은 만큼 내가 먹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죠. 내가 묻은 것을 다른 다람쥐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자, 줄무늬 성격 어떠한가요? 자, 침착한가요? 차분한가요? 아니죠. 활동적인가요? 아니죠. 자, 긍정적인가요? 이것도 아닙니다. 개인주의적인가요? 맞아요.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알수 있는 성격은 개인주의적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어요. 자, 지금 여기에서 긍정적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긍정적인 성격인가요? 긍정적이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친구들 학교에서 교과서 수업하면서 뒤에 붙임딱지나 뒤에 붙임자료 같은 거 뜯죠. 자, 뜯다 보면 잘 뜯길 때도 있지만 찢어질 때도 있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떤 친구는 찢어졌네. 뭐 어쩔 수 없지. 뭐 테이프로 붙여서 하자. 이런 친구가 있어요. 자, 그런 친구들은 긍정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요? 선생님 찢어졌어요. 새거 주세요. 미안하지만 선생님도 교과서가 하나밖에 없어서 새거 없어요. 그냥 붙여서 사용합시다. 이래도 하기 싫어요. 안 할래요. 이런 친구들은 긍정적인 친구라고 볼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친구들도 한번 나의 성격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격을 나타내는 말, 다양한 말들 우리 공부했는데 친구들의 성격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자, 이렇게 12번 문제까지 풀어 보았는데요. 우리 이어서 문어 이모 만나러 가볼까요? 친구들, 오늘 공부 재미있었지? 배운 내용 문어 이모랑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고. 오늘은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방법을 공부했어. 인물의 성격은 어떻게 파악하니? 첫 번째,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을 살펴보는 거야. 두 번째, 상황에 따라 인물이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살펴본다면 우리가 인물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이거지. 이두 가지 꼭 기억해야 돼, 친구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 문제 풀어서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줘. 꼭 남겨줘야 돼. 친절하다, 부지런하다, 용감하다처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남다른 성질이나 성품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오늘 문제는 너무 쉽다, 그지? 정답을 아는 친구들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줘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더욱더 재미있는 국어 공부하자고. 다음 시간에도 문어책방 또 놀러 와야 돼. 안녕.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0: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의 길을 비추는 빛 이정원입니다. 중학교 2학년 포텐 영단어 세상을 알아가는 말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환경과 관련된 5개 단어로 여러분의 영어 포텐을 차근차근 채워볼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 말할 수 있어요. 네, 오늘은 환경, 그 중에서도 환경 문제와 관련된 단어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어떤 사진들이 있는지, 그리고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될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환경과 관련된 사진들, 그 중에서도 환경 문제와 관련된 사진, 첫 번째 사진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뭐가 나와 있죠? 버려진 물건이나 필요 없는 찌꺼기를 말하는 말, 네, 쓰레기죠. 영어로는 waste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waste. 한번 더. waste. 잘하셨습니다. 네, 문장 속에 넣어 보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많은 쓰레기를 버려요. 네, 쓰레기를 버리다라는 건요. throw away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people throw away too much waste these days.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다, 쓰레기 waste와 함께 throw away라는 표현까지 같이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문장도 볼게요.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다에 해를 끼쳐요. 네, plastic waste harms the ocean.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네, 바다라는 단어 우리가 공부하고 온 단어네요. 그렇죠? ocean까지 같이 볼게요. plastic waste harms the ocean. 네, 사진과 함께 waste 단어 기억해 두시고요. 네, 다음 사진입니다. 보니까 뭔가 안 좋아 보여요. 그죠? 사람이나 자연에게 해를 주는 것. 해를 주는 유독한 거는요, 영어로는 toxic 이라고 합니다. 그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toxic. 한번 더. toxic. 네, 좋습니다. 그러면 문장 속에 넣어 볼게요. 일부 화학 물질은 유독할 수 있어요. 그러면 some chemicals, 화학 물질이요. some chemicals can be toxic. 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요. 유독가스는 사람에게 위험해요. 뭐 이 사진과 함께 봐두시면 되겠죠. Toxic gas is dangerous to humans.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거 그쵸? 사람이나 자연에 해가 되는 toxic. 이렇게 같이 봐두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 사진입니다. 안 좋은 사진이에요. 지금 바다에 뭐가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공기나 물이나 땅이 더러워지는 현상이에요. 네, 오염이죠, 오염. 영어로는 pollution이라고 합니다. 이거 한번 따라.

해볼까요? Pollution. 한번 더. Pollution. 네, 좋습니다. 자, 문장 속에 넣어볼게요. 대기 오염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네, 뭔가가 지금 더러워지고 있는 것. 그 중에서도 공기가 오염됐다. 대기 오염은 air pollution.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So air pollution is getting wors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우리는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 행동해야 해요. 그러면 이제 pollution 앞에 물 오염이니까 water 넣어주면 되겠죠? We must take action.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Take action이거든요. So we must take action to stop water pollution.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공기, 땅, 물이 더러워지는 현상 pollution이고요. 공기가 오염됐다 그럼 air pollution, 수질 오염이다 그럼 water pollution.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볼까요? 이번에는 그냥 이거 자체를 가져왔어요. 생물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인 상황. 한마디로 그 자체로 환경 가져와 봤습니다. 환경 단어는 우리가 환경에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환경은 영어로 environment입니다. 이거 따라해 볼게요. environment. 한번 더. environment. 네, 잘하셨습니다. 문장 속에 넣어볼게요. 우리는 환경을 보호해야 돼요. 그러면 we need to protect the environment.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깨끗한 환경은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돼요. 그러면 clean environment helps us stay healthy.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저희 깨끗한 환경 사진과 함께 우리 요 깨끗한 환경을 좀 지키자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환경, environment 단어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사진입니다. 빛, 열, 전기를 만드는 힘이나 자원을 말하는 말. 에너지죠. 네, 에너지. 네. 빛, 열, 전기를 만드는 힘. 그거를 영어로는 energy.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energy. 한번 더. energy. 네, 잘하셨습니다. 문장 살펴볼게요. 이 사진과 관련된 문장이에요. 태양 에너지는 당연히 태양에서 나와요. 네, 그렇죠. 태양은 sun인데요. 태양 에너지, solar energy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같이 살펴두라고 가져와 봤어요. solar energy, 태양 에너지입니다. So solar energy comes from the sun. 이렇게 표현하고요. 우리는 매일 에너지를 절약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we should save energy every day.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환경과 관련돼서 에너지라는 단어까지 봤고요. 사진을 쭉 보면서 단어 복습해보고, 그리고 퀴즈 풀면서 단어를 확실하게 암기하고 올까요? Quick Review입니다. 사진과 단어 하나하나 보면서요. 확실하게 암기해 둘게요. 첫 번째 사진입니다. 뭔가 유독한 가스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 같죠? 유독한.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나요? 외쳐주세요. 네, 정답은요. toxic입니다. 네, 두 번째 사진이에요. 태양에서 지금 에너지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에너지.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되나요? 네, 에너지, 철자까지 잘 봐두세요. 네, 다음 사진입니다. 지금 물이 오염돼 있어요. 수질 오염,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되나요? 크게 외쳐주세요. 네, 정답은 pollution이었습니다. 네, 우리 환경과 관련된, 특히 환경 문제와 관련된 5개 단어 공부하고 왔는데요. 마지막 미션 앞두고 있습니다. 나만의 문장 만들기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환경 문제는 무엇인가요? 오늘 배운 단어 중에 하나를 골라서 문장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I think that. 그 뒤에 생각하는 그 내용을 얘기하면 돼요. I think that. Pollution is getting worse in many cities. 많은 도시에서 환경 오염이

0: 심각해지고 있다.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
1: Pollution is getting worse.
0: 이렇게 문장 만들어 봤는데요.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환경과 관련된 5개 단어 공부해 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형입니다. 우리 오늘 드디어 마지막 강의 20강 현대세계의 전개와 과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 수업의 나침반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지나면서 근대가 현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세계가 형성되었고 지금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어떤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흐름은요.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두 강대국 사이의 대립입니다. 그 대립이 전쟁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첩보라든지 과학기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둘은 지속적으로 경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전쟁처럼 뜨거운 전쟁은 아니지만 차갑게 눈빛 교환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진 냉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냉전 체제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이게 완화되는 과정까지를 살펴볼 건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흐름이 제3세계라고 하는 그런 집단들이 등장합니다. 즉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 국가도 아니고 소련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 제3의 국가들이 등장하면서 냉전 체제가 완화됐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새로운 국제 질서가 어떻게 성립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냉전 체제 어떻게 형성됐고 어떻게 전개됐어? 제3세계 어떻게 등장했어? 냉전 체제 어떻게 완화됐어? 결국에는 냉전 체제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 과정에서 인권이라고 하는 게 더 넓어지고 더 많이 확산되게 됩니다. 어떻게 인권이 확산되었는지 특히 민주주의와 여권이라고 하면 여성의 권리인데 그 부분의 신장 부분 살펴볼 거고요. 과거와 다르게 세계가 되게 하나의 긴밀한 연결체로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그걸 세계화라고 부르는데 세계화 시대에 어떠한 변화가 있고 지역세계는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세계사의 마지막 장을 닫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한 컷 그림으로 요약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강대국은 이제 점점 약해지고 뒤로 빠지게 되고 그 자리를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두 강대국이 채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도 경험했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건 너무 참혹하다라는 걸 이미 다 공감한 상태였죠. 그래서 미국과 소련 사이에 직접적인 전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아이러니하게도 핵무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서로 핵무기를 갖고 있다 보니까 내가 쓰면 상대방도 쓴다. 그래서 전쟁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아무튼 전쟁하지 않고 둘은 계속해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만드는데 이 시기를 차가운 전쟁, 냉전이라고 부릅니다. 긴장감이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긴장감이 느껴지면서 춥다. 주변 국가들의 이제 다른 국가들에서는 긴장감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냉전 체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경을 먼저 보면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소련의 세력이 확대됩니다. 특히나 소련이 독일을 공격할 때 동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동유럽과 독일의 동쪽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유럽에서 공산주의 국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정치적으로 보면 민족주의랑 완전 반대되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자본주의랑 반대되거든요. 자본주의란 자본가가 자본을 활용해서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을 장려합니다. 반면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는 자본가들의 그런 공장들, 생산수단을 공유화해야 된다. 노동자들이 다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경제적으로는 두 경제체제가 양립할 수 없는데, 미국은 자본주의의 최전방에 있는 국가였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공산주의가 확대되는 게좀 걱정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확대되면 자본가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다가 결국에 트루먼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선언을 발표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미국의 두 번째 독트린입니다. 첫 번째 독트린은 먼로 독트린이 있었죠. 라틴 아메리카 독립 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트루먼 독트린인데요. 트루먼 독트린은 공산주의 세력 확대를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독트린의 의미가 선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마셜 계획을 발표하는데 마셜 계획도 여기에 연장선에서 공산주의 세력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해줄게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유럽이 이러한 마셜 계획의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두 개가 너무 중요하고 냉전 체제 형성 부분에서 핵심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트루먼 독트린 먼저 보면 현 시점에서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는 두 가지 중 하나의 생활 방식을 선택해야 된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겠죠. 저는 자유로운 사람들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스스로 운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지원은 경제적, 재정적인 원조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트루먼 독트린에 이어서 먼로 계획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소련은 당연히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트루먼 독트린의 내용 자체가 공산주의 세력을 대놓고 이제 막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소련에 대한 이제 공격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소련도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서 코민포름을 창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유럽에 있는 공산주의 국가들을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대립으로 이어지게 됐고, 이게 냉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의 대립은 크게 이 표로 요약할 수 있는데, 자본주의 진영은 미국 중심이고요, 마셜 계획을 통해서 재정적으로 지원했고요, 그리고 군사적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공산주의의 공격으로부터 공동 대응하려고 했습니다.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소련이 중심이고요, 코메콘이라고 하는 경제 원조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바르샤바 조약 기구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자본주의 진영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표가 시험 문제 내기 너무 좋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냉전 체제라고 하는 게 형성됐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경쟁과 대립은 이제 표면화됐어요. 그리고 이어졌던 사건이 소련의 베를린 봉쇄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이 이제 마지막에 영국, 프랑스, 미국에 의해서 서독과 소련에 의해서 동독으로 이제 통치가 분열되게 됐는데 수도였던 베를린도 두 개로 쪼개지게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소련이 연합국으로 들어오는 길을 막아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베를린 봉쇄를 통해서 이 대립이 완전 이제 심각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서독과 동독이 분단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이런 냉전이 계속 지속이 되는데 중국에서는요, 국공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국공 내전이 뭐냐면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 사이에서 결국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둘은 사이가 안 좋았는데 제국주의라고 하는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에 대항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동맹, 합작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패망

분할 점령인데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각각 진출해서 독일을 두 개로 쪼개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쪽 독일은 영국, 프랑스, 미국이 함께 통치하게 되고요. 동쪽 독일은 소련이 통치하게 됐는데 특히 동독에 있었던 베를린 지역도 두 개로 쪼개서 구분해서 통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요. 이제 소련에 의해서 베를린이 봉쇄되니까 육지 교통로를 이용할 수가 없게 됐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통해서 생필품을 운반하는 그런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냉전 체제가 아시아와 유럽에서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절정에 달했던 시기가 바로 1960년대입니다. 베를린 장벽이 건설됩니다. 아까 베를린이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으로 쪼개졌다고 했었죠. 거기서 소련이 장벽을 건설하게 되면서 이제 거의 냉전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독일의 분단이라고 하는 게 체감이 되게 됐던 것이고요. 아메리카에서는 소련이 미국 바로 아래에 있는 쿠바라고 하는 국가에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고 하다가 미국과 대립하게 됩니다. 이때 정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케네디 대통령과 소련의 서기장이 거의 핵무기까지 불사하면서 약간 대립의 각을 세웠는데 결국에 소련이 한발 물러서게 됐던 쿠바 미사일 위기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 때 자료를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정말 정말 전쟁이 나는 줄 알았다라고 할 만큼 위기 상황으로 올라가게 됐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완화되기 시작하게 됐던 게 1970년대인데 냉전이 완화되면서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철수한 이후에 이제 공산주의를 이끌던 북베트남과 자본주의 경제 체제였던 남베트남 중에서 북베트남이 승리하게 돼요. 1975년에 북베트남 승리하게 되고 베트남에서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되게 됩니다. 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을 수립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했던 사람은 독립 영웅이었던 호찌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쿠바 미사일 위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후르쇼프와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케네디가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재밌는 것은 그 밑에 뭐를 깔고 앉아 있냐? 핵무기로 보이는 이 미사일을 깔고 있습니다. 두 국가는 서로를 이제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 쿠바 미사일 위기 때 보면 지금 나 미사일 누른다라고 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인류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했지만 전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게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잘 보여지게 됩니다. 아무튼 전쟁이 거의 날 뻔했던 냉전이 절정에 치닫았던 게 쿠바 미사일 위기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3세계라고 하는 집단이 등장합니다. 제3세계는 어디서 유래가 된 단어냐면요. 우리 프랑스 혁명 기억나시나요? 프랑스 혁명에 보면 제1신분, 제2신분, 제3신분이라고 하는 세계의 신분이 있었죠. 그리고 제3신분에 의해서 프랑스 혁명이 전개되고 진행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공산주의 경제체제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국가들을 제3세계라고 부르게 됐던 거죠. 이들에 의해서 냉전이라고 하는 흐름이 크게 바뀔 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립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3세계가 등장합니다. 전후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이 출현했고 이들은요, 비동맹주의를 내세웁니다. 즉, 미국이 이끌던 제1세계와 소련이 이끌던 제2세계, 어느 진영과도 동맹을 맺지 않겠다라고 하는 비동맹주의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평화 5원칙을 내세우게 되는데, 1954년 인도의 네루와 중국의 저우얼라이가 상호 불가침과 평화 공존 등의 합의를 했던 다섯 개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인도네시아의 반둥에서 열리게 됩니다. 29개 대국 대표가 모여서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그 다음에 상호 존중 등을 강조했던 평화 10원칙을 결의하게 됩니다. 평화 5원칙을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따가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비동맹 회의를 열게 됐는데 1961년부터 정기적으로 개최했고 상호 간의 이익 증진을 위해서 노력했다. 그래서 이
이런 전개 부분을 보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아무튼 핵심적인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

국가들은, 제3세계 국가들은 대부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롭게 등장했던 신생 독립국들이 많았고요. 그들은 자본주의 진영, 공산주의 진영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으려고 했다.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특히나 이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는 제3세계의 시작을 알렸다라고 해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특히나 시험에 많이 나오고 중요합니다. 여기서 발표됐던 평화 10원칙의 내용 일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존중한다. 다른 나라의 정치에 대한 개입 또는 간섭을 금지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국주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이제 반대한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강대국의 특정 이익을 위한 집단 방위 체제 사용을 자제하고 다른 국가의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자제한다. 이 부분이 특히나 제3세계가 냉전 시대 때 했던 역할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뒤에 내용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영향이 어떤 거냐면 미국과 소련 중심이었던 국제 질서가 변화하고 냉전 체제가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 참가국이 굉장히 많은 걸볼 수가 있죠. 물론 이 모든 국가들이 제3세계에 들어와서 뭐 미국이라든지 소련으로부터 아예 독립적인 노선을 걸은 건 아니지만 그만큼 목소리라든지 분위기가 확산되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아무튼 제3세계가 등장하게 되면서 냉전은 점점 절정해서 완화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시기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소련과 중국이 대립합니다. 공산주의 세력에서 가장 큰 국가, 강대국은 소련과 중국이었는데 이두 국가 사이에서 대립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리고 폴란드와 헝가리 등에서도 개혁이 시도됩니다. 유고슬라비아 같은 경우는 독자 노선 추구하면서 제3세계를 이끌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 진영에서 좀 계속 탈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자본주의 진영에서도 프랑스가 독자 노선 추구하면서 나토를 탈퇴합니다. 그리고 기타적으로는 제3세계가 등장하고 유럽의 통합운동, 일본의 성장 등이 있으면서 냉전이 점점 완화의 분위기로 이어지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가장 큰 변화가 어떤 거였냐? 미국에서 닉슨 대통령이 독트린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닉슨 독트린입니다. 이 닉슨 독트린은 어떤 거냐면 더 이상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 각국의 방위는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가장 주된 내용이에요. 우리는 핵무기에 의한 방위만 책임져주지, 기타적인 방위는 알아서 해라. 우리 발 빼겠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 닉슨 독트린 이후로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의 일부가 철수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던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게 되면서 공산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 사이에서 미묘한 변화가 발생했던 것이죠.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는 전략무기 제한 협정이라는 걸 맺게 됩니다. 핵이라고 하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갖고 있긴 했지만 이게 너무 많아지게 되면 위협적이거든요. 핵무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미사일 그런 무기들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한하자라고 했던 것이고 군비 축소를 위해서 노력하자. 핵무기를 제한하자라고 하는 것을 합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냉전 체제에서 가장 최전방에 있었던 서독과 독일의 분열에 관련해서도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국제연합에 동시에 가입하는 등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냉전이 점점 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겠죠. 자, 이 시기쯤에 이제 사회주의에서도 큰 변화가 발생합니다. 일단 공산주의 세력을 이끌던 소련에서 그게 시작됐는데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서기장이 정책을 내세우게 됩니다. 공산당 관료 체제의 강화와 통제 경제 체제가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침체까지 오게 됐다가 일단 소련의 가장 큰 배경이었어요. 냉전이긴 했지만 경제적으로는 소련과 미국의 격차가 이미 너무 심했거든요. 소련이 따라잡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이거를 개혁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시도를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페레스트로이카라고 하는 개혁 정책을 실시합니다. 약간 자본주의, 약간 좀 개방을 한다라고 하는 걸 볼수 있을 것 같고, 글라스노트는 어떤 거냐면 언론의 자유, 정보 공개와 같은 내용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 도입했고요, 언론 통제를 완화하면서 동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 소련은 더 이상 불간섭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미국과의 몰타회담을 통해서 냉전 종식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냉전이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러한 고르바초프의 정책은 아이러니하게도 공산주의 세력의 분열을 가지고 왔습니다. 소련 내 여러 공화국들이 독립을 선포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독립국가연합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원래 소련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국가들이 연방체제로 묶여져 있는 형태였는데 이제 독립을 하게 됐고 연합이라고 하는 느슨한 형태로 묶이게 되는 거죠. 독립국가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결성되게 되면서 소련이 해체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소련 해체 이후에 이 소련이 가로막고 있었던 공산주의 세력들, 그들의 이제 붕괴가 발생하게 됩니다. 동유럽에서는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등의 민주적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특히 폴란드에서는 바웬사가 집권했다. 이 부분이 좀 교과서에서 강조되기도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통일이 됐는데 그동안 냉전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독일이 통일되게 되었습니다. 중국도 이때부터 사회주의권이 좀 변화되면서 개혁과 개방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데 일단은 국공내전 승리한 이후에 중국은 공산화가 이제 됐었죠. 그래서 뭐 토지라든지 여러 가지 공장들을 국유화하는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대약진 운동이라고 해서 경제를 빠르게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도 있었는데 이 대약진 운동이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때 마오쩌둥이 권력을 잃게 되자 힘을 잃게 되자 이들은 문화 대혁명을 통해서 그 권력을 이제 다시 권위를 되찾으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게 되면서 중국은 사회 혼란이 지속되었던 것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덩샤오핑이 집권하게 됩니다. 이 덩샤오핑은 뭐 쥐를 잡는데 검은색 고양이고 뭐 흰색 고양이 뭐가 중요하냐 그 쥐만 잘 잡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론을 내세우면서 개혁과 개방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를 도입하고요. 경제 특구를 지정하면서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민주적인 목소리까지 있었는데 그게 텐안먼 사건이었습니다. 중국의 정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였는데 중국 공산당 관점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공산당 측면에서 지금 경제도 개발하고 있고 이런데 지금 정치 민주화 요구 이거 안 된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진압되면서 중국의 정치 민주화는 좀 물거품 되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아무튼 지금 보면은 정리하자면 소련이라고 하는 냉전 체제의 한 축이 붕괴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도 붕괴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개혁과 개방 정책을 실시하면서 자본주의 경제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냉전이 점점 끝이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냉전 이후에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성립됐는데 각 지역별로 이제 같이 협력하는 그런 협력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에서 유럽 연합 EU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됐는데 이 부분 그 흐름 같은 거 있는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이외에도 태평양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경제 협력체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APEC이라고 하는 경제 협력체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아프리카 연합,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라틴 아메리카 통합 기구와 같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내용은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두 축이 아니라 여러 개로 분산되고 있다, 다각화되고 있다가 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민주주의와 인권도 굉장히 많이 성장하게 되는데 크게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민권운동 같은 경우는 시민의 자유와 평등을 위한 움직임으로서 약간 인종적인 차별을 없애는 그런 움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성운동 같은 경우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차별을 없애기 위한 움직임을 말하는데 남성 중심 사회 체제에 대한 인식 및 현실적 변화 추구를 이제 주도했던 게 대표적으로 여성 운동이었습니다. 노동 운동 같은 경우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으로써 활발하게 진행됐는데 대표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단체 교섭권 등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공산주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노동자들의 지위를 보장해 줬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노동 운동도 함께 볼 수 있고요. 반전평화운동은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가 대표적인 반전평화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운동 같은 경우는 지구온난화, 사막화 등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 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서 민권운동과 환경운동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권운동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는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옛날부터 흑인과 백인 사이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특히나 이 백인 사회가 이제 주축이다 보니까 당시에는 흑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별이 있었거든요. 1950년대부터 흑인 민권운동을 전개하면서 이러한 차별을 극복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대표적인 발단이 됐던 사건은 몽고메리 시의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이 있습니다. 흑인이 버스에 탑승하는 것을 좀 거부했다. 이 사건 이후로 흑인들의 불만이 커져가게 됐고 대표적인 인물이 마틴 루서킹입니다. 마틴 루서킹이 워싱턴 행진을 통해서 어떤 명대사를 날리게 되는데 바로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다. 어떤 꿈이냐면 그 세계에서는 흑인과 백인이라고 하는 피부색이 중요하지 않고 다 같이 어우러서 놀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나는 희망한다. 라고 하는 이제 연설을 했던 게 워싱턴 행진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서킹 이후로 여러 가지 흑인 운동이 진행되다가 민권법이 제정되면서 미국 내에 있었던 여러 가지 흑인에 대한 차별이 폐지가 되게 됩니다. 프랑스에서는요, 1968년을 기점으로 발생했던 68 운동을 통해서 세계 각지에 있었던 전쟁을 반대합니다. 대표적으로 반대했던 게 베트남 전쟁이었어요. 국가 권력 저항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저항 운동, 뭐 저항 음악, 락커 같은 게 이때 크게 인기를 끌게 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는데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이 뭐냐면 분리 정책이에요. 그 이전에 백인들이 흑인과 분리하려고 만들었던 정책이 있는데 이거에 맞서서 저항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고요. 인종차별 금지 법안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넬슨 만델라는 노벨 평화상을 수여받기도 했었습니다. 환경운동으로 볼 텐데요. 일단 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에서 리우선언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협력하자. 우리가 지금만 사는 게 아니고 우리 후손에게도 아름다운 지구를 전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되게 강조했고요.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온실가스를 어떻게 감축할 거냐라고 하는 회의도 계속해서 진행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린피스, WWF와 같은 민간단체의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환경운동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화라고 하는 흐름도 크게 이제 여러분들 볼 수 있는데 일단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게 되면서 국가 간의 교류,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활발해졌죠.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다른 국가로 여행 가기가 굉장히 쉬워졌잖아요. 그게 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증가합니다. 세계가 하나의 단일한 체계로 묶이게 됐다. 이게 가장 중요한 세계화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다르게 어떤 국가에서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이렇게 전 세계로 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개 양상을 보면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침체되었고요. 이러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원래는 정부가 어느 정도 시장에 개입했었는데 다시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대두됩니다. 영국의 대처 정부와 미국의 레이건 정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계화와 관련해서 무역을 장려하기 위해서 세계무역기구가 결성되고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서 무역도 활발해지게 되고요. 다국적 기업이 성장하면서 여러 국가에 이제 활발하게 상업활동을 하는 그런 기업도 많아졌습니다. 세계화로 인한 변화는 일단 자본 노동의 국제적 이동으로 다국적 기업이 성장했고 세계시장이 통합되었고요. 세계적 교류가 증가하면서 문화 융합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되게 흔하게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로 인해서 문화 회귀란 현상도 발생하게 됐고요. 이주민과 난민의 증가로 다문화 사회가 형성되기도 했지만 사회 문제와 문화 갈등 역시 우리가 지금 직면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반구의 선진 공업국과 남반구의 개발 도상국 사이의 경제 격차가 확대되면서 남북 문제가 심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 간 상호 의존도가 증가하면서 한국과의 경제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그런 부작용도 증가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시느라 그리고 이 강좌를 들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내신 성적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죠. 자, 선거를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죠. 헌법 114조에 의거해서 만들어지는 독립기관. 투표관리뿐만 아니라 정당이나 정치자금 관리, 그 사무관리까지 맡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부정선거 의혹 제기, 가짜뉴스 이런 게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오늘은 중앙선관위에 허철훈 사무총장 모시고 이 공정한 투표관리 또 유권자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0: 6월 3일까지 이제 어떤 일정들이 이어지죠?
1: 먼저 후자 등록은 5월 14일부터 5월 15일까지 이틀간 실시하고요. 후자 등록이 끝나면 후자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해야 합니다.
0: 공식 법정 선거운동, 네. 그렇죠.
1: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13일간이고요.
0: 예.
1: 그 다음에 사전투표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5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전국에 설치된 어느 사전투표에 가서든지 사전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리고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가 되고,
0: 네.
1: 본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투표함을 개표장으로 옮기고 나면, 예, 개표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0: 네. 예. 이번에 누구누구를 뽑게 되는 거죠?
1: 예, 이번에는 광역자치단체장,
0: 광역단체장,
1: 시도교육감,
0: 교육감,
1: 그다음에 기초단체장,
0: 기초단체장,
1: 광역의원,
0: 의원,
1: 기초의원,
0: 그렇죠.
1: 지역구 비례대표.
0: 맞아요. 예,
1: 그렇습니다.
0: 게다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 투표도 해야 되고요.
1: 예, 그래서 동시 지방선거는 투표용지를 7장을 받게 되고 재보궐선거에 사시는 분들은 그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한 장을 더 해서 8장을 받게 됩니다.
0: 네. 지난 7월 달 사무총장 되시고 이번에 이제 첫 선거를 치르시게 되는 건데,
1: 예.
0: 지금 중앙선관위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 뭐 집중하고 계십니까?
1: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공정선거 참관단 확대 운영, 투 개표 부실관리 방지,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 단속, 올바른 선거 정보 적기 네. 제공 되겠습니다.
0: 네,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네. 첫 번째가 공정선거 참관단. 원래 있었죠, 이런 게.
1: 예.
0: 근데 이번에 더 확대 운영하신다고요? 예.
1: 국민들이 선거에 대한 궁금증과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궁금증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21대 대통령 선거 때 공정선거 참관단을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0: 네.
1: 저희 선관위가 참관단을 운영을 하면 신뢰도가 높지 않을 것 같아서 객관성과 전문성을 구비한 한국정치학회와

0: 한국 정당 학회에 참관단 구성, 참관, 평가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맡겠습니다.
1: 위임하셨고.
0: 예. 그래서 참관단 활동이 끝나고 나서 활동 백서를 만들었는데요. 그 활동 백서에 있는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선거 관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사람의 실수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정 선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임을 확인했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선거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인식 개선 효과가 있어서 이번 9회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그 13개 팀을 한 팀당 8명씩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사전투표, 투표 개표에 관한 과정을 직접 참관하고 참관 과정과 참관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려고 합니다.
1: 그러니까 첫 번째가 공정선거 참관단 확대 운영, 두 번째가 투개표 부실 방지에 주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그 대통령 선거 때 사전투표하러 가셨던 분들이 투표용지를 받고서 줄을 길게 서는 바람에 건물 밖에까지 줄 서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런 건
0: 그렇습니다.
1: 좀 문제 아닙니까?
0: 그 신촌 사전투표소에서 그런 투표 부실 관리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관리를 좀잘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지방선거에는 4,400만 명의 유권자가 참여를 하고 40만 명이 투개표 관리 인력이 투개표 사무를 담당하게 되는 국가적 대사입니다.
1: 그렇죠.
0: 혹시 지난 진행자님께서는 저희 선관위 직원이 몇명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시는지.
1: 선관위 직원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0: 저희 선관위 직원은 3,000명 조금 넘습니다. 근데 이제 전국에 있는 그 사전투표소는 3,571개고요. 투표소가 14,286개, 개표소가 257개입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소하고 투표소 숫자가 선관위 직원보다 훨씬 많아서
1: 많죠.
0: 투표소에는 저희 선관위 직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그 지방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단체 직원을 이제 투개표 사무원으로 이촉을 하고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사전 투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 그분들이 한 40만 명 이상 된다는 거죠.
0: 그렇다 보니까 그 전국 단위에서 그 사건 사고는 그 사람이 인적 오류로 인해서 그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 그래도 가급적 없어야죠.
0: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번 지방선거 때그 각종 매뉴얼과 시스템을 정교하게 정비를 하고 투개표 사무 종사자에 대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강화해서 그 투개표 부실 관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1: 뭐, 사전투표 얘기가 나온 김에, 사전투표에서 조작이 이루어진다는 부정선거 의혹이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0: 그 부정선거에 대한 개념 정의는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부정선거라 함은 선거 결과를 의도적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1: 그렇죠.
0: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서 이제 관리하는 행위를 이제 말하는데요.
1: 맞습니다.
0: 예를 들면 3.15 부정선거 때 발생한 투표 부정 사례나 개표 부정 사례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부실 선거는 선거 과정에서 사람의 실수, 부주의, 판단 착오로 발생하는
1: 그렇죠.
0: 하자가 발생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기 때문에 양자는 전혀 다른
1: 다르죠.
0: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규모 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교육도 시키고 사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어떤 실수, 부주의 등으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 사고는
1: 그건 부정선거가 아니죠.
0: 부실 관리 어떤 사례지 부정선거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리고 설사 시스템에 의해서 선거 결과 조작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선관위에 직접 투표한 실물 투표지가 있습니다. 이 실물 투표지하고 조작한 값하고 맞춰야 합니다.

0: 근데
1: 그
0: 지금,
1: 불가능하죠.
0: 예, 그래서 지금 사전투표 개표 현장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0만 명이 투표관리관과 사무원이
1: 네.
0: 참여하고 있고, 또 정당 후보자가 추천한 22만 명의 참관인이
1: 참관인들.
0: 지켜보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이런 상황에서 실물 투표지를 조작한 값에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부정선거는 불가능하고, 실체가 없다.
1: 네.
0: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동안 그 수많은 선거 소송이 제기가 됐지만,
1: 한 번도
0: 예,
1: 없었죠.
0: 부정선거를 인정한 그 판결은 한
1: 없었죠.
0: 번도 없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서 126건의 선거 소송이 제기됐지만 모두 각하 또는 기각이 됐습니다.
1: 네.
0: 그리고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사전투표 관리는 적법하다. 일관되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그 왜곡된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를 하고, 특히 그 유튜브나 SNS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 자료를 충실히 작성해서
1: 예.
0: 게시를 하고, 또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어서 언론에 제공을 해서 유권자들이 정확하게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1: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선거 전용 통신망이나 뭐 투표지 분류기 이런 걸 해킹한다. 이런 얘기도 또막 퍼뜨려요.
0: 그 이제 이번 지방선거 때 사전투표를 하러 가시면 해당 선거인에게 맞는 투표용지가 발급이 됩니다.
1: 그럼요.
0: 예를 들어 종로에 사시는 분이 제주시에 가서 사전투표를 할수 있습니다.
1: 그러면 종로 그 후보자들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0: 그러면 이때 그 서울시장, 서울시 교육감, 종로구청장, 종로구 시의원 지역구 비례대표, 종로구 구의원 지역구 비례대표 7장을 받게 됩니다. 전국에 있는 어느 사전투표소에 가서든지 투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명부 단말기 이거하고 통합선거인 명부 하구를 선거전용 통신망으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1: 그렇죠.
0: 그래야 이제 그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 가든지 투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선거전용 통신망은 그 전용 폐쇄망으로 되어 있어서
1: 외부랑 연결이 전혀 안 되죠.
0: 외부에서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전용 통신망 해킹은 불가능하고요. 또 일부에서는 이제 투표지 분류기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투표지 분류기는 크게 노트북, 그다음에 투표지 분류기 본체, 그다음에 프린터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투표지 분류기 본체는 랜카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앱에서 통신을 할수 없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하고 그 프린터는 그 생산 과정에서 무선 통신 기능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로 제작이 됩니다. 따라서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해킹이나 조작은 불가능하다는
1: 원천 불가능하다.
0: 말씀을 드리고요.
1: 네.
0: 또 일부에서 그 USB 포트를 통해서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체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이 프로그램은 인가된 보안 USB만 인식을 하고 일반 USB는 다 차단을 시키기 때문에 그 USB 포트를 통한 해킹 역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투표지 분류기는 그 어떤 개표 결과를 결정하는 기계가 아니고 그 수작업 개표를 단순 보조하는 기계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표할 때그 밤샘 개표함에 따른 개표 사무원의 어떤 피로가 누적이 되고요. 또 피로 누적에 따라서 개표의 정확성, 신속성이 이제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2년 그 3회 동시지방선거 때 투표지 분류기가 도입이 됐고요.
1: 그랬죠.
0: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가 도입된 이후 선거소송 재검표 과정에서 당선인이 뒤바뀐 사례는 한 번도
1: 없죠.
0: 없었습니다.
1: 네.
0: 그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1: 눈으로 다 확인하잖아요.
0: 그래서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한 투표지는 그 개표 사무원이 직접 육안으로
1: 그러니까요.
0: 투표지를 하나씩 하나씩 다
1: 네.
0: 확인을 하는 수검표 과정을 거치고, 또 수검표가 끝난 다음에는 투표지 심사 개수기로 넘어가서 거기서 다시 한번 투표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확인을 하기 때문에 개표는 정확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1: 뭐 심지어는 사전투표함을 바꿔치기 한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0: 네, 저희는 참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 사전투표가 좀 복잡합니다. 그 사전투표는 이제 먼저 간내로 나누어서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 간내 선거에는 그 7장의 투표용지를 받으면 기표해서 투표지로 그냥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1: 그렇죠.
0: 이제 간내 선거인 같은 경우에는
1: 우편 봉투로 하잖아요. 예,
0: 투표용지 7장하고 해송용 봉투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표한 투표지를 해송용 봉투에 넣어서 해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1: 네.
0: 이제 투표가 끝나면 이제 투표함을 이송을 해야 되는데요. 간내 사전 투표함은 투표가 끝나고 나면 참관인이 참관하에 그 투입구를 봉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투표 관리관과 참관인이 서명한 특수 봉인지로 투표함 앞면, 뒷면, 투입구 세 군데 봉인을 하고 참관인과 경찰관 동행하에 간날 선관위로 이송을 합니다.
1: 동행하는군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구의 지방선거에서는 저희가 간내 사전 투표함 받침대를 투명한 재질로 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1: 네.
0: 그 간내 사전 투표함은 이 뚜껑, 그다음에 밑에 행랑식 사전 투표함 본체, 밑에 받침대 이 세 개가 결합이 되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기존의 간내 사전 투표함은 그 행랑식 사전 투표함을 넣는 받침대가 흰색으로 이렇게 제작이 돼서 내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는 것이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러한 이제 의무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1: 그래서 아예 밖에서 볼 수 있게.
0: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행랑식 사전 투표함이 밖에서도 보일 수 있게 그 받침대를 투명하게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그 투표를 하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 또 국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하고 그래서 그 이번에 그 투표함 바꾼 어떤 취지 그런 이유 같은 걸 좀 충분히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 그렇게 끊임없이 끊임없이 설명하고 자료를 그 제시하고 해도 계속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거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한 처벌 근거나 규정이 너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0: 네, 현재 그 선거에 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근거 규정은 지금 없습니다. 그 이제 부정선거 의혹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것이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서인데요. 저희가 그 사전 투표 개표에 관한 그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 14건을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망으로 인한 공소기각 결정 한 건을 제외하고 그 13건 모두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다 불송치, 불기소, 무죄 판결을 받아서 현재 선거법으로는 처벌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선거 사무에 관한 어떤 정적 표현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법원과 헌재에서 적법하다고 판결한 내용을 애곡하거나 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주장까지 보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럼요. 별도의 좀 처벌 규정 같은 게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네요.
0: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전 투표 개표에 관한 그 허위 사실 유포 행위 중에서 사회적 유해성이 큰 특정한 행위는 그 규제에 대한 어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1: 네.
0: 현재 국회 개정 법률안 4건이 발의되어
1: 4건
0: 국회 상임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0: 그리고 작년에 그 중앙선관위 직원 특혜 채용 그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셨나요?
1: 하여튼 그 저희는 그 국민 눈높이에 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이 발생된 이후에 통렬한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인사 분야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을 했는데요. 그 소수를 대상으로 채용하는 비다수인 경력 채용을 폐지를 했고, 그다음에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면접위원을 100%다 외부위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0: 외부 면접위원, 예.
1: 그리고 시험위원이 응시생과 연고관계가 있을 때는 시험인이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는 회피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제 특히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기회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지방 공무원이 선관위 전입 경력 채용을 폐지를 했고요. 근데 부정 청탁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의 승진하는 것을 제한하는 그런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제 감사 분야에서도 저희가 또 여러 가지 혁신을 했는데요. 일단 감사 기구를 사무총장으로부터 독립을 시키고 중앙선관위 위원장의 지휘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이제 인사 감사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었는데 이번에 그 전담하는 부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독립된 이제 감사 기구를 책임지는 그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24년 1월 1일 처음으로 채용을 했고요. 또 다수의 외부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감사위원회에는 5급 이상 주요 사건에 대한 심의권을 부여해서 선관위 인사 사무에 대한 외부 감시와 견제를 강화를 했습니다.
0: 뭐 2중, 3중, 4중 여러 장치를
1: 그
0: 하셨군요.
1: 다음에 국회에서 또 선관위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선관위에 재직하고 있는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 배우자, 사촌 이내 혈족, 인척이 경력 채용을 통해서 선관위에 채용되는 경우에 그 채용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하고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요. 그다음에 채용과 승진 현황을 매년마다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0: 법도 바뀌었군요.
1: 그렇지만 저희가 앞으로 그 내부 자정 되는 걸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진을 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얻도록 더욱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래야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설명하신 것처럼 공식 그 선거운동 기간은 5월 21일부터지만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분들은 지금도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하고 있습니다.
0: 근데 법적으로 허용되는 게 있고 안 허용되는 게또다 있죠?
1: 그렇습니다. 이제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이제 선거운동 방법은 먼저 그 선거사무소 한 개씩 설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선거사무소에 예비 후보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 현판, 그것을 이제 게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구 관내 전체 세대수 10% 이내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 자기를 홍보하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제 발송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깨띠나 표차를 착용하고 선거운동 할수 있고, 또 명함을 배부하면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비 후보자는 그 문자를 보내는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해서 한 번에 수백 명, 수천 명한테 다량의 문자를 보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송 대행 업체에 위탁해서 그 카톡, SNS 이런 것을 또 보낼 수 있습니다.
0: 명함 돌리기, 문자 보내기, 뭐 이런
1: 그래서
0: 것들.
1: 법에서 정해진 방법으로만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예비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려면 선거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이런 것을 조달하기 위해서 후원회를 설치해서 정치 자금을 모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강력 의원 선거에서는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는 선거 비용 제한액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정치 자금을 모금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시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는 예비 후보자 공약집, 자기 선거 공약을 수록한 예비 후보자 공약집을 작성해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0: 판매도 네, 가능하다.
1: 네, 그렇습니다. 네.
0: 그리고 이제 공식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 된다고 해서 모든 게 허용되는 것도 아니죠. 그때도 예. 금지되는 것들이 있죠.
1: 예, 그렇습니다. 그 앞에 말씀드렸지만 예비 후보자와 후보자를 제외하고 그 일반 유권자는 자동 동보통신 방법을 이용해서 다량의 문자를 보내는 것을 할 수 없고요. 또 전송 대행업체를 통해서 그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거운동을 위해서 이제 호별로 방문을 하는 부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 뭐 향후에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 모든 것이 다 금지되는 것은
0: 금지되죠.
1: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예, 그런 집회와 그다음에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런 모임 집회는 예, 할 수가 없습니다.
0: 예.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에는 이제 확성기 사용이 많아지는데 확성기 사용도 규칙이 딱 있죠?
1: 그 확성 장치는 이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그 쾌적한 환경 그 보호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주체, 시간, 장소, 데시벨 예, 그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0: 그렇죠. 예.
1: 먼저 주체 제한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0: 예.
1: 그 확성 장치는 후보자가 서림한 선거사무 관계자가 이제 거리 연설할 때, 공개장소 연설 대담을 할 때 예, 사용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예비 후보자하고 일반 유권자는 확성 장치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가
0: 없죠.
1: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이 제한되는데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0: 9시까지?
1: 네,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0: 해뭐 일몰 후라고 무조건 금지되는 건 아니고요.
1: 아닙니다. 네. 그리고 로고송과 영상물을 틀어주는 녹음 녹화기도 네. 똑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소리 없이 영상만 틀어주는 녹화기는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0: 네.
1: 또 이제 장소 제한이 있는데요. 그 정숙을 요하는 학교, 병원, 도서관 인근이나 그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설 안에서는
0: 안 되죠. 예,
1: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데시벨 그 제한 기준도 예, 두고 있는데요. 예. 그 선거 종류에 따라서 그 시, 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 150데시벨. 근데 나머지 이제 지방선거는 127데시벨 그 소음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예, 그 엄청난 금액의 과태료가 예, 부과됩니다. 될 수 있습니다.
0: 네. 예. 보통 선거운동 과정에서 제일 많이 위반하는 사안이 뭡니까?
1: 그 선거법은 그 공직 선거가 국민이 자유로운 의사와 민족 절차에서 공정하게 행해지도록 하고 그 선거 관련 부정을 막기 위해서 제정이 됐습니다.
0: 예.
1: 그 대표적인 그 위반 행위는 그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또 공천과 관련해서 대가를 수수하는 그런 기부 매수 행위. 그리고 그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선거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사전 선거운동. 또 공무원 중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불법 선거 간여 행위, 불법 선거 여론조사를 공표 보도하는 행위 예, 이런 것이 예, 그 대표적인 위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지난 2월인가 딥페이크 영상 SNS에 올린 이 후보 예정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었죠?
1: 예, 맞습니다. 선거법에서 그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게 되면 그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23년 12월 예, 도입이 됐습니다. 그 미국 타임지에서 지역 발전을 이끌 인물로 자신을 선정했다는 그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서 자신이 SNS에 게시한 이 후보 애정자를 저희가 2월 9일 날 처음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0: 이건 이제 가짜뉴스죠, 그러니까.
1: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원회에서는 딥페이크 영상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거나 유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딥페이크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0: 예, 예. 예,
1: 그러한 차원에서 그 작년 12월 440명으로 구성된 특별 대응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0: 네.
1: 그 특별 대응팀에서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여기서 딥페이크 영상으로 의심되는 콘텐츠가 발견이 되면 어떤 감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3단계 감별 체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0: 어허.
1: 1단계로는 그 시청각적 탐지인데요. 그 우리 사람이 눈과 귀를 가지고 그 의심되는 콘텐츠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0: 예.
1: 딥페이크 영상에서 얼굴이나 입술이나 손발의 그런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찾아내고요. 그다음에 영상 속 등장한 인물을 통해서 그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딥페이크 감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딥페이크 영상을 감별하는 방법이고요.
0: 자동으로 걸러내는군요, 그거는.
1: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그 감별을 하는데 프로그램마다 그 정확도가 다 다릅니다.
0: 아.
1: 그래서 그 복수의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예. 이제 감별을 하고 있고요. 그 3단계는 이제 프로그램으로도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경우에는 국내 AI 전문가 7명을 저희가 이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AI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예, 그 딥페이크 영상을 감별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불법 금품 수수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십니까?
1: 예, 지금 지방선거에서 그 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농어촌 지역이 걱정이 되는데요. 그 농어촌 지역은 이제 선거인수가 적고 그래서 금품 선거가 발생할 가능성이 그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예. 그럼 우리나라 이제 선거 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를 해온 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2004년에 도입된 그 최대 50배 가태료 부과 제도.
0: 50배 예. 맞아요.
1: 그다음에 최대 5억 원 포상금 지급 제도가 있습니다.
0: 신고 포상금.
1: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 지방 선거에서 금품을 받은 자에게는 최대 50배의 가태료 부과.
0: 네.
1: 그다음에 선거 범죄를 신고 제보한 사람에게는 최대 5억 원 포상금 지급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금품 선거가 이제 억제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가열 혼탁 지역. 이거는 이제 특별 관리 지역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0: 예.
1: 집중적으로 예, 단속을 하겠습니다.
0: 예,
1: 그리고 이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제가 이제 시도위원회 강력 조사팀을 이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강력 조사팀을 투입하거나 그 디지털 포렌식 같은 그 과학적 조사 기법을 동원해서
0: 네.
1: 그 위반 행위를 밝혀내고 엄중하게 예,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0: 네. 예. 아까 그 금품 수수한 사람 50배 과태료 있잖아요.
1: 예.
0: 그 돈을 직접 받지 않더라도 불법으로 밥을 얻어먹거나 이런 것도 해당되는 거죠?
1: 당연합니다.
0: 그렇죠?
1: 금품, 향응 다 포함이 됩니다.
0: 네. 잘못 먹으면 50배 토해낸다.
1: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0: 선거 끝난 다음에는 선거 비용이나 정치자금 조사도 하시죠?
1: 예, 맞습니다. 그 헌법에 선거 공영제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0: 예, 예. 예,
1: 그래서 당선인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한 그 후보자에게는 그 적법한 선거운동에 사용한 비용을
0: 돌려주죠.
1: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보전해주기 전에 그 선거 기간 전, 선거 기간 중에 그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 비용과 관련한 자료를 먼저 수집을 하고요.
0: 예.
1: 근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 후보자가 보전 청구를 하면 그 청구 내역에 대해서 서면 조사, 현지 실사를 한 후에 적정한 금액을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그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지는 않았는지 또 보전 청구액을 허위로 부풀려서 청구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세밀하게 예, 챙겨보고 있습니다.
0: 네.
1: 이제 다음은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0: 예.
1: 정치자금을 받거나 지출을 하게 되면 그 수입 지출 내역을 간날 선관위에 회계보고를 해야 됩니다.
0: 다 신고해야
1: 예,
0: 되죠?
1: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당, 그다음 국회의원, 지방위원,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이제 지정한 후원회, 후원회는 이제 매년마다, 그 정치자금 회계 보고서를, 관할 선관위에 정기적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 회계 보고서를 제출 받으면, 그 회계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수수하지는 않았는지, 그다음에 정치 자금을 사적 경비로 이용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지는 않았는지, 또 국고 보조금을 법에 정해진 용도에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고 조사에서 위반 행위가 드러나면 그 위반 행위 경중에 따라서 고발 또는 수사를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또 선거법 질서뿐만 아니라 정치범 질서도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0: 정치자금 모금도 선거가 있는 해와 없는 해 좀 다르죠?
1: 아무래도 선거가 있는 해는 선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평상시 그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의 두 배, 두 배까지 이렇게 모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예. 우리 사무총장님께서는 선관위에서만 지금 30년 이상 근무하셨잖아요.
1: 예, 그렇습니다. 그죠?
0: 선관위 근무하는 때 가장 큰 보람이란 건 뭐가 있습니까?
1: 공정한 선거 관리를 통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러한 측면에서 조금 보탬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투개표 관리라든가 또 사전투표 제도 운영이라든가 뭐 이런 그 각종 시스템 구축 같은 걸 보면 해외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가장 좀 앞서 있지 않습니까?
1: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사전투표 제도인데요. 그 우리나라 사전투표 제도는 그 전에 있었던 부재자 투표 제도를 폐지하고 네. 사전투표 제도로 이제 발전시킨 부분인데요. 그 신고하지 않고 전국 어느 사전투표에 가서도 투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0: 정말 편해요.
1: 그래서 그 선거인들의 어떤 투표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해서 네. 투표를 향상에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애국의 사전투표 제도는 있습니다만 그 신고하고 또 신고한 지역에 가서 이렇게 투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1: 우리나라와 같은 사전투표 제도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4년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0: 네.
1: 그때 응답자 중 73%가 사전투표 제도는 필요하다.
0: 필요하고 편하다.
1: 네, 그런 말씀을 그런 응답을 하셨습니다.
0: 네, 네. 아까 선관위 직원 한 3천 명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이게 선거가 있는 때는 진짜 일이 많고 바빠지시겠습니다만 선거가 전혀 없을 때 그 선관위 직원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1: 거의 선거가 먼저 일상화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0: 거의 매년 있어요, 사실. 네, 네.
1: 그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대통령, 국회의원, 그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이걸 이제 장 의원을 뽑는 이제 공직 선거인데요.
0: 예.
1: 공직 선거 말고도 제가 또 이탁 선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조합장 선거.
0: 농협이나 뭐 이런 거.
1: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예. 한 1,300개 정도 됩니다. 내년에 이제 그 내년에 이제 조합장 선거를 관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이것도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국립대학교 총장. 전국에 한 40개 정도 됩니다. 국립대학교 총장 선거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협 조합 이사장 선거까지 저한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시도 구시군에 가면 그 생활체육회인가 또 장이 있습니다.
0: 예예. 예.
1: 예, 그것도 이제 그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저희를 위탁이 됐고, 그것도 저희가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런 거 위탁 관리할 때는 비용을 받으시는 거죠?
1: 그 선거 관리에 소요되는 그 비용만 제가 이제 먼저 받아서
0: 그렇죠.
1: 관리를 하고
0: 예.
1: 관리하고 남는 금액은 정산을 해서 다시 반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0: 네. 네. 우리 총장님께서는 평소 선거연구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오셨다는데
1: 예.
0: 그게 어떤 겁니까?
1: 지금 다른 헌법기관이나 정부 부처들은 보면은 뭐 법제, 행정, 교통, 조세, 환경연구원 같은 것을 둬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선거 정당 정치자금 제도를 이제 운영을 하고 선거를 관리하고 있지만
0: 네.
1: 그 선거 연수원에 선거 연구부가 있는데요. 그 선거 연구부에서 이제 연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0: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부각된 부분이 가짜 뉴스나 그 딥페이크 영상 등에
1: 그렇죠.
0: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1: 맞아요.
0: GPT 이게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생각해 보면 그 제도 연구 그 필요성을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정치적 과제, 또 우리나라의 선거, 정당, 정치자금 제도, 선거관리기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 또 합리적 대안을 제시를 하기 위해서는
1: 연구원이 별도로
0: 선거연구원
1: 필요하다?
0: 같은
1: 알겠어요.
0: 연구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1: 네.
0: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1: 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은 이제 꼭 투표하는 거 말고도 또 유권자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죠? 아, 한 말씀하신다면요.
0: 크게 이제 유권자 역할은 한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주권자로서의 역할인데요. 그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흔히 이제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 어떤 시작점이다. 나와 이웃을 위한 동네 민주주의 출발점이라고 얘기를
1: 그렇죠.
0: 합니다.
1: 예.
0: 그래서 나와 이웃을 위한 동네 민주주의 출발점에 유권자들께서 꼭 동참을 하셔서
1: 네.
0: 소중한 주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는 또 감시자로서의 역할입니다.
1: 감시. 불법 선거 운동 같은 거
0: 맞습니다.
1: 감시하는. 예.
0: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시면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저한테 전화를 해 주시면 되고요. 뭐 전화가 어렵거나 이제 불편하시면 우리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신고 게시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셔서 신고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 지역마다 또 저희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방문하셔서 신고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혹시 신고하면 또 피해를 입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선거법에 의해서 신원이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1: 네.
0: 편하게 신고 제보를 해 주시면
1: 네.
0: 저희가 깨끗한 선거 분위기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1: 포상금도 받을 수 있고.
0: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선거 정말 사건 사고 없이 잘 치러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정말 역할 다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네.

네, 꼭 투표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최선이 없으면 차선이라도, 차선도 없으면 차악이라도 뽑는 게 투표다.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0: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1: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1: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1: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3: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3: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3: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3: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0: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1: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2: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2: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2: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2: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은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2: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2: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2: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EBS 친구들. 여러분의 국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줄 강송현입니다. EBS 중학 뉴런 2학년 국어의 개념책 강의이고요.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하는 몇 번째 시간입니까? 그렇죠, 벌써 60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이 듣기 말하기 영역에서 새로운 단원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어떤 개념을 꽉 잡게 될지 우리 개념 만나러 가볼게요. 네, 오늘 수업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이세 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자, 첫 번째는 의사소통 과정의 점검과 조정. 자, 우리 계속해서 이 뉴런 교재를 수업을 하면서 점검과 조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영역마다 막 들었는데, 읽기 영역에서도 우리 읽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에 대해서 배워봤었고, 쓰기를 배우면서도 쓰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자, 이제는 점검과 조정이 뭔지 여러분 너무너무 잘알것 같아요. 점검은 뭡니까? 그렇죠. 나에게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 그렇죠. 그리고 나서 조정은요. 그렇죠.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그래서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조정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이번에는 이 듣기 말하기 영역에서의 점검과 조정입니다. 자, 여러분이 의사소통 과정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듣기 말하기의 전, 중, 후 과정에 따라서 무엇을 점검하고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살펴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개념은 말하기 불안. 인데요. 자, 이 말하기 불안 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공감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평소에는 이야기를 잘 하다가도 뭔가 발표를 해야 되는 자리에 나가면, 나 무슨 내용 이야기하려고 했더라? 이 다음에 뭐였지? 안 생각이 안 나? 하면서 선생님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 상황에서 겪는 것을 우리 말하기 불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하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면 좋을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개념은 이제 발표인데요. 어떤 발표냐면, 다양한 자료를 재구성해서 하는 발표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의 재구성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발표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설명 방법에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의사소통에 대해서 알아야 오늘의 이야기를 좀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의 의사소통은 여러분이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대화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대화의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이 설명들을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쌍방향적이에요. 자, 쌍방향적이라는 건 쌍방향의 반대말은 뭡니까? 그렇죠. 일방향적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말하기와 듣기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의 과정이에요. 특히 여러분이 대화 과정을 생각하다 보면 일방적인 화자, 일방적인 청자가 아니라 내가 화자가 되었다가 또그 다음에는 친구가 말할 때는 내가 청자가 되는. 그래서 친구의 이야기에 따라서 또 나도 적절한 반응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화자가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이 말하기와 듣기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점이 첫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결과보다 과정 중심이다라는 건데요. 결과보다 대화 과정에서의 점검과 조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말하기 전중후, 그리고 듣기 전중후의 점검과 조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언어와 비언어가 결합되어서 나타난다라는 점인데요. 자,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기는 하지만 언어만으로 의사소통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언어적 표현도 있는데요. 비언어적이라고 할때이 비는 아닐 비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아닌 것도 우리의 의사소통이 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와 비언어의 결합에서 비언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와중에 사용하게 되는 표정, 시선,
몸짓, 자세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의사소통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의사소통을 할 때는 언어적 표현만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준언어적 표현 그리고 비언어적 표현까지 모두 염두에 두면서 이 말하기 상황을 계획을 해야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표현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상대를 뭐 하는? 그렇죠. 상대를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나를 표현하는 그 와중에 함께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태도도 지녀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네 가지의 의사소통의 특징을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의사소통 과정의 점검과 조정인데요.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의사소통 과정의 점검과 조정은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자신의 듣기 그리고 말하기 과정을 점검하고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개선하려는, 즉 조정하려는 그 태도가 중요하다,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표에 보시면 듣기의 전중 후 과정 그리고 말하기의 전중 후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듣기의 전중 후 과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청자의 입장이에요. 자, 그러면 듣기 전에 내가 이 말을 왜 들어야 하는가? 듣기의 목적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다른 사람의 발표를 듣는다, 또는 강연을 듣는다, 강의를 듣는다 할 때는 내가 이 말하기를 왜 듣고 있는가? 듣기의 목적을 생각해 보시고 듣기 전에 화자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지 미리 예측을 해 보시면 듣는 동안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듣기 중에도 여러분 계속해서 듣기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듣는 중에 계속해서 목적에 대해 생각을 해 줘야 듣기의 목적을 달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듣는 중에 화자가 이 이야기를 왜 하지? 라고 하는 화자의 의도를 파악해 주시고 화자가 말하는 내용이 실제로 타당한가?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서 들어주셔야 하고, 화자를 존중하면서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아주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중 후 과정을 살펴보시면 되는데, 듣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의 듣기의 전 과정, 전체 과정의 적절성을 성찰을 하면서 개선할 점을 찾아서 개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하기도 말하기 전중 후 과정을 살펴볼 텐데, 말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이 내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지, 즉 말하기의 주제와 목적을 정해야 하잖아요. 그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냐면, 말하기의 상황, 그리고 나의 말을 들을 청자, 즉 청중이 누구인지 고려를 해서 나의 주제와 목적을 정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제와 목적을 정하고 나면 여러분이 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을 하면 좋을지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을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나의 말하기에 필요한 여러 자료를 수집하고 선정을 해서 배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즉 표현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말하기 상황, 청중을 고려해서 표현, 전달 방법을 계획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청중을 고려하는 것이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한 이 말하기 상황이라든지 또는 청중의 이런 지식 수준, 또는 청중이 이 대상에 가지는 태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가 어떠한 표현 방법을 사용할지, 어떻게 전달할지를 계획하시면 되겠어요. 자, 말하는 중에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청중의 반응을 살피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정보 전달을 위한 말하기를 하고 있는데 청중이 나의 말을 제대로 잘 알아듣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단어를 너무 어렵게 사용하고 있나? 그럼 단어의 수준을 조금 낮춰볼까? 와 같은 식으로 이 의사소통 과정의 점검, 조정이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말하기 계획을 점검하고 상황에 맞게 조정을 하고 의도한 바가 바르게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선생님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준언어적 그리고 비언어적 표현도 잘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말한 후에도 마찬가지로 전 과정을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이 성찰을 하면서 개선할 점을 찾아서 개선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의사소통 환경의 점검과 조정인데요. 방금까지 살펴봤던 건 의사소통 과정의 점검과 조정이었거든요. 자, 이번엔 여러분이 처한 환경의 점검과 조정을 한번 살펴볼 텐데, 어떠한 환경을 살펴볼 수 있냐면, 물리적 환경,
심리적 환경, 기술적 환경, 상호작용 환경 측면에서 여러분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물리적 환경 볼 텐데요. 물리적 환경,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말해야 하는 또는 들어야 하는 곳이 소음이 적고 내가 이 말하기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인가? 그리고 나의 말소리가 잘 전달되는 거리인가? 방향인가? 이런 것들을 잘 따져서 내가 말할 위치를 선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심리적 환경인데요. 심리적 환경은 상대방이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을 해주는 것. 내가 청자로서 또는 내가 화자라면 듣는 사람의 태도가 열린 자세인지 확인을 해주는 것. 그래서 내가 자세를 살펴봤을 때, 이 태도를 살펴봤을 때 지금 나의 말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점검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자, 다음은 기술적 환경인데요. 여러분이 온라인상에서 대화를 하거나 발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여러분이 기술적인 환경을 점검을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나의 마이크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나의 화면은 잘 나가고 있는지, 카메라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인터넷 연결 상태는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해 주셔야, 발표 중간에, 제말 들리시나요? 저 나오나요? 뭐 이러지 않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준비한 자료 화면 또는 시각 자료가 잘 보이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발표를 할 때에도 뒤에 전자칠판에 이렇게 내가 준비한 발표 자료가 잘떠 있는지, 잘 넘어가는지, 동영상은 재생이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상호작용적 측면인데, 말하기 순서와 규칙을 미리 정해서 혼란을 줄이는 것이 좋고요. 상대방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을 해서 만약에 필요할 경우에는 표현 방식, 내용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면서 듣기 말하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듣기 말하기는 선생님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이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대면을 해서 듣기 말하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과정에서 내가 말하는 과정에서 또는 듣는 과정에서 이런 점검과 조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개념학인 문제 볼게요. 듣기와 말하기는 한 번에 끝나는 활동이기 때문에 과정을 점검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없다. 맞나요? 아니죠. 그쵸. 우리 계속해서 전 과정을 점검, 조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의사소통을 할때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도록 밝은 표정과 열린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심리적 환경 조성이다. 맞나요? 맞아요. 상대방이 잘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내가 잘 듣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도 심리적 환경 조성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 말하기 불안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말하기 불안이 뭐냐면, 말하기 전 또는 말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얼굴이 붉어지거나, 손이나 발에 땀이 나거나, 목소리가 작아지거나 떨리거나, 또는 실수를 할까 봐 입이 잘 떨어지지 않거나, 머릿속이 하얗게 되면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거나,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이렇게 시선이 불안하거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말하기 불안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말하기 불안을 겪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이 말하기 불안의 해결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 말하기 상황 전에 여러분이 마치 실제 상황인 것처럼 아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사전에 충분히

연습을 해 보시고요. 두 번째, 말하기 상황이나 또는 말하기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으로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내가 발표를 망치면 어떡하지? 또는 또이 발표를 들을 청중들이 내 발표가 별로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내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 걱정과 불안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여러분이 바꿔보는 거죠. 나 발표 잘 끝낼 수 있어. 청중들이 내 발표를 들으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할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인식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꿔보는 것이 두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요. 말하기 전에 불안증 극복 체조를 하거나 스스로에게 용기를 북돋울 수 있는 말을 해주는 건데요. 이 불안증 극복 체조는 이렇게 확 긴장을 했다가 이렇게 근육을 이완시키는 이런 체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주어도 좋고, 만약에 체조를 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심호흡입니다. 심호흡. 깊게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고 후 하고 내뱉는 걸한 10번 정도만 해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긴장도가 내려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호흡을 하거나 또는 불안증 극복 체조를 하거나 또는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스로에게 나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말을 해주고 발표에 들어가면 말하기 불안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앞서 이야기했던 그 해소의 방법들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면서 여러분에게 자신에게 어떤 방법이 가장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발표인데요. 다양한 자료를 재구성해서 청중이 이해하기 쉽게 발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구성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조금 힘들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료를 있는 그대로 발표에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이 이해하기 쉽게 바꿔주는 거예요. 요리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은 요리 재료를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가 재료를 사놓고 그것을 생것으로 먹지 않잖아요. 뭐 이렇게 삶기도 하고 또는 볶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발표 자료도 재구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청중이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을 해주는 것. 그래서 자료를 하나하나 막다 열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료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직접 찾아서 요약을 해서 제시해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도표나 그림, 그래프와 같은 형태로 즉 시각 자료로 제시를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어요. 그러면 그 설문조사의 결과를 줄글로 막 설명을 해주는 것보다는 각각의 응답에 대한 비율이 어떠한지를 원그래프나 막대 그래프 같은 것으로 바꾸어서, 즉 재구성해서 보여주면 청중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겠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세 번째, 어려운 말을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발표를 준비하는 동안에 이 발표 주제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어렵지 않은 자료일 수 있지만, 이 발표 주제에 대해서 처음 듣는 청중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하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꿔서 표현을 해주면 훨씬 좋겠죠. 네 번째, 관련 있는 여러 자료의 내용을 통합해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료를 수집하다 보면 비슷한 결의 자료들을 모으게 될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비슷한 결의 자료들을 하나하나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통합을 해서 정리를 해서 만들어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요약을 하거나 또는 시각 자료의 형태로 만들어주거나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꿔 써주거나 통합해서 정리를 해주거나 이러한 과정이 청중이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청중이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하려면 청중의 무엇을 파악해 주어야 하냐면 청중의 관심, 그리고 청중의 요구, 그리고 청중의 지적 수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청중에 맞게 재구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여러분이 발표 자료를 재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표를 할 때는요, 여러분이 발표의 내용을 도입부, 전개부, 정리부로 나누어서 이제 체계적으로 구성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도입부는 말 그대로

발표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발표를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 청중의 관심을 끌수 있으면 좋겠죠. 무엇에 대한 관심? 그렇죠. 나의 발표 주제에 대한 관심. 그래서 이렇게 도입부에서는 내가 무엇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것인지 밝히고 이 발표 주제에 대해서 청중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도입부를 조직을 하시고 이제 전개부로 들어가서는 실제로 어떤 이야기를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내가 발표 주제에 대해서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조직을 해서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여기 정리부로 와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발표해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뭐 해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마무리 정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발표의 내용을 여러분이 도입부, 전개부, 정리부로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친구들이 발표를 할때 도입부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 발표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도입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전개부에서는 어떤 내용부터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보시고 발표 내용을 조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발표의 목적이나 대상의 특성에 적절한 설명, 방법을 활용해서 청중이 이해하기 쉽게 발표를 해 주셔야 하는데, 자, 우리 이 설명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이 읽기 영역에서도 설명 방법을 활용한 글을 읽으면서 설명 방법 찾아봤었고, 글쓰기 단원에서도 여러분이 설명 방법을 활용해서 글을 써보기도 했었죠. 자, 발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발표에서도 여러분이 만약 정보 전달이 목적인 형식의 발표를 한다면, 여러분이 적절한 설명 방법을 활용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점, 그리고 다른 점을 밝히면서 이두 대상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은 경우라면 비교 대조하기 방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사례나 상황을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주제라면 예시의 방법을 사용해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내가 어떤 개념이나 대상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개념이나 대상이 무엇인지 청중들이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개념이나 대상에 무엇을 밝혀주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뜻을 정확히 밝혀주는 것이 좋겠죠. 즉, 정의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고요. 내가 어떠한 성질이나 기준에 따라서 이 대상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면 나와 있는 것처럼 분류나 구분의 방식을 사용을 해서 설명하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대상의 특성에 따라서 적절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송현쌤의 한줄 정리인데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자신의 듣기 말하기 과정을 점검, 조정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고요. 발표를 할 때는 목적이나 대상의 특성에 적절한 자료, 그리고 적절한 설명 방법을 활용해서 발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말하기 불안의 내용까지 여러분이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개념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할 때는 청중의 수준이나 관심을 고려하기보다 내가 준비한 자료를 그대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런가요? 아니죠. 우리 발표할 때뭘 고려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청중의 반응, 청중의 수준, 관심 고려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X가 되겠고요. 비교하기, 예시 들기, 정의하기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설명하면 청중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다. 맞나요? 그렇죠. 자, 이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답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이제 아래에 있는 예로 개념 확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굉장히 공감을 했을 것 같은데, 자, 무엇에 대한 글입니까? 그렇죠. 말하기 불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말은 입안에 꽉 차있는데 입이 떨어지지가 않아. 겨우 개미만 한 말만 기어나와. 웅얼웅얼, 웅얼거려. 아, 어디까지 말했더라? 말은 배에 배 꼬여 나오고, 머릿속은 텅빈 교실처럼, 텅빈 운동장처럼 텅텅 비어. 정말 이 상상만 해도 너무 슬픈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오징어가 된 몸을 흐느적 흐느적 흐느적 대다 보면, 입술은 바짝바짝 말라오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려와. 우물우물 나오려던 말조차 목구멍 속으로 쏙 들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게 떠들다 발표를 마쳐, 고개를 푹 숙이고,

0: 마시고 멋쩍게 돌아가 자리에 앉으면 그제서야 원래 내가 발표하려고 했던 말들이 줄줄이 생각나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 보시면 말하기 불안의 아주 여러 가지 증상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말은 입안에 꽉차 있는데 입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나 지금 너무 떨려서. 그쵸? 입과 목이 긴장해서 막 우리 바짝 타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바짝바짝 입이 쩍쩍 갈라지는 그 상황인 거죠. 자, 겨우 개미만 한 말만 기어나와 웅얼웅얼 웅얼거려. 지금 이제 내가 말을 잘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지금 호흡을 하기도 어렵고 크게 목소리를 내기도 어려운 그래서 호흡과 발성이 어려운 상황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과도하게 긴장을 해서 호흡이 짧아지고 발음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현상이 이렇게 또 글로 표현 되어 있죠. 자, 머릿속은 텅빈 교실처럼 텅빈 운동장처럼 텅텅 비었어요. 내가 발표만 하려고 하면 내가 무슨 내용을 말하려고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말하기 불안의 증상이죠. 그래서 생각의 공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발표 상황에서 긴장으로 인해서 생각이 사라지고 내가 준비했던 내용, 준비했던 말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상황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다리까지 어때요? 그렇죠. 후들후들 떨려 옵니다. 그래서 근육의 떨림, 불안으로 인한 떨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게 떠들다 발표를 마쳐요. 내가 하려던 말은 하지 못하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른, 그래서 의도한 표현을 전달을 하는데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준비한 내용과 실제 내가 말한 내용 사이에 불일치. 상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6번. 원래 내가 발표하려고 했던 말들이 줄줄이 생각나. 언제? 그렇죠. 발표가 다 끝나고 나서야. 그러니까 이제 자책을 하는 거죠. 아, 나이말 했어야 되는데. 후회하고 자책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발표 후 후회와 자책. 그래서 불안 때문에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후회와 자기 비난 이런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 자, 이러한 말하기 불안의 증상이 나타나면 우리 어떻게 해소할 수 있었는지 그 해소 방법 살펴봤습니다. 우리 충분한 연습 있었고요. 우리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체조를 할 수도 있었고, 선생님이 추천했던 방법, 심호흡 같은 것들을 할 수도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눈에 정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단원의 제목은 다양한 자료를 재구성하여 발표하기였는데, 우리 이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재구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 오늘 같이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료를 있는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청중이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해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재구성의 방법들의 첫 번째 우리 요약 있었죠. 쉽게 간단하게 줄여서 이야기해주는 요약 있었고요. 여러분이 찾아온 자료들을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시각 자료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시각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요. 결이 비슷한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들을 통합해서 정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했습니다. 자, 이 발표의 방법,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설명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두 대상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때는 비교대조의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내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할 때는 예시의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내가 뜻을 밝혀주어야 하면 무슨 방법? 그렇죠. 정의의 방법을 사용해 줄수 있겠죠. 자, 우리 점검 조정하며 듣고 말하기 과정에서 이제 듣기의 전중후 과정, 그리고 말하기의 전중후 과정, 각각에서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점검해야 하며 어떻게 조정해 나가야 하는가 같이 배워봤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 말하기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점, 무엇에 대해 살펴봤었냐면 말하기 불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하기 불안에 대해서도 말하기 불안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말하기 불안의 해소 방법에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 같이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의 뉴런 공유는요, 여러분 주변에 말하기 불안을 겪고 있는 친구에게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조언을 해주면 좋겠는가? 우리 오늘 배웠던 수업 내용을 활용해서 이 조언의 내용을 글로 써서 선생님의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느라 아주 수고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2: This one.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2: Thank you.
1: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억을 더듬어 보면 말이죠. 발표. 어떻게 하면 발표를 준비 잘해서 끝낼 수 있을까?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열심히 배웠어요. 누구를 본받으면서? 알프레드를 본받으면서 열심히 발표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오늘의 공기템은요. 짜잔. 네, 독서 감상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책들, 예, 정말 많지요. 이 책들 그냥 읽고 나서 읽었어 하고 그냥 내려놓는 것보다 그 책에 대한 감상, 네, 책을 읽고 나서 감상, 생각하거나 느낀 점을 네, 글로 남겨놓으면 나의 역사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독서 감상문 어떻게 하면 잘 쓸까요? 라는 대답을 해드릴 차례입니다. 출발!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정말 음악이 좋죠. 네. 지금 보여드리는 이 글은요, 여러분 꼭 머릿속에 넣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독서 감상문 아마 많이 써봤을 거예요. 여러 형식이 있어요. 그쵸? 뭐, 기억에 남는 그 책을 읽고 나서 기억에 남는 문장을 써보기. 이것도 하나의 독서 감상문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등장인물에게 편지 쓰기. 이것도 독서 감상문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책 제목을 써보기. 이것도 심지어 독서 감상문에 넣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독서 감상문의 형식이 있지만 오늘 보여드리는 이 글은 독서 감상문 하면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하는 모범. 네, 모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독서 감상문 이렇게 쓰면 돼. 라고 할때 이거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겠죠? 네, 독서 감상문 여러 가지 형식이 있지만 모범적인 형식이다. 보통 이렇게 쓰는 것이 독서 감상문이다. 예,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나도 발표가 무서워.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책 제목 같지 않아요? 발표하기 무서워요. 이거 우리 알프레드가 주인공이었던 발표하기 무서워요. 이 책을 읽고 이 글을 읽고 지금 어떤 친구가 독서 감상문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벌써 제목 자체가 재밌지 않아요? 발표하기 무서워요. 이 책을 읽고 이 친구는 자신의 독서 감상문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나도 무서워. 이렇게. 자, 굉장히 센스가 돋보이는 그러면서도 책 내용, 자기가 쓴책 내용과 자기가 앞으로 써 내려갈 그 독서 감상문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는 그런 제목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독서 감상문에는 처음에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 제목이 들어가야 된다. 네. 제목이 들어가야 된다. 그럼 어떤 제목일까? 내가 써 내려가는 이 독서 감상문의 전체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제목이면 좋겠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뭘까? 예, 발표죠. 발표. 나도 무섭다. 누구처럼? 알프레드처럼. 알프레드처럼 나도 무서워. 그래서 나는 이 발표하기 무서워요라는 책이 마음에 들었어. 뭐 이런 내용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기 이 독서 감상문의 제목으로 이렇게 쓰는 친구 있어요. 내가 발표하기 무서워요 책을 읽었잖아요. 근데 내 독서 감상문 제목도 발표하기 무서워요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내 글과 내가 읽은 책의 제목이 똑같다는 건안 되는 거죠. 예. 내글 자체의 제목을 여러분이 지어주셔야 되고요. 여기에 살짝 보충하는 제목을 넣을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발표하기 무서워요를 읽고,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보충이죠. 예.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발표하기 무서워요를 읽고, 뭐 이러면
이거 읽는 친구들이, 이거 독서 감상문을 읽는 사람들이, 아, 이 책을 읽고 이런 제목을 만든 거구나. 이제 알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보충 제목도 가능하다. 네. 요거 이렇게 지울게요. 자, 여러분 이 제목만 기억하시고, 자, 갑니다. 선생님께서 다음 수업 시간에 자신이 좋아하는 동물을 조사하여 발표하라고 하셨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네. 예, 발표하기 무서워요에도 발표하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늘이 무너진다. 여러분, 가만히 걸어가고 있는데 하늘이 무너져 내려. 와우, 큰일 나겠죠? 정말 큰일이다. 어우, 걱정이 많아지는 거죠. 예. 자, 근데 사실 좀 그래요. 여러분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라는 표현을 잘 쓰는 친구를 내가 못 봤는데. 어쨌든 이 친구는 이런 표현을 안 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나는 친구들 앞에서 발표만 하려면 떨리고 말이 잘안 나오기 때문이다. 이런 내가 발표를 해야 된다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 뭐 이렇게. 발표 수업으로 걱정하고 있을 때, 짜자잔, 기회가 왔어. 도서관에서 발표하기 무서워요라는 책을 보았다. 책 제목이 내 마음인데? 이 말이죠. 발표하기 무서워요. 내 마음인데? 예, 책 제목이 내 마음과 같아서 책장이 술술 넘어갔다. 왜 그럴까요? 책 제목이 내 마음과 같다. 이 말은 공감한다. 책 제목에 나는 공감해. 공감하니까 이해가 쏙쏙 돼. 나도 그 알프레드 같은 그런 마음이거든. 이러니까 어렵지 않단 얘기죠. 책이 어렵지 않으니까 술술 넘어가는 거예요. 예, 어려움이 없다. 막힘이 없다. 이 말이 바로 술술 넘어갔다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알프레드도 나처럼 발표하기를 가장 무서워한다. 이게 뭐예요? 공감하는 거죠. 너가 나구나.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께서 동물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하는 숙제를 내주신 것이다. 알프레드는 대왕고래에 대해서 부모님께 여쭤보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대왕고래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며 날마다 발표 준비를 했다. 언제? 날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죠? 얼마나 알프레드가 준비를 철저하게 했는지. 열심히 준비한 덕분에 알프레드는 발표를 훌륭하게 해낼 수 있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이 독서 감상문은 독서 감상문 써라 할때 모범적으로 생각하며 배워야 될 감상문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어떤 짜임새로 이루어져 있는지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단 1문단 볼까요? 1문단 보니까, 와, 나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발표하라고 하셨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그런데 도서관에 가보니 발표하기 무서워요란 책이 있는 게 아니야? 와, 책 제목이 딱내 마음 같아서 술술 넘어가더라. 자, 그래서 이 발표하기 무서워요를 읽었단 뜻이죠? 자, 바로 이 1문단이요. 1문단이 독서 감상문의 짜임새 중에 어디에 해당하냐면 내가 이 책을 읽은 까닭에 해당합니다. 내가 이 책을 왜 읽었는지 여기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아, 내가 독서 감상문을 쓸때이 책을 왜 읽었는지를 써줘야겠구나라는 계산이 딱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 문단에서 이 사람은 어떤 걸 써내려갔어요? 발표하기 무서워요 책의 내용을 써 내려갔어요. 왜냐? 발표하기 무서워요라는 책을 안본 친구도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궁금한 거지. 아, 이 발표하기 무서워요의 내용이 대강 도대체 뭘까? 궁금하단 말이죠. 그걸 여기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궁금함을 여기서 해소시켜 주는 거죠. 자, 잊지 마세요. 처음에 1문단에서는, 즉, 첫 번째 짜임으로는 까닭, 내가 이 책을 읽은 까닭을 써주고, 두 번째에는 이 책의 대강의 내용을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우리 말하자면 줄거리를 써주는 거죠. 자, 글쓴이가 기억을 잃게 된 까닭은 무엇입니까?

앞에 그대로 그냥 100개 써주면 돼요. 책 제목이 내 마음과 같아서 술술 읽어 내려갈 수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이제 써 내려간 거예요. 정답으로. 자, 이 글을 읽고 내용을 바르게 이해한 친구. 자, 내용. 발표하기 무서워요의 내용을 이 문단에서 아까 써 내려갔었었죠? 알프레드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나처럼 발표하기 무서워하는 친구였어. 그런데, 발표 준비를 날마다 잘해서 발표에 성공한 그런 이야기야. 이거였어요. 그쵸? 자, 준혁.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글쓴이는 평소에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무서워해. 이해 잘했네요. 태윤. 책속 주인공 알프레드는 글쓴이와 달리, 여기 글쓴이는 누구예요? 독서 감상문 쓴 친구죠. 글쓴이와 달리 항상 발표를 훌륭하게 해내는 학생이야. 전혀 아니죠. 예, 이건 잘못, 다른 독서 감상문을 봤나 봐. 예, 이거 아니죠. 자, 그래서 바르게 이해한 친구는 준혁이가 되겠어요. 자, 글 2에서 아까 글 2가 있었죠? 여기 뭐라고요? 예, 독서 감상문 중에 내용 부분이라고 했어요. 읽은 책의 내용을 꼭 써주셔야 돼요. 예, 지금 우리 독서 감상문의 모범형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까닥, 이 책을 읽은 까닥을 써줘라. 그 다음에 이 책의 내용을 써줘라. 꼭 기억하세요. 글 2에서 알프레드가 대왕고래에 대해서 알아본 방법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를 찾아서 동그라미표를 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알프레드 선생님께서 동물에 대해서 조사하여 발표하는 숙제를 내주셨는데 이 대왕고래에 대해서 첫 번째 부모님께 여쭤보기도 하고 두 번째 인터넷에서 대왕고래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며 발표 준비를 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알프레드가 어떤 방법을 썼다? 부모님께 여쭤봤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았다. 요거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동물에 대해 글짓기를 해보기 이런 것은 이 내용에 없습니다. 네. 국어는요, 이 본문에서 그대로 찾아 쓰는 내용, 그리고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이 정말 있는 내용이야?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문제. 예.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 1문단에서는 까닥, 2문단에서는 책의 내용, 요걸 썼는데, 3문단에서는 어떤 글이 있는가 이제 볼게요. 발표 마지막에 알프레드가 자신의 눈을 가린, 알프레드가 눈을 가렸죠? 앞머리를. 예, 그 앞머리 뒤에 이 친구는 숨어 있는 친구였잖아요. 긴장하고 걱정되는 그 마음을. 그런데 자신의 눈을 앞머리를 옆으로 쓱 넘기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마지막에. 앞머리를 옆으로 쓱 내리고 노래를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누구의 노래? 대왕고래의 노래. 예. 자, 그거는 계획된 일도 아니었다라고 했어요. 아우, 그 감동이 지금도 막 기억이 나요. 그죠? 자신의 눈을 가린 앞머리를 옆으로 쓱 넘기고, 대왕고래의 노랫소리를 흉내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자, 이렇게 그 책을 읽고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이 3문단에다 넣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다. 기억에 남는다를 다른 말로 인상 깊다, 인상 깊었다. 예,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발표 마지막에 알프레드가 자신의 눈을 가린 앞머리를 옆으로 쓱 넘기고 대왕고래의 노랫소리를 흉내낸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다. 예, 이렇게도 표현해도 돼요. 긴장되거나 겁에 질릴 때 항상 긴 앞머리 뒤에 숨었던 알프레드가 더 이상은 발표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진짜 감동이죠.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신 있게 발표한 알프레드가 나는 자랑스러웠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문단에는요, 기억에 남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해 낼수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남았고, 왜 기억에 남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예, 네 번째. 자, 요거 또 써줘야지. 아까 1문단 까닥. 책을 읽게 된 까닥. 두 번째는 책 내용. 여기는 인상 깊은 장면. 요걸 써주는 거예요. 예. 자, 기억하고 있죠? 자, 세 번째는 인상 깊은 장면. 마지막 네 번째인가요? 이 책을 읽고 발표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려면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나는 평소에 발표 과제가 있으면 긴장하고 떨기만 해서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이러기만 했는데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알프레드처럼 발표 잘하기 위해 매일매일매일매일 열심히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였구나. 그러면 나도 어쩌면 알프레드처럼 떨지 않고 발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였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알프레드가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자, 어떻게 했다? 생각했다. 나도 알프레드처럼 발표를 무서워하지 말고 열심히 준비해서 멋지게 발표에 성공하고 싶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뭐뭐 하고 싶다. 이렇게.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사는 생각이나, 자, 생각이나, 예, 같이 친구입니다. 같이 외우세요. 국어에서는요, 생각 또는 느낌,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생각이나 느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첫 번째, 독서 감상문의 모범글이라고 했죠? 첫 번째는 무엇을 쓴다? 책을 읽게 된 까닭을 쓴다. 두 번째는 책 내용을 써준다. 세 번째는 그책 내용 중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을 넣어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그 책을 읽고 생각하거나 느낀 점을 써준다. 여기에는, 난뭘 깨달았어. 뭐 어디에 감동을 받았어. 뭐 어떤 생각을 했어. 나도 누구처럼 뭐뭐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어. 뭐 이렇게. 뭐뭐 하고 싶다. 어떻게 생각했다. 뭘 깨달았다. 전부 다 바로 이 마지막 부분에 표현해주면 되는 겁니다. 쉬워요. 그죠? 독서 감상문, 독서 감상문 어떻게 써? 다 계획이 있어. 이렇게만 짜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짜임새 있게 써도 정말 정말 훌륭하게 쓴 거예요. 뭘 쓴다고? 책을 읽게 된 까닭. 또는 책을 읽게 된 동기라고도 표현을 해요. 책을 읽게 된 까닭. 그리고 책 내용, 줄거리 써주고, 그 다음에 인상 깊었던 장면, 인상 깊었던 어떤 문장, 이런 거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고 깨달은 거, 생각한 거, 느낀 거, 뭐, 바람, 이런 것들 써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럼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와 같이 책을 읽은 까닭, 책의 내용, 인상 깊은 장면, 책을 읽고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 아까 전부 다 우리 본 거죠? 이게 짜임이에요. 독서 감상문의 짜임. 까닭 써주고, 내용 써주고, 인상 깊은 장면 써주고, 그 다음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 써주고. 예, 그러면 됩니다. 자, 이러한 글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독서 감상문. 네, 이런 걸 독서 감상문이라고 합니다. 나 이거 왜 읽었냐면, 이거 때문에 읽었는데, 내용이 이래.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잊을 수 없는 건 이거고,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냥 그렇게 물 흐르듯이 써주면 돼요. 글쓴이가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다고 생각한 장면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해볼까요? 알프레드가 긴장된 모습으로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다. 인상 깊다보다, 예, 내 머릿속에 도장을 찍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죠?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예, 기억에 남는 것은 인상 깊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자, 알프레드가 자신 있는 모습으로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장면. 어떤 것이 기억에 남는다? 네, 바로 요 장면이죠. 야, 얘도 나처럼 이렇게 겁이 많고 걱정이 많은 아이였는데, 결국에는 날마다 열심히 준비한 덕에 나중에는 자신의 앞머리를 옆으로 확 젖히고 계획에 넣던 그 대왕고래 노랫소리까지 흥얼거리게 되었다. 이게 가능한 게왜 그랬어요? 이 알프레드는 매일 노랫소리를 들었다고 했죠.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그 노랫소리를 기억할 수밖에 없고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친구들한테서 얘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계획에도 없던, 나 노래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용기가 나면서 자신감을 찾고, 예, 그 발표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면서 노래까지 하게 되었다. 야, 이거 저기 영화로 만약에 만든다면 완전 클라이막스지. 야, 생각지도 못했던 노래를 막 하는 거야. 아우, 막 노래하면서 친구들이 잘했다고, 선생님도 잘했다고, 이렇게 친구들과 선생님의 축하를 받으며, 칭찬을 받으며 내려오는 그 장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알프레드가 발표를 잘 해낼 수 있었던 까닭은 뭘까요? 우리 공기템 생각해도 되죠? 지난 시간 공기템 뭐였어요? 발표 준비를 해서죠. 그래서 3번입니다.

글쓴이 입장이 되어 책 발표하기 무서워요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떠올려서 볼까요? 이거는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죠. 글쓴이의 입장이 되어예요. 글쓴이가 누구예요? 알프레드? 아니죠. 독서 감상문을 쓴 사람, 그 글쓴이죠. 내가 독서 감상문을 쓴다면 이 책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뭐라고 쓸까? 그걸 여기다 쓰라는 거예요. 이거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독서 감상문을 쓴다면 넌 뭐라고 쓰겠니? 어떤 생각을 쓰겠니? 뭐라고 느꼈다고 쓰겠니? 요거 쓰라는 거예요. 뭐 비슷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슷하게 나도 자신감이 부족한데 알프레드처럼 멋지게 노력해서 발표 성공하고 싶어. 뭐 이렇게 쓸수 있죠. 근데 뭐또 다른 것도 가능해요. 이거 예시예요. 다른 것도 가능해요. 오, 나라면 알프레드보다 원래 난 발표를 잘하니까. 뭐 이렇게 써도 돼요. 억지로 난 발표 못해. 이게 할 필요 없어요. 나라면 난 알프레드보다 훨씬 발표를 잘하는 학생이니까. 그럼 나는 우리 학급 말고 우리 전교생 앞에서 발표를 한번 해보는 그런 꿈도 꾸고 있어. 뭐 이렇게 써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예, 여러분의 답이, 여러분의 생각이 정답이에요.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금부터는요, 아까 얘기했죠? 독서 감상문의 짜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까닭. 내용, 인상 깊은 장면, 생각이나 느낌. 네, 벌써 다 외웠죠? 아, 독서 감상문에 어울리는 제목을 지어봐야지. 그럼 제목을 써요. 그쵸? 예, 여기다가 제목을 쓴다. 이 제목은 전체적인 느낌, 책의 주제나 전체적인 그 느낌을 나타내는 제목을 써주면 좋겠다. 그 기억을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생각해 가면서. 발표하기 무서워요라는 제목이 내 마음과 똑같네. 한번 읽어보자. 이건 뭐예요? 까닭. 네, 읽게 된 까닭을 쓰면 된다고 했죠? 언제 어디에서 읽었는지, 처음에 이 책을 봤을 때 어떤 상황이나 특별한 사연 또는 느낌이 있었는지 쓰면 좋고요. 주인공 알프레드가 발표를 잘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이네. 뭐 이런 거. 이거 내용 쓰는 거지. 그쵸? 네. 등장인물, 이야기의 배경 따위를 떠올려 쓰고요. 책의 줄거리를 떠올려 써 줍니다. 알프레드가 멋지게 발표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 여기 나오네. 자, 인상 깊은 장면. 인상 깊은 장면. 요거 써줄 수 있어요. 자, 무엇을 떠올려 쓴다? 네, 기억에 남는 거뭐 떠올려 쓸수 있고요.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또뭐 재밌었던 것, 뭐 슬펐던 것다 떠올릴 수 있죠. 그 까닭도 떠올려 씁니다. 나도 알프레드처럼 멋지게 발표를 해내고 싶어! 이거 뭐예요? 생각이나 느낌이죠? 네, 이런 거 써주면 됩니다. 등장인물이나 책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쓰고 깨닫거나 다짐한 점, 그죠? 깨닫거나 다짐한 점도 크게 보면 생각이나 느낌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자, 가에서 마. 우리 아까 쭉 훑어봤어요. 그쵸? 가에서 마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찾아 선으로 이으시오. 자, 이거 왜 중요할까요? 바로 독서 감상문에 무엇이다? 짜임. 짜임이에요. 짜임. 또는 뭐 형식이라고 봐도 되겠죠? 네. 자, 이 독서 감상문의 짜임, 형식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겁니다. 책의 주제나 전체 느낌을 나타내는 제목을 붙인다. 제목. 여기 있나? 독서 감상문의 제목. 여기 찾았습니다. 책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읽게 되었는가, 또 상황이나, 그 특별한 사연, 첫 느낌이 있는가, 이걸 쓸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책을 읽게 된 까닭이죠. 등장인물에 대한 소개, 이야기의 배경 따위를 떠올리고요. 책의 줄거리. 자, 줄거리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내용이 되겠죠. 자, 무엇을 떠올려 쓴다? 인상 깊은 까닭을 떠올려 쓴다. 자, 여기 인상 깊은 장면 나오네요. 네. 뭐, 기억에 남을 만한 뭐 재미가 있다든가 이런 거 떠올려 쓸수 있죠? 자, 등장인물이나 책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쓰고 책을 읽고 깨닫거나 다짐한 점을 쓴다. 나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고 싶었어. 자, 이런 것들을 어디에다 쓰나요? 책을 읽고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에 쓰죠. 즉, 마지막 부분에 쓰게 되겠죠. 자, 여기 책의 내용에서부터 인상 깊은 장면까지 하나하나 차례대로
독서 감상문의 짜임을 꼭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요. 아까 처음에 보여주었던 그 글은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 저장해 두세요. 예, 그런 형식으로 독서 감상문 쓰면 100점. 자,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목을 지어봐야지라고 했습니다. 뭘까요? 글의 내용을 대표하는 제목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야겠죠? 책의 주제나 전체 느낌을 나타내는 제목을 붙인다. 달리 말하면 글의 내용을 대표하는 제목을 여기에 붙인다. 그래서 나도 발표하기 무서워. 뭐 이런 식으로. 아, 지금 이글쓴 사람은 발표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은 어떤 책을 읽었을까? 예, 이렇게 또 이렇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아주 그 제목을 잘 지었어요. 그래서 정답 3번. 니은에 들어갈 말로 어울리는 것을 모두 골라 기호를 써 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알프레드가 멋지게 발표하는 모습이 참으로 인상 깊었어. 내 머리에 도장이 빡 찍혔어. 이 말이잖아요. 기억에 남아. 이 말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떠올려 쓴다. 어떤 것이,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인상 깊은 내용이었을까요? 슬픈 장면, 지루한 장면, 재미있는 장면, 감동적인 장면,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 자, 이해하기 어려우면 몰라, 이거 무슨 내용이야? 아이, 몰라 몰라 넘기게 되죠. 그러니까 많은 당연히 정답이 아니에요. 자, 너 이거 발표하기 무서워요. 책 읽었어? 응. 어떤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말이야. 그래서 알프레드가 있었는데 말이야. 이래가지고 나중엔 대왕골의 노래를 불렀단 말이지.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지금 말한 것이 바로 이런 장면들입니다. 네, 감동적인 장면, 재미있는 장면, 뭐 이런 것들, 공감할 수 있는 장면. 예, 이게 바로 인상적인 장면이 되겠죠? 그래서 가, 모두 골라라 했으니까 가. 그 다음에 다, 그 다음에 라.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디귿의 열을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나도 알프레드처럼 멋지게 발표를 해내고 싶어. 자, 이것은 생각하거나 느낀 점이 되겠죠. 자, 등장인물이나 책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쓴다라고 했어요. 자, 1, 2번 중에서 어떤 것이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한 것인지 볼게요. 콩쥐는 두꺼비 덕분에 깨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있었다. 깨진 독에 물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콩쥐의 모습이 아우, 안쓰럽다, 불쌍하다 이렇게 느껴졌다. 여기 정답이 있네. 느껴졌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이 바로 등장인물이나 책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은 뭘까요? 이거는 책의 내용 부분이 되겠죠. 콩쥐는 두꺼비 덕분에 깨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있었다. 공기문입니다. 가장 재미있게 읽은 책 여러분 갖고 있나요? 그 이유도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사실은 우리 4학년 친구들은 어떤 책을 가장 인상 깊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걸 제일 재미있게 보고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다른 친구들도 읽을 수 있게 꼭 올려주세요. 난이 책이 제일 재밌더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지구관측 연구를 하고 있는 김현욱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함께 따라왔습니다. 우주경제의 빅뱅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뉴스페이스 시대의 지구관측은 어떻게 지능형 공간정보 산업으로 진화하는가? 인류가 당면한 기후위기는 어떤 모습이고 전 세계는 어떻게 협력하는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질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한국은 일찍 우주 개발에 뛰어든 나라는 아닙니다. 미국과 소련이 치열한 우주 경쟁을 벌이던 1950-60년대 한국은 전쟁의 상처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산업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합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과학기술이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조문이 있을 정도로 과학기술에 진심인 나라입니다. 덕분에 우리나라의 우주개발도 후발국으로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성과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나라 우주개발 프로그램의 시작은 1992년 발사된 우리별 1호였습니다. 우리별 위성의 첫 시도가 성공을 하자 국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이 세워지고 예산을 마련해서 체계적인 개발에 착수합니다.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났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다양한 위성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지궤도 위성에는 천리안 위성이 있습니다. 기상과 해양, 대기를 관측하는 센서가 달려있는데요. 매일 일기예보에 쓰이는 구름 이미지, 태풍의 이동 경로, 한반도 주변 바다의 수온 변화 같은 정보가 이 위성에서 나옵니다. 지구 저궤도에는 고해상도 지구 관측을 담당하는 다목적 실용위성, 흔히 아리랑 위성이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30cm급의 높은 공간의 상도로 지구 곳곳을 촬영해서 도로 변화나 건설 현장, 재난 피해 지역 같은 정보를 파악하는 데 요긴하게 활용됩니다. 이 위성은 해외에도 판매되어져서 다양하게 활용되기도 합니다. 또 정부 부처별로 수요에 맞게 개발되는 차세대 중형 위성도 있습니다. 국토 관측을 담당하는 국토위성은 1호가 현재 운영 중이고 곧 2호가 발사될 예정입니다. 군집위성 개발 사업도 별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위성 프로그램에 더해서 우리나라는 2022년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면서 발사 기술력까지 갖게 됐습니다. 위성을 만들고 직접 발사해서 운영하고 또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전 주기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세계에서 7번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022년에 발사된 달 궤도선 다누리는 지구 궤도를 넘어서 달까지 갔고 지금도 달 주변을 돌면서 탐사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우리도 엄연한 세계 우주 강국이구나 하는 자부심이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 번쯤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는 위성을 만들고 쏘아 올려서 운영할 수 있는 나라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위성 데이터를 산업과 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인가? 저는 앞으로 K-스페이스의 성공 여부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에서 갈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주산업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발사 서비스를 떠올립니다. 당연하죠. 해외여행을 가려면 항공권을 먼저 끊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여행의 본질은 비행기를 타는 게 아니라 도착지에서의 경험입니다. 마찬가지로 로켓은 우주로 가는 교통수단이고 진짜 가치는 인공위성과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서비스에 있습니다.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 우주청에서 2025년 우주경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서비스와 활용을 포함하는 다운스트림 시장이 약 4,080억 유로, 우리 돈으로 710조 원 규모입니다. 반면 위성과 발사체를 제조하는 업스트림 시장은 약 63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10조 정도가 됩니다. 활용 부문이 제조 부문의 거의 7배 규모가 됩니다. 스페이스X가 주식시장에 상장을 할 계획인데 그 규모가 역대급이 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스페이스X조차도 실제로 돈이 되는 사업은 발사 서비스가 아니라 스타링크, 즉 위성통신 서비스라고 합니다. 결국 위성에서 얻은 데이터를 현실의 문제 해결로 연결하지 못한다면 우주 개발은 어쩌면 그냥 멋진 장면으로만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기회는 어디 있을까요? 저는 한국이 의외로 공간정보 활용 측면에서 매우 흥미로운 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토의 면적은 크지 않지만 도시화율이 높습니다. 인구와 산업이 밀집해 있고 재난 대응, 국토관리 수요가

가 큽니다. 통신과 디지털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이 말은 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가 실제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데 테스트하고 검증하기에 최적의 환경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는 매년 산불과 집중호우가 반복됩니다. 국토 면적은 작지만 인구 밀도가 높고 토지 이용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피해 지역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해법이 필요합니다. 도시 안에서도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는 곳을 예측하고 또 도시 열섬 현상 같은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수요가 꾸준합니다. 예기치 않은 극한 기상에 대비해서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정밀농업 수요가 있고 연안 양식장의 수온과 적조 변화도 실시간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구 관측 위성과 다양한 지도, 현장 데이터들을 융합해서 실제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이 우리 국토 안에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성은 우리나라만 보지 않습니다. 지구 상공에서 전 세계를 봅니다. 그러니 국내 활용에만 국한하지 말고 세계 시장으로 눈을 돌려볼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성 영상 활용 기술은 주로 미국이나 유럽이 만들어 왔는데요. 아시아는 도시 구조가 다르고 삶의 패턴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기술, 다른 알고리즘, 다른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는 비슷한 구조를 가진 아시아와 개발도상국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과정에서 독자적인 경험을 쌓고 그것이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참고 사례가 됐던 것처럼 위성 데이터 활용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획을 통해 추진된 가장 대표적인 우주개발 프로그램이라면 단연 유럽의 코페르니쿠스를 꼽습니다. 이름이 익숙하실 텐데요. 지동설을 주장했던 천문학자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지구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와 유럽우주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구관측 프로그램입니다. 기후변화나 환경오염, 자연재해, 안보처럼 한 나라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럽이 힘을 합쳐 만든 체계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센티넬이라는 위성군에 있습니다. 센티넬 1호부터 6호까지 각각 다른 임무를 띄고 있는데요. 센티넬 1호는 레이더 센서를 탑재해서 구름이 끼어도 밤이어도 지표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홍수로 침수된 지역이나 집안 침하, 빙하 이동을 추적하는 데 씁니다. 센티넬 2호는 우리가 흔히 아는 광학 영상을 촬영하는 위성입니다. 농업이나 산림, 도시변화 모니터링 등등 가장 널리 활용됩니다. 센티넬 3호는 해양과 육지의 온도, 식생, 해수면의 색깔을 관측해서 기후 연구와 해양 감시에 씁니다. 센티넬 5호는 대기 오염 물질, 특히 이산화탄소와 메탄, 오존 같은 성분을 전 지구 단위로 매일 추적합니다. 그런데 이 위성들이 매일 쏟아내는 데이터가 하루에 무려 16TB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지구 관측 프로그램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유럽은 센티널 데이터를 전 세계 누구에게나 무료로 개방합니다. 공공목적이든 연구개발이든 상용서비스든 누구나 자유롭게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럽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위성이니까 거기서 획득된 데이터도 모두에게 공개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상 데이터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데이터 분석, 서비스 개발 중심의 다운스트림 산업을 키우는 기반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덕분에 지속적인 경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업은 비싼 원천 데이터를 사지 않고도 서비스 개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용이 창출되고 기업은 사업을 통해서 이윤을 얻습니다. 이는 다시 국가에 대한 세금으로 돌아오고 또 다음 위성 개발에 투자되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럽은 센티넬 데이터를 공공재로 개방함으로써 위성 개발 비용을 뛰어넘는 디지털 공간 정보 산업 전체를 성장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도 그대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시사점을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소개드렸습니다. 데이터를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 활용의 문턱을 낮추는 것, 그리고 그 위에서 민간이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판을 깔아주는 것이 유럽의 전략이었습니다. 공공이 데이터 인프라를 열어주면 민간이 거기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산업이 되고 산업이 쌓이면 생태계가 됩니다. 이 방식이 유럽식 뉴스페이스 시대의 지구관측이라고 하겠습니다.

뉴스페이스를 표방한 국가위성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네온셋이라고 하는데요. 영어 약자에 뉴스페이스 시대의 지구관측 위성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지만 원자번호 10번인 네온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위성 10기가 군집으로 운영이 되면서 지구를 밝힌다는 뜻이죠. 네온셋은 100kg급의 작은 위성에 미터급 고해상도 광학 카메라를 실었습니다. 군집으로 운영하면서 한반도를 집중 관측하는 미션입니다. 2024년 4월에 시제기가 발사됐고요. 2025년 12월에 검증기가 발사됐습니다. 2027년까지 10기를 추가로 발사해서 운영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위성들이 한반도 상공을 지나면서 찍은 영상은 제주 국가위성센터에서 바로 수신을 하기 때문에 재난재해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네온셋은 우리나라 첫 국가 군집위성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민간의 우주개발 역량을 키운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산학연 협력체계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위성 본체와 카메라는 민간기업 세트레가이가 담당합니다. 관제와 운영, 활용을 위한 지상 시스템 개발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하고요. 전체 사업 관리는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가 맡았습니다. 무엇보다 네온셋 군집위성 데이터를 국내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에 적극 개방하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공개형 활용 시스템을 개발해서 촬영된 영상을 빠르게 수신 처리해서 현업에 바로 쓸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에요. 아직은 개발 단계에 있지만 사업이 완성되어 실제 운영에 들어가면 네온셋은 기존 국가위성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가 위성을 개발하는 나라에서 위성 정보를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나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의 도전도 눈에 띕니다. 위성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출발한 한컴 인스페이스는 지금은 지구관측 위성 세종 시리즈를 중심으로 위성 운영과 데이터 서비스를 확장하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50기 규모의 군집위성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히고 있고요. 드론이랑 기타 다른 현장 데이터와 연계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농업, 건설, 안전, 물류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성에 실리는 카메라 센서 개발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텔레픽스도 주목할 만합니다. 블루카본 모니터링 위성인 블루본을 직접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독자 개발한 위성용 AI 프로세스를 탑재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블루카본 모니터링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블루카본은 갯벌이나 염습지, 해초밭, 맹그로브 숲처럼 바다와 해안 생태계가 흡수하고 저장하는 탄소를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탄소 배출권 시장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탄소 감축 의무를 이행할 때 직접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탄소를 흡수하는 생태계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크레딧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갯벌이 실제로 탄소를 이만큼 흡수했다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바다 위에 넓게 퍼져 있는 해초류 군락이나 갯벌을 일일이 배로 나가서 측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위성 영상이 효과적인 관측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나라 스페이스의 창업 스토리도 흥미롭습니다. 대학 시절 큐브 위성 활동을 하던 젊은 인재들이 모여서 회사를 세웠는데요. 2015년 회사 설립 당시에는 대학 동아리 팀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위성 설계와 제작, 운용, 데이터 분석까지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경기도가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을 위해서 추진한 경기셋이 있는데요. 나라 스페이스의 위성 플랫폼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뉴스페이스의 중심에 아폴로의 달 착륙을 보며 우주를 꿈꾸던 아폴로 키즈가 있었다면 한국에는 나로우를 보면서 자란 나로우 키즈 세대가 민간 우주산업의 새로운 주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들어가는 한국의 뉴스페이스는 단순히 위성을 더 많이 쏘는 이야기가 아니라 위성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실제 우리의 삶과 산업 그리고 지구의 문제로 연결하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아르테미스 2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54년 만에 다시 달 궤도에 도착한 우주인들은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가 그저 아름다운 행성을 넘어서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풍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무한한 우주에서 지구라는 행성에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작은 별은 어쩌면 신이 인간에게 선사한 무대이며 연극의 결말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요. 멀리 떠나봐야 집의 소중함을 안다고 하죠. 아이러니하게도 지구를 벗어나기 위해 발전시켜온 우주기술

기술은 다시 지구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잘 지키는 데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질문도 분명해집니다. 우주 기술을 어떻게 지구 환경과 사회와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연결할 것인가? 그 질문의 가장 중심에 바로 지구관측이 있습니다. 이번 제 강의가 K-우주시대를 향한 여정에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생각해보는 첫 번째 나침반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 업의 효리파파 성경입니다. 자, 지난 강의까지는 싸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외국 분이시죠. 엠마 왓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영어를 느끼면서 엠마 왓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엠마 왓슨, 이분이시죠. 엠마 왓슨의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되고요. 이분이 어느 영화에 출연하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기에 적혀있죠. 이 영화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시간, 장소 중에 무엇을 먼저 적나요? 만약에 영어에서 시간과 장소를 적어야 된다면 무엇을 먼저 적는지 그 영어의 규칙에 대해서 우리말과 비교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책을 펴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0: Emma Watson. Rising Star. Emma Watson is a talented actress. She has appeared in several movies. She is best known for starring in the Harry Potter movies. Family Ties. Emma Charlotte Durer Watson was born in Paris, France, on April 15, 1990. Emma is the daughter of Jacqueline Lewisby and Chris Watson. She has a younger brother named Alex.
1: Emma Watson의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분 누구신지 아십니까? 곧 공개됩니다. 혹시 모르신다면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일단 우리 소제목부터 보도록 할까요? Rising Star. Rising Star이라는 것은 Rise가 바로 떠오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Rise와 바로 여기에 제가 적어둔 Raise라고 합니다. R-A-I-S-E, Raise를 좀 구분해야 됩니다. Rise라는 것은 자기가 알아서 떠오르는 것이고요. Raise라는 것은 무언가를 들어올리다. 이렇게 위로 들어올리다 혹은 몸을 일으켜 세우다 라고 할 때 일으켜 세우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의미가 다르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rising star 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스타가 되겠죠. 진짜 하늘에 떠 있는 그 별이 아니라 이 스타, 아주 유명한 유명인이 되겠죠. 떠오르는 유명인, 그렇죠? 스타가 되겠죠. Emma Watson is a talented actress. Emma Watson은 누구냐면 재능 있는 actress, 배우입니다. 그래서 talented라고 하면 재능 있는이 되겠죠. 재능 있는. 우리가 talent라고 하면 재능입니다. 근데 talented라고 했으니까 재능이 갖게 된, 재능이 있는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She has appeared in several movies. 그녀는 나타났습니다. 어디에 나타나냐 하면 여러 영화에 나타났습니다. Several이라는 것은 몇몇의, 여러 몇몇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 appear이라는 것은 출연하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녀는 여러 몇몇의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has appeared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여기 이미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약간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냥 appeared라고 하면 만약에 has가 없다면 그녀는 출연했다. 아, 과거에 나왔다. 여러 영화에 출연했다. 이렇게 될 것인데요. has appeared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기억나십니까? 이것을 현재 완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시제. 현재 완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제 강의를 잘 들었다면 딱 기억이 날 것입니다. 기억이 안 난다. 열심히 하세요. 앞으로 잘 들으시면 됩니다. 또 반복해서 복습하고 복습할 테니까요. has pp, 현재 완료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뭔가를 했다, 지금 뭔가를 한다가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 영화에 과거에도 출연했고 지금까지도 계속 출연하고 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 엠마 왓슨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과거에만 영화 배우로 한 게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영화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여러 영화에 출연했다가 되니까요. She's known for starring in the Harry Potter movie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유명합니다. 뭘로 유명하냐 하면 여기는 이 for 또 나오네요. 여러 번 반복하게 됩니다. 예전, 최근에 강의에서 여러 번 나왔었죠. 이 for이라는 것은 뭐뭐를 위해서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 뭐뭐 때문에 이유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알려져 있냐면, 그래서 무엇 때문에 알려져 있다라는 것은 뭐뭐로 유명하다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 starring in, star이라는 것은 주연을 맡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디에 주연을 맡았냐 하면 디디디 바로 해리포터.

0: movies, 해리포터에 주연을 맡은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주연 이름을, 지금 여기 있는 이 이름은 우리 책에는 지금 현재 나오지 않는데 그 주연 이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일부러 제가 집어넣어 두었습니다. 바로 Hermione가 되겠죠. 헤르미온느가 됩니다. 영어 발음은 Hermione가 됩니다. 자, 그래서 헤르미온느 주연 역할을 맡았었죠. 해리포터와 함께요. Ron Weasley 기억나십니까? 이세 명이 주인공이었잖아요. 아, 그 처음 그 영화를 봤을 때 저도 그 재미와 감동을 잊을 수가 없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 부분을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1: Rising Star. Emma Watson is a talented actress. She has appeared in several movies. She is best known for starring in the Harry Potter movies.
0: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에마 왓슨의 그 다음 항목입니다. 뭐냐 하면 Family Ties. Family는 가족이죠. Tie는 뭐냐 하면 이 tie, 묶다라는 의미 아시죠? Tie. 우리 남성분들 주로 많이 하는데 여성분들도 할 때도 있고 이 목에 이 격식을 차려야 될 때 넥타이를 매곤 하잖아요. 그때 뭔가를 묶잖아요. 이 묶는다는 것이 뭐니 하면 줄과 줄을 묶는다. 매듭을 지어서 묶는다. 묶는다라는 것은 무언가 두 개를 합치고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tie라는 것은 유대 관계 혹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family ties라고 하면 가족 관계가 되겠죠. Emma Charlotte Duer Watson was born in Paris, France on April 15th, 1990가 되겠네요. Emma Charlotte Duer Watson, 이게 본명 전체입니다. Was born, 태어났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는데 언제 태어났냐면 April, 4월 15일, 1990년 4월 15일에 태어났습니다. 와, 이 이름이 기네요. 맞죠? Emma is the daughter of Jacqueline Lusby and Chris Watson. Emma는 딸입니다. 누구의 딸이냐 하면 Jacqueline Lusby와 Chris Watson의 딸입니다. She has a young brother named Alex. 그녀는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냐 하면 남동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A younger brother이네요. Younger brother named Alex. 남동생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brother이라고 하면은 오빠인지 형인지 물론 이제 그 중심이 되는 인물이 지금 여기는 she라고 했으니까 오빠인지 남동생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동생이라는 것을 표현해 줄 때는 younger이라고 이렇게 딱 적어주면은 아 남동생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Brother 그 자체에는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She has a younger brother named Alex. 그래서 남동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름이 무엇이냐면 name이라는 게 이름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름을 붙이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named이기 때문에 바로 이름이 붙여진 Alex라고 이름이 붙여진 남동생이 있습니다. 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 친구들 좀 헷갈릴 수 있는 표현. 물론 이거를 어긴다고 해서 의사소통이 단절이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영어에서 이런 순서대로 쓰자라는 규칙이 존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In Paris, France on April 15, 1990 이 표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뭔가 줄은 길게 쳐져 있지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보기만 하시면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시간, 장소 중에서 무엇을 먼저 적나요? 아까 기억하십니까? 어떤 것이 먼저였죠? 빨리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금방 넘어가 버렸죠. 자, 예시를 여러 가지를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시간, 장소 중에 무엇을 먼저 적어야 될지를 설명해 드리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말과 영어의 규칙 차이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뭐죠? 한번 추측해 보시겠습니까? 25, 8, 2024. 아, 뭔지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8, 25, 2024. 이것이 무엇이냐면 년월일을 적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뭔가 좀 다르죠. 우리는 어떻게 적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적습니다. 2024년 8월 25일이라고 적죠. 만약에 8월 25일이라고 오늘이 그런 날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적는데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는 반대로 작은 것부터 적습니다. 그런데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영국식으로 적는다면은 바로 제일 앞에 있는 1부터 적습니다. 가장 작은 단위 1, 월, 년 순으로 적고요. 미국 쪽에서는, 북미 쪽에서는 월, 일, 년 이 순서대로 적습니다. 그래서 25, August 2024이 될 것이고요. 혹은 August 25th, 2024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 작은 단위나 범위부터 적고 그 다음에 좀 더 큰 범위로 넘어간다는 것.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떻냐 하면 사고방식이 큰 것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좁혀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2024년 8월 25일

0: 이렇게 적는다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규칙은 무엇이냐면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간다라는 것이 영어입니다. 이게 나타나는 또 다른 큰 증거,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주소가 어디 주소냐면 EBS 주소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한류월드로 281 이렇게 되죠. 그러나 영어로 이걸 바꾸면은 거꾸로 적으면 됩니다. 281이 가장 먼저 오겠죠. 그래서 281 한류월드로 일산동구 고양시 경기도 Republic of Korea 이런 식으로 작은 것부터 도로명부터 먼저 적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우리나라까지 Republic of Korea를 적어줘야 된다면 이렇게 큰 범위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규칙을 알게 되셨죠. 바로 영어는 작은 것부터 적는다. 우리말은 반대이다. 요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해 보자고요. 시간과 장소 중에 어떤 것을 더 먼저 적는지요. 예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답이 공개됩니다. The event took place. 그 이벤트, 그 행사가 일어났다.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자, 이제 추측해 보세요. In the grand ballroom. 대연회장에. On the top floor of the hotel. 호텔의 맨 꼭대기층에. At 6 p.m. on December 25th. 2023가 되어 있네요. 아, 답이 나왔죠. 무엇이 먼저 나옵니까? 장소가 먼저 나오나요? 시간이 먼저 나오나요? 바로 장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간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장소, 시간, 장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장소와 시간 안에도 보니까 이 규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나왔죠? In the grand ballroom. 자, 예를 들어서 대연회장, 어떤 호텔에 한방 이름입니다. 대연회장, 그 행사장이죠. 근데 이 대연회장은 어디에 있냐면 맨 꼭대기 층에 있죠. 대연회장이 큽니까? 층이 더 큽니까? 층이 더 넓잖아요. 그래서 대연회장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층이 나오고 그 다음에 of the hotel, 호텔이 나오는 것이죠. 아, 그 다음 여기도 그런 규칙이 적용이 되죠. 지역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여기도 시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날짜를 나타낼 때는 지역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는데 연도가 제일 마지막에 온다라는 것은 공통점이죠. 그 다음 표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또 다른 예시입니다. Tom had lunch. Tom은 점심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어디에서 먹었냐면 at the small cafe on Fifth Avenue at noon on Friday. 아, 이제 눈에 확확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디에서요? 일단은 장소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왔죠. 빨간색이 장소이고 파란색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장소 안에도 보니까 작은 것부터 at the small cafe 어디에서 점심을 먹었냐면 Tom은 바로 작은 카페에서. 근데 이 카페는 어디냐면 on the Fifth Avenue 5번가에서. Avenue라는 것은 길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5번가에서 작은 카페에서 먹었다. 근데 언제? At noon. Noon이라는 것은 정오죠. 난 12시. 12시에 언제? 어느 날? On Friday. 금요일. 그럼 12시와 금요일을 비교하면 12시가 더 작은 단위, 그 다음에 금요일이 더큰 단위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것부터 순서로 이렇게 적어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이해가 되시죠? In Paris, France. 자, 파리, 장소가 먼저 나왔죠. 파리, 프랑스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날짜가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연도가 적혀 있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물론 여기 있는 날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역에 따른 차이가 약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이런 장소와 시간 순으로, 그 다음에 작은 거에서 큰 것으로, 넓은 것으로 이런 규칙을 잘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어에 대한 이것도 약간 재밌는 팩트 아닌가요? 재밌는 규칙 아닌가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Family Ties. Emma Charlotte Durer Watson was born in Paris, France, on April 15th, 1990. Emma is the daughter of Jacqueline Lewisby and Chris Watson. She has a younger brother named Alex.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죠. 그 표현들을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Rise. Rise. She is a rising star in the music industry. Talented. Talented. Emma Watson is a talented actress. Several. Several. She has appeared in several movies. Star. Star. She is best known for starring in the Harry Potter movies. Name. Name. She has a younger brother named Alex.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영어

학습법 그네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의점은 바로 급하다고 단어만 무턱대고 외우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것이 단어입니다. 단어는요, 사실 단어 수준에서만 보면은 외우면은 바로 이 단어 뭐야? 이건 이거야. fun이 뭐야? fun을 외운다면 재미있는, 이렇게 바로 툭 건드리면 툭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래서 사실 영어 실력, 난 영어가 급해라고 생각을 한다면 단어부터 막 많이 외우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금방 지치기 마련입니다. 또한 그게 실력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많이 외운다고 무조건 그게 다 본인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현명하게 바람직하게 하는 방법은 어휘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꼭 영어 책을 함께 읽자는 것이죠. 영어 책을 읽으면서 아까 전에 나왔던 거 있죠. 예를 들어서 family ties, tie라는 게 묶는 거네. 아, 이게 묶는 거 관계. 아, 그래서 관계라는 뜻이 있구나. 서로 묶는 거니까 관계가 있구나. 그래서 tie는 관계, T-I-E, T-I-E. 아, 관계, 관계일 때는 T-I-E-S 복수를 많이 쓰는구나. 이렇게 책에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쭉 접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단어를 정리해서 외우고 이러면 정말 유의미하죠. 그러나 단어만, 영어, 우리말, 이게 쫙 개수만 막 늘어난다고 해서 영어 실력이 갑자기 막 급상승하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쌓이고 나서 이렇게 외우는 것은 필요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러나 그렇게 영어 책을 좀 더 익숙하게 읽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직까지는 영어 읽기나 듣기나 말하기나 쓰기나 좀 어려운 상태에서 아, 나 이제 너무 늦은 것 같아, 급해, 그런다고 단어에 막 뛰어들지는 말자라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자기 자신의 그런 공부 방법도 한 번씩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와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범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벌써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한 지 20번째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총 40강 동안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벌써 반이나 왔네요.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어떤가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

그러면 오늘은 선생님과 국어 단원평가 2회, 사회 2단원의 두 번째 중단원 단원평가 2회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 한번 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교재 33쪽에 단원평가 2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우리 1번과 2번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자,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역시나 알맞은 내용, 자,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나요? 맞아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머릿속에 꼭꼭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보면, 안전하고 행복한 현장 체험 학습을 위해 버스 탑승 시 지켜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의 지금 문단입니다. 문단이 굉장히 길죠? 여러 개의 문장들이 지금 있는데, 이 문단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이 바로 이거네요. 안전하고 행복한 현장 체험 학습을 위해 버스 탑승 시 지켜야 할 사항. 아, 그럼 이 글은 버스 탑승할 때 지켜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나오겠구나. 그럼 그게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자. 자, 먼저라고 하는 우리 힌트가 나왔어요. 자, 먼저 버스를 타고 내릴 때의 주의사항 말씀을 드리는데, 버스 출입문 앞쪽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문 이용할 때는 질서를 지켜서 차례차례 오르내려야 한다. 그리고 양보하지 않고 뛰거나 밀치면 큰 사고 발생할 수 있으니까 차례차례 오르내려야 된다. 자, 이 내용 나와 있어요. 자, 다음으로 자, 어떤 것을 이야기해야 되냐면, 자, 버스를 탄 뒤의 사항을 말씀드린다고 하네요. 자, 이제 버스를 탔어요. 자, 버스를 탄 뒤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이 앉은 좌석에 놓인 이것을 매는 일이다. 아, 처음에는 차례차례 질서 지켜서 올라가야 되고, 버스를 탄 뒤에는 어떤 것을 매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군요. 자, 그 다음에 버스가 움직일 때, 자, 움직일 때를 보니까 자리에서 함부로 일어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된다. 자, 만약에 선생님을 찾아야 될 일이 있다. 화장실 따위에 급한 볼일이 있다. 누구를 찾으세요? 선생님을 찾으세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의 글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억 볼까요? 버스를 타고 내릴 때의 주의사항입니다. 자, 우리 뒤쪽에 있는 출입문을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버스 출입문은 앞쪽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알맞지 않고요. 질서를 지켜서 차례차례 오르내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버스 출입문이 닫히기 전에 빨리 뛰어 오르면, 자, 무엇이 발생할 수 있다, 여러분들?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알맞은 내용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번 볼까요? 자, 니은에 들어갈 낱말로 알맞은 것을 찾는 것입니다. 자, 버스를 타면 우리 친구들이 좌석에 놓은 이것을 바로 매야 돼요. 우리 안전을 잘 지키는 만점왕 친구들이라면 이 문제 상식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데요. 자, 무엇을 매야 될까요? 자, 맨다. 그렇죠. 바로 안전띠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 2번 문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4번, 5번은요,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된장은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먹거리입니다. 자, 된장은 콩으로 만든 메주를 재료로 사용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된장은요, 콩으로 만든 메주라는 것을 재료로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메주로 된장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자, 이제 나를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먼저 된장의 재료가 되는 메주를 만들어 잘 말립니다. 자, 그리고 찌은 콩 반죽을 대게 네모난 모양으로 빚습니다. 자, 따뜻한 곳에서 메주를 꾸덕꾸덕할 때까지 잘 말리고요. 자, 20여일간 메주를 잘 말려서 볏짚으로 묶어 띄울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글을 읽고서는 3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까요? 자, 3번 문제는 콩으로 만든 메주를 재료로 사용해 만들 수 있는 것. 자,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이 글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글 속에서 콩으로 만든 메주를 재료로 사용했다. 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문장이 어디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이것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바로 우리 가에 들어있죠. 가에 보면 된장이라고 하는 것은 콩으로 만든 메주를 재료로 사용한다고 문장이 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3번 내용 이해하는 문제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바로 1번 된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4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4번 문제는요. 나의 내용대로 말린매주는 댁이 어떤 모양인지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보기에는요. 세모난, 동그란, 네모난이라는 모양을 나타내는 낱말이 있는데요. 자, 우리 글 속에서 자, 어떤 모양으로 빚느냐? 찌은 콩반죽을 되게 네모난 모양으로 빚는다라고 하지요. 자, 따라서 우리 4번 문제 정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네모난이라고 우리 친구들이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중심 문장, 바르게 말한 친구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중심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문장의 가장 앞부분, 문단의 가장 앞부분에 나와 있죠. 자, 따라서 된장의 재료가 되는 메주를 만들어 잘 말린다. 그래서 정답은 누가 되느냐? 그렇죠. 바로 현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6번, 7번 연결된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예요. 자, 여전히 우리 된장과 관련된 그 메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을 먼저 찾아봐요. 중심 문장 찾아보면 이 부분이죠. 그 다음으로 메주를 볏짚으로 묶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럼 이 매달아 놓은 것에 대한 뒷받침 문장들이 뒤에 쭉 설명이 되겠죠.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문단 볼까요? 자, 이 부분의 중심 문장은 마지막으로 항아리에 메주와 소금물, 붉은 고추 숯을 넣어 삭힙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문단 볼까요? 또, 우리 조상은 장 만드는 재료를 정성껏 손질하고 장독을 소중히 관리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세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이 되겠죠? 자, 일단 중심 문장 찾았습니다. 그럼 중심 문장 찾은 걸 바탕으로 우리 글 내용 볼게요. 자, 1번. 된장은요, 중간에 발효 과정을 생략해도 만들 수 있다. 아, 여러분들, 우리 이 된장은 중간에 발효 과정 생각해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20에서 30일 동안 여러분들 매주 발효시켜야 된다고 해서 이곳에서 매주 건져내서 건져낸 매주를 발효시켜야 된다라고 했어요. 아, 발효 과정 생략하면 안 되겠죠. 자, 2번. 장마철에는요, 장 항아리 뚜껑을 꼭 닫아야 발효가 잘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마지막 문장 보면, 장마철이 오기 전에 장 항아리 뚜껑을 열어서 햇볕과 바람을 쐬어 장이 잘 발효되도록 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장마철에 장항아리 뚜껑을 닫는 얘기는 여기 없어요. 단, 장마철이 오기 전에는 여러분들 뚜껑을 열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3번 보도록 할까요? 자, 메주를 발효시키는 미생물은 볏짚과 공기 중에 존재한다. 자, 우리 메주 관련된 내용, 이 부분이죠. 볏짚과 공기 중에는 메주를 발효시키는 여러 가지 미생물이 살고 있다? 메주를 발효시키는 미생물은 볏짚과 공기 중에 존재한다? 아, 우리가 읽은 내용 정확하게 문장으로 표현되어져 있네요. 따라서 우리 알맞은 내용 찾으면 여러분들 6번 문제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그렇죠.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번 문제 볼게요. 낱말, 기억을 맞춤법에 맞게 바르게 고쳐 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쇠어라고 되어져 있죠. 자, 우리 문장을 한번 읽어보면 어떤 의미로 쓰인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장마철이 오기 전에 장 항아리 뚜껑을 열어 햇볕과 바람을 쐬어 장이 잘 발효되도록 했습니다. 아, 여기에 들어갈 낱말은 우리가 쇠어, 쇠다라고 하는 낱말인데, 자, 이 낱말의 의미는 여러분들 햇볕이나 바람 같은 것을 이렇게 쏘인다, 맞게 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쓰이는 것이죠. 자, 이때 쇠다는 발음은 쇠어와 같겠지만 쓰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떻게 써야 되느냐? 자, 오에가 아니라 여러분들 쇠, 오, 이로 여러분들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쇠다라고 하는 이 낱말이 바로 햇볕이나 바람 등을 쪼인다, 맞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7번 문제의 낱말 바르게 고쳤으면 쇠어라고 적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8번, 9번, 10번 연결된 문제 해결해 볼게요. 자,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가 읽어볼까요? 자, 할머니, 지금 캐면 안 돼. 때 되마, 소리가 캐면 되제. 자, 우리 이 글은 참 독특한 게 있어요. 바로 사투리가, 정겨운 사투리가 여러분들 나오죠? 자, 이 사투리를 처음 보는 친구들은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사투리를 쓰는 지역의 친구들이라면 이해가 쉽겠지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때 되마 소리가 캐면 되제. 즉, 때가 되면

우리 소리가 이걸 캐면 되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럼 저거 내 감자 할 거야. 할머니가 잘 가꿔야 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야, 오야. 자주 꼽힌 감자. 이제 소리 끼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 자주색이 꽃이 핀 감자. 누구 거야? 소리 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 계시죠? 자, 그래서 내 감자가 생긴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가만 볼게요. 자, 가에서 할머니와 소리, 무엇에 대해 지금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있나요? 자, 감자를 캐는데, 자, 이거 때 되면 캘 건데, 저 자주색 꽃핀 감자는 누구 거야? 소리 너 거야. 지금 우리 감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그럼 선택지를 보면, 여러분들, 5번 볼까요? 소리의 감자가 생긴 이유에 대한 이야기. 자, 소리의 감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자, 감자 지금 캐고 싶은데, 자, 때 되면은 소리가 캐면 돼. 그런데 소리가 뭐라고 했어요? 저거 내 감자 할 거야. 소리가 정했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래, 그거 너의 감자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소리에 감자가 생긴 이야기. 자, 이게 여러분들 8번 문제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9번 보겠습니다. 기억에서 소리가 느꼈을 감정. 자, 오야오야, 그래. 자주색 꽃핀 감자? 이제 소리 너 거야. 자, 이렇게 말씀을 할머니께서 해주셨어요. 자, 이때 어떤 기분이 여러분들 들었을까요? 나의 감자가 생겼어요. 내 감자야. 저 감자는 이제 네 거야. 정해주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소리는 너무너무 기뻤겠죠? 왜? 내 감자가 생겼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기쁨, 놀라움, 두려움 세 가지 낱말 중에서 기쁨이 여러분들 기억에서 소리가 느꼈을 감정이 되겠죠? 자, 이제 우리 국어 마지막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은에 대한 인물의 마음. 자, 니은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자, 이 니은. 그런데 감자꽃이 다 져버렸어요. 오잉? 세상에. 무슨 일인가 봤더니, 자, 토요일 날에, 자, 할머니네 마을 다시 갔어요. 자, 할머니께서 가에서, 자, 그거 너의 감자야. 라고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자, 감자꽃이 다 져버렸어요. 하, 세상에. 우리 소리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 나의 감자가 시들어서 내 감자가 없어졌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바로 슬픈 마음이 들었겠죠. 자, 슬픈 마음이 든 소리한테 하고 싶은 말을 우리 친구들이 적어주면 되는데, 자,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적어보겠어요. 자, 일단 슬프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위로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소리야, 너무 속상해하지 마. 자, 이렇게 위로의 말을 던져줄 수도 있겠고요. 또는, 자, 감자꽃은 졌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감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땅 위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땅 속에 여러분들, 감자가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 감자꽃은 졌지만, 땅속에 감자 그대로 있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더 위로를 해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0번 문제까지 선생님이랑 해결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사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뒤로 휙휙휙휙 더 많이 넘겨야겠죠? 자, 우리 교재 여러분들 124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 폈나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재 124쪽에 있는 4회 2단원, 두 번째 중단원의 단원평가 2회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해요. 자, 1번 문제입니다. 과거의 모습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과거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 주로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나요? 네, 맞아요. 우리가 오래된 유물 또는 건물 또는 사진, 신문 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키 포인트, 중요한 것은 바로 과거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오래된 예전의 지금보다 시간이 지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과거의 모습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알맞지 않은 것을 찾기 위해서는 옛날 것이 아니라 지금과 관련 있거나 또는 미래, 앞으로 다가올 것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정답이 될수 없겠죠. 자, 그런데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 중에 옛날이 아니라 현재와 관련된 선택지가 있습니다. 몇 번일까요? 그렇죠. 바로 1번이죠. 친구들과 토론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 과거의 모습을 살펴보는 방법이라고는 할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 1번 문제 정답 1번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물건과 자료로 알수 있는 것. 자, 무엇을 할수 있는지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내가 입었던 옷, 어렸을 때 모습이 찍힌 사진, 소중히 가지고 놀던 장난감, 내가 쓴 일기, 내가 살던 집. 자, 여러분들 여기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인가요? 그렇죠. 나라는 것이죠. 내가 입었던 옷, 내가 어렸을 때 모습이 찍힌 사진, 내가 쓴 일기. 모두 공통점은 다 나에 관련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 말고도 공통점이 더 있다면 바로 옛날 것, 바로 과거의 이야기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2번 문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맞아요. 1번. 나의 과거 모습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오래된 물건의 모양과 쓰임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 자, 이렇게 오래된 물건의 모양, 쓰임.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는지를 골라보는 것입니다. 자, 기억 보도록 할게요.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알수 있다. 오잉. 자, 우리 오래된 물건의 모양과 쓰임을 통해서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기는 어렵죠. 우리 단원평가 1회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에서도 역시 무엇이었냐면, 뭐, 가격이 얼마나 되느냐, 가격을 알수 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우리가 오래된 물건, 모양, 이런 것을 통해서 가격을 알기는 여러분, 어렵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기억 알맞지 않고요. 자, 니은 보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옛날 물건 등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오래된 물건을 오늘날의 물건과 비교하면 무엇을 할수 있느냐? 아, 옛날엔 이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했는데, 아, 오늘날엔 이렇게 또 사용하는구나, 라고 하는 차이점을 비교해 볼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 3번 문제의 정답은 니은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4번, 5번 연결된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역, 니은, 디귿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위, 기역, 디귿의 물건 이름을 각각 쓰는 문제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마지막 최종 미션 드렸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최종 미션에서 여러분들 바로 디귿 이미지를 선생님이 보여드리고, 자, 이것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봤었습니다. 꽤 많은 친구들이 정답을 잘 수강무기 게시판에 올려줬더라고요. 그러면 디귿부터 한번 써볼까요? 자, 디귿 여러분들 어떤 물건인가요? 맞아요. 바로 요강이라고 하는 물건이었죠. 이 요강은 여러분들, 우리 화장실이 과거에는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집 밖에 있었어요. 즉, 집 밖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방이겠죠. 내가 생활하는 이집 안에 방에 화장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따로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밤에는 가기 너무 무서웠겠죠. 그래서 이 요강을 이용해서 이곳에 볼일을 봤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니은 기역이 있는데요. 자, 기역은 여러분들 맷돌입니다. 맷돌. 자, 니은은 여러분들 어떤 물건이냐면 바로 따다다다다다다다 타자를 치면서 우리가 종이에 글자를 입력하는 타자기라고 하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4번 문제 정답은 맷돌 타자기 요강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볼까요? 자, 위 기역에서 디귿의 물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거. 자, 그러면 우리 맷돌, 타자기, 요강인 거 확인했으니까 선택지를 볼게요. 1번, 기역은 화장실의 역할을 한다. 자, 화장실의 역할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 디귿이지요. 자, 따라서 1번은 디귿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2번 볼까요? 자, 니은은 곡식을 갈아 가루로 만든다. 곡식을 갈아 가루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이에요? 맷돌이지요. 자, 따라서 니은이 아니라 기역이라고 해야 정답이 되겠죠. 3번 보겠습니다. 디귿은, 자, 디귿 무엇이었어요? 요강이죠. 자, 요강은 종이를 넣고 타자를 쳐서 글자를 찍어낸다? 아니지요. 자, 3번이 여러분들 정답이 되려면 무엇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타자기인 니은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4번. 기역, 니은, 디귿은 모두 새로운 물건이 아니라 그렇죠. 오래된 물건들이죠. 마지막 5번. 기역, 니은, 디귿을 통해 과거의 모습을 알수 있다. 그렇죠. 우린 이러한 물건들을 통해서 과거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알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5번 문제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래된 물건이나 자료들을 통해서 알수 있는 점. 자, 우리가 오래된 물건, 자료를 보는 까닭, 목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가 오래된 물건과 자료들을 이렇게 수집하고 모으고 확인해 보는 것일까요? 자, 그 까닭은 바로 오래된

문건이나 자료들을 통해서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래된 물건들을 모으기도 하고 또 자료를 찾아보는 것이겠지요? 자, 그래서 우리 정리를 해보면 오래된 물건이나 자료를 통해 당시 사람들이 생활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날의 생활 모습과 다른 점을 알수 있다. 자, 이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수 있다. 두 번째는 오늘날과 비교할 수 있다. 자, 이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 우리 친구들이 기억한 다음에 문장으로 작성해 주시면 6번 서술형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함께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인터넷으로 오래된 이것을 검색하면 과거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힌트가 나와 있죠? 자,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중에 그 시대에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은 것. 자, 선생님 벌써 정답을 이야기해버렸네요. 자, 여러분들 정답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사진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인터넷으로 오래된 여러분들, 자, 사진을 검색하면 과거의 모습을 여러분들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알수 있는 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여기에 제시된 자료는 바로 오래된 책이네요. 자, 오래된 책인 난중일기는 임진왜란 중에 이순신 장군이 쓴 일기라고 합니다. 자, 일기에는 여러분들 어떤 내용 쓰나요? 그날 그날 내게 있었던 일을 여러분들 우리가 일기에다 쓰는 것이죠.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는 것. 아,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그 시기에 있었던 일을 알수 있겠죠. 물론 그 시대의 일들을 기록해 놓았으니까 읽다 보면 아,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고, 또 어떤 행동들을 했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알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선택지 보겠습니다. 1번, 당시 생활 모습을 알수 있겠지요. 자, 그 다음에 당시 일어난 일도 일기 통해서 알수 있을 거예요. 자, 당연히 일기에는 나의 일기, 내 생각도 쓰기 때문에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생각 알수 있겠고요. 자, 오래된 기억을 통해서 당시 생활 모습, 일어난 일들을 알수 있다는 것 자체가 과거의 모습을 알수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점, 자, 오늘날 이순신 장군에 대한 존경심을 알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옛날 자료를 통해서 옛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아보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선택지죠. 따라서 우리 8번 문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9번 볼게요. 오래된 자료와 증언에 대해 옳게 말한 친구의 이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와 성우 둘 중에 하나일 텐데요. 정미를 보면 오래된 자료와 증언은 오래된 자료를 만든 사람이나 증언한 사람에 따라서 같은 상황이라도 다를 수 있어. 그렇죠. 이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오래된 자료와 증언은요. 자, 이 자료와 그 증언한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 같은 상황이라도 다르게 볼수 있기 때문에 어느 자료, 어느 사람의 증언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 오래된 자료와 증언에 대해 옳게 말한 친구, 바로 정미가 되겠죠. 자, 성우 볼까요? 같은 상황에 대해 다르게 기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상황이어도 사람들마다 보는 관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서술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인데요. 가는 여러분들, 그렇죠. 초가집입니다. 나는 기와집이에요. 그럼 1번 선택지 볼까요? 가는 볏짚 등으로 지붕을 얹어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가집이죠. 자, 나는 기와집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3번 보겠습니다. 가나 모두 오래된 건축물이다. 그렇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주로 생활하던 집의 형태이죠. 자, 4번 볼게요. 가나 모두 오늘날에도 많이 볼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주로 볼수 있는 집의 형태가 아파트와 같이 콘크리트를 활용한 그런 집들을 더 많이 볼수 있죠. 이제 초가집이나 기와집은 우리가 주로 민속촌에 갔을 때볼수 있는 그러한 건축물이 되었어요. 따라서 우리 10번 문제 정답 알맞지 않은 거 4번 찾을 수 있었고요. 이어서 11번 문제 보면 가, 나중.

0: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서 기호를 쓰는 것이지요. 자, 우리 가와 나 중에서 남자와 여자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어떤 집인지를 골라줘야 됩니다. 자, 초가집과 기와집 중에서 여러분들, 우리 이 기와집에는요, 안채라고 하는 공간과 사랑채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들은요, 주로 안채에서 생활을 하였고요, 남자들은 주로 어디에서 생활하였냐? 바로 바깥쪽에 있는 사랑채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자, 따라서 가나 중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기와집 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 이제 마지막 12번 서술형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다음 오래된 건축물을 통해서 알수 있는 과거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 친구들이 써 보아야 됩니다. 자, 제시된 자료는 바로 충청남도 공주에 있는 공산성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오래된 건축물인데요. 자, 우리 건축물을 보면 굉장히 많은 이 돌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쌓아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역사학자가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도대체 왜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돌을 차곡차곡차곡 그또 빈틈없이 쌓아 올렸을까? 잘 생각을 해보면 바로 예전에는요, 여러분들, 우리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쟁에서 여러분들 창과 칼을 든 그런 수많은 병사들이 우와 달려오면서 침략하는 걸 사극 등을 통해서 봤을 거예요. 자, 그런 적들을 여러분들 막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돌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성을 쌓게 된 것이죠. 아, 그럼 이 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무엇이에요? 아,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이렇게 성을 쌓아서 적의 침입을 막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오늘 국어 사회 문제 해결해 보았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마지막 최종 미션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찾는 방법으로는 여러분들 글의 지읒미음을 활용하기, 문단에서 지읒시옷, 미음 지읒을 찾기, 중요한 내용을 찾아 표로 정리하기 등이 있는데요. 자, 우리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이 지읒미음, 지읒, 지읒시옷, 미음 지읒에 해당하는 낱말, 단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는 우리 핵심 내용 정리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자, 정답은 여러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국어, 사회 같이 공부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수학 4단원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
1: 길거리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캅 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1: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 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2: 로보캅 폴리랑 꼭꼭 약속!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사랑입니다. 자, 이제 7단원 전기와 자기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아, 이번 단원 쉽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는 단원이기도 한데요. 그 이유는요, 사실 뭐 내용이 막 어렵다기보다는 전기나 자기나 딱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것을 조금 힘들어합니다. 자, 그런데 어떡하나요? 우리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와 자기 최대한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또 재밌게 배울 수 있도록 선생님이 준비를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선생님 믿고 쭉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7단원에서는요, 먼저 우리 주변에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전기라고 하는 거, 전기 발생부터 꼼꼼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자석이 가지고 있는 성질, 자기에 대해서 배웁니다. 언뜻 봐서는 이 전기와 자기라고 하는 것이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현상인 것 같은데요. 우리 단원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이두 세계관을 하나로 합치는 그런 신기한 경험들을 하게 될 겁니다. 어때요? 좀 이제 뭔가 흥미가 생길 것 같나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준비한 사랑스러운 뉴런 퀴즈로부터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더 재밌게 공부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또 재롱잔치를 준비해 왔습니다. 또 바로 과학 마술인데요. 자, 여러분들, 보통 어떤 물체를 잡고 있던 손을 딱 놓으면 이 물체는 중력을 받아서 아래로 뚝 떨어집니다.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요. 선생님의 이 요술봉으로는요, 중력을 이기고 물체를 위로 뛰어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요술봉은요, 어디에도 바람이 나오는 구멍이 없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바람 없이 물체를 띄울 수 있을까요? 자, 선생님, 제가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할까봐, 자, 선생님이 직접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벼운 비닐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얘를요, 이렇게. 요술봉에 놓고 작동을 시키면, 얍! 자, 어떤가요? 지금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 잠깐이나마 우리 친구들 눈으로 확인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퀴즈 나갑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 바람 없이 비닐을 위로 띄울 수 있었을까요? 자, 지금 보면, 어떻게 한 거지?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번 강의 열심히 공부하고 나시면요. 아, 여기에 숨은 비밀을 전기력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강의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의 답이 맞았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전기가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것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기의 발생을 이야기하려면요. 우리 다시 4단원으로 돌아가서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인 원자를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물질은요. 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우리 배웠거든요. 기억나시죠? 자, 이 원자의 구조를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가운데에는 질량이 굉장히 큰 원자핵이 있었고요. 그 주변을 굉장히 가벼운 전자들이 자유롭게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요. 이 원자핵과 전자, 이 작은 입자에서부터 이미 전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원자핵이 바로 플러스 전하를 띄었던 것이고요. 이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입자에서부터 이미 잠재적으로 전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평상시 상황에서는 이 원자가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총 전하량이 같아서 언제나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였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해볼게요. 만약에 이 가벼운 전자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마찰과 같은 충돌에 의해서 이동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자, 이것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이미 4단원에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중성 상태였던 이 원자에서 전자가 나가거나 들어오게 되면 전기적인 중성이 깨지게 되면서 전하를 띠게 되는데요. 우리 그 입자를 뭐라고 불렀나요? 맞습니다. 바로 이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온, 원래 중성 상태였던 입자가 전하를 가진 입자가 됐을 때 이온이라고 불렀던 것인데요. 자, 이렇게 이미 우리는 전기가 발생하는 원리를 사실은 배웠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4단원에서는요, 그 입자 하나, 이온에 집중해서 공부를 했다면 지금 이번 단원에서는 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여러 입자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그 물체가 전체적으로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전체적으로 전자를 얻어와서 그 물체 자체가 전하를 띠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기본적인 원리는 모두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결국 전기의 발생은 누구의 이동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맞습니다. 바로 전자의 이동 때문에 전기적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즉, 전기가 발생되는 겁니다. 전기 부분, 우리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지만, 전기의 발생을 이 전자의 이동으로 이해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모든 내용 다 쉽게 설명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원자핵은 굉장히 무거워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가벼운 이 전자가 이동함에 따라서 전기가 발생하는구나. 이거를 꽉 잡고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전기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전자의 이동을 가지고 설명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전기가요. 전자의 이동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 이 전자의 움직임이요. 한번 전자들이 이동을 했다가 그 상태를 일정 시간 동안 유지해서 전기적 성질이 일정 시간 동안 유지되는 상태를 우리 정전기라고 합니다. 우리 정지에 있다 할때이 정자거든요. 멈춰 있는 전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자가요. 머물러 있지 않고 특정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동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흘러가는 전기다라고 해서 흐를 류자를 써서 전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학교 2학년에서는 뭘 배우느냐? 바로 전기가 정전기가 발생하는 원리, 그리고 전류가 발생하는 원리, 이거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전기 중에서도요, 이 정전기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직접적으로 전자를 이동시키는 방법, 물체를 마찰시키는 방법과, 그리고 심지어는 직접 마찰시키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정전기를 유도해낼 수 있는 방법. 정전기 유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순서대로 배울 겁니다. 자, 큰 틀이 잡혔다면, 우리 처음 정전기 중에서도 이 마찰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정전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찰 전기 뜻을 한번 보면요. 마찰 전기란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해서 생기는 전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 물체를 마찰시키기만 해도 전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우리 좀더 자세히 그림으로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막대와 털가죽이 하나 있습니다. 얘네들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은요, 평상시에는 그냥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핵들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들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서 중성인 상태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두 개를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슥슥슥슥 마찰만 시켜도 이두 물체에 전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 바로 이것도 역시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물체를 마찰시키면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특정한 어떤 물체는요, 전자를 잘 끌어당기는 성질을 가진 애들이 있고, 또 어떤 물체는 전자를 잘 내어주는 성질을 가진 물질이 있습니다. 자, 그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두 물체가 만났네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서로 비비게 되면 전자들이 직접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요, 보통 이런 털가죽 같은 애들은 전자를 잘 내어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플라스틱 막대 같은 경우는 전자를 잘 얻어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털가죽에서 플라스틱 막대 쪽으로 전자들이 이동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 둘을 딱 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 이 플라스틱 막대는 전자를 더 얻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물체 자체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털가죽은요, 전자를 내어줬기 때문에, 뺏겼기 때문에 남아있는 플러스 전하량이 더 우세해져서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는 물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 대전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대전은 또 무엇인지 한번 단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전하를 띠고 있지 않았던 물체가 전하를 띠게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대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시키면 그 물체들이 대전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전된 물체를 체자를 그냥 그대로 붙여서요. 대전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래서 전기가 생겼습니다. 자, 그럼 전기가 생겼네. 끝. 이게 아니라, 이렇게 전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두 물체 사이에는요, 또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 힘을 바로 전기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하를 띤 물체들, 그게 바로 대전체죠. 이 대전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전기력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내용도 우리 4단원에서 살짝 맛보기로 배웠습니다. 이온 공부할 때 양이온은 마이너스 전하로 끌려가고, 그쵸? 그리고 음이온은 마이너스 극쪽으로 끌려간다라고 하면서 이온의 전화학인 실험, 우리 열심히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그냥 그대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띤두 물체, 예를 들면,

하나는 플러스 전하, 하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띤이두 물체 사이에는요, 서로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끌어당길 인자를 써서요, 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띤두 물체들 사이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둘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거나 혹은 둘다 플러스 전하를 띠는 상태일 때, 이때는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것을 밀어낼 척자를 써서 청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자석과도 비슷하죠? 자석도 N극, S극은 서로 끌어당기지만 서로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물체, 서로 다른 전하, 그러면 좋아 이러면서 끌어당기고 서로 같은 전화할 때는 싫어하면서 밀어낸다. 좋아, 싫어. 이걸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선생님이 대전도 설명하고 뭐 이런 힘이 작용한다 이것도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 정말 저렇게 전기가 발생하나? 아, 정말 그들 사이에 힘이 작용하나? 이렇게 의심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선생님이 직접 진짜로 이 전기력이 작용한다?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 굉장히 간단한 실험입니다. 바로 풍선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방금 플라스틱 막대와 털 가죽을 마찰시켰을 때 마찰 전기가 발생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한번 시켜볼게요. 선생님의 머리털을 이번에는 이용해 볼 겁니다. 자, 이런 보통 털들, 머리카락들은요, 전자를 잘 내어줘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플라스틱 막대라든지 이런 고무 재질은요, 전자를 잘 받아와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두 물체를 서로 이렇게 마찰을 시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맞습니다. 선생님의 머리카락과 풍선은 둘다 대전이 됩니다. 자, 그런데 각각 어떤 전하로 대전되나요? 맞습니다. 서로 반대 전하로 대전이 됩니다. 그쵸? 당연하죠. 하나는 전자를 뺏겼고, 하나는 전자를 얻었으니까요. 자, 그럼 둘 사이엔 어떤 힘이 작용한다? 맞습니다. 바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쭉 풍선을 갖다 대면은 이렇게 머리카락이 끌려오는 거볼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겨울철에 막 옷이 쓸리거나 마찰이 일어나면은 찰싹찰싹 달라붙는 그런 정전기 현상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되셨나요? 자, 머리 정리 한번 하고. 자, 그렇다면 우리 전기력 공부했습니다. 자, 마찰 전기가 생기는 원리까지 공부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심지어는 직접 마찰을 시키지 않고도 정전기를 유도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정전기를 유도한다라고 해서 그대로 정전기 유도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대전되지 않은 물체에 대전체를 가까이 대기만 하면요. 원래는 대전되지 않았던 이 물체였는데 이 물체가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그 대전체와 서로 다른 반대 종류의 전하를 띠게 되고요. 그리고 대전체와 멀리 있는 쪽은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띠게 되는 현상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경우에는 원래 중성 상태였던 이 알루미늄 캔에다가 마이너스로 대전된 이 대전체를 갖다 댔더니 가까운 쪽은 플러스로 그리고 먼 쪽은 마이너스로 대전이 된 이러한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정전기 유도를 그냥 결과만 냅다 막 암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가까운 쪽은 반대 전하, 먼 쪽은 같은 전하. 이렇게 암기를 하는데요. 절대 이것도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건 뭘로 설명할 수 있다? 맞습니다. 바로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이동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자, 한번 우리 일반화해서 이두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그림을 나타낸 상황이 바로 이 왼쪽 그림입니다. 똑같이 마이너스로 대전된 마이너스 대전체를 원래 중성 상태였던 금속에 가까이 되게 되면요. 이 금속 원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원자핵 속에 전자를 잘 붙잡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들이 자유롭게 잘 돌아다닐 수 있다라고 해서 금속 원자에 들어있는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자들이 잘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대기만 해도 그 속에 들어있었던 전자들이 전기력을 받아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 이동하는 방향 생각해 볼까요? 같은 전하를 띠고 있는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댔으므로 전자도 마이너스 전하죠. 그러니까 좋아라고 해야 될까요? 싫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같은 전하니까 싫어라고.

하면서 먼 쪽으로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결과적으로 더 멀리 있는 쪽에 전자들이 몰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것이고요. 즉, 대전이 된 것이고요. 가까운 쪽은 상대적으로 전자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플러스 전하의 이 힘이 더 세져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즉,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그냥 갖다 대기만 해도 접촉을 하지도 않았어요. 갖다 대기만 해도 이러한 전기력 때문에 대전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전기 유도의 원리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져다 대면 반대 결과가 나올까요? 자,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번엔 플러스 대전체를 가져다 댑니다. 자, 이번에도 움직이는 건 누구다? 맞아요. 원자핵 아니에요. 가벼운 전자들이 이동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좋아라고 해야 될까요? 싫어라고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서로 다른 전하를 띤 대전체이기 때문에 전자들이 좋아라고 하면서 가까이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플러스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전자들이 몰려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것이고요. 먼 쪽은 상대적으로 남아있는 이 플러스의 전하가 더 세져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자, 그럼 이두 경우 모두 일반화를 한다면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느냐? 바로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언제나 대전체와 반대 전하를 띠고, 그리고 대전체와 먼 쪽은 대전체와 언제나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띠게 된다. 당연하죠. 이것도 전기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절대 결과를 그냥 외우지 마시고요. 전자가 어떻게 이동할지 판단을 해서 우리 친구들 이해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이제 전자들이 끊임없이 한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전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전류. 이것은 흐를 류자를 써서 전기의 흐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전하의 흐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네, 거의 같은 의미로 쓰는데요. 자, 이 전하가 흐른다는 거잘 생각해 보세요. 양전하가 흐르는 걸까요? 혹은 음전하가 흐르는 걸까요? 맞습니다. 바로 음전하가 흘러야 돼요. 왜죠? 맞아요. 전기는 언제나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역시 가벼운 전자들이 한쪽 방향으로 쭉 이동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가 쭉 흘러간다라고 해서 전하의 흐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전류의 세기는요, 1초 동안 얼만큼 전선의 단면에 이 전자들이 많이 통과하는지 그 세기를 나타낸 것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전자가 얼마나 빠르게 이동하느냐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 우리 얼마나 빠르게라고 이야기할 때 항상 시간 단위가 필요하죠. 그래서 시간 기준은 바로 1초입니다. 그래서 딱 1초 동안 그 전선의 단면을 싹둑 잘랐을 때그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의 양을 전류의 세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이것의 단위로는 A라고 쓰고 암페어라고 읽는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자, 우리 도선에서 전하가 흐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입자 수준에서 크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요, 이 전자들은요, 특정한 방향성 없이 막 자유자재로 막 이렇게 막 튕겨가지고 막 운동을 자유자재로 합니다. 자, 그런데 전압이 걸리게 되면은 이 전자들이 일제히 한쪽 방향으로 쭉 이동을 하게 돼요. 자, 어느 극으로 끌려갈까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전기력을 적용을 하면요, 서로 반대극인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따라서 전자가 전지의 마이너스 극 쪽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바로 전류라고 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이동 방향은 언제나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전류의 방향이 어디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요,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뭔가 충돌을 하죠? 전자가 진짜로 이동하는 것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인데, 왜 전류의 방향을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이라고 우리가 표기를 할까요? 자, 이거는 사실 과학적인 역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사실 이 전기의 흐름이 전자의 이동 때문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원자의 구조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전기라고 하는 현상은 그냥 우리가 익숙한 대로 뭔가 양전하가 마이너스, 음전하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그냥 오랜 시간 동안 과학자들이 그렇게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참 뒤에 연구 결과 밝혀진 것은 이 전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자의 이동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과학자들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했습니다. 아, 여태까지 우리가 썼던 거다 뒤집어 엎을 것이냐? 그냥 그대로 쓸 것이냐? 결과는요? 네, 그냥 너무나 큰 영국의 혼란을 야기할 것 같으니 우리 그냥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원래 쓰던 대로 쓰자라고 사회적으로 합의를 한 거고요. 우리 친구들은 실제로 전자의 이동 방향은 전류의 방향과 반대구나라고 이 부분을 따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은근히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유까지 함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전자들은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한쪽으로 흐를 수 있는 걸까요? 이렇게 전자를 계속 이동시킬 수 있는 원인이 바로 전압입니다. 그래서 전압의 정의 자체가 뭐냐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또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압이 있어야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고요. 전압이 걸리지 않으면 전류도 흐를 수 없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 전압의 크기를 쓸때 단위는 V라고 쓰고 읽을 때는 볼트라고 읽는 단위를 쓰고요. 저항이 만약에 똑같다면 그 도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요. 당연히 전압이 크면 클수록 원인이 즉 능력이 더큰 것이니까 전류의 세기도 함께 커지게 됩니다. 즉 서로 비례하는 관계에 있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전류를 잘 흐르게 이렇게 도와주는 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반대로 전류를 잘못 흐르게 방해하는 힘도 존재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 저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나타낸 것을 저항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른 말로 전기 저항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단위는요, 이렇게 귀여운 문어 모양, 문어 머리 모양 이렇게 써주시고 읽을 때는 옴이라고 쓰는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전류가 흐를 때 저항이 생기느냐? 자, 이것 또한 이 원자의 구조로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전류가 흐를 때 도선 내부에서 이 자유전자들이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쭉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동하는 길목에 원자들이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자가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기 저항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옴은 1볼트의 전압을 걸었을 때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를 때의 저항값이라고 정의를 해 두었고요. 이러한 저항의 크기는 물체의 모양 혹은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럼 전류와 저항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맞아요. 당연히 전류의 세기는 도체의 저항이 크면 클수록 방해를 더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아지게 되고요. 즉, 도선에 흐르는 전류와 저항의 관계는 반비례한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저항의 크기에 대한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일단 저항의 크기는 모양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저항은 당연하게도 이 도선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더 많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길이와는 비례하고요. 또 전자들이 지나가는 이 단면적이 넓을수록 저항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반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류에 따라서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원자의 종류마다 전자를 잘 붙들고 있는 애가 있고 잘 내어주는 자유롭게 돌아다녀주게 하는 원자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도체, 부도체, 반도체로 구분을 하는데요. 저항이 작아서 전압을 작게 걸어도 전류가 잘 흐르는 그래서 우리가 전기 도선으로 많이 쓰는 물질을 우리 도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로 저항이 매우 커서 전압을 크게 걸어도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 물질, 이러한 것들을 부도체라고 합니다. 뭐 유리라든지 종이 이런 것들이 있죠. 특정한 조건에서만 전류가 흐를 때는요, 도체도 아니고 부도체도 아니다라고 해서 반도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류와 전압, 저항 이 관계를 하나의 식으로 정리를 할수 있는데 이게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오메 법칙입니다. 오메 법칙은요, 바로 주인공이 전류라는 점,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전류가 얼마나 세게 흐르느냐, 약하게 흐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자 제품을 이용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전류의 세기를 결정하는 요인은 전압과 저항으로 표현을 할수 있는데요. 전류는 전압과 비례하는 관계였고, 저항과는 반비례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면 I는 얼분의 V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문자까지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를 좀 우리가 입에 잘 붙게 하기 위해서 다른 식으로 이 양쪽의 저항값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V는 IR, V는 IR.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 사실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이 습관적으로라도 I는 얼분의 V라는 이 전류와 관련된 식으로 정리를 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이 수식에도 다 의미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우리 항상 주인공은 전류의 색이 I이기 때문에 자, I는 얼분의 V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오메 법칙을 나타낸 그래프가 다양하게 표현이 됩니다. 우리 교재에는 딱 하나 간단한 게 나와 있는데요. 바로 전압과 전류와의 관계입니다. 전압이

커질수록 당연히 전류를 흐르게 하는 이 능력이 커지는 거니까 전류도 함께 증가를 합니다. 비례하는 그래프가 나왔죠? 하지만 또 다른 이 X축과 Y축에 다른 변인들이 등장할 수 있어요. 그거를 해석하는 연습도 선생님과 함께 앞으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전류 전압 저항 같은 것들이요. 눈에 딱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이런 전류의 흐름을 물의 흐름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물이 지금 이 수도관을 따라서 빙글빙글 도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류가 이 도선에서 계속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물이 흐르는 수도관을 도선으로 비유를 했을 때 물이 흘러가는 것, 이것을 전류로 비유를 할 수가 있고요. 왜 계속해서 이렇게 물이 흘러갈 수 있느냐? 그것은 근본적인 원인은요. 이 물에 높이차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높이차가 없다면 계속 흐를 수가 없겠죠. 그런데 높이차가 있기 때문에 이 물레방아를 굴리는 일을 하면서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의 높이차,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 바로 전압에 비유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물의 높이차를 유지시켜주는 장치가 바로 펌프죠. 이거는 기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전압을 유지시켜주는 장치를 도선에서는 우리 전지에 해당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레방아를 돌리면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것은 전기회로에서는 전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의 흐름으로 비유했을 때 어떻게 대응되는지까지 우리 친구들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용이 많아서 우리 기초탐구 문제는요. 다음 강의에서 쭉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강의 초반에 제시했던 사랑스러운 뉴런 퀴즈에 답을 할 시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자, 이 비닐을요, 선생님이 바람 없이 이렇게 위로 붕 뛰었거든요. 자, 너무 신기하죠? 착 붙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띄울 수 있었을까요? 자, 전기력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밀어내는 힘이 발생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막대기와 이 비닐 사이에는 서로 어떤 종류의 전하를 띠게 된 것일까요? 맞습니다. 밀어내려면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띠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 요술 막대기는요, 정전기를 발생시키는 막대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비닐을 똑같이 플러스 전하를 띠도록 계속해서 대전을 시켜줬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같은 전하를 띠게 되므로 이 막대기와 비닐 사이에는 청력이 발생하게 되면서 비닐이 위로 떠오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학 마술의 비밀까지 우리 파헤쳐 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이어서 우리 저항을 어떻게 연결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 전기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 내용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올인원 중학영어 195강. 자, 오늘은 금요일 순서고요. 자, 어휘 공부하는 날이에요. 지난주에 혹시 우리가 어떤 주제의 단어들을 다루었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오늘은 이어서 자, 집하고 그 다음에 집안일과 관련된 자, 그런 어휘들을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공부할 순서는 뭐 매주 고정되어 있으니까 잘 기억하고 있으시리라 보고요. 자, 일단은 오늘의 단어들 다 다섯 개 자세하게 의미 설명드리고 예문까지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내용들 가지고 마무리 퀴즈로 간단하게 오늘 배웠던 부분들 테스트 한번 좀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오늘 배웠던 문장들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재정리하시고 단단하게 만드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집 혹은 집안일과 관련된 첫 번째 단어.

바로 요렇게 생긴 식물을 알뿌리 식물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 알뿌리 식물을 bulb라고 해요. 근데 전구가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요렇게 생겼죠? 그래서 생김새를 자, bulb에서 따온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라이트가 없어도 그냥 bulb만 가지고 우리가 백열등 전구 있죠? 자, 그것은 bulb라고도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앞에다 light를 붙여서 light가 이제 불빛의 뜻이 있잖아요. 자, 불빛이 나오는 그런 전구다라고 해서 light bulb라고 하는 표현을 좀더 많이 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여러분도 되겠고요. 영양사전에는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rounded. 둥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자, round를 동사로 쓰면 뭐뭐를 둥그런 모양으로 만들다의 뜻이죠. 그래서 둥그란 모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glass contain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컨테이너를 학생들한테 질문을 해보면 무조건 다 그릇이라고만 이야기하는데요. 뭔가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은 것은 다 컨테이너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컨테이너 박스 이런 것도 안에다 뭔가를 갖다가 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컨테이너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릇도 물론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리로 된 뭔가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것,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동그랗게 생긴. 그래서 rounded glass container는 그렇게 번역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with는 뭐뭐를 동반하고 있는 거니까. 자, 뭘 동반하고 있어요? something inside입니다. 그 내부에 뭔가를 동반하고 있는. 그러니까 내부에 여기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필라멘트가 이렇게 들어가 갖고 거기에 전류가 통하면 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오, 이제 관계대명사절이 되겠습니다. 자, 주격 관계대명사절은 생략이 안 되죠? 바로 동사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만들어낸다고 했고요. 뭘 만들어냅니까? lights. 불빛을 만들어냅니다. 뭐할 때? 요거는 부사 처리되겠습니다. electric currents 이렇게 됐는데요. Current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지금 중등용 단어가 아니니까 듣고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Current는 현재의라고 하는 형용사로도 많이 쓰고요. 명사로는 전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 이렇게 되는 것이죠. Electric current passes. 전류가 통과하는 거예요. Through it. 그것을 통과할 때, 자, 빛을 만들어내는 뭔가를 동반하고 있는 자 그런 글래스 컨테이너다 둥그렇게 생긴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이게 바로 전구 백열등의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백열등이라고 하는 한국어 의미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요즘에 백열등을 우리가 많이 쓰나요? 잘안 쓰죠. 그래서 자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요렇게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LED등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LED등은 영어로도 뭘 알아요? LED lamp라고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LED는요, Light Emitting Diode인데, 이 다이오드는 부품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뭐 중등용 단어가 아니니까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Emit라고 하는 단어는 알아두세요. Emit 혹은 Emit라고 하는데요. Emit가 원래 보내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Transmit, Submit. 이럴 때다 mit를 써요. 그러니까 제출하다, 보내는 거예요. 자, E는 바깥쪽이죠. 그래서 바깥쪽으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emit라고 하는 단어는 방출하다예요. 그래서 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라고 하는 뜻이 LED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LED lamp라고 하면 원어민들도 알아들어요. 요즘에 이제 이걸 많이 쓰든가 아니면 형광등을 되게 국내에서 많이 쓰죠. 물론 이제 미국 사람들은 재밌는 것이 백열등도 여전히 굉장히 많이 씁니다. 집에 가면.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형광등을 주로 많이 쓰는데, 형광등은 이제 영어로 뭘 알아요, 우리가? 자, fluorescent tube라고 합니다. 이거는 bulb의 모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튜브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tube라고 하고요. 요 단어는 여러분들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저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외우셔야 되는 단어인데, 오늘은 참고하시라고 드려본 거예요. 자, fluorescent라고 하면, 형광의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fluorescent tube라고 하는데요. 자, 기억력에 여유가 있고, 자, 혹은 꼭 외워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면 외우시고요. 철자도 어려우니까. 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외우시지 않아도 되고, 아, 그

튜브라고 한다 대신에 버브라고 안 하고 요 점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첫 단어 마무리 짓고요. 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He stood on a chair. 그 사람이 의자 위에 올라갔어요. 자, 주어는 동일하니까 생각되겠죠? 자, 그리고 change, 바꿨습니다. 뭐를요? The light bulb. 이렇게 되어 있는 예문이 되겠네요. 두 번째 예문으로 가겠습니다. buckets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 중등용으로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 그런 단어가 되겠죠? 자, 이제 그, 우리말은 여러분들 되게 위대한 언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언어는, 자, 이 한글은요. 한국어는 전 세계에서 모음의 숫자가 가장 많아요. 네, 많고요. 그 다음에 초성, 중성, 종성, 첫 소리, 중간 소리, 끝 소리. 이게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어는요, 모음이 다섯 개밖에 없어요. 아, 이, 우, 에, 오. 이렇게 딱 다섯 개고요. 그 다음에 일본어는 받침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는 끝 소리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 분들은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버킷이라고 하면 요 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분들은 저거를 빠켓스라고 불러요. 여러분들도 혹시 빠켓스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게 자, 요 영어를 잘못 부른 겁니다. 뒤로 가는 걸 뭐라 그러죠? 우리는 back이라고 하죠. 예, 그런데 끝 소리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빠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back이라고 하는 단어도 일본어로는 빠꾸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 buckets라고 하는 단어 혹시 여러분들 buckets 들어보셨으면 조금 더 쉽게 외우시라고 제가 이런 내용 전달을 좀 드렸고요. 자, buckets라고 하는데요. 자, buckets은 뭘까요? open container. 이건 위가 뚫려 있는 그런 어떤 그릇 용기가 되겠습니다. 뭘 가지고 있는? 손잡이를 가지고 있대요. handle이라고 하는 단어는 손잡이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절이 또 이렇게 왔잖아요. 자, used, 사용되는데 특히 뭐 하기 위해서? 자, 담고 있어요. hold, 유지시키는 거예요. 잡고 있어요. carry, 운반해요. 뭐를요? water and other liquids. 자, liquid만 주목하시면 되겠네요. liquid는 액체죠. 물이나 액체 따위를 담아서 운반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자, 그런 손잡이 달린 자, 그런 열려있는 용기를 말합니다. 자, 당연히 우리말로는 양동이라고 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buckets라고 하는 단어, 영영사전의 정의까지 여러분께 좀 보여드려 봤고요. 예문으로 가겠습니다. water spilled.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spilled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그,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자, spill, spilled, spilled. 이렇게 규칙 변화로 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 spill, spilt. spilt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스펠이 전부 다 가능하고 영국에서는 주로 이렇게 많이 쓰고 미국에서는 주로 이렇게 많이 쓴다라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spill은 타동사로 쓰면 뭐뭐를 흘리다의 뜻이고요. 자동사로 쓰면 흘러나오다의 뜻이에요. 자, 여기선 자동사로 쓰였네요. 왜? 전치사구가 바로 붙었으니까. 자, out of the buckets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양동이 바깥으로 양동이로부터 자, 물이 어떻게 흘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디로요? onto the floor라고 해서 어디로부터 나와서 어디로 흘렀는지를 자, 지금 자세하게 수식하고 있으므로 두 개의 부사 자적 수식어가 뒤쪽에서 수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해석이 깔끔해지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buckets까지 마무리 지어 보고요. 자, 세 번째 blanket으로 가겠습니다. 자, blanket이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주로 이제 명사를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는데. 자, blanket은 뭐예요, 여러분들? flat cover. 자, flat은 평평한. 따라서 cover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cover는 덮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된 거죠? 뭘로 만들어져 있대요? 울과 혹은 warm material. 따뜻한 그런 물질로 만들어진 커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개 어떻게 된대요? 침대에서 사용되는 그런 커버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게? 이불이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불이나 담요를 우리가 blankets라고 이야기하죠. 중등용 필수 단어니까, 자, 필요하신 분들은 꼭 암기를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baby stopped crying. 아이가 우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언제요? 이거 부사절이잖아요. 문장 맨 끝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언제 멈췄대요? 자, when I covered her. 내가 그녀를 덮어줬을 때. 이번에 cover는 동사로 사용됐네요. 자, 무엇으로? her blankets가 되겠습니다. 그녀의 이불로 그녀를 덮어주었을 때 울음을 그쳤습니다.의 예문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3번의 blankets까지 여러분들과 마무리를 지어봤고요. 네 번째, ceiling으로 가겠습니다. 자, ceil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생긴 게좀 마음에 안 들죠? seal이라고 하는 단어에 ing가 붙은 게 아니고요. 그래서 동사에 ing가 붙은 게 아니고, 이 전체가 뭐예요? 전체가 그냥 명사입니다. 자, 요런 생김새를 가진 아이들은 뭐 주목하거나 좀 주의를 좀 해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ing인데 동사에 붙은 ing가 아니라 원래 저렇게 생긴 아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ceiling. 자, 뭘까요? 바로 inside surface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표면인데요. 내부의 표면인데, 자, 어디에 있대요? At the top of a room. 방이 이렇게 있는데, 방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방의 꼭대기, 탑이라고 하면 이 탑이 꼭대기잖아요. 꼭대기 부분에 있는 내부 쪽에 표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 바깥쪽은 아니에요. 바깥쪽은 여러분들 옥상일 수 있죠. 그건 루프라고 이야기하고요. 내부 쪽의 표면이다. 이게 영영사전상의 정의예요. Inside surface at the top of a roo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말로는 뭘까요? 이 부분은 뭐라고 하죠? 천정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천장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씰링도 자, 여러분들 집안일과 관련해서는 꼭 아셔야 되는 명사이기 때문에 자, 소개해 봤고요. 예문으로 갈게요. A lamp was hanging. 자, hang이라고 하는 단어. 자, H-A-N-G. hang. 매달다, 매달려 있다. 자타 동사가 둘다 가능한 동사입니다. 자, 램프가 매달려 있어요. 어디로부터? From the ceiling. 이렇게 우리가 상황 묘사를 할때 자주 이렇게 쓸수 있는 그런 단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예문 정리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ap water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water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요. Tap이라고 하는 단어 원래 가장 대표적인 의미가 원래 그 탭댄스 같은 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예, 그래서 탭은 명사로도 쓰고 동사로도 쓰는데요. 톡톡 두들기다의 뜻이고, 그렇게 톡톡 두들김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탭댄스라고 하면 그렇게 신발 뒤에 굽에다가 뭔가를 달아갖고 딱딱딱딱딱딱딱 이렇게 탁탁탁탁 쳐서 소리가 나게끔 하는 댄스를 우리가 탭댄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 탭과는 관계가 없는 탭입니다. 자, 저기에 있는 탭이라고 하는 단어는 수도꼭지 같은 거예요. 수도꼭지. 잠글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가스 밸브에서도 이렇게 밀어갖고 잠글 수 있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다 탭이라고 영어로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꼭지가 있는 물이니까 뭘까요? 꼭지물. 이게 지금 직역인데요. 자, 바로 이렇습니다. water. 물인데, 어떤 물이에요? comes through pipes. 파이프를 통해서 오는 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파이프가 제가 만든 파이프면 안 돼요. 자, 출처가 어딥니까? public 공공 자, water 시스템이에요. 자, 공공적인 그런 물 시스템으로부터 나온 파이프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파이프의 출처가 어디라고요? 자, 공공기관. 그러니까 물을 관리하는 공공 그런 시스템으로부터 나온 파이프를 통해서 오는 물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뭘까요? tap water는 꼭지도 있고. 뭐예요? 자, 우리가 수돗물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Tap water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blind test, taste te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blind는 눈을 가리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음 행사가 되겠어요. 자, 그것이 뭘 보여줍니까? 바로 that 이하의 내용을 보여주고요. 자, 이 that은 생략 가능하겠습니다. 바로 consumers는 소비자들이죠. 소비자들이 좋아하더라. 뭐를요? Taste of tap water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의 맛을 actually는 실제로 이런 뜻이니까 진짜로는 좋아하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자.

0: 퀴즈로 가겠습니다. Buckets. 자, 양동이, ceiling, 천장, light bulb, 전구, tap water, 수돗물, 자, blanket, 담요 되겠습니다. 자, 담요로 덮어주었을 때, 담요가 뭘까요? With her blanket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blanket으로 쓰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입니다. 자, 수돗물입니다. 수돗물 뭐라 그랬어요? tap water.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퀴즈까지 마무리를 지어봤고요. 자, 지금부터 자, 배우신 문장들 다시 한번 자, 듣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1: Light bulb. Light bulb. He stood on a chair and changed the light bulb. Bucket. Bucket. Water spilled out of the bucket onto the floor. Blanket, blanket. The baby stopped crying when I covered her with her blanket. Ceiling, ceiling. A lamp was hanging from the ceiling. Tap water, tap water. Blind taste tests show that consumers actually like the taste of tap water.
0: (목소리) 자, 오늘 집안일과 관련된 어휘 5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자, 주말 즐겁게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음 강의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만나요, 여러분들. 제발.
2: (목소리)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홍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홍수. 여보세요? 119 안전신고센터입니다. 와! 물에 떠내려간다고? 그렇다면 홍수가 발생한 게 분명해. 홍수는 큰 물 또는 하천의 물이 넘쳐흐르는 자연현상으로 수의 일종이지. 자, 침착하세요. 지금부터 이 펭수대원이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홍수가 발생했다면 높은 곳이나 대피소로 빨리 피해야 합니다. 산, 비탈길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가로등이나 신호등같이 전기가 흐르는 곳, 물살이 센 하수도 맨홀에 가지 않습니다. 또한 침수된 지역에서 자동차 운전은 절대 금물.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은 라디오나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변화를 알아둡시다. 홍수가 예상될 때에는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급시다. 또한 홍수가 지나가면 수돗물이나 저장되어 있던 식수가 오염됐는지 반드시 조사한 후에 사용합시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홍수, 올바른 대처법으로 당황하지 말고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지금으로부터 230년 전 조선에 찾아온 르네상스. 싸우는 정치인 없으니 백성들 살림살이 넉넉해지고 민생이 안정되니 학문이 융성해졌으며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니 문화와 예술이 꽃을 피웠다. 그야말로 태평성대. 걱정 없는 백성들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는데 이 시대를 이끈 두 명의 리더가 있었으니 다름 아닌 조선왕조 최고의 리더 영조와 정조. 먼저 조선의 르네상스의 문을 연 것은 성군 영조였다. 낭비는 죄악이요, 술은 사치의 상징이라 생각해 몸소 검소한 생활을 보여주었고 당파를 초월하는 인재 등용으로 싸움으로 얼룩진 정치판을 새롭게 만들었으며 오로지 백성의 평안만을 생각해

꿈꿨던 개혁군주 영조. 앞으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리드해 나갈 우리 청년들. 리더 중에 리더, 카리스마 넘치는 개혁군주들에게 K리더십을 배워보는 시간.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시대 르네상스를 이끈 영조와 정조의 리더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영조의 리더십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영조에 대해서는 아마 뭐 드라마에서도 많이 이제 언급이 되었고 상당히 어떤 그 영조의 강한 이미지를 접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영조의 초상화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 영조의 어진이라고 합니다. 이 어진은 당대에 원래 그려진 그 영조의 실제 모습이다라는 거죠. 상당히 좀 마르고 조금은 좀 아주 좀 매서운 좀 그런 인상이었어요. 이좀 얼굴에서도 드러났듯이 상당히 그 성격이 치밀하고 빈틈이 없는 아주 그뭐 그야말로 좀뭐 깐깐하면서도 그러나 한편으로는 상당한 어떤 그 리더십과 역량을 갖춘 그런 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조선의 최장수 왕이에요. 1694년에 출생해서 177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83세까지 사셨고 또몇 가지 기록이 있는데 재위 기간도 제일 길어요. 52년 재위하셨고 이렇게 영조가 이 장수할 수 있었던 이 비결에 대해서도 이 기록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채식을 하셨고요. 소식을 하셨고 또 상당히 검소한 생활을 하셨다. 그 승종일이라는 조선시대 왕실의 비서실에서 쓴 기록에 보면 3일에 한번 건강 체크 항상 해보면서 건강관리 하셨던 그런 분이었다. 그래서 이 영조는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일생토록 얇은 옷과 거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자정께서는 늘 연매를 하셨고 이 영빈은 또 이제 숙종의 후궁 중에 한 명인데 매양 경계하기를 뭐 이렇게 너무 이제 먹는 것이 박하니 늙으면 병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였지만 나는 지금 또 병이 없으니 옷과 먹는 것이 후하지 않았던 보람이다. 이거 아주 주목할 자료인데요. 영조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은 소식을 하고 또 옷도 후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뭐 화려하고 막 옷을 많이 껴입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간편복 이런 옷들은 아무래도 건강에는 더 유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영조는 조선 왕 중에 20세 때 하고 50세 때 하고 요런 그 초상화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잘 보시면 별로 체형 변화가 없죠. 뭐 요즘 표현을 하면 비포 애프터가 거의 비슷한 영조는 상당히 이런 그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서 거의 30년 동안 체형 변화도 없이 잘 유지했다. 그리고 또요 다른 기록에 보면 영조의 이런 장수를 보여주는 그런 음식도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거 오래 살고 싶은 분들은 한번 적어 놓으세요. 영조 보리밥 즐겨 드셨고요. 그리고 고추장. 고추장은 지역명도 언급이 되는데 순창 고추장 즐겨 드셨고 타락죽. 요즘으로 치면 약간 요구르트 같은 거. 그리고 또 경옥국. 꿀하고 인삼 버무렸던 그래서 제 기억에도 모 제약회사에서 이 경옥고를 선전할 때 영조대왕께서 즐겨 드셨던 경옥고다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이것이 기록에도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영조의 가계도를 보면 영조의 아버지가 숙종이죠. 뭐 숙종하면 뭐 아마 많은 분들이 드라마 장희빈으로 너무나 이제 잘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숙종은 좀 억울하다. 왜냐하면 사실은 영조 다음으로 재위 기간이 길어요. 46년 재위하면서 정말 숙종도 많은 업적을 남겼고 정치, 경제, 뭐 문화 각 분야에서 국방에서도 많은 힘을 기울였고 그런데 이 숙종은 그 업적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가장 큰 역할을 한 인물이 누굴까요? 저는 이 잔.

0: 때문이다. 차이빈이 너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정작 숙종의 왕으로서의 역할보다는 뭐 궁중 여인들과의 스캔들의 어떤 주인공이 되고 막 이렇게만 언급이 된 부분이 많은데, 요 영조의 어머니는 그럼 또 누구냐 하면 숙빈 최씨라 그래가지고, 숙빈 최씨는 사실은 그 숙종의 계비였던 인현왕후 아시죠? 우리 장희빈하고의 라이벌이라고도 항상 드라마에 언급이 되는데, 인현왕후의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수발을 들던 궁녀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궁중에 이제 인현왕후의 궁녀로 들었다가 어느 날 숙종의 눈에 띄어서 숙종의 후궁이 된 사람. 바로 이 숙빈 최씨고, 꽤 오래됐지만 이제는 예전에 그 동이라는 드라마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이때 동이라는 드라마에서는 한효주 씨가 숙빈 최씨 역할을 맡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산이라는 드라마를 보시면 영조 역할로는 이순재 선생님이 맡으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대입하면 한효주 씨가 이순재 씨를 낳았다라는 이런 불편한 진실에 봉착되는데,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고요. 바로 이 영조의 어머니 숙빈채 씨 기억하세요? 첫 번째 왕비가 정성왕후 서 씨라는 분이고, 정성왕후 서 씨가 영조가 64세 때 돌아가시니까 영조가 66세 때 맞이했던 계비가 정순왕후 김씨라는 분이에요. 영조가 66세 때 15세 신부를 계비로 맞이했다라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시대는 왕실의 관례였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왕비가 그 늦은 나이에 돌아가시면 계비를 구할 때 그래도 60 넘은 계비를 구하기는 좀더 힘들 거잖아요. 그래서 15세 신부 정순왕후. 이두 분과의 사이에서는 자식이 없었고, 이 영조는 후궁이었던 이 영빈 이씨와의 사이에서 결국 사도세자를 낳고, 사도세자를 왕세자로 이제 삼았지만, 뭐잘 알다시피 사도세자가 이제 비극적인 세월을 맞이하는데요.
1: 영조의 둘째 아들이었으나 후궁 출신의 서자였던 사도세자. 어려서부터 매우 영특해 아버지 영조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학문보다 무예에 관심이 많았던 사도세자는 점점 학문을 멀리하게 됐고, 이를 알게 된 영조는 사도세자를 탐탁지 않아 한다. 이후 아버지를 극도로 두려워하게 된 아들. 급기야 정신분열 증세에 이르러 살인까지 저지르는데, 결국 아들은 아버지에 의해 뒤주에 갇히게 되고 여드레를 울부짖다 세상을 떠난다. 비운의 왕세자 사도는 훗날 왕의 칭호를 받아 장조 임금이 된다.
0: 그래서 영조의 핵심은 뭐냐면 후궁 출신의 그 왕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결국 영조의 후계자가 되었던 사도세자 역시 영조의 후궁이었던 영빈 이씨의 그 소생이었다. 그리고 지금 가계표 보시면 알겠지만, 영조는 이 효장세자라는 어떻게 보면 사도세자의 형님이 먼저 태어나셨는데, 이분이 10살에 돌아가세요. 나중에 이제 효장세자는 진종으로 왕으로 이제 추대가 되긴 하지만, 어린 세자 시절에 돌아가셨고, 요 효장세자와 사도세자를 제외하면 다 딸들이에요. 정말 영조는 딸을 많이 이제 낳으셨고, 여러 자료에 보면 딸들은 정말 이뻐요. 화순옹주라든가 뭐 화평옹주라든가 화완옹주라든가 딸들은 그렇게 이뻐하는데,
1: 화평옹주가 영조를 한결같이 대하시던 일들은 궁중 사람들이 다 아는 일로 모두 감탄했다. 영빈이씨께서는 왕의 사랑이 고르지 않은 것을 서러워하셨다.
0: 참그 사도세자 아들하고는 또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영조는 또딸 바보였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조가 왕위에 오르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이 숙종에게 바로 이 장희빈이 낳은 아들이 경종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경종도 장희빈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상당히 왕이 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이때 경종을 지지했던 정치 세력이 소론이었고, 경종이 왕이 된지 4년 만에 돌아가시고, 이제 경종의 이복 동생이 되는 바로 이제 영조.

0: 세종대왕후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영조가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는 이 노론 세력들이 상당히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경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는 영조를 지지했던 노론 세력들이 정치적으로 크게 희생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 영조가 왕위에 오르면서는 스스로도 야, 이게 너무 당쟁이 심하다. 당쟁의 폐단이 심하다. 당파싸움 때문에 유배 보내고 처형시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신이 당쟁의 폐해를 뼈저리게 인식을 하고 있었고, 내가 왕이 되면 이런 정말 잘못된 정치 문화는 바꿔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도 영조하면 항상 키워드로 따라 붙는 게 탕평책입니다. 이 탕평이라는 말은 원래 유교 경전인 서경에서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서경에 보면 무편무당이면 왕도 탕탕이요, 무편무당이면 왕도 평평이라. 편이 없고 당이 없으면 왕의 도리가 아주 널리 퍼지고, 또 편이 없고 당이 없으면 왕의 도리가 아주 공평해진다라는 이런 구절에서 탕평을 따와서 탕평책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조는 즉위 후에 탕평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노론과 소론 중 온건하고 타협적인 이런 인물들을 주로 등용을 해요. 좀 소위 말하는 그 강경 정치 세력들은 배제하고 좀더 이렇게 정치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이런 인물들. 그래서 이 영조대에는 탕평파 대신이라 해가지고 송인명, 조현명, 조문명 이런 분들이 등장을 해요. 외우기는 쉬워요. 전부 다 명자 돌림이에요. 송인명, 조현명, 조문명 이런 분들. 그리고 이 1727년에는 탕평교서라 해가지고 왕이 이렇게 신하들이나 백성들에게 널리 반파하는 그런 그이 담화문 같은 거, 요즘으로 치면 이걸 우리가 교서라고 하는데, 이 탕평교서를 반포하면서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탕평책을 실시하니까 이제부터 모두 이 탕평책을 따르라 이런 교서를 반포했고요.
1: 어찌 옛것을 개혁하고 새것을 힘써 새봄을 맞이한 뜻과 같이 하지 않겠는가? 내 말을 공손히 듣고 우리 국가를 보존하라.
0: 1742년에는 성균관에 탕평비를 걸립니다. 왜 그럼 성균관에 탕평비를 걸립니까요? 조선시대 성균관은 우리가 최고의 교육기관으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관리가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라고 볼수 있어요. 조선시대 과거 시험 같은 경우는 생원시라 그래가지고, 1차 시험이죠. 요즘으로 치면 이 속과라고도 하는데, 이 생원이나 진사시에 일단 합격을 해야 2차 시험인 문과나 대과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돼요. 그리고 대부분 생원이나 진사에 합격하면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그래서 우리 뭐 보면 허생원, 우리 허생전의 주인공 허생원, 최진사댁 셋째 딸, 뭐 맹진사댁 경사 이런 거 들어보셨죠? 허생원, 맹진사, 최진사 공통점 뭘까요? 모두 다 2차 시험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1차 합격자. 1차에 합격한 것만으로도 상당히 영광이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1차에 합격하면 성균관에 수학을 하면서 2차 시험 준비를 해서 바로 이제 문과 시험에 합격을 하면 바로 이제 관리가 되죠. 그러니까 이 성균관은 관리가 되기 위한 최종 관문이다 보니까 앞으로 관리가 될 사람들의 더 이게 숙지시키는 거예요. 예비 관리들에게 이 탕평책의 이념을 널리 이제 알리기 위해서 지금 또 성균관대학교 군에 가면 이 탕평비가 세워져 있어요. 그 내용은 주의불비는 군자지 공심이요, 비불주는 소인지 사이라 해서, 편당을 짓지 않고 두루 화합하는 것은 군자의 공평한 마음이고, 두루 화합하지 아니하고 당을 짓는 것은 소인의 사심이다라고 글귀를 바로 이 성균관대학, 그 당시에 성균관에 이렇게 그 세워놓은 거죠, 이 비석을.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또 성균관 군에 가면 요 탕평비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조는 정치적으로는 탕평책을 수립했고, 경제적으로 또 영조를 또 대표하는 정책이 균역법이요. 그래서 이 균역법을 실시하게 된 동기도 영조는 서민군주임을 자처해요. 나는 정말 백성들의 편에 서겠다. 그리고 이제 영조가 이런 서민군주로서의 면모를 자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또 사항이, 영조는 사실 후궁 출신의 왕자였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이 왕자들은 대부분

궁궐 밖에서 살아요. 그래서 영조가 궁궐 밖에서 살았던 곳이 현재 이 경복궁에 가면 요 서문이 영추문이고요. 영추문에서 조금만 가시다 보면 창의궁이라는 영조의 잠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영조의 잠저가 지금은 그 흔적은 없지만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 하면 영조가 왕이 되기 전에 살았던 그 창의궁, 그 잠저라고 하는데 요 잠저에는 흰 소나무를 심었어요. 백송. 그래서 이 백송이 진짜 한동안 잘 자라고 있다가 이 1990년대 이 태풍으로 이게 나무가 다 이제 밑둥만 남고 지금 사라지고 있는데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궁궐 바깥에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백성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왕자 시절부터 내가 이제 뭔가 왕이 되면 뭔가 이 백성들을 위한 이런 정책을 펼쳐야 되겠다. 그리고 실제 그런 검소한 생활이 몸에 박혀가지고 무명옷을 자주 입고 채식을 즐겼다. 이렇게도 볼수 있고요. 그런 어떤 영조의 서민 위주의 그 경제 정책이 1749년에는 국혼정례라는 책의 편찬으로 이어지는데 이 책은 혼인에서의 사치를 막는 그런 그 책이었고 탁지정례라는 책은 국가 재정의 절약을 이제 꾀하는 그러니까 어떤 우리 뭐 지금도 예를 들면은 뭐 우리 그 행사 같은 거할때 얼마씩으로 이렇게 뭐 제한을 한다라든가 이런 그 규정 같은 게 있잖아요. 바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 바탕에서 마침내 1750년에 군역법을 시행하게 되는데 당시 백성들을 제일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군역에 대한 부담이에요. 그 조선시대 일반 백성들이 대표적으로 내야 하는 그 세금 부담은 이 농사를 지으면 토지에 대한 세금, 전세라는 토지에 대한 그 세금을 내야 되고 또 이제 특산물을 또 올려야 돼요. 근데 이 처음에는 이 현물로 특산물을 올리다 보니까 이 폐단이 만만치 않았는데 광해군 때 처음 대동법이라는 세제 개혁을 실시함으로써 일반 그 백성들이 현물로 내던 그런 그 세금을 이제 쌀로 통일해서 내야 돼요. 요것이 대동법의 핵심인데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백성들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마지막 남은 게이 군역에 대한 부담이에요. 조선시대 백성들은 성인 남성이면 다 군역의 부담을 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까지 생기냐 하면 예를 들어가 16세 이상이 이제 군역 부과 대상인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뭐 너무 어리거나 이런 걸 우리가 황구첨정이라고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이빨이 노랗다 해가지고 황구첨정 장구의 군역 대상자로 이름이 있다. 장정에 편성했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뭐 어떤 전란이라든가 이런 걸로 사람이 죽었는데도 장부에 있다고 인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군역 부담을 이기지 못해 그 동항을 가게 되면 그 이웃이 연대 부담이라 할까요? 우리도 뭐 예전에 뭐 보증 같은 거 잘못 쓰면 거기 막 내라 그러고 이런 것처럼 인증이라 그러고 친척이 또 도망을 가면 또 친척을 대신. 그러니까 이한 가구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그 아버지, 아들 한세 명? 그러면 한네 명이죠, 한 가구에. 거기다가 또뭐 이웃, 그리고 친척.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이 부담이 한 가구에서 내야 될 부담이 엄청나게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시기도 길어요. 군역 부담 기간이 16세부터 60세까지니까 또 아주 군역을 부담하는 시기도 이제 길었고 이런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영조는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 현재 백성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이걸 한번 직접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1750년 창경궁 정문이 홍화문인데 이 밖에 나와가지고 직접 백성들 여론을 수집하는 장면이 실록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홍화문 밖에 나와가지고 백성들 모아놓고 이야기해보라. 요즘 군역 부담 이렇게 심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결국은 가장 백성들이 원하는 거는 일단 이때 군포를 1년에 두 피를 내게 돼 있어요. 무조건 이 군포를 반값으로 줄여달라. 요즘 또 우리 뭐 이런 정치에서 뭐 국회의원들 공약 나서 오면 항상 잘 내서 오는 게 반값 아파트 뭐 이렇게 내서 오고 예전에 어떤 뭐 대학교에서도 뭐 등록금을 뭐 반값으로 하겠다 이러면 백성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되게 좋죠. 그럼 제일 문제는 뭐죠? 이런 경제적으로 이렇게 국가에서는 선심을 쓰면 그 재정 악화가 올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만회하는가. 그래서 대략 군포 한 필의 가치는 대략 그 20냥 정도다. 그러면 조선시대의 한 냥의 가치는 현재 한 5만 원 정도.

식량이 쌀 20kg 정도를 이제 살수 있는 그런 정도. 아마 지금 요즘 마트 가면 한쌀한 5, 6만 원 할걸요? 그럼 요 정도 비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가구에 한 필만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 이제 명이 있잖아요. 그 자식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결과적으로 한 가구당으로 본다면 이제까지는 1인당 군포 2필을 5명이 있다 그러면 10필을 내던 거를 5필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부족한 재정은 어떻게 메꾸느냐. 조선시대 이 군역의 부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양반은 군역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도 일부러 이 양반으로 이렇게 이름만 등록해가지고 군역을 부담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다 이제 색출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장부상으로.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한테 군역을 부과한 거를 선무군관포라 그러고, 지주에게 결작이라 해서 1결당 2두씩의 세금을 부과하고, 또 어세, 염세, 선세, 이 물고기 잡는 거라든가 소금, 그리고 이제 배에 대해서 이익이 되는 것을 또 세금으로 자연스럽게 거두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지금 제일 세금 많은 게 술이나 담배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극장 같은 데가 다 세금이 있어요. 그런 세금은 그냥 별로 저항 없이 내요. 바로 그런 방식의 어세, 염세, 선세를 징수하게 해서 국가 재정은 큰 문제가 없이 바로 이제 백성들에게는 이제 정말 반값 군포를 실현을 시킨 게 준역법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제 영조의 또 대표적인 업적 중에 하나가 이 청계천 공사거든요. 우리 이 청계천은 태종 때 처음으로 이 인공하천으로 뚫어요. 원래 이름은 개천이라요. 이제 이 태종이 청계천을 처음 설치한 이유는 한양이라는 도시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동쪽으로 낙산, 서쪽으로 인왕, 남쪽으로 남산, 북쪽으로 북악.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국방이라든가 뭐 도성민을 관리하는 데는 유리한데 비만 오면 산에서 내려온 물들이 다 이제 도심을 흘러가니까 뭐 홍수 피해가 어마한 거예요. 지금도 청계천 잘 보시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서 중랑천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가요. 이게 시간이 갈수록 토사가 계속 쌓여서 제대로 도심의 하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조 때 바로 이런 그 대대적인 청계천 준촌 공사를 해요. 또 여기에는 영조 때 되면 상업의 발달에 따라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많이 살게 되면 산에 또 나무 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홍수에 대한 그뭐 여과장치 같은 것도 사라져 버리고. 또 이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영조가 바로 이런 청계천 공사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에요. 우리 아마 이 뉴딜 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바로 이제 2차 세계 대공황 시대에 테네시강 뭐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실업자도 구제하고 이제 그 나름대로 이 도시 뭐 환경도 정비하는 그런 패턴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뉴딜 정책의 원조다 이렇게도 볼수 있고, 또 이때 이 영조는 항상 백성을 우선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준천 사업이 국가의 최우선 사업임을 강조하면서도 백성에게 부담이 되면 나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역시 또 의견으로 영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큰 정책할 때 항상 신하나 백성들 계속 의견 물어보고 거기서 최선의 성과들을 이제 적용해 나가요. 그래서 이 실록이라든가 승정원 일기 보면 이 처음 이제 준천 사업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총 57일간의 공사가 진행이 되고 공사 기간 동안 21만 5천여 명이 동원이 되었고 이때 이제 서울의 도성민들 또 시전상인 또 지방에서도 스스로 이제 자원군들도 오고 또 이제 실제 일당을 지불해요. 임금을 지불하다 보니까 이 실제 나도 참여하겠다 해서 당시 백성 6만 3천여 명은 총삭을 받기도 하고 요즘으로 치면 일자리 창출 효과를 아주 보였던 사업이고 대략 3만 5천 량의 돈과 쌀 1,300여석의 물자가 소요된 이런 상황들이 실록과 청계천 공사 마무리되고 준천사실이라는 책자가 편찬되는데 여기에 아주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조가 또 공사 완성한 후에는 경진집평이라는 네 글자를 새겼어요. 비석을 새기게요. 그래서 요네 글자 중에 한 글자라도 보이지 않으면, 흙이 쌓여서 보이지 않으면 계속 또한번 준천 사업을 해라라는 그런 또이 경계의 표시로 요 경진집평 네 글자. 지금 청계천 광통교 가면 요이 글자 요렇게 쓴 경진집평 요 비석을 또 다시 이제

0: 복원해 놓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조 때 이청계천 공사했던 요 현장의 모습을 담은 그림까지 이렇게 남아 있어서 용조 때 청계천 공사의 현장과 더불어 이 용조 때이 사업이 얼마나 이 왕이 의지를 갖고 또이 백성들과 그 당시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백성은 나의 동포이니 백성과 함께 해야 한다. 내가 볼 때에는 모두가 나의 자식인 것이다. 백성의 생활은 안중에도 없는 붕당 정치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탕평책을 만들고 가난한 백성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균역법을 실시했으며 홍수 방지는 물론 백성들의 일자리까지 만들어준 청계천 공사까지 항상 백성의 입장에 서서 백성의 삶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철저히 백성을 위했던 군주 영조. 그는 직접 궁 밖으로 나가 백성들의 생각을 경청했고 적극적으로 그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현대사회의 리더에게도 필수 덕목인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지금은 한 명의 위대한 리더보다 각자의 리더십을 갖춘 구성원들이 필요한 시대. 영조가 보여준 공감과 경청의 리더십을 기억한다면 어느새 최고의 리더가 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230년 전 조선에 찾아온 르네상스. 싸우는 정치인 없으니 백성들 살림살이 넉넉해지고 민생이 안정되니 학문이 융성해졌으며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니 문화와 예술이 꽃을 피웠다. 그야말로 태평성대. 걱정 없는 백성들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는데. 이 시대를 이끈 두 명의 리더가 있었으니 다름 아닌 조선왕조 최고의 리더 영조와 정조. 항상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었고 이어나갈 전통과 없애야 할 적폐를 확실하게 정리했으며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삼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갔던 영조. 앞으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리드해 나갈 우리 청년들. 리더 중에 리더, 카리스마 넘치는 개혁군주들에게 K리더십을 배워보는 시간.

0: 예, 이번 시간에는 영조 리더십의 또 다른 성과들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영조 시대에는 제2기간 중 정말 다양한 국가적인 의례가 많이 이제 실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유교 국가에서 이런 의례를 행해진다라는 것은 뭐 우리 요즘으로 치면 올림픽이라든가 월드컵 행사 같은 거 이런 거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이제 이 국민들도 결속시키고 이 국가적 위상도 강화되고 이런 어떤 행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친경 의례라고 해서 왕이 농사를 직접 짓는 이 시범을 보여서 이 농업 국가인 만큼 백성들에게도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또 논리 또 농업을 권장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이런 주요 의식인데 원래 이제 궁궐 안에도 이제 그 직접 농사를 짓는 곳을 만들어 놓고 또 이제 궁궐 밖에서도 이제 농사를 짓는 이 적전이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 서울에서도 전농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바로 이 전농동이 바로 그런 그이 적전이 있었던 그런 그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네명이 붙어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친경의례는 세종 때이 올해의 길례에 친경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이제 나타나요. 그런데 요 처음 시행한 것은 성종 시대였고 성종 실록에 보면 이 친경 의례를 잘 해야 된다라는 이런 기록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임금이 쟁기를 잡고 직접 밭을 경작하시니 반열에 있는 신하, 군장교, 노인, 남녀 모두가 백성으로서 보는 자는 바라보고 탄식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며 심지어 눈물을 흘리는 자도 있었다. 백성을 위하여 풍년들기를 비는데 어찌 노고를 거릴 수 있겠는가? 당나라 현종도 친경을 행하였으나 천보의 난을 가져왔으니 내 마음도 어찌 끝내 게을러지지 않으리라고 보증하겠는가? 이제부터 앞으로는 경들이 백성의 일에 대해 늘 손수 쟁기를 잡았을 때와 같이 여기기를 바란다.
0: 그래서 이제 조선 전기에는 친경의례가 몇번 있었는데 이 임진왜란 뭐 병자호란 그 어떻게 보면 뭐 나라에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 친경의례가 이제 연속되지 못하고 잠시 이제 단절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 영조는 상당히 이전의 어떤 전례 같은 거, 전통 이런 걸 되게 중시해요. 이렇게 이 좋은 의례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실천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라도 한번 제대로 하겠다 해서 1739년에 처음 거행한 이후로 1739년, 53년, 64년 그리고 67년까지 이네 차례에 걸쳐서 친경의례를 이제 실시하고 또이 중요한 것은 영조가 이렇게 친경 행사를 하고 난 후에 의궤로 이제 남겼어요. 의궤는 조선시대 왕실의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그것을 기록과 더불어 필요한 경우 그림자로도 집어넣는데 요 의궤가 상당히 이제 그 행사별로 제작이 되었고 특히 아마 이거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왕이 친히 열람했던 그 어람용이라고 해요. 어람용에는 정조 때 설치한 강화도 외구장각에 보관했는데 이 의궤가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약탈해 갔다가 결국 우리의 노력으로 2011년에 이게 돌아왔어요.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외구장각 의궤가 이제 그 보관이 되어 있고 2021년이 의궤가 돌아온 지 10주년이 되는 해였고 반환받은 지 그래서 이 영조 때 바로 이 친경과 더불어 이런 그이 장종, 그 다음에 이제 숙연하는 그런 그 과정을 담은 이런 내용까지 이제 기록한 우계를 이제 남겼습니다. 그래서 왕이 친히 경작한다라는 뜻으로 이제 친경 우계. 그리고 이제 또 친경 우계의 짝이랄까요? 친자 우계가 있는데 왕비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는 또이 왕의 어떻게 보면 부인 또는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에 또 국모로서 여성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또그뭐 산업 활동 중에 하나가 옷감 짜는 거예요. 이 조선시대에는 이거 보면 무예를 치고 그 고추를 그 뽑아가지고 우리 씨를 뽑는 왕비가 친히 누에를 뽑는 의식을 실시한다라는 뜻으로 이제 친잠이란 표현을 쓰고 그래서 지금 우리 뭐 대표적으로 이 누에와 인연이 있는 동네가 있어요. 어딜까요? 잠실. 잠실 할 때 누에 잠자쓰고 저 지금 고속터미널 근처에 잠원동 있죠. 잠원동. 저기 잠자도 누에 잠자예요. 그래서 국립중앙도서관에 공부하러 갔던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겠는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렇게 그 육교가 누에 있는데 그 다리가 누에 다리예요. 누에 다리. 이 동네가 잠원동이었기 때문에 누에의 형상을 한 다리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친잠례도 친경례처럼 최초에 시행된 것은 성종시대. 그래서 조선시대 우리 성종시대라는 것은 조선의 문물과 제도가 상당히 정비되는 그런 시대다. 그래서 왕의 호칭도 성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 왕의 호칭이라는 것은 살아생전에 붙이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후에 이 왕의 업적을 딱 한 글자로 표현해서 뭐 어지셨다, 인종, 효성이 지극하셨다, 효종, 학문에 뛰어나셨다, 문종. 이 성종 때는 우리 시대에 뭔가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성종입니다. 그래서 이 성종시대에 조선 전기의 문물과 제도가 상당히 잘 정비되었다가 바로 이제 뭐 이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혼란 속에 이런 의례가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던 것을 영조 때 또 한번 이제 친경례와 더불어 이 친잠례를 시행을 했다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 보면 이 특히 여성들이 또 이렇게 산업 활동으로 중시되는 이런 옷감을 이렇게 짜고 이제 만드는 그런 의식을 왕비가 직접 또 주관을 해서 또 모범 사례를 보임으로써 또 백성들이 그것을 잘 이제 따라할 수 있도록 우리 뭐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이렇게 이 모범 또는 시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또 행사를 함께 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저 서울의 그 성북동에 가면 선잠단이라 해가지고 바로 이 누에 짜는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 간송미술관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보시면 이 선잠단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1767년 영조 때 친잠의식을 거행하는 그런 절차와 그런 여러 가지 그 사용했던 도구들을 그려놓은 이런 것 그림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우리가 의궤라고 하죠. 의궤는 의식의 궤범이라는 뜻으로 이런 행사가 있으면 하나의 궤, 우리 궤도라고 하죠. 하나의 전범을 만들면 그 다음에 어떤 행사할 때도 이것을 참고하며 훨씬 더 효과적으로 뭐 쉽게 설명하시면 매뉴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책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영조 때는 본인도 뭐 앞에서 소개했듯이 상당히 이제 장수하셨지만 또 이 유교 국가에서 어쨌든 노인들을 좀 우대하는 그런 문화 같은 거를 또 상당히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에는 기로소라에서 문관으로서 정이

0: 품 이상이면서 70세 이상의 관료들이 기로소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뭔가 이런 국가 원로들을 좀 예우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신하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로연이라 해서 이 정례적으로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왕들은 약간 연령을 낮춰요. 지금 용조가 사실 70세까지 이후까지 이제 살게 되시지만 그전 왕은 70세를 넘기신 왕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커트라인을 낮춰가지고 태조는 60세, 숙종은 59세 나이에 이제 기로소에 들어가게 했고, 이렇게 지금 그 밑에 있는 화면은 바로 그 당시에 기로연을 베풀어 주던 그런 행사 모습을 담은,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뭐 행사 사진과 같은 이런 자료들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용조는 또 나이 더 땡겨요. 용조도 본인이 아마 80까지, 83세까지 살게 될줄 알았다면 아마 70세에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본인도 약간 급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51세가 되자 이때는 또 어떤 논리를 동원하냐 하면 망육순. 그게 이제 육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다 하면서 51세 때 이제 기로소에 들어가서 이를 축하하는 그런 잔치의식을 베풀었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한 기사경해첩이라는 역시 이런 그이 그림을 담아서 이렇게 우리 첩자 형식으로 이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왕에게도 올리고 또이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이한 부씩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용조 시대의 대표적인 또 의례 중에 대사례라 해가지고 왕이 신하들과 함께 시행하는 이 활쏘기 의례를 정례적으로 역시 했어요. 이것도 역시 조선 전기 뭐 성종 때나 중종 때 시행했다가 이게 또 일시 스톱이 됐는데, 용조 때이 대사례와 같은 이런 좋은 전통을 또 살려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 용조 때 1743년에 바로 이 대사례 행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1: 대사례의 경우는 근래에 행했던 의례와 절차를 따르고 싶다. 글이 본뒤 오리에 의해 실려 있을 것이나 이것은 중묘주에 이미 행했던 전례이니 실록을 상고해 오도록 하라.
0: 그래서 이때 이 나중에 이 행사가 끝나고 난 후에 이 용조가 그 당시에 사용했던 여러 가지 그 도구들을 이제 그 보관을 하게 했고, 관덕. 예전에 활쏘기 행사는요, 뭔가 이런 좀 우리 지금 하면 뭐 무기 이런 개념으로만 많이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덕을 본다. 그러니까 약간 수양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군신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그런 행사로 자리 잡아갔고요. 이 용조실록에 보면 그 당시에 대사례 실시할 때 용조가 직접 하련대로 나와가지고 또그 당시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략 30명이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 또 이제 그 보통 네 발을 써요. 그런 네 발을 다 맞춘 사람에게는 옷감을 그 선물로 하사를 했고, 한 발도 못 맞춘 사람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벌주로 줍니다. 벌주. 이 그림에도 다 나와요, 대사례. 아마 술 마시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안 맞췄을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 이렇게 용조가 대사례 행사를 하고 난 후에 이 대사례 의궤라는 즉시 의궤를 제작하게 해서 이것을 이제 남겨놓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대사례 의궤 기록을 보면 당시 왕은 우무라 그래가지고 곰을 표적으로 해가지고 쏘았고요. 일반 신하들은 미우라 그래가지고 사슴을 표적으로 해서 쏘았던 이런 그 모습들도 나타나고, 또 재밌는 것은 저도 이 대사력의 원본을 직접 봤는데 조선시대 그렇게 왼손잡이가 많더라고요. 그 당시 활쏜 사람들을 이제 표시를 해요. 우공, 좌공, 오른손으로 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록을 보면서 야, 조선시대에도 왼손잡이 많았구나. 그리고 이 영조 시대에는 당쟁의 온상이 되고 있었던 이 서원이, 이 처음에는 뭐 이런 선현들을 제사 지내고 또이 학문을 또 이렇게 잘 전수하는 그런 또 장소로 잘 자리 잡아 갔다가 당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이 서원이 당쟁의 어떤 뭐그

잘 아시죠? 흥선대원군이 바로 서원 정리 사업에 나서 그 당시 600여 개소의 서원 중에서 47개만 남기고 다 폐지해 버려요. 어떻게 보면 흥선대원군은 나중에 영조를 벤치마킹한다. 초상화, 흥선대원군 초상화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건데 두분 닮았어요. 약간 마른 체형에. 그래서 그리고 또 공통점이라면 아들이 아버지한테 꼼짝 못 하는. 이 사도세자도 영조한테 꼼짝 못 하고 나중에 이 고충도 흥선대원군한테 꼼짝 못 하거든요. 약간 그런 또이 모습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 신문고죠. 사실은 신문고는 태종 때 창덕궁에 처음 이제 궁궐 안에 설치했는데 거의 유명무실이에요. 일단은 뭐 자기 억울한 거 있다고 궁궐 안에 들어가면 지금도 우리 뭐 예를 들면 청와대 같은데 그냥 뭐 웬만해가지고 참 그냥 지금도 힘든데 그 당시 궁궐 한복판에 가 나는 억울하다 해가지고 그 정말 이렇게 북칠 수 있는 그런 백성 거의 없어요. 유명무실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영조 정조 때 와서는 직접 백성들을 찾아가서 만났을 때 그때는 이 영조도 균형법 실시하고 이럴 때 백성들을 만났다 그러잖아요. 직접. 그럴 때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백성들 입장이 편한 거예요. 다 자기 주변에 백성들이 있으니까 억울한 일을 말해보라 이러면 할수 있는데 궁궐에 혈혈단신으로 가서 내가 이게 억울함이 잘 못한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부분을 개선을 했고 고문이나 남용을 금지하는 형벌제도 개선했고 그 당시에 국가적 사업으로 편찬한 지리지 여지도서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조선 전기에 이제 그 성종 때 동국여지 승낙, 중종 때 신증 동국여지 승낙이 완성된 후에 국가적인 그 지리지 편찬 사업이 없었는데 영조 때 여지도서라는 책이 만들어지고 또이각 지역을 이제 그림으로까지 이렇게 채색까지 해서 그 만든 그 지도집이 있어요. 해동 지도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 지도 그러면 김종우만 많이 알고 계시는데 사실 조선 전기에도 전기뿐만 아니라 특히 조선 후기에도 이런 그 지역 지도에 대한 관심과 또이 성과들도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그것을 나중에 가장 집대성한 인물이 김종우다. 그리고 이 김종우 선생의 아주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는요, 대동여지도는 목판 지도예요. 이때 이들 지도는 보급이 잘안 돼요. 근데 목판으로 하면 어쨌든 이 인쇄를 하면 되죠. 그래서 이 김종우는 일반인들에게까지, 특히 장사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지도를 널리 보급한 목판본 지도의 제작이라는 점에서 더큰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이 영조 시대에는 오래의 속대전 속병장도서, 이 속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이런 편찬 사업이 이루어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조선 전기에 뭐 올해의 경국대전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가 이것도 한참 동안 뭐 사화 당쟁 전쟁으로 스톱됐다가 그래서 영조 시대를 우리가 조선의 르네상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중흥과 부활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올해의를 다시 계승한 책, 속올해. 경국대전을 다시 계승한 책, 속대전. 병장도선을 다시 계승한. 그래서 속편. 우리 영화도 히트 치면 속편 나오잖아요. 뭐, 2, 뭐, 이렇게 시즌 2 나오듯이. 그래서 영조 때. 그래서 이거 나중에 뭐, 혹시라도 이제 뭐, 한국사 관련 시험 칠 때, 이 다음 중 영조 시대에 그, 간행된 편찬 사업이 뭐, 아닌 것은 뭐, 이런 문제 나올 때, 아, 속자 들어간 거는 무조건 영조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맞습니다, 이거. 그래서 요런 그, 조선 후기 문화 중흥을 꾀할 수 있는 바탕을 이루었고, 또이 국방 분야에도 상당한 그,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수도방위 체제를 개편하고 1751년에는 수성윤음 이 서울의 도성을 지키는 윤음은 왕의 역시 뭐 이런 교서 비슷한 거 이렇게 담화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반포를 했고 두만강과 압록강 일대의 농지 개간 또 방어 시설 등이 국경 지역이니까 그리고 특히 강화도라든가 덕적도 등 도서지방의 방어를 위한 해방 이 바다 지역을 방어하는 이런 정책을 사실 요게 숙종 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영조 때 상당히 본격화되어 가지고 지금도 우리 강화도 가시면 뭐 갓꽃진, 뭐 초지진, 뭐 여러 가지 그 국방 시설들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시설들을 확충하는데 영조가 매우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 이런 영조가 정말 모든 면에서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문화적으로, 뭐 국가의례 정비, 뭐 국방 정말 그 52년 재위하면서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아마 가장 영조에게 부담스러운 장면이었다면 바로 이 사도세자의 비극이 이제 1762년 문정전 즉

창경궁에 가면 문정전이란 정각이 있는데 이곳 앞마당에서 이 영조가 가져온 뒤주에 갇혀 8일 만에 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사도세자는 영조의 처다들이 효장세자라고 있었는데 이분이 1728년 10살의 나이로 사망한 후에 영조가 그 42살에 다시 얻은 정말 귀한 아들이었어요. 그런 그 얼마나 이뻤겠어요. 정말 처음에는 너무 이 관심도 많고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막 책도 만들어주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조의 기대에 부응을 못한 거예요. 이 성격도 좀 다르고 뭐 민첩하지도 못하고 뭐 공부하는 거 싫어하고 오히려 무인적 기질 많고 결과적으로 이런 서로 간의 그 불화가 이어지면서 1762년 뒤주에 가두어 죽는 그런 참변이 일어나는데 요 1762년이 이모년이어서 우리 역사에서는 이모화변이라고. 이모년 하니까 또 뭐가 생각나요? 우리 국사책에 1882년 이모군란 플러스 120 하니까 1882죠. 1882에서 또 플러스 120 해보세요. 2002년 이모 월드컵이다. 우리 역사에서는 이모년에 이런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이 계속 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중록의 기록에도 보면 상당히 사도세자하고 영조가 갈등이 있었다. 특히 의대병이라고 해가지고 영조를 만나려면 사도세자는 이 왕을 빼야 되니까 옷을 항상 갖춰 입잖아요. 근데 옷 갖춰 입고 영조 만날 때마다 요즘 표현하면 깨지는 거예요. 이게 사도세자가 옷을 제대로 못 입어요.

0: 그래서 이 옷 가져와, 저 옷 가져와, 막 이렇게 되다가 결국은 준비된 옷이 없습니다. 내관 튕겨버려요. 이게 다 영조한테 보고가 들어오니까 이 영조도 완전히 이제 막 사도세자에 대한 실망이 컸고 정말 이런 일까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정성왕후의 왕릉인 홍릉을 참배하러 가는 날에 보통은 선왕의 왕릉을 참배하러 가면 아들, 우리 보면 지금도 이렇게 조상 묘소 갈 때는 뭐 아들, 손자 다 데려가요. 사도세 안 데려가요. 좀 미우니까. 근데 하루는 하도 이제 정말 부탁을 내가 하완옹주. 영조는 또 딸바보예요. 딸은 이뻐요. 하완옹주가 사도세 좀 데려가라 해가지고 하루 데려가거든요. 근데 그날 비가 와요. 이 때문에 비 온다. 가라. 야, 진짜 사도세자는 거의 진짜 미칠 수밖에 없는, 사실 영조가 그런 단서를 제공한 게 분명히 있고, 이 해경공 홍씨가 쓴 한중록에도 그렇게 증언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또 기행을 일삼고 정말 궁궐에서 뭐 사람들 죽이기까지 하니, 영조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죄를 제어하지 않으면 이건 제 감당할 사람이 없을 수다. 내가 왕으로 있을 때 죄를 오히려 제거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영화에도 나오지만 자결을 하게 해요. 사도의 제에게 칼을 쫙 주면서. 그런데 그 옆에서 신하들이 말리고, 또 정조가 이때 나이가 11살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된 그런 어린 정조가 막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하소연해도 나가 있으라 그랬고, 결과적으로 그 과정에서 1762년에 뒤주에 갇혀서 28살의 나이로 정말 비극적인 삶을 마감했고, 사도세자 죽음 이후에 영조는 이 일을 절대 거론하지 말라. 그러면서 사도세자 죽음 후에 또 이 정파가 나뉘어져요. 사도세자의 죽음에 아주 깊이 관여하면서 영조의 처분을 지지한 이런 세력들을 벽파라 그래요. 이 벽파는 주로 노론 세력들이 주로 참여를 했고, 사도세자의 죽음이 뭔가 좀 안타깝다, 이 동정하는 이런 세력들 우리가 시파라고 합니다. 이 시파에는 주로 이 남인들이 또 많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서, 어쨌든 이 사도세자의 비극이 있기는 했지만 이것을 어느 정도 또 수습한 이후에 영조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좀 이 정치 문화의 중흥을 이제 그 선언하면서 이 자신의 어떤 또 역할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영조 시대를 평가하면 우리 역사 속에서 52년간 제의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 국방의 여러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해 나갔고, 사도세자의 비극을 극복하고 손자인 정조에게 왕위를 물려준 그런 인물인데, 바로 조선국이 정치 문화의 중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면서 결국 우리가 그래도 이 조선시대 18세기는 좀 아름다워요. 영조, 정조 시대라는 정말 황금시대를 연출했고, 그래서 이 영조라는 왕은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가장 또 소통을 많이 하려고 했던 왕. 그래서 항상 그 백성들을 만나면서 뭐 균역법 시행이라든가 청계천 공사할 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런 리더가 또 소통을 하려고 나섰을 때 그 대상자들, 이 당시에 뭐 신하나 백성들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할 필요가 있다. 뭐 그냥 왕이 뭐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 영조의 리더십에서 여기 우리 그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어떤 그 의사를 물어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적극적으로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또 바람직한 것인지, 그런 데 대한 그 의견 표출 같은 것이 훨씬 더 이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들을 뒤주에 가둬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잔혹한 아버지. 비록 신하들에게는 비정했지만 한나라의 군주로서는 최선을 다했던 영조. 농사를 장려하기 위해 백성들 앞에서 직접 밭을 가는 솔선수범을 보이고, 활쏘기 행사인 대사례를 부활시켜 임금과 신하의 화합을 도모했으며, 후손들을 위해 의례들을 기록으로 남겨 한나라의 아버지다운 모습을 보였다. 군주가 할 일을 분명하게 알았고 목표를 향해 뜻을 굽히지 않았던 리더. 백성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소통한 군주. 2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영조의 리더십이 주목받는 이유다.

지금으로부터 230년 전 조선에 찾아온 르네상스. 싸우는 정치인 없으니 백성들 살림살이 넉넉해지고 민생이 안정되니 학문이 융성해졌으며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니 문화와 예술이 꽃을 피웠다. 그야말로 태평성대. 걱정 없는 백성들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는데. 이 시대를 이끈 두 명의 리더가 있었으니 다름 아닌 조선왕조 최고의 리더 영조와 정조. 스스로 겸손해지기 위해 50발 화를 쏘면 마지막 한 발은 일부러 허공에 날렸다는 조선 최고의 애민군주 정조. 항상 신하들에게 백성을 위해 희생하는 자세를 갖길 권하고 백성을 위하는 일에 불만을 품지 말아야 한다며 백성들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알았던 정조. 앞으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리드해 나갈 우리 청년들. 리더 중에 리더, 카리스마 넘치는 개혁 군주들에게 K 리더십을 배워보는 시간.

예, 이번 시간에는 그 조선시대 르네상스의 뭐 가장 정점을 맞이했다 할까요? 바로 이런 그 조선 르네상스를 꽃피웠던 정조의 리더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조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아무래도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그 죽음을 직접 사실 경험을 했어요. 11살의 나이였으니까. 그러나 그런 그 정말 아픔 속에서도 결국은 이제 그 왕으로 즉위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영조에 의해서 죄인이었지만 결국 그이 사도세자를 아버지로 높이면서 그럼으로써 어떤 그 죄인의 아들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 정조 시대는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왕조 중흥과 문화 중흥 꽃이 활짝 핀 전성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조선의 르네상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1752년생인데 그 1762년에 임오화변이 일어났으니까 11살에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을 했고, 사실 이때 이 주로 이 영조가 52년 재위하는 과정에서 영조의 어떤 정치 노선을 따르는 세력들은 어쨌든 좋든 싫든 사도세자의 죽음에 깊이 관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정조가 왕에 오르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왜냐? 이런 것도 다 역사적 경험이 있어요. 아마 우리 연산군 시대의 사화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때 이 사화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연산군의 어머니 생모였던 폐비윤 씨. 사실 성종도 폐비윤 씨에게 사약을 내리면서 이거 알리지 말라. 절대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 뭐 임상호 같은 이런 인물들이 폐비윤 씨의 죽음을 연산군에게 거론하면서 이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엄청난 정치적 그뭐 후폭풍이 일어나거든요. 바로 이제 연산군이 그랬던 것처럼 정조가 왕에 올라서 우리 아버지 죽인 인물들 다 리스트 가져와봐. 뭐 요즘 흔히 말하는 블랙리스트 다 가져와봐. 이렇게 되면 상당히 불안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조가 왕위에 오르는 그 과정에 상당히 이제 반대하는 세력들도 나타나서,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정조는 세손 시절에 그 지금의 경희궁에 거처를 했어요. 경희궁에 가면 존영각이란 건물인데, 지금 경희궁 건물이 일부 복원이 되어 있기는 한데 정말 10분의 1도 안될 거예요. 원래 경희궁의 정각이 주로 있던 그 장소는 지금 서울역사박물관 아시죠? 이 서울역사박물관 있는 그곳이 원래 이제 다 경희궁 자리였고, 지금도 이 서울역사박물관 앞에 보면 경희궁의 정문이 흥화문이었는데 그 위치를 표시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조는 왜 그런 경희궁에 머물렀냐면, 영조가 바로 이제 왕으로 있을 때 주로 경희궁에 거처하니까 어머니 혜경궁 홍씨가 정조를 그리로 보내는 거예요. 할아버지하고 자주 이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뭔가 이런.

0: 좀 할아버지에게 또 왕수업도 받게 하고, 그래서 경희궁, 특히 동궁에 해당하는 건물이 존영각이었는데, 이 존영각에 머물렀는데, 이 세손 시절부터 갑옷을 입고 잠자리에 들 정도로 상당히 그런 어떤 좀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이 정조실록 기록에도 바로 그런 모습이 드러나요. 대내에 도적이 들었다. 임금의 언인 아니라 파조를 하고 나면 밤중이 되도록 그를 보는 것이 상례인데, 이때 이제 갑옷을 입고 그를 보는 경우도 많았고, 바로 이 정조가 이렇게 늦게까지 또 책을 읽는 습관이 있었던 것도 하나의 신변 보호하고도 관련이 있다. 왜? 아무래도 이제 밤이 위험하잖아요. 밤이 위험한데, 이 밤늦게 이제 책을 읽고 있고 이러면 어쨌든 주변에 이렇게 보좌하는 신하들도 있을 거고 이러면 아무래도 이제 뭐그 암살 위협이라든가 이런 좀그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날 확률이 적지 않나요? 우리 뭐 쉽게 생각하면 우리 지금도 뭐 집에서 뭐 밤새워가지고 뭐 무슨 행사하는 집에 뭐 도둑이 들 가능성은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록에 보면 이 종조가 이때 책 읽고 이제 주변에 마침 이제 그 호위하는 군사 없을 때 뭔가 이 도적으로 몰리는 이런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게 정조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렇게 몇 차례 이런 좀 정조의 신변을 위협하고 이 왕위지기를 방해하는 이런 세력들의 움직임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정조가 사실 무예도 되게 능한 그런 왕이었고, 실제 이몸 관리도 잘 하셨을 거다. 정조도 스스로 본인을 지키겠다. 그리고 실제 무예적 자질도 출중해가지고 정조도 정말 활쏘기 잘했어요. 우리 역사 속에서 활쏘기의 뭐 대표 계보를 연결한다면 그 고구려 시대 동명송아 구주목. 그래서 이런 고구려 후예들이 활을 잘 쏘다라는 거는 우리 그 고구려 벽화 보면 고분 벽화 보면 말을 타고 가면서 활을 쏴요. 그것도 바로 앞에서 쏘니까 뭐 뒤돌아보면서 쏜다니까? 그렇지 않나요? 거기다가 이제 태조 이성계가 이 실록 기록 같은 데 보면 활 다섯 발로 까마귀 다섯 마리 맞췄다, 뭐 멧돼지 맞췄다, 호랑이 사냥만 다 나옵니다.
1: 정한웅주 김씨가 태조에게 쏘기를 청함으로 태조가 단한번 쏘니 다섯 마리 까마귀의 머리가 모두 떨어졌다.
0: 그리고 바로 이 정조대왕도 활쏘기 잘하셨고, 그래서 지금 그 계보가 이어져가지고 지금의 우리 그 올림픽 양궁 선수들까지 이어져 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재밌는 것은 정조가 50발을 쏘면 다 맞추는데 마지막 한 발을 안 맞췄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이한 발은 이건 다 맞추지 않겠다. 뭔가 우리 약간 그런 포스 있잖아요. 딱 맞출 수 있는데 그래도 한 발은 내가 양보한다. 이런 모습도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실록에서. 그래서 이 정조는 즉위 후에 개혁 정치를 통해 왕권을 강하고 문화중흥을 이룩하려 했던. 그래서 지금 자료에 나오는 저그 사진은 지금 그 수원 화성. 바로 이 정조가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이 만든 신도시죠. 그리고 그 정조가 이런 그 자주 화성 행차를 단행을 하면서 그 행차를 통해서 왕권을 과시를 하고 또이 군사들이 훈련 상황도 점검을 하고 또 이런 행차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백성들을 만나서 또 민원을 또 이렇게 수렴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정조 시대를 뭐 대표하는 키워드라면 뭐 국방, 과학, 문화, 그리고 이제 뭐 민생,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찾아볼 수 있고 실제 일을 실천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정조는 즉위 직후에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제 궁궐 후원에 규장각이라는 학문 연구기관을 설치해요. 그리고 이 단순히 학문 연구에만 그치지 않고 이곳에서 여러 가지 그 정책 아이디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해내서 직접 이제 적용해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뛰어난 왕들은 가장 공통점 중에 하나가 혼자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인재들을 잘 활용한다.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세종이 집현전 설치하잖아요. 집현전에 정책 과제 제시하고 거기에서 생산된 아웃풋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그야말로 이 선순환 시스템을, 그리고 인재 등용에 있어서도 과학자 장희질 같은 사람 천민이었고 황희정승 같은 사람은 세종의 즉위를 한때 반대했지만 반대 세력도 능력만 있다면 포용하는 이런 리더십을 보여줬고, 우리 정조대왕 마찬가지예요. 이 규장각을 설치를 해서, 그래서 지금 또 우리 그 창덕궁에 가시면 이렇게 그 후원 바로 들어가시면 규장각이 있고요. 요 규장각에 있는 창덕궁.

보면 정말 뭐 이런 정말 한국의 미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규장각 지금 그 건물의 지금 현재 모습이고요. 그 옆에 있는 거는 김홍도가 그린 규장각 그림이에요. 우리가 보면 김홍도 하면은 흔히 뭐 씨름이라든가 뭐 서당 풍경 뭐 이런 시장 관련 그림 풍속화가로만 알려져 있는데 사실 김홍도는 정조 시대를 대표하는 궁정화 아니고 정조 1급 참물. 그러니까 이 정조 주변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뭐 활동이라든가 그리고 뭐 심지어 그 어진 제작에도 참여를 했고 또 이런 규장과 같은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최근에 연구에서는 정조 시대 이런 풍속화 같은 경우도 정조가 왕이 이런 백성들이 삶을 알려면 뭐 시장도 뭐 알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농업 상황 뭐 여러 가지 서당 씨름 이거를 국정 자료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 김홍도로 하여금 그리게 했다라는 이런 견해도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규장각에는 이 당파나 신분의 구애 없이 젊고 참신한 능력 있는 젊은 인재들을 모아요. 이 정약용 남인 출신이었고, 그래서 이 정약용과 정조의 만남도 상당히 이제 극적이에요. 그래서 이 정약용을 처음 이제 정조가 이 성균관에서 만났을 때 강한 인상을 받고 정조가 이제 정약용에게 여러 가지 그뭐 이런 뭐 요즘으로 치면 뭐그 질문 같은 거 던졌을 때이 답변을 상당히 잘해서 이 정조에게는 아주 각인이 되는 그래서 이 정약용의 또 정조가 병학통이라는 병법서도 이제 하사했다라는 이런 기록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또 역사적 인물 왕과 역사적 인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 조광조가 이제 중종하고 만날 때 중종이 성균관에서 조광조를 딱 만나고 아, 이 사람이 바로 나하고 함께 뭔가 이렇게 개혁 정신을 푸는다 이걸 좀 감을 잡아요. 바로 이 정약용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이 박제가 유득공 이동무 같은 사람은 서울 출신인데 그 능력만을 보고 이제 규장각 검서관으로 발탁해서 규장각 검서관이라면 이때 규장각에는 이 국내 도서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많은 책들을 수집해요. 그 당시에 조금 선진적인 그런 학문을 수용하는 창구가 되는데 이런 자료들을 연구하고 그것을 또 보고 이렇게 편찬 사업을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검서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검서관에 주로 이제 뽑힌 사람들이 조선시대 이 서울들은 아마 아시죠? 양반 사회 어떻게 보면 좀 희생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인물들이었는데 양반이 첩을 가지는 것은 허용하면서도 이 첩의 자식들은 바로 이제 서울이라 해가지고 신분적 차별을 가해서 관직에도 제대로 진출하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서울이라고 하는데 요 서울 또 용어를 한번 정리하면 서자하고 을자를 합한 말이에요. 아, 그럼 서자하고 을자는 뭐가 다를까요? 이 양반과 일반 양인 이상의 여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서자라 그래요. 그리고 이 양반과 천민 여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나면 을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그 소설 홍길동전의 주인공, 홍길동 아시죠? 홍길동 서울이라는 건 아실 건데, 홍길동은 서자일까요? 을자일까요? 알쏭달쏭하죠? 예전에 국어책 잘 읽어보시면 홍길동에 대해 이런 묘사가 나와요. 홍길동은 홍판서댁에서 일하는 시비 춘섬의 아들이다. 홍판서댁에 일하는 여종의 아들이에요. 을자라는 거죠. 그래서 홍길동이 더 차별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 국어선생님이 항상 밑줄 쳐 하는 거 나오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며 밑줄 치면서 사자성어 뭐라 그러죠? 호부호영 이 키워드네요. 그죠? 바로 홍길동. 그러니까 홍길동 시대에는 홍길동과 같은 그 서울들이 차별받는 현실을 고발한 소설이 바로 허균이 쓴 홍길동전. 그래서 이 허균이 대부분 허균 자기가 서울이니까 그렇게 쓴거 아니야? 허균은 사실은 명문가의 후손이요. 강릉에 가면 지금 허균 헌안설원 누구였던 생각이 있는데 요 강릉에 허균 집안에서부터 만든 부부가 있어요. 아버지가 허엽이고 허엽의 호가 초당이에요. 초당도 강릉을 연구하라. 그래서 이 허균은 명문가 후손인데도 스승인 이달이라는 사람이 서울인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그런 상황도 안타깝게 여기고 자기 주변에 있는 서울들이 되게 우수한 사람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사회를 지향하면서 쓴 소설이 홍길동전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조시대는 일부가 실현이 되어가지고 이런 박제가는 나중에 북학의라는 청나라 다녀와서 쓴

0: 기행문이 있어요. 이제 청나라를 대결로만 볼게 아니라 그들에게서부터 선진 학문을 배우자. 북학이라고 해요. 북학의. 그리고 유두공은 아마 이것도 교과서에 많이 등장하는데 발해의 역사를 최초로 우리 역사로 편입시킨 그런 인물이죠. 발해고라는 역사서를 썼고요. 이동문은 정말 아마 요즘으로 치면 최고의 독서왕이에요. 정말 책을 많이 봤고 집에도 이렇게 기록해 보면 뭐 돌아가면서 책이 다 있어서 이 재밌어 이 사람들은 옛날에는 이게 조명 시설이 안 좋으니까 동쪽 서쪽 남쪽 이런 데 이렇게 책을 쌓아두고 동쪽에 햇빛이 비칠 때는 동쪽에 있는 책을 보고 이 서쪽에 햇빛이 비칠 때는 서쪽에 있는 책을 보고 뭐 남쪽에 있을 때 바로 이런 일화들이 쓰여 있는 인물인데 이동문은 그래서 스스로도 호를 뭐라고 했냐면 간서치 책만 보는 치는 바보요. 요즘으로 치면 덕후쯤 돼요. 책만 보는 덕후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바로 그런 인물들을 적극 등용해 가지고 이 편찬 사업에 적극 활용을 했고 이때 정조 시대의 하나의 그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 복고창신 전통 옛것을 모범 삼아 새것을 창출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이제 뭐 선진 그 외국의 문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하지만 우리의 전통을 제대로 알면서 이것을 잘 지켜나가면서 여기에 보완해 나가는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한데 바로 정조시대에 이것을 시대 정신으로 표출해 나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재밌는 거 지적하면 정조 때 이런 규장각 신하들 또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 가지고 현판을 내려줘요. 왕이 직접. 수교 현판이라는데 왕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내리는 현판이란 뜻인데 제일 첫 번째 현판이 뭐냐 하면 객내불기 손님이 와도 일어나지 말아라. 우리도 아마 이거 좀 와닿는 분 계시죠. 뭐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맨날 누구 찾아와가지고 막 저래가 나 공부도 못하겠다. 또뭐 일하고 있는데 자꾸 막 불러. 에이, 이거 딱 그런 거 차단 내가 해줄 테니까 무조건 학문에만 전념하라. 그리고 이제 초계 문신 제도라고 해가지고 37살 이하의 젊은 인재를 뽑아가지고 3년 정도 특별교육. 요즘으로 치면 공무원 재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발탁된 사람이 정약용. 뭐 정약용 워낙 유명한 인물이니까 우리 잘 기억하실 거고, 소유구 같은 인물도 최근에 와서 많이 부각이 되는데, 소유구의 작품이 임원경제지라는 이런 책인데, 그야말로 이 당시에 뭐 농업, 뭐 임학, 뭐또 여러 가지 그뭐 경제활동 등등 해가지고 정말 방대한 내용을 담은 임원경제지라는 이런 책. 그만큼 학문의 폭이 넓고 이런 인물들이 배출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정조 시대가 학문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풍성할 수 있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이 읍에 제가 이제 뭐 영조 부분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읍에는 바로 이제 조선왕실의 중요한 행사를 기록과 함께 그림으로 정리한 책인데 요 정조 때 강화도에 외규장각을 지 이 궁궐 안에 있는 도서관들은 뭐 전쟁이라든가 또는 뭐또뭐 방화, 약탈 이런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방상으로 가장 안전한 곳. 이왜 강화도가 이 검증이 된 곳이냐 하면 고려시대 몽골 족침이 됐을 때도 강화도 피난 갔고요. 그리고 우리 정묘호란 때도 원래는 강화도에 피난 가서 그때는 좀 버텼어요. 그러다가 병자호란 때도 원래 강화도에 피난 가려고 했는데 청나라 군대가 말 타고 너무 빨리 오는 바람에 피난길이 끊겨서 차선책으로 남한산성에 피난 갔다. 그래서 항상 조선시대의 강화도는 국방상 가장 안전지대다. 그래서 정조가 이 강화도에 1782년에 외규장각을 설립하고 특히 왕실의 중요 도서들을 이곳에 보관했고 왕이 친히 열람했던 어람명의견은 다 외규장각에 보관을 했는데 그렇게 똘똘하셨던 정조대왕께서도 프랑스 군대가 침입할 줄은 몰랐어요. 1866년 프랑스군이 이제 강화도를 침공했고 전쟁의 그 곤란한 와중에서도 퇴각을 하면서도 이 앞에 보셨죠? 이 읍의 책들은 이 표지도 비단 표지에다가 이 장정도 잘돼 있고 또이막 홀레식 뭐 이런 그림 자료 보면 뭐 소위 말해서 야, 이거 대단한 문화재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대거 약탈해 갖고 이 존재를 70년대 박병선 박사가 처음 알린 이후로 90년대 와서 적극적인 문화재 반환 운동이 전개가 되어서 2011 10년에 G20 정상회담이 중요한 계기가 되어서 2011년에 의계가 병인양요 때 약탈당한 지 145년 만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마 정조대왕도 되게 정말 이 지하에서 알았다면 되게 좋아하셨을 거예요.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서 조성했던 외교장각에 보관되었던 이 의궤들이 지금 우리 후손들이 지금 찾았으니까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의 외교장각에 297쪽이 지금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조는 자신을 호위하고 지켜줄 수 있는 친위부대인 장유명을 설치하고 이 새로운 개혁도시 신도시로 조성했던 수원에는 외장유명을 설치를 해가지고 뭔가 이런 좀 군사력을 확보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왕권을 강화했다. 그리고 앞에서 소개했듯이 규장각은 역대의 도서들을 수집하는 학문연구의 중심 개관이자 정조가 추구하는 개혁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치기관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조 때 이런 상공업 분야, 특히 상업 분야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이제 이 뭔가 이런 경제가 농업에만 한정되지 않고 상업 분야에서도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소위 말하는 이 장사를 하는 사람, 상인들이 성장해 우리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상들의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발목을 잡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서울에는 이제 시전이 있어요. 이 시전 상인들이 독점권을 행사해요. 일반 사람들이 와서 장사할 수 있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금난정권이라고 해요. 이거를 정조 때 폐지해버려요. 그리고 이때도 이런 정책을 추진한 인물이 남인정승. 그러니까 이때도 보면 아무래도 이 시전 상인들은 요즘 우리도 흔히 뭐 청경유착 이런 말 좀 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집권 세력인 노론, 기득권 세력하고 이런 좀 시전 세력들하고 뭔가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그런 거 없이 정말 강직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물로 그 당시에 좌의정인 최저공을 지목했고 최저공이 바로 이제 이 금난정권을 폐지하는 이런 조치를 취합니다. 좌의정 최저공이 아뢰기를 도성에 사는 백성의 고통으로 말한다면 도거리 장사가 가장 심합니다. 이 일부 시전이 이제 독점해가지고 그거를 다 팔아버리니까 이게 이제 마음대로 그들이 담합해가지고 뭐 가격을 올리거나 해도 이게 제대로 안 된다는. 원래 난전을 금지하는 법은 육전이라 해가지고 조선시대 국가의 물품을 대는 바로 여섯 가지 이제 그 물품을 취급하는 주로 이제 뭐 종이라든가 뭐 어물이라든가 무명이라든가 이런 것만을 공급하는 유기전을 위해서 있었던 법인데 이제 다른 물품까지도 다 이 시전 상인들이 독점하니까 이거를 폐지해서 바로 이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매매하는 이익도 얻게 하고 또 이 자유롭게 그 백성들이 이거 물품을 구매하게 되면 백성들도 공공한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그 원망은 신이 스스로 감당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정조가 주도해서 하는 거예요. 최저공의 이름으로 발표가 되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1791년이 신의 년이어서 신해라고 하고 통은 통할 통, 공은 우리 뭐 이바지하다 받들다 이런 뜻이 함께 이렇게 통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라는 뜻으로 1791년 신의 통공 정책의 핵심은 그 당시 자유롭게 성장하고 있던 소상인 보호 정책. 요즘 또 우리 보면 이 특히 코로나 뭐 시기에 우리 영세상인들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영세상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지원 대책이라든가 세금 감면 정책 이런 거 지금 시행되듯이 이때는 그런 저 영세 상인들이 이제 이 서울에서도 자유롭게 상업할 수,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이제 그 확실하게 보장해줘요. 그래서 이 조선후기 상업 발달의 기운과 함께 새롭게 성장하고 있던 사상, 자유로운 이 영세 상인들에게는 상업 활동을 보장받는 획기적인 조치였고, 결과적으로 이 정조 시대, 특히 조선후기에 이 상업이 발달할 수 있는, 그래서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요 한양 중심으로 이제 시장이 있었다면 이제 후기로 갈수록은 점차 확대되고 특히 한강 포구를 끼고 아주 그 상권이 발달해가는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상업이 발달하면 또 인구도 늘게 되고 이러면서 좀 더 이제 그 이 서울을 비롯한 주변 도시들이 도시화되는 이런 또 양상이 이제 정조 시대에 나타나게 됩니다.
1: 조선의 개혁을 꿈꿨던 정조. 상권과 유통권을 독점한 일부 상인들의 특혜를 없애 누구든 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상업의 부흥기를 이끌었으며 인재가 곧 국력이라 생각해 학문연구기관인 규장각을 설치. 신분에 상관없이 참신한 인재들을 받아들여 아낌없이 지원했다. 국방개혁에도 힘을 써 학문과 무예가 동시에 발전해야 한다는 문무겸전의 시대를 만들었고 나라 살림살이 안정에도 신경을 썼다. 허례허식을 타파하고 스스로 검소한 생활을 본보이며 오로지 백성을 위한 개혁을 추진한 덕분에 조선의 르네상스를 꽃피운 정조. 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알고 정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갔던 정조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리더의 모습이 아닐까.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30년 전 조선에 찾아온 르네상스. 싸우는 정치인 없으니 백성들 살림살이 넉넉해지고 민생이 안정되니 학문이 융성해졌으며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니 문화와 예술이 꽃을 피웠다. 그야말로 태평성대. 걱정 없는 백성들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는데 이 시대를 이끈 두 명의 리더가 있었으니 다름 아닌 조선왕조 최고의 리더 영조와 정조.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하는 시련을 겪었지만 오로지 백성만 위했던 군주. 살아생전 하지 못한 효도를 진심으로 실천하여 백성들에게 효의 모범을 보여준 조선의 아버지. 앞으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리드해 나갈 우리 청년들. 리더 중에 리더, 카리스마 넘치는 개혁 군주들에게 K 리더십을 배워보는 시간.

예, 이번 시간에는 종교 리더십의 주요한 성과들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종교 하면 뭐 즉위하는 과정에서도 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이라는 게 상당히 트라우마로 작용을 했다는데, 종교가 어느 정도 왕으로서 자리를 잡으면서 했던 가장 큰 조치 중에 하나도 아버지 사도세자의 복관과 더불어 아버지 사도세자를 추수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세자라는 이름은 영조가 부여한 이름이에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뭐 병주고 약주고라 할까요? 이 사도세자 뭐 영조가 직접 죽여놓고는 내가 참 너를 참그 생각하니 참 애도한다. 이 사도예요. 생각할 사, 애도할 사, 도자. 그래서 사실 정조 때는 사도세자의 이름이 장헌세자로 이제 바뀝니다. 그러고 이제 그이 아버지 사도세자를 모신 사당을 조성하는데, 지금도 이 서울대학교 병원에 가보시면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 이제 경모궁이라고 해서 사도세자를 모신 사당을 조성하고, 그리고 이때 또 어머니 혜경 오신 이때 이제 그 창경궁에 거처하고 계셨는데, 창경궁에서 제일 높은 언덕 자리에 자경전이란 건물을 지어줘요. 우리 이제 지금도 자자는 어머니를 뜻할 때 자자를 써요. 어머니 자, 그리고 어머니가 경사스러운 정각이란 뜻이죠. 자경전. 그래서 이 자경전에 보면 지금도 서울대병원하고 이렇게 마주 볼수 있거든요. 항상 아버지에 대한 좀 그리움을 이렇게 좀 추모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런 사도세자 추모의 핵심 사업이 바로 수원 화성 건설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그 경모궁에는 사도세자를 모신 사당인 경모궁에 이렇게 제사 지낼 때 여러 가지 그 과정이라든가 절차를 기록한 의계로 현재 이 서울대학교 규장과 한국학연구원에 보관이 되어 있는 바로 그런 의계입니다. 사도세자가 사실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해서 무덤도 제대로 조성이 되지 못했어요. 제일 그 죽은 후에 조성된 무덤이 있던 곳은 그 당시에는 경기도 양주. 지금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바로 이 지금 청량리 쪽에 서울시립대학교 아시죠? 그 뒷산 자리에 이 사도세자의 무덤이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바로 이 원래는 이제 사도세자의 무덤을 묘라고 썼어요. 우리가 보면 일반 왕자나 공주의 무덤을 묘라고 하는데, 요 정조 때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묘에서 하나 승격하면 원이 돼요, 원. 그리고 이제 왕이라 왕비의 무덤을 능이라 하죠. 묘원, 능,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양주 배봉산에 있을 때는 용원이라고 했는데, 이곳을 바로 이제 지금의 사도세자 무덤이, 지금 정확히는 화성시에 있는데요, 옮기고 현륭원이라고 합니다. 이름도 이제 좀 바꾼 거죠. 그런 또이 정조에는 어떤 계산을 하고 있냐 하면, 이 사도세자의 무덤을 지금의 이 수원, 지금은

0: 이제 정확히는 화성시 쪽인데, 그 당시에 이 화산이라고 불렀어요. 이 화산 지역으로 옮기면서 여기에 이제 그때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도세자 무덤이 있던 그 사람들을 이주시킨 신도시가 바로 지금의 수원 화성. 이 그때는 화성인데 지금은 바로 수원시의 가장 중심이 된 그런 지역인데, 그래서 이 정조의 여러 가지 그뭐 화성 행차라든가 이 정조 관련 이런 뭐 재현 의식 같은 거할때 지금 또 수원시하고 화성시에서 따로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연합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수원문화재단 또 따로 있고 화성문화재단 또 따로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 정조에 대해서만은 서로 이제 뭔가 이런 좀그 알리는, 그래서 이 신도시를 만들면서 현재의 수원 화성을 군사도시, 자급자족도시, 농업도시로 만들려는 그런 그 꿈을 이제 또 담고 있었다. 그 계기가 된게 1789년 7월에 박명원이라는 인물이 이제 사도세자의 무덤을 수원 읍치 자리로 옮길 것을 이제 그 제안을 했고, 이게 전격적으로 결정이 돼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사도세자의 무덤 있는 이곳을 현륭원, 이제 왕은 아니었지만 이제 왕을 낳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무덤은 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현륭원이고, 지금도 현륭원 옆에 가면 용주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용주사는 사도세자의 명복을 빌기 위한 원찰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조선이 유교 국가지만 이런 왕릉 주변에는 원찰이라 해가지고 불교를 상징하는 절이 배치돼요. 그 대표적인 곳이 지금 우리 강남 한복판에 있는 선정릉 아시죠? 설릉은 성종의 무덤, 정릉은 중종의 무덤인데, 설릉하고 정릉 옆에 큰절 있죠? 뭐가 있죠? 강남을 대표하는 절, 봉은사가 있고요. 저이 세조의 무덤이 있는 광릉에 가면 광릉 옆에 봉선사라는 또 절이 있어요. 이런 절을 우리가 원찰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사도세자의 무덤인 현륭원, 요게 나중에 이제 그 고종 때 사도세자도 역시 왕으로 추전되면서 이게 육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정조도 이 아버지 무덤 근처에 갑니다. 돌아가신 후에 정조의 무덤을 걸릉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이쪽으로 가면 육릉과 걸릉의 글자 한 자씩을 따서 융걸릉 이렇게 부르는 거고, 저기 강남의 선정릉도 성종의 설릉, 중종의 정릉의 글자 한 글자씩 따서 선정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1: 정조가 꿈꿨던 새로운 조선. 그 모든 것이 응축된 수원 화성. 정조는 자신의 개혁 의지를 이 건축물에 담았다. 당대 과학적 지식과 최신 기기가 투입되고 당대의 축성 기술을 모두 집약시킨 조선시대 과학기술의 결정체 수원 화성. 이것은 정조의 꿈이자 조선의 꿈이었다.
0: 그리고 이제 수원 화성을 건설한 후에 이게 이 완벽한 형태로 복원될 수 있었던 데는 바로 이 화성 성역의계라는 이 공사 보고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원 화성이 1997년 12월 세계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었던 데는 화성 성역의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왕실의 중요 행사를 기록과 함께 그림을 첨부한 책이다. 화성 성역 의계 이렇게 끊어 읽어야 돼요. 화성의 성역은 성곽 공사를 완성하고 기록한 의계. 1794년 화성 건설이 시작이 돼가지고 공사 기간이 2년이 있어. 원래는 한 5년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례적으로 우리가 보통은 뭐 우리 지금 또 보면 무슨 지하철 노선 연장 뭐 이런 거 하면 항상 이게 좀 늦어지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거는 이례적으로 앞당겨져요. 왜 앞당겨질까요? 가장 큰 거는 이때 이제까지 돌로성을 쌓다가 벽돌을 이용해요. 이 벽돌은 규격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빨리 쌓을 수 있고, 또 여기에 이제 다산 정향이 등장하는데 이 거중제와 같은 아주 이뭐 신공법 같은 거 이런 게 적용이 됐고,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성곽 공사에서 특히 무거운 돌을 효율적으로 운반할 수 있었고,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게이 화성 공사에는 임금을 지불을 해요. 예나 지금이나 이 의욕을 북돋 두고 공사 기간 당기려면 역시 돈을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급여를 지급을 하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빨리 하려 자기가 이제 한, 그래서 공사 기간이 상당히 단축이 되었고, 투입된 연인원이 70여만 명, 공사비가 약 80만 냥에 이르는 아주 큰 공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조의 또 구상은 서울을 중심에 두고 동서남북으로 유수부라 그래가지고 약간 이 방어를 그 위한 도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서울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광주, 경기도 광주의 남한산성, 서쪽으로는 강화도, 남쪽으로는 바로 이 수원화성, 그리고 북쪽으로는 개성. 이렇게 하면 이 한양이라는 도시가 잘 방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지금 화성성유의궤가 총 10권 9책으로 만들어졌는데, 바로 이 원본 역시 지금 뭐 규장각을 비롯해서 이 화성성유의궤는 또 몇 곳에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의궤들은 대부분 직접 써서 필사본이라고 해서 5부에서 9부 정도만을 제작한 데 비해서 요 화성성유의궤는 활자본이에요, 활자본. 인쇄를 하다 보니까 한 100여 부 정도를 인쇄를 해가지고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도 나눠줬기 때문에 화성성유의궤 같은 경우는 여러 부가 이제 그 현재도 남아있다는 거. 그럼 왜 이 화성성유의궤는 활자본으로 만들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이 정조대왕도 약간 그 본인 업적 홍보를 좀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참여한 사람들한테도 나눠주면 이게 뭐 요즘으로 치면 국정 홍보도 되잖아요. 바로 그런 차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 화성의 전체 모습을 그린 화성전도, 또 화성의 사대문과 또 비밀 통로문인 암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횃불을 올려 신호를 주고받던 봉돈. 그래서 이 성벽에 설치된 모든 시설물의 세부도가 그림으로 남아있고, 그 뭐 벽돌의 뭐 이 크기라든가 뭐 두께, 이런 것까지 다 이제 그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완벽한 복원이 가능했고, 요거는 이제 그 정조가 화성에 갔을 때 그 머물렀던 행궁이라고 하죠. 왕이 임시로 거처하는 궁궐을 우리가 행궁이라고 그래요. 바로 이 수원화성에도 행궁이 있었고, 서울의 북한산성에도 행궁이 있었고요. 조선시대 행궁 중에 왕이 제일 많이 찾았던 곳 어디일 것 같아요? 지금 온양에 있죠, 온양. 뭐 때문에? 온천.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 왕들도 이런 뭐 피로회복이라든가 질병 같은 거 치료할 때 온양에 자주 갔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갔던 왕은 현종이라는 왕이에요, 현종. 현종은 뭐 기록에 보면 온양온천 VIP 회원권 정도는 소지하셨던 분이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눈병, 피부병이 많아요. 그래서 온양온천에 자주 들렀던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뭐 서장대라든가 이 동북궁침대. 이 서장대는 화성의 가장 지휘본부를 우리가 장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화성은 이렇게 보면 서쪽이 이 높아요. 팔달산을 끼고 있어서 그 이 서쪽에 있는 장대. 그리고 이 동장대는 오히려 평평한 데 있어요. 여기는 이제 주로 군사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화성의 건축 중에 되게 독특한 게 동북궁심돈이라 해가지고 저게 멀리서 보면 네모나 보이는데 또 어떨 때 가까이서 또 보면 동그랗게도 보이기도 하고 또 이 속은 나선형으로 만들어서 실제 이것도 초소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또 흥미로운 게 참여자들의 실명을 다 기록했어요. 이 각 부관별로 뭐 이렇게 돌을 쌓은 장인, 뭐 이렇게 그 뭔가 이렇게 조각을 했던 장인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고 그것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실명 부분도 재밌는데 최몽술, 최씨인데 응답하지 않고 뭐 쓰지 않는 사람, 약간 요즘 표현으로 말 안 듣는 최씨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도리, 돌석자에다 세을조변 쓰면 돌자로 읽어요. 안도리. 또 이제 쇠금자는 쇠자로 우돌쇠. 딱 이름만 봐도 상당히 좀 신분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의 이름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 활용했던 거중기 전도하고 그 세부도, 그리고 여기 지금 나오죠. 이름 보면 제가 이제 빨갛게 칠해놨는데 최몽술. 여기 잘 찾아보면 유돌쇠, 강아지도 나와요. 강악지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당시 조선시대 사람들도 그렇게 불렀나 봐요. 좀 요즘도 약간 귀여운 사람, 우리 강아지 강아지 그러잖아요. 그때도 이 강아지 강아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하급 백성들의 실명은 거의 기록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이 의궤의 기록이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고, 특히 국어학 분야에서도 많은 이제 연구를 하게 하는 그런 그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이름을 직접 다 넣어준 것은, 물론 저런 부분도 있어요. 뭐 어디 공사 잘못되면 바로 책임 소재는 명확하잖아요. 뭐 너가 잘못했지, 이게 그 책임 소재 밝힐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도 그런 표현 쓰잖아요. 내 이름을 걸고 한다. 어떤 그 사명감, 책임감, 그리고 자부심을 안겨주는 그런 조치였다라고 보여주고요. 이 정조가 이렇게 화성 건설과 더불어 또 가장 그 크게 기획한 행사가 바로 이 화성 행차인데, 물론 아버지 그 사도세자의 무덤이 완성된 후에도 몇 차례 그 종조는 방문을 하셨는데 1795년 화성행

백성들에게도 또 효심을 유도하고,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할 때도 항상 정조 효나제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또 화성을 오가는 길에 백성들이 민원을 살피는 그런 기회로 활용을 해요. 우리 훈궐 안에 신문고 달랐지만 그거는 거의 유명무실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격쟁상언이라 그래가지고 왕이 행차하는 연도에 백성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함께 있으니까 용기가 나는 거죠. 뭐 주변에 다 우리 옆에 있는 옆 동네 뭐 이씨 박씨 다 있으니까 꽹과를 쳐요. 격정을 하고 그러면 뭐냐 이러면 제가 이러이러한 일로 억울합니다 하면 글을 올리는 거예요. 상언. 그러면 이걸 접수를 해가지고 실제 해결했던 상황까지 일속록의 기록에 보면 정조 시대 거의 1300여 건의 격정과 상언을 해결해 준 이런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날의 가장 하이라이트 행사인 어머니 회가변을 지금도 화성에 구경하면 봉수당이란 건물이 있어요. 봉, 밭들봉, 장수수, 장수를 받드는 전당 이런 뜻으로 그곳에서 메인 행사가 있었고 그 행사와 더불어 바로 이 화성의 군사지휘본부에 해당하는 서장대에서 친위 부대를 중심으로 하는 군사훈련을 실시한. 특히 야간에 또 군사훈련하면 더 멋져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 그림에도 제목이 서장대 야조도요. 서장대에서 야간의 군사를 조련하는 그림. 이런 뜻이고, 그림 잘 보시면 저 서장대에서 아래쪽에 행궁이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또이 서장대에서 항상 왕이 또 임시로 머무르긴 하지만 저 행궁을 잘 지켜나가는 이런 모습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행차와 연계해서 그 당시 화성 지역 인재 채용하는 과거 시험을 쳐서 인재를 뽑고, 그래서 요 인재 뽑힌 인재들에게 직접 시상하는 그런 그림, 낙남은 방방도라는 그림이 있어요. 여기 낙남원에서는 방방도 이외에 또 하나 행사, 양로연. 정조 때이 화성 행차 이 컨셉이 효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또 나이 드신 분들 초청해가지고 이분들에게 밥한끼 대접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이때 정조도 똑같은 밥상을 받고요. 또 주목되는 게 우리도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큰 행사에 초청해놓고 선물 안 주면 되게 서운하죠. 그래서 이 낙남원 양로연 그림 잘 보면 노인들이 어떤 선물 주면 좋아할 것 같아요? 지팡이 선물했습니다. 지팡이. 그림 자세히 보면 노인들 다 지팡이 하나씩 잡고 뿌듯해하는 그런 모습들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득중장이라는 곳에서는 활 쏘기 시범을 보여요. 정조대왕 활 되게 잘 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활 쏘기 시범을 또 보이는 이 그림을 보면은 되게 백성들이 가까이에서 이 정조가 활을 쏘는 그런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이런 모습도 이제 나타나 있고요. 자세히 보면 떡장수하고 엿장수들이 등장을 해요. 이 대목이잖아요, 대목. 이 정조의 화성행차 곳곳에 이런 또이 장사꾼들이 보이는 것도 아주 좀 흥미로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정조는 1795년에 그 어머니 회갑을 맞이하는 그해의 화성행차를 통해 이 죄인의 아들이라는 굴레를 떨쳐버리고 이뭐 왕권 강화라든가 또이 군사훈련도 점검하고 또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왕으로서 이 선정을 베풀겠다라는 의지를 대내외에 가시를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그 그림 중에 제일 이때 난코스가 한강을 건너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하냐면 배다리를 건설해요. 어떤 아이디어를 내느냐 하면 배다리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당시 한강을 주변으로 하는 상인들이 있어요. 장사하는 경강상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배를 차출을 해가지고 제일 큰 배를 중앙에 세우고 좀 사이드로 작은 배 이렇게 해서 약간 아층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송판을 깔게 하고 건너게 합니다. 그 배다리가 만들어준 게 지금의 용산에서 노량진 구간. 이게 바로 한강대교가 들어서는 거예요. 이 배다리 만들려면 아무래도 강폭은 좀 좁으면서도 물살이 조금 완만한 곳. 그래서 우리 지금 또이 한강대교가 놓여진 그 자리에 이 배다리가 있었다는. 그리고 이 배다리 설계에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 지금 화면에도 보이죠? 이 배다리 설계에는 또 다산 정약용 선생이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다라는 거, 이것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예중흥과 편찬 사업에서도 아주 성과가 있었던 시기인데, 이 정조는 할아버지 영조 시대의 그런 그 편찬 사업의 성과를 수용을 하고 강화된 왕권과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문화중흥 사업에 착수해서 법전으로는 대전 통편이 완성돼요. 영조 때는 속대전이 완성됐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는 크게 4개의

0: 작전이 있어요. 경국대전, 속대전, 정조때, 대전통편, 고종때, 대전해통. 그럼 나중에 대전통편하고 대전해통이 어디가 더 앞선 거지? 헷갈리거든요. 어떻게 외우면 되느냐 하면 티긋 땀에 히읗이다 이렇게 외우면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교문서를 정리한 동문이고 병법서 병합통 그리고 이 무예의 기술을 그림과 함께 정리한 책 무예 도보통 이것도 잘 끊읽기 잘해야 돼요. 무예에 대한 도 그림 보 우리 족발 때 보자 그림과 기록을 잘 이제 통해서 쓴 기록 무예 도보통 이것도 어떤 분이 이렇게 읽어요. 무예도 보통지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각관청의 영역과 기능을 정리한 탁지지, 중관통고, 추관지, 홍문관지, 규장각지 이런 국가기관에 대한 정비를 하는 책들. 그리고 이 청나라의 학술사조가 총정리된 고금도서집성 5022책을 수입하면서 상당히 학문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풍성한 시대를 만들었고 또이 정조는 특징이 본인이 직접 그 문집을 남겼어요. 홍제전설화에서 정조의 호가 홍제인데 홍제의 문집 100책을 남겼고 또이 정조가 세손 시절 존영각에 있을 때쓴 일기에서 출발해가지고 뒤에는 국정의 최고 기록이 된 책이 있어요. 일성록. 일성록도 2011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홍제전서 일등록이라는 부분 기록에 보면 이참 영조가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는가를 보여주는데 내가 세자궁에 있을 때 평소 책에 빠져 영경의 고가장서를 사왔다는 소식이 있으면 요즘으로 치면 신간서적이 있으면 다 이제 사서 보았다. 그리고 이 경사좌집들은 다 내가 이미 본 책들이다. 그래서 이 정조는 정말 이 독서광이었다는 걸알수 있고요. 그런 정조가 뭐잘 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1800년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한때 뭐 정조가 뭐 독살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지만 뭐 기록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정조는 병으로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이 실제 본인이 스스로 계속 아팠다는 이런 투병일지가 계속 기록이 돼 있어요. 정조가 돌아가시기 7년 전부터 상에게 부스런 병이 있었다. 각신과 약은의 세조절을 불러들였다. 정조 스스로도 이때부터도 되게 이제 이 종기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매우 힘들어하고 고생하는 이런 장면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사망하기 7년 전부터 머리에 난 부스럼 때문에 속도 답답하고 때로는 밤잠도 설치고 두통을 앓는 등 온갖 고생을 해요. 나는 온몸에 뜨거운 기운이 상승하여 등이 뜸을 드는 듯 하고 눈은 횃불같이 시뻘겋고 정말 숨은 가쁘게 쉴 뿐이다. 시력은 현기증이 심하여 역시 이건 정말 그뭐 책상에서 힘을 쏟을 수 없다. 계속 본인이 더욱 사람으로 하여금 고통을 참지 못하겠네. 정조의 이런 투병일지가 실록 승정원 일기 정조대왕께서 정말 뭐 상당히 무예적인 기질도 있으시고 자기관리 잘하셨던 분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질병 속에서는 너무 힘들다. 이 정도의 고통을 호소한다라는 건 아주 좀 심각한 상태예요. 결국 1800년 6월 초부터 앓기 시작한 종기가 이제 악화돼가지고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내의원 관리들이 온갖 처방을 써봤지만 결국 6월 28일 삼복도의 속에서 한 달간 투병하시다가 지금 창경궁에 가면 영춘원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이곳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정조 사후에 이런 독살설이 사실 그 당시도 일부 떠돌아요. 왜냐하면 정조 때이 남인들이 나름대로 이게 뭐 정약을 비롯한 이런 세력들이 좀 성장을 했는데 이 남인들이 이 정조 승하 위에 대거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정치적으로 제거당하죠. 그래서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신묘 박해라 해가지고 천주교 박해 사건에 연루되어 강진에 유배되고 바로 이런 남인들이 이 정조 승하 후에 많은 이제 정치적 좌절이 오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지. 실제적으로는 정조는 뭐이 병으로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제 더 안타까운 것은 정조 승하 후에 이 조선이 19세기, 소위 순조, 헌종, 철종으로 이어지는 3대 60여 년간은 이제 세도 정치가 지속이 되면서 정조 때 이런 그 탁월한 리더십이라든가 성과들이 제대로 계승이 되지 못한 점. 이 점은 우리 역사에서 계속 안타까움으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1: 물길과 달은 항상 같아서 물이 소용돌이치면 달은 망가져 버린다 생각한 정조. 그는 언제나 백성이 평안하기만을 바라며 세심하게 배려했다.

개혁의 상징인 화성을 지을 때도 동원된 백성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으며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록으로 남겼다. 또한 조선 최대의 축제 화성행차에서도 민심을 청취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개혁군주의 원대한 꿈과 포부가 만든 조선 최대의 신도시 화성. 화성은 정조의 효심과 더불어 지극한 백성 사랑이 만든 결실이었다. 정조가 태평성대를 이룬 비결은 언제나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운동을 해야지 건강해진단 말이야.
1: 아이 그럼 밖에 나가서 하든가.
0: 아 싫어. 여기 살 거란 말이야.
1: 아우 따가. 어 다리 이렇게 쭉 삐고 쭉 삐고 쭉 쭉. 아 이제 괜찮아?
2: 왜 갑자기 쥐가 난 거지?
0: 쥐? 쥐? 나 쥐 무서운데. 야옹.
1: 어?
0: 야옹.
1: 아니 그게 아니라 갑자기 다리가 뻣뻣해지면서 아픈 걸 쥐라고 하잖아. 호떡이도 할아버지가 들려주신